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소망소사이어티 바람꽃, 15번째 주인공이신 이심자님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오신 삶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남편은 두 번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면서 몰래 이사를 갔습니다. 두고 간 빨랫감 8봉지처럼 아들을 버렸습니다. 16살인 아들이 공원에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발각되어 이미 퇴학당한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공원으로 갔더니 아들이 "엄마, 나 배고픈데 햄버거 하나 사줄 수 있어?" 물었습니다. 가슴팍을 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햄버거 하나를 물고 잠든 아들 얼굴을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가족이다. 나눔선교회로 갔습니다. 약물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들을 갱생시키는 재활센터이자 쉼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도 그곳에 합류했습니다. 50명을 먹이는 식사봉사를 3년간 했습니다. 어떻게든 딸, 아들과 함께 살면서 회복의 길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딸아이는 사회봉사로 주말마다 도시 청소를 해야 하는 게 창피해서 차라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먹으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엄마와 살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도 쉼터에서 지내는 건 싫다고 반항했습니다. 등짝에 문신을 해서 제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속이고 아빠 결혼식에 데려갔을 때 이제는 정말 엄마랑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죽도록 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딸과 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딱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눔선교회에서 지낸 시간은 인생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는 간이역입니다.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딸아이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회사에 인터뷰하러 가는 날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우리 상황과 형편을 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은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 딸의 결혼식 때는 가장 앞자리에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들 아이도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특허를 낸 염료로 장미를 특수처리 염색하여 수면이 흘러도 생화상태로 보존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매년 제 생일이면 직접 만든 장미를 선물합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노랑, 분홍, 파랑, 연노랑 장미가 선반에 나란히 늘어갑니다. 나눔선교회에 있으면서 소망소사이어티를 처음 접했습니다. 쉼터 식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어서 나눔과 봉사에 힘쓰는 단체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2015년 그랜드 캐년 북에서 남으로 가는 26마일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오전 7시에 출발하여 오후 8시가 되어 마쳤습니다. 산악회 멤버들과 많은 시간 훈련하고 때를 기다리다 마침내 도전한 것입니다. 딸과 아들은 사랑스럽고 정성어린 응원카드를 써서 배낭에 넣어 주었습니다. 막바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딸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소리내어 불러볼수록 힘이 솟는 사랑하는 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니야, 포라, 인생이란 게 원하는 대로 맘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란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베풀고 돕는 삶을 살기 바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욱 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힘든 일을 만나거든 이보다 더 힘든 일에 맞닥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이야.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 속에 침몰되지 않길 바란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신뢰하렴. 엄마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이고 너희 곁에 없을 테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함께 하시잖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펴 주시리라 믿는다. 나의 아들, 딸이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맙다. 폭풍우, 천둥번개를 맞고도 거뜬하게 버텨주어서 고맙다. 아름답게 살고 있으니 정말 고맙다. 너희들은 내가 산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힘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걸어가자. 너희들이 내게 해준 말처럼 인생 여정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다. 토털 패션을 취급하는 쇼룸 매니저로 일한 것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였습니다. 일하는 동안 공정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딸과 아들도 각자의 삼터에서 잘 살고 있어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들 곁에서 노년을 보내며 늘 꿈꾸던 일을 펼치려고 계획했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인타운 시니어 아파트에 15평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안성맞춤 보금자리입니다. 팬데믹 상황까지 겹쳐 꾸렸던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심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와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소망 소사이어티를 선교 차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근 담임 목사님께서 여성교회를 통해 기도하며 돕기를 권하셨고 여성교회원 모두가 소망 케어 교실 오프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분자 이사장님의 열정은 제게 참으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란 점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첫 수업에 참관하면서 많은 도전과 부족 하나마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 안가득 차올랐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늘 꿈꾸던 일, 은퇴하면 한국에 가서 독거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이 꼭 하나님의 품에 안기오도록 인도하고 싶다는 소망, 그것이 저의 늦은 이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 그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소망소사이어티를 통해 저를 훈련하려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을 돕고 나누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웨레이징으로 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022년 봄, 저를 포함하여 딸, 아들 모두 소망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십자수를 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소망소사이어티 가족이 되기 전과 후, 하나가 더 보태어졌습니다. 인생이 더욱 풍요롭게 되겠습니다. 앞서간 선배들을 본받아 배우고 익히며 전심을 다해 봉사자로서 저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누고 싶습니다. LA 소망케어 교실의 치유의 광선이 끊이지 않길 기도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봉사자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과 얽혀있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희미해진 지난 날의 상처, 얼룩, 미움 자리에 사랑과 봉사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제 인생의 밑그림을 아름답게 완성하는데 마음과 힘을 쏟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한 땀 한 땀 제 삶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살겠습니다. 온 가족이 봉사하는 삶을 꿈꿉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2: 이 시간에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1: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중요성과 하루의 리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시니어 건강에서 의외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루의 리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는 출근 시간도 없고 꼭 해야 할 일정이 줄어들면서 생활 패턴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거나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해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지면 몸과 마음의 활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보고 간단히 몸을 움직이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쬐면 밤에 잠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해야 할 작은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분에 물 주기, 성경 읽기, 짧게 산책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작은 계획들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한 노후는 작은 일상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과 사람들과의 시간의 균형입니다. 혼자 조용히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교회나 모임, 봉사활동처럼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늦지 않고 배움을 이어가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봉사를 시작하면서 삶이 더 행복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의 의미와 기쁨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작은 일 하나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살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안부 전화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도 행복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은 광야, 다른 인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현대인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도 가장 고급스러운 것으로 입고 장식품이나 액세서리도 최대한 화려한 것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형을 잘 꾸미고 최고급 옷을 입는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아름답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댄디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멋쟁이나 귀족들의 옷차림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만은 턱시도를 입고 옷의 깃을 올리고 루빵 모자를 쓰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정교한 넥타이를 메고 장갑이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멋쟁이를 추구하는 것을 댄디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영국의 조지 보 브롬멜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옷을 입는데 5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토록 외모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까요? 외모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 멋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은 엣지 있게 시크한 옷차림을 차리고 패셔니스타가 되어 사는 것. 신조어라고 하는데 패션과 스타를 합친 것이 패셔니스타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외형을 잘 꾸미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Maybe not. 제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은 유명한 탤런트인 최불암 씨가 모처럼 새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어떤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늘 칙칙한 것만 촌스럽게 매던 사람이 밝은 색을 메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것을 보았던 이순재 씨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저런다고 호박이 수박이 되냐? 패션의 피자도 모르는 자에. 패션의 피자. 과연 누가 더 촌스러운 호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을 멋지게 가꾼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삶의 열매도 깨끗해지게 되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 꾸며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한 마음에서 나올 것은 상한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에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이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그런 말씀했어요. 참 깊은 말씀이죠. 잘생긴 얼굴 참 좋긴 하지만 건강한 것보다는 못하죠. 몸이 건강한 것이 좋긴 하지만 마음이 바른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사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즉 음식이나 외적인 요소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외형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삶 자체가 깨끗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때 참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American Standard Version의 성경은 좀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Be not fashioned according to this world. Fash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세상 따라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옷을 자꾸 입게 되면 세상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옷을 입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어떤 옷을 입고 사는 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깨끗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고 살게 되면 아무리 외형을 잘 꾸며놔도 우리 삶의 열매는 누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소중한 이들을 마음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오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평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0: 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창문을 안 열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작은 윈도우든 뭐든 그런 컴퓨터 디지털 세상의 창문을 열고 세상을 보시죠. 자, 그 세상을 열면서 처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의 창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일 겁니다. 김상용 시인이 무려 100여 년 전에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고 하면서 시를 썼고요. 끝에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답했는데요. 이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각의 창을 내고 그 창에서 뭘 봐야 하냐고요. 자, AI한테 물어보니까요. 박영선 전 장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의 언론인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와 사선 출신의 또 법사위원장도 최초로 하셨죠. 여성 사선 출신의 의원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희는요. 생각을 열어주는 뛰어난 리더로서 사부님. 사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너무 과하게
0: 소개가 엄청 길었죠. 예.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좀 그래도 기대감 뭐 있나 봐 이런 마음을 좀 드리려고 근사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정부가 AI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걸로 국가 경제 혹은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라고 팔을 걷었는데 장관님이 정부에 재경부 전략경제 자문단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위원장 역할 하신다고요?
1: 네. 4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0: 네, 네. 거기서 그러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이제는 이제 경제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전략경제 자문단의 역할인데요.
0: 네.
1: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특히 왜 병목 기술이라는 말 요즘 들어보셨어요?
0: 네. 그러니까
1: 예를 들면 어디선가 탁 목을 착 조이면
0: 네.
1: 그 목을 조이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망가지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에 흥하고
0: 네.
1: 이제 대한민국은 그 병목 기술의 첫 번째가 반도체,
0: 네.
1: 그다음에 AI,
0: 네.
1: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방산 뭐 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잖아요.
0: 예.
1: 우리가 지금 그 초크 포인트의 병목 기술의 그 네 가지로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도 2.5%. 까지 올라갈 것이다.
0: 중심만 봐도 너무들 네. 입가에 미소가 올라가시죠. 네.
1: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0: 네.
1: 홀무즈 해협 이것도 초크 포인트죠.
0: 맞아요.
1: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딱 틀어막으면 전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잖아요.
0: 야, 네.
1: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경제 판을 짤 때
0: 네.
1: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0: 네.
1: 대한민국이 2026년 올해가 이런 어떤 병목 기술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해라면 2027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 경제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 또 그 아이템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이런 조정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전략 경제 자문단 재경부 소속 네. 하는 일입니다.
0: 네. 열심히 장관 일을 하시고 그 뒤에 사실 하버드대에 가서 AI 관련된 연구도 하시고 여러분들 책도 나와 있고요. 또 박영선 TV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시면 다양한 활동과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저희 방송에서 이제 짧게 소개한 거고요. 자, 저희가 이 심지어는 서강대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공동 센터장이세요.
1: 네,
0: 너무
1: 네.
0: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니세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좀 요즘 그 조금 이상하게 바빠졌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의 창
0: 네.
1: 아까도 도입 부분에서 생각의 창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뭐 이런
0: 네.
1: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각의 창은 경험이 주는 미래.
0: 네.
1: 어떤 그런 기치 아래 우리가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진 그 어른들이 후배 젊은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센터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0: 좋네요.
1: 지금 현재 10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100명의 회원들이 기부금을 내서 운영하는 서강대학교와 이제 같이 협력해서
0: 네.
1: 운영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우리나라 최초의 멘토링 센터인데
0: 네.
1: 이 100명의 회원들 대부분이 즉시 강의가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0: 대단한 네. 분들입니다.
1: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사회에 뭔가 조금 나도 뭔가 이런 것을 좀 남기고 싶다.
0: 네.
1: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지금 꾸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회에 걸친 특강이 있었고요.
0: 네.
1: 또 올해 봄학기에는 정규 강좌,
0: 와.
1: 공감의 시대라는 정규 강좌가 개설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약 3,000명 이상의 젊은 대학생들이 이 멘토링 센터의 특강
0: 생각의 창을 지나가고
1: 네.
0: 있군요.
1: 네.
0: 와, 여러분 그거 뭐 서강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겪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기 YTN 라디오가 많은 분들께 물론 이제 서강대 생각의 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지만
1: 네, 오픈 강좌
0: 저희가
1: 네.
0: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특히 저희 방송은 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또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려고 많이 들으세요.
1: 아.
0: 오늘 여러분들께도 제공해 드립니다.
1: 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경험이라고 얘기하니까요.
1: 네.
0: 뭐 지식이라든지 기능은 사실은 성공 즉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만 뭔가를 막 가르쳐주는데 이 생각의 창에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경험은 정제된 실패도 경험하게 해주잖아요.
1: 그렇죠. 인사이트죠. 일종의 통찰.
0: 예. 네. 그런 걸로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장관님이 꽤 오래전에 로봇 기본법도 최초가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지금에서야 피지컬 AI 얘기가 나오고 로봇이 많이 관심 받았지만 그때는 이게 뭐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17년에 발의를 네. 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폐기 처분됐어요. 그 당시에.
0: 네. 아, 이 성견지병을 몰라 보다니 이럴 것 같습니다.
1: 네.
0: 와, 아니 하정수석 전 수석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1: 네.
0: 제가 AI 전공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들 그거 뭐야? 왜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1: 네.
0: 뭔가 내다보는 힘이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겠구나라는 걸 좀 보셨던 건가요?
1: 사실 저는 이제 그 제가 MBC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0: 네.
1: 199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한번 한 시간 정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시간 내내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0: 네.
1: 그 전문 용어를 제가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0: 아.
1: 그러니까 팔로우업 퀘스천이 불가능했죠.
0: 예.
1: 그래서 내내 하다가 끝났거든요.
0: 네.
1: 너무 창피했어요.
0: 제가 지금 내내 거리는데요. 네.
1: 아니요.
0: 그렇습니다.
1: 너무 창피해서 그때부터 이 도대체 반도체 이게 뭔가 하고
0: 네.
1: 이제 그 MBC 기술국에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방송이 반도체라고.
0: 아,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비전 반도체로 만들잖아요.
0: 네, 그렇죠.
1: 통신 반도체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카메라 반도체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칩이 다 반도체였던
0: 네.
1: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이미 반도체가 가까이 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0: 네.
1: 그 당시에 벤처붐이 일었고 그
0: IT.
1: 벤처붐이 네. 이런 게 IT잖아요.
0: 네.
1: 근데 그 IT의 기본이 되는 게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잘하신 거는 대한민국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은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0: 네.
1: 그게 이제 IT 강국을 만들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하나의 그 기본이 됐는데요.
0: 네네.
1: 이때 제가 이제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저 인터넷이라는 게 사회 인프라구나.
0: 네.
1: 그러니까 과거에 촛불에서 전기가 발명됐을 때 이 촛불과 전기의 차이점을 그 당시 사람들도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1: 또 그 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했을 때도 똑같은 100년 전에 이런 어떤 그 경이로운 경험
0: 네.
1: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사실 2000년대 초에 그 인터넷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연결했잖아요.
0: 예.
1: 이제 그전에는 다 전화로 걸어야 되고 직접
0: 맞습니다.
1: 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다 그냥 집안에서 컴퓨터로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0: 네.
1: 갖게 됐고 그리고 반도체 이후에 AI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AI가 바로 인터넷이고 자동차의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구나.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낙오자가 되는 거구나.
0: 예.
1: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0: 이 네.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1: 네.
0: 하나를 짚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못 살아 라고 하시잖아요. 그 토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AI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에이전트 AI. AI 에이전트 시대를 짚어봐야 됩니다.
1: 네.
0: 이거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AI 보면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같잖아요. 너무 내 사람 같아 이러시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1: AI 에이전트는 24시간 내 비서죠.
0: 비서.
1: 잠도 안 자는 비서.
0: 잠도 안 자면서 아, 좀 착취에 예,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전기적 신호로 움직이니까요.
1: 네.
0: 그러면 저는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제가 일일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1: 네.
0: 대신해서 그걸 하는 존재가 AI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0: 와.
1: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말에 네. 일본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켜고 일일이 다 가격을 확인해야 되고 아 이게 뭐 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0: 맞아요.
1: 다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AI 에이전트 이 휴대폰이 저는 곧 에이전트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럼 에이전트한테 나 이번 주말에 일본 가는 동경 가는 비행기표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50만 원대에서 끊어줘.
0: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1: 네.
0: 그죠?
1: 네. 끊어줘 네. 하고 저는 자는 거죠.
0: 네.
1: 그럼 얘가 알아서 밤새 이래갖고 아침 되면 주인님 내가 이렇게 곤란하는데 이거 결제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0: 아까 이건희 회장님 인터뷰 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저도 회장님 되는 거네요. 직접 예약 안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나 동경 가야 돼 이러면 알아서 밑에 비서진들이 해주거든요.
1: 네.
0: 야 여러분 사실 기술의 발달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왕이나 먹던 걸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고요. 누리게 되는 게 기술의 발전이 주는 건데 여러분도 회장님처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뭐랄까요. 카드 결제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뭔가를 경험하거나 얘기한 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I가 판단할 텐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AI가 어떻게 이해하지라는 문제가 생겨요. 앞서 IT 고속도로망.
1: 그렇습니다.
0: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 얘기한 것처럼 그게 온톨로지를 이해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이 온톨로지 자체 온톨로지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0: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네. 합니다.
1: 근데 사실 온톨로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조죠.
0: 네.
1: 그러니까 존재란 무엇인가.
0: 네. 존재란 무엇인가 여러분. 네. 너무 무거워하지 마시고요.
1: 세상에 어떤 종류가 존재하는가.
0: 네.
1: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인가. 뭐 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개체에 대한 거, 속성에 대한 거, 카테고리에 대한 거, 그리고 관계에 관한 것.
0: 맞습니다.
1: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철학에서 이거를 공부를 해왔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인간은 그동안에 쭉 태어나서 그런 관계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아는데
0: 네.
1: AI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0: 그렇죠. 학습해야 되죠.
1: 네.
0: 네.
1: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0: 네.
1: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모든 데이터를 온톨로지화해야 된다.
0: 첫 번째입니다.
1: 네.
0: 밑줄 쫙 끄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이 AI 프로그램에서도 가끔씩 지나가면서 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셨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1: 네.
0: 에휴, 인간이란 미운 존재지 이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다른 인간과 언어로 소통할 수 있고 뭐 팔다리가 몇 개고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경험을 정의하고 관계를 정의하고 쓸모와 방식을 정의하는 이유.
1: 그렇죠.
0: 앞서 말씀하신 에이전트 같은 정말 인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제를 여는 AI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온톨로지는 결국은 데이터를
0: 네.
1: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의 개념 정리와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 정리를 좀 더 AI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0: 네.
1: 기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예.
1: 예를 들어서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0: 네.
1: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는 서울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한국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0: 네네.
1: 그런데 이게 수도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AI한테.
0: 네.
1: 그런 관계 설정이에요.
0: 네.
1: 예를 들면 나는 YTN 라디오를 좋아한다.
0: 네.
1: 그러면 나라는 데이터가 있고 YTN 라디오라는 데이터는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0: 네.
1: 그럼 나와 YTN 라디오의 관계 좋아한다.
0: 네.
1: 라는 요 관계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X축과 Y축만 있는데
0: 네.
1: 여기에 관계를 하나 더 G축을 만들어서 좋아한다 아니면 싫어한다 어떻다라는 이 관계 설정을 해주는 거.
0: 예.
1: 요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의 온톨로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0: 그래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1: 네.
0: 여러분.
1: 네.
0: 검색해서 검색된 말과 그 말이 지칭하는 것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맥락을 만들어주는
1: 그렇죠.
0: 겁니다. 도쿄를 가야겠어를 그냥 도쿄와 비행기표만 검색해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도쿄를 가는 건지 도쿄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계된다면 진짜 비서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 생각을 딱 이해할 그렇죠. 수 있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잘하는 게 구글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구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구글은 지식 그래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구글의 맨 앞부분에 가보면 AI 모드라는 게 요즘 있죠. 그래서 네. AI 모드를 누르면 얘가 온갖 자료를 다 검색해갖고 거기에 관해서 전체적인 관계를 다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네이버가 왜 AI 모드를 못 만드는지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걸 못했을까? 네. 왜냐하면 사실은 네이버가 세상에 저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지식인 때문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기가 걸렸다? 기침한다? 그런데 이 감기에서 제일 좋은 병원은 어디일까? 이거를 알고 싶으면 지식인에다가 맞아요. 다 입력해갖고 이게 바로 온톨로진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가장 유명한 병원은 어디야? 이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0: 네.
1: 원래 네이버가 먼저 시작한 건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참
0: 그렇고요.
1: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0: 네.
1: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구글이 그 온톨로지화 하는 것을 지식 그래프화 했거든요.
0: 네.
1: 그럼 여기서 지식 그래프라는 말도 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다.
0: 네.
1: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다. 난 이런 어떤 관계망을 구축을 해 주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지식,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관계를 그래프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지식 그래프거든요.
0: 예.
1: 그러면 요거를 기호화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게 되면 AI가 아는 거죠. 그래서 AI가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AI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0: 예, 할루시네이션.
1: 이 왜 그러냐? 얘가 지 맘대로 추론을 하는 거죠.
0: 모르는데
1: 아는 척하는 거죠.
0: 네. 거죠.
1: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으니까.
0: 네.
1: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거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또 온톨로지이기도 해요.
0: 야, 표준화된 지식의 체계들 우리가 AI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거나 뭔가 지시를 하거나 정보를 얻을 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정확한 맥락을 지칭해 주는 것.
1: 그렇죠.
0: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쓰는 그 차트 있잖아요. 병원에
0: 네.
1: 가면 차트를 막 영어로 막 뭐라고 쓰잖아요. 그럼 우리 못 알아보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의료 분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온톨로지화가 제일 잘 돼 있는 거죠.
0: 네.
1: 그분들은 옛날부터 표준적, 그러니까 의사라는 세계는 과거에서부터 표준화된 기호로
0: 네.
1: 뭐 예를 들면 감기를 표시하는 그 기호가 따로
0: 있죠.
1: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질병을 분류하고
0: 질병
1: 증상이
0: 분류기요.
1: 어떤지 그다음에 약물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 기호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폐렴인 것 같다. 그러면 폐렴은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0: 네.
1: 그럼 호흡기 질환은 감염이 가능하다.
0: 네.
1: 요거까지 표시를 해놓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리병동을 쓰는 게 좋겠다.
0: 네.
1: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료 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온톨로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야죠.
0: 예.
1: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온톨로지화할 수는 없어요.
0: 네.
1: 그러나 의료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확성이 요구되는 데이터들은 온톨로지화 해야 되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그걸로 성공한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죠.
0: 그렇죠. 미국의 네. 이란 침공에도 관여했었고 거기엔 또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또
1: 네.
0: 회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아주 전략적이고 중요한 거는 또 장관님께서 그 많은 지금 현재 정부 당국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비유를 해보면 아, 좀 요즘 좋은 차 좀 추천해줘 이러면 아마 저한테는 이제 멋진 자동차를 추천해 줄 거고요. 우리 밖에 있는 PD한테는 맛있는 차를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1: 그런데
0: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네.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어떤 맥락인지 모르면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1: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온톨로지화한다고 설명을
0: 네.
1: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예를 드셨는데 애플이라고 하면 이게
0: 네.
1: 사과일지 아니면 핸드폰을 만드는
0: 스티브 잡스의 애플일지.
1: 애플일지. 그거 지금 LLM에서는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거든요. AI가.
0: 예. 그 인간이 하는 행동인데요. 맥락을 통해서
1: 그렇죠.
0: 이해하는
1: 그렇죠.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잘하면 괜찮은데 맥락을 잘못 읽게 되면 거짓말, 할루시네이션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걸 방지하는 것도 온톨로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관계를 설정해 주는.
0: 네. 네. 여러분이 인터넷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 보면 굉장한 표준들이 있습니다. 1994년 처음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도입하고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강국이 될 때까지 많은 표준이 필요한데 온톨로지도 이렇게 좀 국가적 표준. 그래서 한국형 국가 온톨로지라고 아예 좀 크게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기술적으로 사실 지금 미국, 중국 따라가기엔 조금 많이 모자란 면이 있지만
1: 좀 그렇습니다.
0: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 아까 설명하셨던 전략경제자문단에서 네. 내년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국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K-온톨로지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 분야는 이 온톨로지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라는 그렇죠. 회사를 사용해서
0: 네.
1: 정확한 타격 지점을 맞습니다. 선정하고
0: 어떤 무기를 쓸지
1: 어떤 무기를 예. 쓸지 어떤 전략을 쓸지 네. 이걸 다 AI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데이터 공개는 세계 1등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요거를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한국이 그 부분이 지금 좀 뒤처져 있습니다.
0: 아까 병목 효과 너무 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원유가 이만큼 있는데요. 그걸로 휘발유도 지금 디젤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IT 붐이 일면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게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는 다 공개되어 있거나 이미 이용되어
1: 그렇습니다.
0: 있거나 네.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1: 네. 그런데 그 데이터만 둥둥 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0: 네.
1: 이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 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0: 그 빨리빨리 저희 네. 지금 7479님은요. 대한민국 IT 이렇게 발달한 거 빨리빨리 때문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보를요. 빨리빨리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들을 AI가 맥락에 맞게끔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세계가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20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회장님 안 부럽네요. 저도 회장님 유후. 네.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1: 네.
0: 그러려면 경제는 결국은 이제 재화, 돈, 가치, 이익들이 오고 가야 커지고 발전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각자의 결제 수단이 다르고 심지어는 이게 해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한번 언급하실 게 있어요.
1: 그렇죠. 그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은요.
0: 네.
1: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0: 네.
1: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는 시장에 가면은 전통 시장에서 화폐 우리가 네. 지폐를 주고 물건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곧 돈이 종이었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다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0: 네.
1: 우리가 이제 크레딧 카드 아니면 뭐 QR 코드, 페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결제를 하고 이제 지폐는 거의 그 사용량이 굉장히
0: 맞아요.
1: 줄어들었죠. 이거는 비트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종이에서 비트 시대로 넘어간 거죠. 이 비트라 하면 0101 이 디지털.
0: 네.
1: 그런데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0: 네.
1: 거는 코드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0: 코드 시대로.
1: 그러니까 돈이 코드가 되는 거죠.
0: 네.
1: 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 지금의 그 결제 시스템은 은행 중심에 인간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이상 거래가 걸렸을 때도 내가 인간이 네.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0: 네.
1: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아까처럼 도쿄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줘. 그러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얘가. 그럼 얘가 AI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끼리 서로 이해하는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0: 아.
1: 네. 그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바로 코드인 거죠.
0: 예.
1: 그러면 그 코드에 가장 발달돼 있는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가상화폐, 비트코인,
0: 네.
1: 이더리움, 그다음에 또
0: 암호화폐라고
1: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들,
0: 네.
1: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면 그게 달러에 연동되든 원화에 연동되든.
0: 네.
1: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암호화폐를 하나의 투기 수단으로 생각
0: 변동성이 크다고들 네. 해요. 네.
1: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화폐의 단위가 될 수밖에 없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0: 여러분 네. 뭐 8920님처럼 아유 저도 회장님이네요라고 하면 이제 비서가 생기고 비서들의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비서가 결제해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자는 회장님 끼어서 회장님 25만 원짜리 도쿄행 표가 있는데 결제할까요? 그럼 기사를 뭐하러 둬요? 피곤한데. 그게 알아서 굴러가게 하는 게 과거에 지폐를 디지털로 만든 경제에서는 어쨌든 내가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증이 필요하지만 코드, 앞서 뭐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서 그래도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선 토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US 뭐 TC냐 USDT냐 USDC냐 네. 뭐 그거 아냐 이런 질문이 살짝 나왔는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네.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즉 이 코인만큼 여러분 실제 돈도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들어와
1: 그러면
0: 있잖아요.
1: 왜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네. 이 은행 중심의 지금까지 결제 시스템에서 네. 새로운 코드 중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 이제 이게 첫째 수수료가 없거든요.
0: 그러니까 탈중앙이네요 정말로.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면 거기 수수료가
0: 있죠.
1: 붙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도 필요 없죠. 이게 국경 간에.
0: 같은 어차피 코드니까요.
1: 코드니까. 네. 네. 환전 수수료가 필요가 없어요.
0: 네.
1: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째 이 수수료가 없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네. 거의 무료에 가깝다. 이거가 이제 결국은 경제 권력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갈
0: 맞습니다.
1: 수밖에 없다.
0: 탈중앙이라고 부르는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내가 AI 에이전트 내 비서한테 시켜요.
0: 네.
1: 그럼 얘한테 내 은행 구좌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쓰게 하는 권리를 줄 거냐. 아니면 아니야 너는 하루에 100만 원만 결제해. 라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쓰게 만들면 위험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너는 100만 원만 쓰는 어떤 그런 어떤.
0: 정말 목적과 맥락에
1: 네.
0: 맞게끔만.
1: 네.
0: 예.
1: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게 또. 그런 어떤
0: 맞습니다.
1: 그 저 가상화폐고요.
0: 가끔 안 좋은 뉴스 나오는데요. 뭐 몰래 빼돌리고 뭐 회계 담당자 그것도
1: 네.
0: 불가능 없어지는
1: 거죠.
0: 거죠.
1: 네. 그다음 기록이 전부 다 남고요.
0: 네, 기업이 직접 회계 분야도 쓸 것 같다는
1: 네.
0: 생각도 들어요.
1: 그다음에 이제 은행은 예를 들면 24시간 거래가 힘들잖아요.
0: 안 되죠.
1: 네. 쉬는 날도 있고.
0: 잠깐 쉴 때도 있고요.
1: 네.
0: 모바일 경제.
1: 근데 이거는 24시간 그냥 네.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그 세상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듯이
0: 네.
1: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이미 2025년 7월 달에 지니어스 법 통과시켜서
0: 네, 규제 안에
1: 네,
0: 품었습니다.
1: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0: 네.
1: 이제 했죠.
0: 네.
1: 여야가 다 찬성을
0: 굉장히 분위기 좋게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1: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크레리티 법안이
0: 네.
1: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네.
1: 이제 이걸 아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이게 크레리티 법안이 만약에 이번 목요일 날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 가상 자산이

0: 규제를 통해서라도 제도화를 시켰다면
1: 네.
0: 저는 대한민국이 홍콩에서 다 싱가포르로 이사 가는 회사들을 서울로 네. 유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1: 예.
0: 그런 아쉬움이 있고 내가 실제로 또 2019년 20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부산을 규제자유 특구로 만들어서
1: 싱가포르처럼
0: 네, 네. 거기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어서 오. 그걸 시험을 했었었죠.
1: 네.
0: 네.
1: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요 국적이 있냐라고 물으면 사실 애매합니다. 근데 다 본부를 싱가포르에 많이 두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자유롭다기보다는요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고용량 AI에 대한 규제이기도 하고 있고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로봇 기본법을 국회에서는 아직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못했지만
0: 네.
1: 아니 법 제도 그러면 K-온톨로지도 만들어야 되고
0: 그렇습니다.
1: 대통령께서 YTN 라디오도 자주 들으시는데
0: 네.
1: 좀 뭔가 해서 확실하게 빨리빨리 성과 내세요. 해주셔야 되고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가
0: 저는 한국은행이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
1: 네. 프로젝트 한강
0: 이, 네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서 이 CBDC
1: 네.
0: 그러니까 원화에 연동되는
1: 맞습니다.
0: 그 이제 그
1: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개념
0: 코인 같은 개념에 이제 그것을 시도를 하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이제
1: 네네.
0: 2단계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1: 네.
0: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은행하고 금융위원회의 관할권 다툼.
1: 아,
0: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1: 어딜 가든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군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 지분이 51% 이상 뭐 가야 된다든지
1: 네.
0: 뭐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국회가
1: 네.
0: 사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시급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1: 네.
0: 이유가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방송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에서는요. 인재영 이연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이 세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서정욱 왜 나오냐, 서정욱 잘라라 그런 댓글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런 댓글을 보는 저, 제 마음 어떻겠습니까?
6: 근데 뭐 아무 댓글 없는 것보다 낫죠.
5: 그렇죠. 예. 정신 승리 좋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세요.
5: 네,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5: 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5: 네.
8: 그래도 서정욱 변호사님이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 그럼요.
8: 그래서 뭐 누구든지 자유롭게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고 판단은 또 시청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5: 그렇죠.
7: 예. 이 지지서 선언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5: 아,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거 보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동훈 후보가 일요일 날 개소식 할 때 야외에서 할 때 좀 카메라 기자분이 무대에서 좀 불편한 상황
8: 그저께?
5: 벌어졌잖아요. 예, 네, 일요일 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 진영에서는 바이럴하고 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현장에 계셨죠?
8: 아니, 현장에 있었는데
5: 못 보셨어요.
8: 아, 저는 뭐 그때는 그 좀 전에 좀 이렇게 보다가 떠났고 딴 데 사람들 만나러 갔고
5: 네.
8: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뭐 보시다시피 뒤에서 이뤄진 일이잖아요.
5: 네, 네, 네.
8: 뒤에서 그 카메라 기자가 뒤로
5: 뒤쳐주고
8: 넘어졌는데 이렇게 하다가 옆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바로 일어나면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뭐 사실은 위에서 넘어졌는지 어쩌는지 보지도 못했고
5: 그거는 못 본 거
8: 근데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면서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 저기 앉아있다가 무슨 뭐가 넘어졌나?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냉

0: 냉정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모른 척.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1: 그렇죠.
0: 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마치 무슨 잔인한 사람처럼 공격을 하는 건 전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들하고 무릎 꿇고 얘기하고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은 완전한 위선자다. 완전 아수라 백장처럼 두 얼굴이어갖고 실제로는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심해요.
1: 하은기 대변인님 너무 심하답니다.
2: 뭐 영상만 보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실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뭐 괜찮냐고 물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니까 이제 인터넷에선 댓글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별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뭐 손털기라든가 저런 거라든가 사실상 정책 비전 이런 거랑 상관도 없는 거 한 장면 포착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 문화 자체를 좀 지양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공격 안 하겠습니다.
1: 서종욱 변호사님 어때요?
3: 뭐 저도 이제 뭐 설명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제가 매일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캠프 측에서 법적 대응 고소를 하겠다.
1: 그러니까
3: 제 말은 그냥 설명하면 되지. 그걸 이게 고소 끓이면 됩니까? 동영상이 다 떠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너무 이게 법적으로 자꾸 이게 뭐 고소하는 안 그래도 이게 검사 출신인데 계속 고소나 고발하면 그건 부담되잖아요. 그거는 이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 막 상당히 좀 과민 반응하는 한동훈 후보 측 패널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왜 이런 얘기야 우리요?
0: 어저께 뭐 좀 그랬다면서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0: 아니 뭐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할 거야? 왜냐면 그게 사실은 내용상 별게 아니잖아요. 그게 본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품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 공방할 거리도 없어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서로가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SG님 저는요 서종욱 방송만 콜라보입니다. 손성우님 서종욱 재밌잖아요. 자르지 마요. 뭐 어떻게 잘라요? 제가 잘려요. 서종욱 변호사와
0: 아 이제 영입이 됐는데 뭘 잘라?
1: 서종욱 변호사와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0: 예.
1: 한동훈 후보께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다라고 하면서 단일화 질문에 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니 그러니까
1: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0: 네, 원론적인 얘기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거 뭐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론조사에서처럼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사실상 야 그냥 한동훈은 단일화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면서 유권자들이 결심을 하시면 그래서. 진짜 막말로 15%도 안 돼서 야 이거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상황이 되겠다라게 되면 뭐 근데 뭐 선거비 보전은 그때 사퇴를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뭐 절대라는 건 없다. 뭐 절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박민식 후보가 계속 그렇게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본인의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포감 때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서정욱 변호사님 단일화.
3: 단일화는 게 그 저는 어렵다고 봐요.
1: 어려워요?
3: 결국에 북구갑 주민들이 단일화를 안 하면
1: 네.
3: 인위적으로 협상이나 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어렵다. 왜 그러냐면요.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3자 구도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한동훈 측도 마찬가지고 박민식 측도 그리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두 번째 단일화 시너지가 없어요. 둘 사이에는 은하수만큼 이게 거리가 멀어. 은하수만큼 단일화해도 이게 그 한동훈 지지자가 이게 박민식 찍지 않습니다. 또 이게 박민식 지지자 장동익 지지자가 한동훈 찍지 않거든요. 시너지가 없어요. 따라서 끝까지 삼자구도로 갈 것 같아요.
1: 까치가 오작교를 놔줄 수도 있잖아요.
3: 그 까치는 누가 역할을 해요?
1: 네? 북구의 주민들이.
0: 아니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종 변호사님 말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보니까
1: 네.
0: 그 박민식 후보표나 한동훈 후보표가 상대방한테 가더라고요. 그 지금 조사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 수치를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뭐
0: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수치를 그러니까. 어저께 볼 때는 네. 그걸 아 그렇구나 이 자세한 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는 아 그렇구나 박민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상당수가 한 2대1 내지 3대1 정도로 한동훈에게 가고 나머지는 또 심지어는 하정우 후보한테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뉘고 네.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표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드랍을 하면은 박민식 후보한테도 가고 하정우 후보한테도 가는데 박민식 후보한테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서로 오작교처럼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멀리 벌어져 있는 건 오작교를 와야지만 갈 수 있는 건 그거는 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북갑의 유권자들은 보수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3: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방송에서 제로라고 그랬거든요.
1: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3: 단일화 제로라고 했어요.
0: 네, 단일화 뭐.
3: 아마 이제 한동훈 측에서도 단일화 이야기 되는 순간에 또 한동훈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마 3자 구도에서 이기는 전략으로 한동훈 캠프 짠 거고요. 그런데 박민식 후보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통화해봐도 절대 단일화는 없다. 그렇게 단일화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북구갑 주민이 보수 지지한다면 이동 후보를 전폭 밀어서 하정으로 끌게 되는 거예요.
2: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캠프의 참모다. 네. 그럼 저도 이렇게 메시지 써서 줬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싸우더라도 퇴로는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라는 표현이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3자 구도에서 이길 테지만 지지율이 출렁거려가지고 뭐 박민식 후보 측에서 혹은 국민의힘의 측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단일화 요구하면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열어놔야 지금 한 22일 이렇게 남았는데 다양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0: 근데 저게 궁금한 게 네. 어제 이거 실체 얘기해도 돼요?
1: 그
0: KBS 그 부산 총국에서 했던 그 여론조사가
1: 기분 어저께... 좋으시잖아요. 솔직히 네. 그 여론조사 보고
0: 아, 그렇죠.
1: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0: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는데 네, 뭐 여기 뭐 다 준비가 돼 있겠죠. 뭐 하정 후보가 37%였고
1: 네.
0: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30%
1: 맞아요.
0: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17%였거든요. 근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1: 뭡니까?
0: 한동훈이 30% 넘어가면 내가 한동훈 지지 선언하겠다.
1: 하세요 빨리 그럼.
2: 도움이 될까요? 그게 한동훈 후보한테 도움이
0: 되든 안 되든 간에 본인의 약속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3: 저기 그 여론조사 보고 아침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저는 박민식을 지지하는데 네. 17% 노니까 참 이게 그 괴롭습니다.
1: 끝이에요?
3: 괴로워요.
1: 끝이냐고. 약속을 지켜야죠.
3: 이제 좀 봐야 추세를 봐야죠 좀 더.
1: 그러면
3: 이게 고차가 되면
0: 네, 고차가 되면 할 거예요?
3: 그러면 이게 벌써 단일한 목소리가 아마 보수청에서 강하게 놓을 겁니다.
1: 그럼 아예 서 변호사님한테는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고착화라는 게 한 번 더 30%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고착화, 두 번 더 몇 번?
3: 뭐 한 두세 번 넘으면 이게 고착화 됐다고 봐야
1: 되겠어요. 그럼 세 번 나오면은 한동훈 후보 지지선언?
3: 그러면 이게 단일화 목소리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지지선을 할 거냐고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지지선을 할 거예요?
3: 뭐 저는 하정 후보든 한동훈 되길 바랍니다.
1: 네.
2: 근데 시기상... 세 번 정도 나오면 투표해야 될 겁니다.
1: 그 다음 주에 뭐 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제 여론조사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뭐 사실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구도의 장벽을 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1: 아직도?
2: 네. 아니 그게 동탄이나 이런 데들은 일단은 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나왔으니 국민의힘 후보를 10% 밑쪽으로 묶어두고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가능한데 부산 북갑은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을 전재수 후보가 개인 경쟁력으로 뚫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어느 한쪽이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
2: 그래서 강제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해볼 만한 구도인데 지금 보수표가 어쨌든 큰 덩어리로 갈라져 있지
1: 있죠.
2: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등비등한 지역에서 상대방이 표가 갈라져 있으면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탄 모델이나 다른 모델로 뭐 다른 그 진영의 다른 후보들을 10% 언더로 묶어놓고 올라간다는 게 마법이에요 거의. 그래서 30%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덩어리들이 결코 작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단일화에서 한 명으로 압축하지 않으면 이게 한 자릿수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민주당까지 넘을 수 있는가? 그런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0: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이제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 이거는 거의 마법이에요라고 하는 걸 마법을 한번 보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투표율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1: 그래요?
0: 아, 이번에 그 지역에서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뭐 지금 들썩들썩하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내려가서 그 주민들을 주로 주민들을 만나는데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식당 같은 데서 여기저기서 밥 먹다 보면 뭐 한동훈이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관심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본인들도 야 이거는 북갑이 만들어진 이래로 사상 처음 아니냐 이게 전제수 때 이랬냐 뭐 박민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구포 만덕 구포시장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시고 또 뭐 나경원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 왜 오냐 그러는데 아니 외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 시장 가서 그 미장원 가고 네일샵 가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가고 택시 타고 다니고 아니 얼마나 그래서 식당 가고 중국집 가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아, 그거 좋은 건데 그걸 가지 말라 그러면 본인은 외지 사람 아니신가? 왜 외지 사람이 와서 그럼 거기 뭡니까?
1: 아마 그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신 민생 지원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동훈 후보가 좀 이런 거는 조금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좀 위험 요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너무 잘한다고만 하지
0: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왜 부족한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네. 그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은데 그걸 잘 못 가고 있는 거는 이제 몸이 하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뭘 잘 못한다 그러죠.
1: 아니 그 어떤 분하고 제가 어제 얘기 나눠봤더니 너무 시장만 가고 뭐 상가 위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조직표가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모임 있으면 다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빠지고 또 이제 주민 만나고 해야 되는데
0: 그런 거 하는데
1: 해요?
0: 네, 엄청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어디 향군 어디 뭐라고 어디더라 그 저 보훈 단체에서 가는데 그 진은정 여사하고 둘이서 올라가서 그 버스 안에 들어가서 다 인사하는 부분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버스 타고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어디 야유회 가거나 그런데 다 찾아가요. 그리고 그 당일 날도 10일 날 그 출마 그러니까 개소식하는 날도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지역에서 열렸던 제일 큰 환희교회 야유회까지 갔었어요.
1: 그렇군요.
0: 거기 가서 다 인사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요. 뭐.
1: 네, 알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
2: 하정우 수석이 하정우 후보가 선거를 여러 번 안 해봤고. 정치권의 실무를 잘 몰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 후보한테는 저 같으면 그 후원회장권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보름은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마를 꺾는 거거든요. 큰 줄기, 명분, 네. 기준, 흐름, 뭐 철학, 방향 이런 거 다 꺾는 거예요. 동료시민이랑 함께 동행하겠다 했는데 동료시민을 무참히 고문했다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비상계엄 막는데 앞장섰다. 내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보수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데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사람 영입하고 그러고 난 뒤 비판받으니까 후원회장이 선거하냐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죄송하지만 그 친한계를 대변하는 패널분들은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에게 민심이 좋다라는 건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표에 도움이 돼서 뭐든 해도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호개인 호소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 선거판에서는 그 선거인단에서는 그게 민심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해왔던 모든 것을 뒤집는 얘기인데 이런 검증이나 이런 공격을 하정우 수석 캠프에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 같으면은 그걸로 계속 때리면 지지율 깎일 수밖에 없어요.
0: 이게 네. 전형적으로 네. 축구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와 그다음에 앉아서 관전 평하는 평론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왜냐하면 실제로 가보면 똑같은 논리가 뭐냐면 전재수 그 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가서 전재 이쪽에서는 그러죠.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서 전재수 까르띠에 받은 거 계속 공격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가면 아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재수 좀 그만 공격해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정형근 그 전 의원회에서 여기 있는 고관여층들이나 네. 우리 이쪽에서는 야 그 전재수 공격해라라고 하정우 후보한테 얘기할지 몰라요. 하정우 후보 가서 현장에서 보면. 야 정영근 옛날에 국회의원 할 때 우리한테 잘 말해주더만 무슨 소리냐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에 있는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과 우리가 구경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꽤 크다.
2: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 일주일에 4.5일 대구에 있는데 제가 보는 현장은 대구에 미심 좋거든요. 지난주에 서문시장 갔는데 제가 처음 보는 광경들이었어요.
1: 김부겸 후보랑 같이 가신 거죠?
2: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김부겸 후보가 간 걸 제가 봤는데 네. 근데 막 사람이 꽉 차 있고 환호하고 반면에 그 전에 추경 후보가 갔을 때는 막 시큰둥한 반응 보이고 제가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야 현장 반응 너무 좋다. 우리가 이제 뒤집어졌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내에서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에 내려왔을 때 미치는 악영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연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악수잖아요. 누가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캠프를 대변하는 분들이 방어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저긴 비판에도 고집 피우는구나 뭘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수용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차단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1: 사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아이, 누가 이게 뭐 후원회장 보고 찍습니까? 네. 박민식 후원회장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1: 몰라요.
3: 그럴까요? 그런 게 공개해봤자 뭐 별 효과 없을 거예요. 네.
1: 고마워요. 아니, 저런 발언 고마워요.
2: 지지선언 하기 전 단계에 보도 동작을 계속
3: 그러니까 누가 정연금 보고 표 찍습니까? 후보들 보고 찍죠.
1: 좋습니다. 그럼 네. 하정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하정 후보 좀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하은기 대변인님.
2: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주 정도는 안 좋은 이슈들로 덮였잖아요. 그건 순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처음 정치에 뛰어드는데 초기에 그런 게 터지는 건 신선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얻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무난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무난하게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남권에서는 그 민주당 후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막 지도부들 내려오고 의원들 다 내려와서 돌아다니고 이게 안 좋거든요. 주민들 만나고 그냥 겸손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 지지율이 괜찮았던 전지수 후보랑 같이 인사하고 공약 말하고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지금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랑은 좀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개수식에도 안 부르고 아유 나 뭐 형이야 형 뭐 삼촌이야 삼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은근히 거리두기 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제가 뭐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선거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 정청래 대표께서 개수식에 오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정청래 대표도 아실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내가 안 오는 게 나으면 안 오는 게 낫다고 말해줘라라고 정무조정실장한테 한번 말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 손절이나 뭐 갈등이나 이렇다고 보기에는
3: 근데
2: 어렵다 이렇게 생각.
3: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편지로 하정은 끝났다 봐요.
1: 왜 또
3: 그 멀티게요? 아니 이게 초등학교 쓴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3: 자 보세요. 화이팅 하정우 형. 전재수에게 자리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을 너무 잘해 반했어요. 이게 초등학생이 전재수한테 전재수는 호칭도 없어요. 전재수에게 자리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받은 데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일을 너무 잘해서 반했어요? 이게 초등학생이 순수하게 있었을까요?
1: 추측이죠.
3: 아니 저는 아버지나 어른이 있어주거나 아니면 이게 하정우하고 좀 이게 관계되는 분이 삼촌 형 그 이번에 그 오빠 논란을 이렇게 지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삼촌이나 불러 이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 꿈이 쇼가 아닌가.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정치를 보고 하정우가 전재수한테 뭘 받아가지고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악수하고 손 터는 거 하고 오빠밖에 없는데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전재수에게 자리 받은 지 얼마 안 됐지 일을 너무 잘해 반했대. 초등학생이 뭐 정치만 매일 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 쇼예요 쇼.
2: 하정우 캠프에도 송변호사님 같은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저런 말할 때 허위 사실 맡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 그렇지 그럴 까민데
3: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1: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하대배.
2: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이거를 뭐 조작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겠으며 네. 그렇지 않습니까?
0: 이득은 있죠.
2: 이득이 있나요?
0: 이득은 있죠.
2: 근데 뭐 초등학생이 썼던 중학생이 썼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1: 어쨌든 그런 편지를 뭐 조작을 할까
0: 뭐 중요하죠. 좀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문제가 있죠.
2: 국민의힘에서 혹시 그렇게 하시는
3: 아니 전재수한테는 형이나 삼촌도 안 하고 호칭도 없고 네. 전재수한테 물러봐도 일을 너무 잘해가 반했다잖아. 네. 초등학생이 무슨 일을 했냐고 내려온지 제가 이런 게 없잖아. 뭘 했다고
2: 초등학생이니까
1: 제가 하정 후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0: 그리고 네. 예. 경청래 대표가 와서 사실은 하정우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오빠 논란이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안 왔으면 좋겠다. 나 뭐 당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것도 또 마이너스가 됐어요. 뭐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그 북갑 선거에 이렇게 양당의 대표가 오는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 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10일 날 열렸던 그 개소식에 박민식 개소식에 원래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하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당 대표가 다 내려오겠다. 그날 그 경남 지사 후보
1: 맞아요.
0: 예, 네, 박한수 후보 같은 시간에 하는데 거기는 안 가고 다 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한 악수였다. 그게 그 박민식 후보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 너무 대비가 됐어요. 네. 한쪽에서는 이른바 네임드라고 얘기하는 그 뭐 유명인사들이 줄줄이 다 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윤호계인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왔어요. 그리고 부산 지역 의원들한테도 총 동원령 내려져서 약간 좀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은 다 빠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 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 나경원 의원 오고 안철수 네. 의원 오고 뭐 권영세 원희룡 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내려왔잖아요.
1: 기세 싸움 초반에 막 그 뭐 세력 싸움.
0: 근데 그게 하고. 완전히 허공에 치는 섀도우 복싱이 돼버린 거야. 네. 왜냐하면 반대 쪽에서 같이 맞서 싸운 게 아니고 여기다 무슨 그럼 친한 게 다 와서 맞서 싸우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북갑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북갑 주민들이 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장소가 좁으니까 지지자들 다른 지역에서 온 지지자들은 아예 안 올라가고 밖에 서 있고
1: 알았어요 자랑 그만해
0: 좀, 그러니까 뭐 자랑인데 그래서 나 내가 보기엔 이 대조가 너무 네. 크게 났기 때문에 네. 대비가 너무 크게 나서 그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2: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시민들 모셔놓고 계속씩 하는데 한쪽에서는 정치인들이 세가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박민식 후보도 조금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같은 시간대에 열리던 박원수 지사 그 개소식에 조금 그 지도부를 포함한 사람들이 다 갔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후보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아직 우세인데 박원수 지사 도정 평가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지도부들이 쭉 우르르 가줘야 박원수 지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1: 가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0: 박원수 지사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2: 그래야 경남에서도 이제 김경수 후보가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1: 그 서정우 변호사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부산의 지역구 국회의원 9분이 국민의힘 그 안 갔어요. 박민식 후보 어떻게 판단하세요?
3: 그런데 부산 의원들도 좀 분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를 박형준 시장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1: 그렇죠.
3: 한마디 있죠. 그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원도 있고 또 친한계 의원도 몇 명 있죠.
1: 네.
3: 그래서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가 안 왔는데
1: 네.
3: 좀 이게 그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1: 아쉬워요?
3: 아쉽죠. 다 왔으면 이게 좋았을 텐데 절반 가까이가 안 오으니까
1: 그 아직도 반민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3: 뭐 이기길 바라죠.
1: 많이 뉘앙스가 바뀌었는데 이긴다고만 뭐 하시다가
3: 우리가 평론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1: 예.
3: 지금 이제 그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1: 사랑합니다. 서정우 변호사님.
0: 이영풍 후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거 북갑에 있는 그 이른바 그 여론 지지층이 모두 다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공격도 받았더니 난 기자니까 있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기자 출신이니까.
1: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0: 네?
1: 예예만님이 유튜브 댓글로 오늘은 김종혁보다 서비언이 더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0: 아니 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총국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0일 부산 북갑 거주주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재밌어졌는데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평택으로 가볼게요. 조부 김용남 이분들 어떤가?
2: 더 재밌는 대로
1: 가네. 네,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사라킴님 나는 김종혁 때문에 본다. 사라킴님 아시는 분이요?
0: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1: 희망님 서정욱 오늘 잘하네. 보신대님 하은기 대변인님 합리적이에요. 나는 세 분 다 좋아요. 뭐야? 저는 왜 없어요? 뭐야 이게 제 칭찬은 없어요? 나 안 해요.
0: 이거 다 질투하네.
1: 사회는 안 볼래요.
2: 제일 많겠죠 아마.
1: 사회 안 볼 거예요. 너무 하세요. 제 칭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맹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영남 후보도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막 비판할 줄 알았더니 김영남 후보가 제가 미숙하고 부족했다 막 이렇게 좀 저자세로 사과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뭐 김영남 후보는 아킬레스건은 빨리 털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뭐 세월호 발언 등등등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을 때 보수 정당 입장을 대변해야 되다 보니 했던 그런 얘기들은 저희 지지층이나 아니면 세월호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으니 그런 분들 그냥 아 계속 뭐 방어하기보다는 털고 가는 게 좋죠. 사과하고 네. 가는 게 낫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께서 혹은 조국 혁신당이 자꾸 선거를 검증전 혹은 네거티브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1: 이해가 안 돼요? 왜요?
2: 검증전으로 끌고 갔을 때 조국 대표 유리한가요?
1: 아, 본인 과거?
2: 제가 그 방송 봤거든요. 뉴스명당. 웅동학원 얘기 바로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웅동학원에 대해서 조국 그 대표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거 듣고 수긍 안 됐거든요.
1: 아, 수긍 안 됐어요?
2: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국면, 청문 국면에서 나왔던 그 약속들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0: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거죠?
2: 아니, 그게 아니라 넘어갔는데 원래 사회안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
0: 사회안은?
2: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이고 사실상 입시 비리나 등등등등도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1: 20번이나 사과했다. 계속하겠다.
2: 본인의 자제분이 특혜를 받았다, 특권을 누렸다 이런 거에 대한 사죄지 문서 위조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1: 네.
2: 토론에서 문서 위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를 길어 올려서 검증이랑 명목으로 막 하잖아요. 본인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평택에 이제 가셨으면 그 지역에 있는 현안, 뭐 민원 정책 이런 걸로 좀 비전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1: 김종혁 최고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조국 대표는 공격성 그리고 김영남 후보는 좀 사과하고 좀 저자세 이렇게 당의 지지율에 업혀가는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두 분 다?
0: 저는 조국 대표는 전략을 잘못했겠고 근데 원래 김영남 그 후보가 조국 대표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맞서 싸웠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그 아픈 부분을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는 또 조국 후보에 대한 그 애정이 좀 있잖아요.
1: 그쵸.
0: 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도 뭐 다른 당에 있다 우리 당에 온 건데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 라면서 심지어는 민주당의 패널들조차도 이렇게 김영남 후보를 좀 부정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1: 김모 씨.
0: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영남 후보는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어쨌든 다른 당에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겸손 모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하은기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조국 대표는 본인이 흠결이 엄청 많은 분이잖아요. 과거의 흠결뿐만 아니라 평택에 지금 왔는데도 아예 알고 봤더니 무슨 1년 월세 뭐 몇 달 월세 뭐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1: 두 달.
0: 네, 두 달 월세.
2: 그러다가 바꿨대요.
0: 네. 또 1년 월세로 바꾸고.
2: 네.
0: 아니 이런 거 보면 그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아 나는 그 1년마다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월세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또 하나 있었잖아요. 평택군 뭐 이런 네. 얘기 썼었고
1: 네.
0: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인도 너무 흠결이 많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게 먹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2: 이사비도 많이 들 텐데 그죠? 경기도에서 살면
1: 그 박민식 후보가 17% 나온 여론조사 때문에 기가 많이 죽어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이 평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조국 대표의 그 공격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1: 효과를.
3: 왜냐하면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 세월호나 김영남 과거 발언들이 계속 소환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뭐 저는 조국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공격이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다.
1: 네.
3: 이렇게 평가하는데.
1: 네.
3: 근데 문제는 조국 대표도요. 웅동학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검색을 쭉 해봤더니
1: 네.
3: 코링크 P라고 저 펀드, 코링크 부인했던
1: 사모펀드.
3: 예. 네. 이것도 환원하겠다. 이런 게 기사가 나옵니다.
1: 오.
3: 환원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인이 정치하면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조국 대표는 정말 이게 그 약속을 국민이나 헌신할 버려버렸잖아요. 심판의 때도 보고요. 제가 이제 그 평택 아쉬운 건 보수 쪽인데 네. 황교안 대표가 이게 의외로 선전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두 자리 수까지 놓은 것도 있고 의외로 이게 선전하다 보니까 유희동 후보가 보수를 결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좀 고전하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네. 보수가 이게 아마 40은 되지 않겠어요? 평택에?
1: 35, 45
3: 보수가 한 40은 되지 않겠어요? 네, 평택이 원래 보수 지역이거든요. 어려요. 네. 따라서 이게 유희동 후보가 얼마나 이게 보수표를 결집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치열한 삼파전이 될 것 같아요.
1: 서 변호사님 황교안 후보랑도 친하시잖아요.
3: 그렇죠. 연수원 때 지도교수고 네. 그래서 누굴 찍으라고는 안 하는데 네.
1: 전화해서 좀 보수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아이, 그건 안 되죠. 그래도 안 본인은 이게 부정선거 또 이게 뿌리 뽑으려고 나왔는데
1: 그만 뽑아요. 다 뽑혔어.
3: 그러니까 뭐 이제 평택을 주민들이 될 사람 밀어줘야죠.
2: 부정선거 뿌리 뽑으려고 기둥뿌리가 뽑히겠어요. 기둥뿌리가.
0: 아니, 그래가지고 출마를 해서 부정선거인데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3: 뭐 그 제한테 모르고 그 황교안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0: 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1: 하은기 대변인 그쪽 네. 지역에도 단일화 이슈가 있잖아요. 그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니면 뭐 진보당 이렇게 단일화 협상이 진행이 될까? 될까?
2: 진보당은 울산이 울산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뭐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국혁신당이랑은 단일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저런 식으로 감정상하면 뭐 장성철 소장님께서도 정치권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단일화하고도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캠페인이거든요.
1: 왜요?
2: 아니 상대 후보가 있잖아요. 네. 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내가 더 더불어민주당스러운 후보다라고 하는 저런 캠페인은 네. 듣도 보도 못했어요. 보통 당이 다르면 더불어민주당도 견제받아야 됩니다. 견제받아야 되는데 그 회초리를 국민의힘으로 하지 마시고 저로 견제하십시오. 뭐 이러든가 자기 당과 자기의 존재 의의를 말해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 취급하면서 본인이 민주당이라 그럴 거면 당 해산하고 본인이 민주당 들어와서 경선을 하셔야지 왜 네. 저렇게 하냐는 거죠. 물론 선거 전술을 당파성을 초월한 전술을 써야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후보가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스러운 후보입니다. 그러진 않거든요. 네. 저희 당의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다 감수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교란하는 아주 나쁜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들었을 때는 민주당에 난 도움을 주고 싶은데 김용남 후보가 아니라 조국 후보를 찍는 게 더 도움되는 길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분명한 점은 두 분 중에 누가 의원이 됐을 때 김용남 후보는 저희 당론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조국 후보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자강과 조국 후보 개인의 정치적 거취, 정치적 입지, 정치적 성장 이걸 더 우선순위로 놔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1: 공소취소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2: 그게 민주당의
1: 헌법학자로서 법학자로서
2: 공소취소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혹은 조국 후보자가 주장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선명하게 얘기한다고 다 민주당에 도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힘 제로가 안 되듯이 본인이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당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본인의 이익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는 좀 정상적인 캠페인 궤도로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0: 아니,
2: 싶습니다.
0: 어떻게 헌법학자가 네. 공소취소 특검을 그걸 지지할 수가 있죠?
1: 아니 그
3: 헌법학자가 아니고 형법학자입니다.
1: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법학자잖아요. 법률을 만들 수 있다 본인은.
0: 국힘 제로라는 주장도 어떤 특정의 정당이 예를 들면 그 민주주의라는 게 어차피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 체겐 밸런스가 기본이잖아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다 제로 만들고 우리 당 혼자서 다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3: 근데 저는 뭐 제가 김용남 의원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제하고 이게 검사 시절부터 친하고 막 방송도 같이 계속하고 네. 호영 호재 네. 하지만 네. 그런 게 저는 철새 이런 게 배신자들은 좀 심판해야 돼요.
1: 아니 배신자 그만 얘기해요.
3: 아니 국민의힘에서부터 이게 개혁신당 끝에가 민주당까지 갔다 네. 이런 사람이 영혼이 없이 인연도 없이 소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국민의힘도 있어요. 양양자 이런 분이 경기도지사 후보지만 저는 민주당에서부터 이리 왔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김용남, 양양자 이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심판해야 돼요.
1: 순혈주의만 주장하는 게 과연 정당이
3: 제발 순혈주의가 아니고 네. 뭔가 이게 권력을 쫓아서 양지로 권력을 쫓아서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뭐 한 자리 이번에 떨어지도 한 자리 주겠지 미리 자리를 노리고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이 제보다 더 보수예요. 김용남 이분 제보다 더 보수라니까 검사 시절부터
2: 자리를 노리고 갔다고 뭐 그 예단 하시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행태 그 폐해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당에 몸담기 어려웠을 테고 자리를 원했다면은 더 큰 당으로 바로 이동했을 텐데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뭘 제3정당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에 앞으로 누군가가 진영을 바꿔서 넘어갔을 때 다 아유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저 국회 파견 판사 때 안민석 저 민주당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분이 무슨 저 법 만들 때 그거 기초해주고 그랬다고 그럼 민주당 후보로 그 어디야 그 대전에서 출마하려고 했었다고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당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거기서 친윤이었었다가 친한이었다가 다시 친윤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배신자입니까?
2: 윤석열 전 대통령은
1: 아니, 왜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든 변호사한테 왜 그래요 두 분이?
2: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든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1: 알았어요. 저기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좋아하는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 이란에 바친 돈 우리 선박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뭐 친 트럼프 매체에 기고하면서 한미 동맹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했어요.
3: 저는 남우호를 보면서 네. 천안함이 떠올라요. 천안함에게 북한 소행이 분명한데 네. 지금도 이게 뭐 원인을 모른다. 북한이 아니라고 이게 믿는 좌파들이 많아요. 네.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데 네.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100% 확실하거든요. 네. 남우호가 처음 피격 당할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미국은 정찰 자산으로 손바닥 보지 보거든요. 네. 이란 소행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이란 국영방송이나 언론도 우리가 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뭐 원인을 잘 모르겠다. 외부 피격인지 뭐 내부 폭발인지 이런 시안 끌더니 네. 이제 또 이게 드론 두 개가 같은 데를 때리거든요. 네. 이제도 이게 이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 아니 눈치를 봐도 이게 유분수지. 이거야말로 이게 딱 처음 볼 때 이란이 소행이 명백하잖아요. 이걸 미국이 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하겠습니까? UFO 외계인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느냐고. 이거는 이란 소위 분명한데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이란 눈치 보는 거죠. 그래 50만 불 갖다주고 인도적 지원했잖아. 돌아온 게 그래 드론 피격입니까? 네. 저는 이재명 정권이 너무 이게 그래서 별명이 요즘 제메네이 아니냐. 하메네이 대신에 제메네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네. 왜 이란한테 다 주고 이스라엘 욕해가지고 전 세계 유태인을 적으로 다 돌렸잖아요. 정말 이게 외교가 너무 이게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해. 우리는 한미일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재명 정권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편에서는 정말 이게 적과 동지를 구분 못하고 있다.
1: 하대변인님 귀가 좀 솔깃한 것 같아요. 저
2: 외교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과 동지를 갈라가지고 막 갈등관계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안 되죠. 그건 평론가니까 아 눈치껏 뭐 이런 분명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소행이 맞죠. 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패널인데 그 전 단계가 민관군 합동 조사단이 있었고 조사 보고서가 다 나왔고 결정이 됐죠.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처럼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규탄 메시지가 먼저 나갔어야 됐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정쟁하고 싸우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그 친 트럼프 매체에 야당 대표가 글 쓰고 무슨 돈 갖다 줘가지고 이게 공격으로 돌아왔다느니 확인도 안 된 얘기하고 네. 이런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위성락 어제 안보실장 얘기한 거 보면은 뭐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다 어디서 온지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2: 예, 일단은 그래서 규탄 메시지 신중론에서 이제 규탄하는 메시지 위에서 조금 더 정확한 걸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속도전을 뭐 정확하게 속도전을 해서 정확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성과 속도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전 정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문제라는 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아다르고 오다른 그 한마디 때문에 국민들한테 피해 줄 수 있는 문제라서 보수 정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좀 받고 있더라도 네.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김종혁 최고위원님께는 요거 여쭤볼게요. 저렇게 기고도 하고 막 활발하게 주장도 하고 장동희 대표가 지역 가서도 막 신나가지고 활기차게 막 유세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막 이래요.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에.
0: 아니 근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야지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야당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그걸 그 근거 삼아서 야 우리 야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외교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아예 안 열어 외통위를.
1: 어제 그래서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이 뭐 규탄 성명 냈어요.
0: 아니 이렇게 열어야... 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외통위를 안 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 열어야죠. 맞아요.
0: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뭘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민주주의 원 보면은 입으로는 뭐 진보, 무슨 정의, 민주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는 짓 보면 퇴보, 반민주 뭐 이래요. 불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1: 대한민국이 공격당한 거죠. 네. 저거는 한마디로
0: 그거에 대해서 왜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요? 네. 왜 정부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럽니까? 왜 국민들한테 보고 안 합니까? 아니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국회를 동원해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특검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 왜 이런 중차대 문제에 있어서는 외통위도 안 열고 국민들한테 보고도 안 하냐고요.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자기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를 뭐 아 이번 기회에 나는 난 친미에 내가 친미에 대표 주자고
1: 또 미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고성국 씨가 얘기한 대로 야 트럼프가 나를 찍었어 내가 다음 후계야 이런 식의 장사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그 법사 그 외통위를 안 여는 네.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2: 짧게 시간을 주시면 반론을 하면 그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뭐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정부이고 네. 그래서 뭐 뭘 감춘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게 다가올 것인데 뭐 외통위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그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의장이랑 협의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잡겠죠.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 야당이랑 얘기 안 하느냐. 야당을 못 믿으니까요. 야 김종혁 대표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하는 걸 보세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 공개도 안 하는데 저런 사람이랑 외교를 논하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1: 그래도 국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 국회 상임위는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열어야죠.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랑 톡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국민 앞에 뭘 안 밝히냐 하는 건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용렬 최고위원님은 그걸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독자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독재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걸로 정리하고 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좀 재밌게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이미지를 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회의장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리트윗한 게 거기 조정식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은기 대변인님 네. 대통령의 노골적인 국회의장 선거 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2: 뭐 선거 개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국회의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발언이 있었지만 막상 국회의원들이랑 당원들은 또 반대로 투표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자기 의견 얘기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워낙 SNS 활발하게 하시니까.
1: 네. 아니 그래도 왜 조정식 이렇게 이름만 하냐고요. 김태년, 박지원 이 후보분들은 네. 얼마나 이걸 보고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뭐 적절해요?
2: 뭐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저는 이 상권 분립이 원칙인데 네. 상권을 본인이 대법원장, 국회의장, 총리 다 지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게 독재고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특보를 했거든요. 조정식 네. 아마 대통령은 조정식 미는 게 확실하고
1: 그렇게 해석할 개딸, 수 있어요?
3: 예, 그건 100%고 개딸 당원들은 박지원을 많이 밀어요. 따라서 이게 그 20%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0% 의원과 그다음에 당원들 20%가 대립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박지원 돼버리면 바로 레임덕 올 겁니다.
2: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듣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신선한 얘기라 가지고.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제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뭐 SNS 상에다가 이런 상황 올리게 되면 당연히 그냥 조정식 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서 기사 쓸 수밖에 없죠.
0: 아주 트럼프 흉내 내신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세상만사 모르는 게 없잖아요. 트럼프 주장하는 거 보면. 그래서 거의 자기가 이제 예수님하고 또 패러디를 해서 스스로를 거의 무슨 저 신적 반열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모든 사안이라는 건 과장된 거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번 아닙니까? 네. 0002번이에요. 근데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까지 특정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보이는 건 진짜 안 좋죠.
2: 대통령께서 아무리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국면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걸 막 메시지로 발신하면 되냐는 비판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가는 정당이 아닌 게 윤석열 정부 때야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1등 후보 제끼고 4등 후보가 대표가 되지만 저희는 그것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왜 박찬대 후보 그다음에 정청래 현 대표 붙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대통령 민심이 가 있는지는 거의 모든 평론가들이 박찬대 후보라고 있거든요.
1: 하대변님 네. 결과보다 네. 대통령께서
0: 논리가 앞뒤가 안 맞죠. 네.
1: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주는 게 맞냐.
2: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도 해석들을 하는 거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해석조차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수용할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 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정원호 아 일 잘하네 그래가지고 확 떴잖아요. 그러니까.
2: 저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네.
1: 알았어요.
3: 네. 윤 대통령이 했으면 엄청나게 욕했을 건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1: 탄핵당한 대통령 얘기하면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재 영입이 오늘도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서 변호사님, 하은기 대변인님, 김정혜 위원장님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엔 1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23년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죠.
5: 1500년? 하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6: 에이, 그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야. 아, 필리핀은 더해.
5: 더하다고? 필리핀은 어떤데?
4: 실제 지난 2010년 필리핀에선 1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무려 14,40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60차례 범행이 인정됐고 1회당 징역 40년씩 계산된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이 형량이 오히려 감형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당초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죠.
5: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징역 1500년이든 만년이든 어차피 다 못 살고 죽는 거잖아. 무기징역이랑 다를 바가 있나?
6: 상징이란 게 있잖아.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사회가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범죄 아니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5: 하긴 피해자 입장에서야 어떤 숫자로도 인생이 복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벼우면 세상이 자기 고통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
4: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양형이란 그저 단순히 숫자를 매기는 일이 아니죠. 그 사회가 범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자 손녀에게까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5: 25년? 천년만년까지 필요 없지만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놓고 징역 25년이라니.
6: 심지어 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손녀까지 그랬다는 거잖아.
5: 아, 그 손녀가 사실 생물학적으로 자기 딸이기도 하고. 와, 진짜 이건.
6: 심지어 나는 죄 없다고 항소했다던데?
4: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이 남성의 항변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4: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7: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85년부터 이 남성의 범행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처음 피해를 당했던 딸은 초등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몽 같은 범행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범행 횟수만 최소 277회에 달하는데요. 워낙 옛날 일이라 기록이 안 남는 걸 생각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딸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계속 붙잡혀왔고 그 과정에서 네 번이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4: 자신의 딸이 그것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폭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다가 결국 출산까지 했는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남았습니까?
7: 네. 언론에 따르면 결국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다시 임신해서 2012년에 딸을 낳게 됩니다. 족보상으로는 손녀지만 핏줄로는 사실 가해자의 친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 아이가 10살도 채 되기 전부터 수년 동안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작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믿어야 할 어른에게 이런 범죄를 계속 당하면 피해자는 아 그냥 순응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마저 똑같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딸은 미치도록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회에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4: 더 화나는 건 사건이 드러난 뒤 가해자의 태도였거든요. 100만 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죠?
7: 네,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라면서 범행을 전부 잡아댔습니다. 심지어 딸이 자기한테 독립할 자금을 안 주니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신고했다. 즉 자기를 무고한 거라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친딸을 마치 자기 아내인 것처럼 대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태도죠.
4: 기억 안 난다, 뭐 무고다, 심지어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정도면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재판 전략인 건지 뭐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증거가 없을 거다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남성의 변호인이었다면 이런 주장을 그대로 고소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저라면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 가해자는 범행 기간이 워낙 40년으로 길다 보니까 옛날 일이라 뚜렷한 증거가 없겠지, 일단 억울하다고 우기면 통하겠지 하는 아주 얕은 생각으로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전자, 즉 DNA 분석 결과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하는 건 재판장님을 화나게 해서 형량만 높이는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4: 법원은 이런 태도를 당연히 더 괘씸하게 보죠?
7: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모녀의 인생 기회를 완전히 빼앗아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녀가 평생 서로의 고통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딸 탓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눈꼽만큼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4: 아무튼 결국 이 남성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억울한지 상고를 했다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탐탁지 않은 형량이거든요. 40년 넘게 범행을 해왔는데 겨우 25년? 이런 반응일 텐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 형량이 나오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7: 우리나라 법원에는 판사님들이 형량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친족 간 성폭력은 최대로 무겁게 가중처벌을 해도 10년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을 권고형으로 따져도 보통 10년에서 최대 21년 4개월 사이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판단해서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징역 25년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4: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원이 기준보다 더 무겁게 본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기간 뭐 혹은 친족이라는 관계, 세대를 넘어선 범행, 또 범인의 반성 없는 태도, 법원이 특히 더 중요하게 본 대목은 어떤 부분일까요?
7: 가장 보호해줘야 할 아버지가 친딸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짓밟았다는 점, 그리고 그 악몽이 딸이 낳은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세대를 넘나든 참혹한 범행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가장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0: 2020년 미국 다른 주에서도 10년간 딸들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723년, 438년이 선고되기도 했고,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1년 동안 360번이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까지 쳐서 무려 14,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징역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 이렇게 형량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요? 나라가 범죄를 대하는 감정, 문화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법 체계 자체가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0: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형량을 계산하는 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형량을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가중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줘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죄를 지은 개수만큼 형량을 더하기로 쭉 합쳐버리는 병과주의를 씁니다. 게다가 형량도 상한선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자면 친딸의 의붓딸, 처제까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관련 전과까지 있었거든요.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검문소 인근에서 충격전이 벌어져 백악관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제압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6: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대체로 완료되고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도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5: 이란은 이번 종전 협상에서 핵 합의 부분은 최대 두 달까지 유예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협상을 뺀 종전 합의를 미국이 받아들일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등의 혐오 조장 사이트를 폐쇄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일베 추정 청년들이 조롱성 행동을 한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5: 경찰의 5.18 게시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문기사 형태의 AI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6: 아시아 여자클럽 축구대회 우승을 거머쥔 북한 여성 축구단이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북한 축구단 감독은 취재진의 북측 코칭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검문소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백악관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6: 총격범은 제압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7: 네, 현지 시간 23일 토요일 오후 백악관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용의자가 백악관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을 해 총격범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국 대변인은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해 동부 시간 오후 6시 직전에 한 명이 백악관 단지 바로 바깥에 설치된 검문소에 접근해 경찰관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해 용의자를 맞췄고 용의자는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 제압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한 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조율을 위해 백악관 내부에 머물고 있었지만 안전한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백악관이 봉쇄되고 기자들에게도 대피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백악관 봉쇄는 미 동부 시간 저녁 6시 45분 직후 바로 해제됐고 현재 FBI도 현장에 출동해 비밀 경호국을 지원하며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이번 총격은 백악관 기자

0: 이란 만찬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한 달도 안돼또 일어난 건데요.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계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총격범의 신원은 나왔습니까?
0: 네, 미국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용의자가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스트는 이전에도 비밀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스트는 이어 지난해 7월에 또 백악관 단지 진입로에 들어가려다 체포돼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베스트의 SNS에서 자신이 진짜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주장하고, 또 트럼프에게 해를 끼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게시물들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면서 이에 대해 중동 국가 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 이란 측은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막판 이견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과 이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과의 통화도 매우 잘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합의의 최종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1차 대면 협상을 진행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최종 조율을 마칠 전망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며 14개 항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양해각서 확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MOU에 합의할 경우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핵 문제 논의 전 30일에서 6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공결 자산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합의 임박 소식이 전해진 게 처음이 아닌데다 이란 핵 문제 관련 논의 자체에 구체적인 진전도 없었습니다. 한 당국자는 막판 이견으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이란의 최신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일요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상 사정에 밝은 두 명의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수정 제안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소식통이 파키스탄에서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48시간 이내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는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하에 남게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그러면서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반관영 매체로 강경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2: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100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6주 동안 15,000명 이상의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장병들은 100척의 선박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6척의 인도적 지원 선박의 통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난 24시간 동안 상선 2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25척이 해군의 협조와 보안 지원 속에 허가를 받고 해협을 통과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군의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혁명 수비대 해군은 해협에 대한 정보 통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발표에는 해협을 통과한 배들이 어느 나라 선적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방글라데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닮은 알비노 물소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수도 다카 인근의 한 농장에서 자란 700kg짜리 알비노 물소는 이마에 난 옅은 금발 털 뭉치 덕분에 트럼프 물소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농장주는 다음 주 이달 아드하 축제 기간 희생 제물로 바치려는 고객에게 이 물소가 팔렸다며 축제 전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 6.3 지방선거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 모두 불심 공약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양당 지도부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1: 네, 먼저 민주당 투톱은 호남과 수도권을 나누어 공략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을 선택했는데요. 순천시 송광사 법요식에 참석한 뒤 광양시와 담양군, 함평군으로 가며 민주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서울에 남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오후에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엔 또 다른 격전지 하남시로 향해 보궐선거에 도전한 이광재 후보에게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원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 남아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했는데 일정이 끝난 뒤엔 곧장 인천으로 내려갑니다. 연수구와 계양구, 부평구를 돌며 도보 유세 등 시민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북 김천에서 불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직지사 법회 참석을 시작으로 개운사와 관음사 등 사찰과 암자 6곳을 방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스타벅스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도 사이렌 이벤트를 진행한 걸 이재명 대통령이 비난하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앞뒤 없이 지른 것 같다, 이성을 상실한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자는 걸 정쟁과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정상적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0: 네, 격전지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떤 일정 소화합니까?
1: 네, 먼저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조계사 법회 참석 뒤 서울 동남권 민심 공약에 나섭니다. 광진구와 강동구, 송파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신의 착착개발 공약을 부각하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고리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자들을 만나며 일정을 시작한 오세훈 후보는 오후 첫 일정으로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 현장을 다시 찾습니다. 아가씨당 기부 체납 문제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 결국 성동구청장이던 정원호 후보의 무능 때문이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강동구와 중랑구를 찾아 교통개선과 신속한 재건축 등을 공략한 뒤 잠수교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판세도 관심인데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범어사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온종일 불교 신자들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재수 후보 관련 의혹을 부각하기 위한 별도 회견도 예고한 상태라 내용과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며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논란과 관련해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축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랜 세월 우리 삶 속에 함께해온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가적 위기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줬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부처님 말씀을 귀한 등불로 삼고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일베 폐쇄도 거론했다고요?
2: 네,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사이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찾아와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조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폐쇄나 징벌적 배상,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공론화나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등 논란을 연이어 지적하는 등 혐오 표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조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휴일인 오늘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물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스타벅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 네, 앞서 스타벅스는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유족을 모욕했다는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두 건은 병합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상당수가 출근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벅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해당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게시물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4: 네, 경찰청은 그제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시물은 5.18은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겼거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란 내용의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글이 올라온 인터넷 게시판을 상대로 용의자 특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인데 기사 형태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에도 이미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공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고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발견하는 즉시 실시간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3: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1년 새 8% 증가하며 4,200억 원을 넘어섰지만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아 제도적 공백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액을 환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금 규모는 4,275억 6천여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25억 원, 8.2% 증가했습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돈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해당 선불금 계정에서 환불액이 차감되지만 최소 사용금액 등 제약이 있어 실제 100% 환불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4일째를 맞은 가운데 투표율이 82%를 기록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대한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주단체들은 합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인석 기자, 노조의 찬반 투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 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투표율이 투표 사흘째인 오늘 오전 10시 36분 기준 82.86%를 기록했다고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이 전자공보방을 통해 밝혔습니다.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투표율은 어제 오후 6시 40분 기준 79.42%입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6천여 명입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고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특별 성과급을 수억 원 받게 되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와 공동부문 조합원들이 3만 명이 넘어 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 반발 기류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부분 안에서도 비메모리 사업부는 특별 성과급이 메모리 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부 노조원들은 초기업 노조 내에서만 2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과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전과 모바일, DX 부분 직원들의 부결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대 노조인 전삼노와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행 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서며 잠정 합의한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DX 중심 노조의 지적에 대해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달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열람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구는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계가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업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주주 측에서는 투자 위축과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서를 보면 성과급의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사업 성과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합의안을 최종 찬성하게 되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에 이어 영업이익 N% 성과급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셈인데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7: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6: 주주조차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데 노조가 세정 개념인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우선 가져가는 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업 경영의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성과급만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8: 선진국에서는 이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좀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6: 이런 가운데 다른 대기업 노조들까지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고 HD 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일렉트릭 노조 등도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산업 전반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9: 삼성전자처럼 지금 여력이 있는 기업은 파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지만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확산할 경우 투자나 고용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특히 영업이익 규모가 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성과급 격차가 더 벌어져 산업 전반의 임금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의 핵심 화두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지도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삼성전자 노사 합의 그리고 스타벅스 5.18 조롱 논란까지 각종 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출연 전에 오동건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일단 삼성전자 노사 합의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삼성전자 노조 내부 또 주주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후폭풍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잠정 합의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0: 지금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노사 협의는 없었다. 이것은 노사협의로 인한 로또인가 회사 등골 브레이크인가 저는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파업은 막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노정 협박에 따른 사측의 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댓글 민심이 엄청나게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평생 어떻게 보면 몸을 갈아 넣어서 받은 월급보다 한 번에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서 받는 보너스가 더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보너스가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주주민주주의, 주주자본주의를 확립한다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들을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소수주주 보호하는 겁니까? 결국 소수 귀족 노조만을 지원하는 최종 결과가 됐던 것이고 아무런 그 어떤 그 위험에 따르는 위험을 인수한 것도 없이 월급 플러스 이렇게 수십 년의 월급을 한 번에 받는 것 이거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말 지옥문이 열린 것이 아닌가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기업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는 합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0: 예,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1: 네, 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협상은요. 노도 민간이고 사도 민간입니다. 민간 단체들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 테두리 내에서 제한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서도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지막에 실제로 파업까지 갈 뻔했는데 파업 1시간 전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조정을 해가지고 타결을 시킨 것은 굉장히 정부로서는 협상력을 잘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파업이 이제 현실화되었다면은 엄청난 그 국가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인도 이제 노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잘 발휘해가지고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노사가 어느 정도 좀 양보하는 선에서 잘 적절하게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0: 이제 최 변호사님 비판하는 지점에 대한 반박도 들어봐야 되는 게 주주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노조 안에서도 메모리 부분만 최대 6억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메모리 부분에서 손해볼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채우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메모리 부분만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갈등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11: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측에서도 그 우려나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의사 파업 당시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과거의 노조와는 다르게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배제된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적이나 인식적인 변화가 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은 집권 여당에서도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0: 예, 다른 기업 논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탱크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지금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지금 사이렌 이벤트라고 하죠. 이 사이렌 이벤트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또 지적하고 나섰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11: 예, 일단은 스타벅스 에서는 그 파는 텀블러가 있습니다. 예. 텀블러 중에 이제 이름이 탱크인 텀블러인데 사실 뭐 이름을 탱크라고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필 5월 18일 날 이 텀블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스타벅스에서 벌이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홍보물에다가는 책상에 탁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잘 아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 예. 이제 고문 끝에 사망을 했는데 거기서 경찰청장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아니 고문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홍보성 문구라 마케팅을 벌인 예.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지금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스타벅스가 상당히 예, 예. 극우 논란에 지금 휩싸인 것입니다.
0: 그 다음 논란이 지금 자막으로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는 사이렌 논란인데 탱크라고 말씀하신 그 머그컵에 보면은 그 사이렌이라는 옛 신화 속의 어떤 그 하급 여신이라고 하죠. 그게 나오는데 배를 난파시키는 여신입니다. 요정입니다. 이 요정을 하필이면 4.16 이 세월호 추모 일날 이벤트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 지적한 거거든요.
10: 앞으로는 계란 탁 파송송 하면서 라면도 못 끓일 것 같습니다. 뭐 책상 탁 그런 것이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저 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박충철 열사와 연결시키고 또 네. 사이렌 이벤트를 그 4월 16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그 세월호를 연상시킨다. 물론 연상시킬 수는 있죠. 예. 그런 어떤 그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영진 신세계 그 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장을 그 해고시켰고 그 그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나아가 미국 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문제나 그 법적 문제라든가 불매운동 이런 부분은 자율적 영역에 맡겨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특정 업체 그러니까 신세계의 정영진 회장이라든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 코카콜라, 애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지난번에 마치 몇 달 전에 있었던 쿠팡처럼 미국 특정 기업을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탱크 이 부분을 봤더니만 예.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군대에서 쓰는 탱크가 아니고 우리 드럼통.
0: 예.
10: 드럼통을 우리가 탱크라고 합니다. 그 드럼통을 해서 그것을 30대 기획자가 얘기를 했는 걸 가지고 마치 이 그 세월호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그 5.16에 광주와 연결시키는 네. 것은 5.18과 연결시키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인 것이 그게 팩트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단정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매운동까지 하고 나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와 우를 갈리는 이런 것이 과연 크게 통합한다는 대통령이란 그 자리에 맞는지에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0: 예.
10: 이것을 넘어서 2년 전에 있던 사이렌 오더니 사이렌 뭡니까? 지금 그 1971년에 만들었던 스타벅스에 있는 로고의 그림 자체가 사이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현대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견강부여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는 그 도를 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 그럼 제가 말씀을 한번 예.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렌이 스타벅스 로고에 있는 거는 맞는데요. 하필 예. 그것을 4.16, 뭐 전 국민이 지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세월호 그날 사이렌을 예. 부각시킨 홍보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 스타벅스의 모기업 회장인 정용진 회장은 과거에 멸공 발언부터 해가지고 온갖 극우적인 논란 아이콘 이런 걸로 이제 논란을 일으켜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5.18 탱크데이가 예. 겹쳐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4.16 때도 사이렌이 있었다라는 것이 예. 다시 소환되면서 이것이 과연 해프닝,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의도된 것 아니겠느냐 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우리 국채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6월 25일 날 어떤 업체가 북한을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8월 15일 날 일본을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했다. 아니면 미국에서 9월 11일 날 비행기를 막 내세우면서 그 9.11 테러 같은 예. 연상시키는 그런 마케팅을 했다. 이건 미국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민주주의와 국채를 연상시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좌우를 떠나가지고 비판을 예. 해야 되는 것이죠.
1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예.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4월 19일, 6일 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4월 오늘 장동희 예. 예, 장동희 당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12월 19일 날 용산에서 지금 그 업무 장소를 청와대로 옮겼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월 29일입니다. 12월 29일이 언제냐? 몇 년 전에 이른바 무안공항에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했던 진짜 수백 명의 아까운 국민들이 사망한 정말 무안공항 참사의 날입니다. 그날 옮기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TV에 나와가지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한공상 3사에 죽은 사람들은 추모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은 그 일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음모론으로 아직까지 사건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음모론으로 해서 사건이 확정된 것처럼 해서 계속 사안의 어떤 쟁점을 나아가고 마치 특정 기업을 징치하고 이제는 어땠습니까?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타벅스에 관한 사업권을 뺏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도를 지나쳐가지고 정권 자체가 민간 영역, 나아가 기업의 생존까지 좌우하겠다라는 영역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지나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는 것이죠.
0: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너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여야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정치권 그 전국 상황, 지방선거 이슈 좀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여야 모두 부심 공약 나섰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는 전남 쪽에서 바로 시작을 한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조계사에서 시작해서 인천 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여야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11: 일단은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원래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0: 예?
11: 그런 행보 가운데 하나로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0: 예.
11: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예상이나 선거와 관련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지금 너무 선거에 대한 어떤 평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 위주로 마치 이제 무슨 격투기라든가 무슨 축구 예. 경기 이런 거를 보는 듯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평가 우려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누가 우리 지역을 잘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 좀 이제 흥미거리 위주로 너무 좀 예.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0: 예. 여야 지도부에서도 이제 지원 사격을 나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 지역구에서 나온 그런 행정적인 그 발표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좀 뭐라도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종로 조계사 갔다가 인천 쪽 연수구 쪽 이쪽을 도는 것 같더라고요.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10: 나름대로의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의 전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서울도 못 가나 이렇게 비판하는데 장군 먼 거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하정우 후보에 대한 그 개수식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나아가 경북 간다라고 했는데 한번 그 김부겸 후보 캠프에 간 다음에 대구에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왜죠? 대구에서 그 정청래 대표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지율을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먹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지난번에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도 하정우 후보한테 가서 정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오빠 오빠 해라는 그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정우 후보가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0: 그런 반면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이 선거 캠프에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TKPK 지역이 더 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리고 또 중원 지역에 장동혁 대표가 활약을 집중하고 지난주 중에는 특히 중원을 했고 이제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북상을 해서 인천 나아가 최종적으로 그 서울 쪽으로 와서 서울에 지금 아직까지 집 나간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수 측에 지금 그 지원하는 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었어요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이 긍정적으로 하는 것 있어서 장동혁 대표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전략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0: 예, 최종적으로는 서울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설 것이다 네. 했는데 일단 서울 격전지별로 보자면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첫날 정청래 대표가 함께 그 동서울 우편 집중국 찾기도 했었고 또 오늘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같이 또 유세를 돌더라고요. 지도부에서 굉장히 밀착하면서 그 서울시 후보를 좀 지원 사격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1: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은 이제 수도이기도 하고 이제 중앙당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정원호 후보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당에서도 밀착 지원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지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강남역 아니 삼성역 지금 철근 누락으로 알려지는 GTX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서 지금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원호 성동구청장 때 보여줬던 그런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성실한 행정력,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 전역으로 지금 확산돼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안정적인 이미지를 잘 가지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시너지가 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왜 여쭤봤냐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지도부가 굉장히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10: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한 전략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중앙당의 전략은 각 지역 후보들의 어떤 그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그 유세 현장에서의 어떤 현장 목소리를 중앙당이 반영한다라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선거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 중앙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영에 어떻게 보면 그 결집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여론조사의 추이라든가 지역 현지의 민심 같은 것들을 장동혁 지도부가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한 달 사이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지금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똑같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수 후보를 견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 모습을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서울시 민심 살펴보면 지금 KBS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뉴시스 의뢰 조사는 0.1%포인트 차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그 민심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KBS와 중앙일보 조사에서 나온 오차 범위 바깥으로 정원호 후보가 앞선 지금 지지도 상황이고, 다음 것들이 이제 뉴시스 의뢰조사로 0.1%포인트 초접전 양상이었던 거, 지금 이 그래픽인데 서울 민심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1: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예. 있는데 왜 이런 것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11: 네, 그래갖고 저희가 질문지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0: 예.
11: 사실은 여론조사의 명태균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여론조사에서 뭐 질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유도해내는 거에 있어서 명수로 상당히 예. 알려진 명태균 씨인데요. 오세훈 후보하고도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엮여서 재판을 예. 받고 있죠. 오세훈 후보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보는 것처럼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예를 들면은 오세훈 후보랑 그리고 이제 그 정원호 후보랑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 여기에서 이것만 물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뭐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배당 문제 아니면 역으로 뭐 GTX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끼워 넣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0: 예.
1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이 차이 나는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제 순수하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현실은 어떤 것인가? 사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안전 문제 그리고 예. 생활 문제입니다.
0: 예.
11: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관심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창기의 추세대로 무난하게 계속 갈 것이다. 이것이 서울 시민들의 진짜 민심이다. 이렇게 예. 평가합니다.
0: 자, 말 나온 김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 그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12: 철근이 절반밖에 시공이 안 된 곳이 80개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삼성역에 달려가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13: 대통령이 관권선거 해준 덕분에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아기씨 굿당이라는 게 유착관계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부패 카르텔이라고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데 어저께 보니까 비겁하게 거짓말쟁이입니다.
0: 일단 정원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GTX 철근 누락 사건,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아예 TF까지 만들어서 지원 사격 나서는 것 같아요.
11: 아, 그러면 지금 하루 완공이 되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철근이 누락돼가지고 균열이 다수 발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당연히 심각한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지금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걸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현직 시장이 지금 오세훈입니다.
0: 예?
11: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살펴야 될 서울시장이 이걸 대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계속 수십 년 동안 가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0: 예.
11: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중앙당과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서도 지금 감사를 들어갔으니까 이런 걸 따져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GTX랑 이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0: 이 부분 남은 선거 기간 변수가 될까요?
10: 그렇습니다. 그 연속으로 두 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한테도 두 번 정도의 답을 할 수 있는 예. 시간을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싸우고 있는 것은 정원호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를 그 후보를 명픽했습니까? 왜냐? 일 잘하는 사람, 이른바 프로 일 잘러라 했는데 지금 얘기했더니만 프로 어버버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공약을 발표하는데 직접 하는지를 못하고 옆에 있던 보좌진이 얘기를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정원호 후보의 보좌진이 후보님이 직접 설명하는 모습도 연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후보를 어떻게 서울시장, 천만 서울시장으로 밀겠습니까 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저는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치 지금 그 GTX-A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부정부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팩트를 보면은 처음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서울시가 알면서도 국토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작년 7월 8월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그 상황을 계속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입니다.
0: 예.
10: 직무유기를 했던 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국토부였던 사실이 팩트로 드러났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사안을 공학적인 것까지 제가 그 리포트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서도 지금 현재의 공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를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후나 현재나 공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다 밝혀진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불안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오세훈 후보를 징치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저는 가짜뉴스에 대한 국토부 나아가 관권 선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 서울 시민들이 객관적인 팩트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럼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이슈로 정원호 후보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공격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10: 결국 그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실정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더 이상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땠습니까? 지금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것이 이재명 그 정원호가 결국 문재인 박원순 제2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서울시의 어떤 그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냐?
0: 예.
10: 결국 박원순 시장 때에 그 재건축 재개할 곳을 약 380곳을 다 싹 없애버렸습니다.
0: 예.
10: 결국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의 정원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민주당 말대로 착착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걸 다 해제해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거에 관한 문제를 가장 이슈로 삼는 것이고, 그동안 박원순이 맞았느냐 오세훈이 맞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세훈을 시작했을 때에 내 주거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쉽지는 않지만 최종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GTX의 어떤 그 과도한 안전 공포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부동산 이슈에 대한 집요한 어떤 그 추궁, 이 부분이 시민들의 결정에 가장 큰 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0: 네, 오늘 정원 후보의 행보를 보면 그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광진, 강동, 송파, 재개발, 재건축 간담회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부동산 표심을 좀 공략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1: 부동산은 정원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오세훈 후보는요, 있잖아요. 자기가 5년 동안 시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본인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왜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5년 전에 시장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제가 민주당 쪽을 보면서 이제 예. 박원순 때 일이 똑같이 반복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강남 주민들도요. 박원순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건 오세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박원순 때 정비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회하겠다고 본인이 시장이 됐으면서 예. 5년 동안 본인이 공급하겠다고 한 공약의 절반도 못 지켰습니다.
0: 예.
11: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서울링이라든가 한강버스라든가 이런 보여주기 치적에만 집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그냥 방임 상태로 놔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강남에서조차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임시장 탓을 할 수도 없는 게 같은 기간 내에 예를 들어 서울 지척에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해냈습니다. 결국 시장 자질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후보가 착착 개발을 통해가지고 전 재건축 재개발 그 현장에다가 전담하는 매니저를 파견을 해서 현장에 맞게 훨씬 더 빠르게 그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GTX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에 굉장히 많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500페이지짜리 월간 보고서에다가 한 페이지 집어넣으면 그게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건 보고가 아니고 아예 은폐인 겁니다.
0: 예. 예,
11: 왜 이렇게 했을까 서울시가? 전 그것이 궁금합니다.
14: 팩트를 제가 짧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와서 신속 통합 개발, 신톡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지금 정원호 시장의 지금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동구의 성수 특별 정비구역 1, 2, 3, 4구역에 대해서 최근에 통합 시비를 다 당겨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체로 묶었고 대출을 완전히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피투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제발 지금 그렇게 그 우리 정원호 후보님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한다고 하면은 제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출 규제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지금 울부짖는 것 저는 그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 시민들이 더 상세하게 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 예,
11: 15초만 말씀을 네,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본인이 풀었다가 집값이 급등하니까 다시 묶은 게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0: 예.
11: 그리고 이제 정원호는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걸 다 틀어주려고 하지 말고 구청장들한테 좀 재개발 재건축권이나 위임을 해달라고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후보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25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25배 빨라지는 겁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 열흘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양 진영에서도 치적 싸움이 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4: 감사합니다.

0: 북한 여자 축구 클럽이 오랜만에 남측을 찾았지만 냉랭한 반응 탓에 경색된 남북 관계만 더 도드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국간 노선만 더 부각됐다는 건데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은 지난 17일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습니다.
2: 혹시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 어떠실까요? 혹시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3: 날씨 어떠신가요?
1: 특히 버스에 오를 때까지 한 손에 꼭 쥐고 있는 작은 수첩이 포착됐는데 바로 북한 여권이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남한을 방문할 경우 사전 승인과 함께 증명서만 받으면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마치 일반 외국인처럼 여권을 내민 겁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로 규정한 북한 정권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여권 제시할 경우에 이런 것을 참고자료를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1: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남측을 대하는 북한 선수단의 냉랭함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민간단체 200여 곳이 자발적으로 공동 응원단까지 구성해 열띤 응원을 보냈지만 북측 선수들은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5: 이제 응원단 문제는 뭐 우리가 뭐 저는 감독으로서 또 우리 팀 선수들이 뭘 그 생각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경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1: 8년 만에 북한 선수단 방남으로 북한의 두 국가 주장만 더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남북 간 교류가 완전히 중단됐던 상황에서 그 첫 발을 뗀 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도 공존합니다.
6: 국제 스포츠 경기 틀 내에서 남북한이 소통하고 간접 접촉한 경험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례로 기억될 것이며 또 적대감을 완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내고향팀 관련 경기를 관람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관계 속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우승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내고향팀이 일본팀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이겼다고 전했지만 한국에서 경기가 열린 사실과 남쪽 민간단체들의 응원 등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내고향팀이 거둔 경기 성과는 당 제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승리의 신심과 커다란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반격에 맞서 쿠르스크 탈환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한군은 여전히 전선에 남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한 북한군 교신 내용을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초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감청한 북한군 교신입니다.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8: 3번, 3번도. 3번, 감도 좋다. 알았다, 3번. 우리 잘 굴린다. 다음 도착 시간에 빨리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라. 자꾸 나다 죽었다 하지 말고. 알았는가?
7: 참호 안에서는 교신이 잘 안 된다고 부하가 보고하자 상급자로 추정되는 북한군은 몸을 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8: 왜 이제 나온 거야, 이건? 왜 안전하고 되지 않습니다. 왜 참호밖에 안 해서 된다? 일중도 있으니고 참호 안에서도 잘 들이도 오지 염전 찾아보라. 기지는 나와도 몸은 나오면 안 돼.
7: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최근 북한군은 주로 이선에서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공격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8: 그 위치 지금 어딘가? 여기서 참호로 나오는 길이 그 대구멍이다. 참호가 그거 안 나왔지?
9: 무인기 들어오게 되면 무인기 방향, 우리 방향이라고 좀 알려달라.
7: 국가정보원은 재작년 10월 첫 파병 이후 쿠르스크에 북한군 1만 천여 명이 투입됐고 6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혈맹을 맺은 대가로 북한과의 군사 교류 협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10: 북한군이 여전히 쿠르스크에 주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용 무기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 그 외에 경제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는.
7: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1월 붙잡힌 뒤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0: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휴전 연장을 포함하는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23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합의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이란은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까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보도 내용이 추가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 한국 영화로 4년 만에 수상 기대감이 커졌던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호명되지 못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개봉 전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번 영화제에서 받게 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배급사를 통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1: 지금 이 순간에 그 영화는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디오 서울의 토요일과 일요일 영화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의 이은구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회복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아니면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 회복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걷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영 같은 운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거나 어떤 분들은 음악 감상 혹은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치유연구소를 5년 동안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는 가족치료가 가능합니다. 똑같은 주제의 영화를 가지고 가족들이 보고 토론하고 과일 먹고 그러다 보면 화해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 가족들과 어떤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곡입니다.

언제 들어도 반전의 영화 음악, 킬빌에 나왔던 고독한 양측이죠. 킬빌의 일부에서 주인공 브라이드, 즉 우마 서먼이 일본 도쿄로 향하면서 전설적인 도곰 제작자 하토리 한조를 만나러 갈때 배경 음악으로 흐르는 곡이 바로 이 펜플룻의 거장 게오르그 잔피르가 연주한 고독한 양측입니다. 반전의 미학이라고 할수 있고요. 서정적인 선율이 인간의 노스텔지어를 자극한다고 한다면 킬빌 속의 고독한 양측에는 고전적 악기가 현대적 복수국에서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 상징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나 카레니나에 등장했던 나타샤의 왈츠 들으시겠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 랩 톨스토이의 숨결이 닿은 두 여인이 나타나죠. 안나, 나타샤. 각각 왈츠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도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안나 까레리나. 금지된 사랑의 서막, 영화화된 수많은 안나 까레리나 중에서도 오드리 헵번의 무도회 장면은 늘 그게 정점으로 꼽히게 됩니다. 안나가 무도회에서 브론스키와 추는 왈츠는 단순한 춤을 넘어 사회적 금기를 깨고 서로의 영혼에 침참하는 격정적인 순간을 상징하게 되죠.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가 작곡한 나타샤의 왈츠는 소녀의 설렘과 순수함 그리고 삶에 대한 찬가를 유려한 선율로 담아내게 되죠. 1960년대 세르게이 본다르츠쿠 감독이 연출했던 8시간의 장편 영화의 무도회 장면은 러시아 고전미학의 정수로 불리게 됩니다. 다음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천국의 나날들, 테렌스 멜릭 감독의 1978년작 영화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테렌스 멜릭 감독의 1978년 작품이었죠. 60년대와 80년대까지 고전 시네마의 영상미, 사운드 트랙의 정수가 응집됐던 작품 중 하나죠. 이 영화는 단순한 서사를 넘어 빛과 소리의 시라고 불릴 만큼 독보적인 미학을 자랑합니다. 촬영 감독 네스토르 알멘드로스는 인공 조명을 최소화하기 시작했는데 해가 지기 직전 약 20분 동안의 매직 아워에만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황금빛 밀밭이 넘실거리는 화면은 마치 밀레의 회화를 보는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하게 되죠. 1979년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한 이 작품의 영상미는 현대의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었던 1970년대 아날로그 필름만이 가진 따뜻하고도 쓸쓸한 질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영화 기억의 습작 건축가 결혼에 나왔던 전람회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건축학 개론과 그 서사의 중심에 흐르는 셜람의 기억의 습작은 한국 멜로 영화사에서 첫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성을 가장 세련되게 풀어낸 영화이기도 하죠. 첫사랑의 미장센이 있고요. 건축과 음악의 만남이 있고요. 건축이라는 공간의 기억과 음악이라는 시간적 기억을 결합해서 관객의 향수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10년 동안 감독이 들고 다녔는데 결국 인자를 만나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기억의 습작이 지닌 음악적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은 1994년 발표된 전람회 이 곡을 통해서 영화의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미완의 완성을 상징하게 되고요. 영화 속 대학 시절의 풋풋함, 그리고 15년 뒤에 재회했을 때의 비장미를 동시에 아우르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우연이라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첫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었을까요? 다음은 로버트 존 위키스 감독이 연출하고 마이클 더글러스와 캐슬린 터너가 주연을 맡았던 로맨싱 스톤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하면요. 사실 그 당시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처음으로 가정마다 보급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는 집에 가면은 항상 영화를 볼 수가 있었는데, 80년대 할리우드 오락 영화나 홍콩의 성룡이나 홍금보가 나오는 영화들을 삼삼오오 보기도 했었죠.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맨싱 스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류의 모험물에다가 여성 소설가의 시각을 더한 독특한 구성을 취했기 때문이죠. 이걸 보면서 거칠지만 속깊은 모험가 잭 골튼과 상상력 풍부한 소설가 조안의 케미스트리가 1980년대 로맨틱 코미디가 지닌 특유의 유쾌하고 따뜻한 정서를 대변했던 영화. 영화의 긴박감과 로맨스를 완성하는 앨런 실베스트리의 영화 음악도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정말 신디사이저 사운드, 그리고 콜롬비아 정글의 이국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미니코 모디뇨의 볼라레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전후 이탈리아의 낙관주의와 자유로운 시대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한 문화적 아이콘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이 네일 블루 디핀토 디 블루, 파랗게 칠해진 파란 하늘 속에서라고 하죠. 즉 파란 하늘 속으로 날아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58년 샌레모 가요제 우승을 차지하며 혜성처럼 등장했죠. 노래 가사 중에 볼라레, 깐따레, 이 볼라레는 날다, 깐따레는 노래하다, 뭐 이런 당시 이탈리아인들에게 전후의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꿈을 꾸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갔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비영어권 곡으로는 최초로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제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노래를 동시에 석권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왔던 곡이죠. 퀸의 Love of My Life 들으시겠습니다.

퀸의 전설적인 명곡 Love of My Life는 가장 서정성과 영화적인 감동이 가장 완벽하게 맞닿았던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이 곡은 화려한 무대 위에 프레디 머큐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고독과 진심 어린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락과 클래식의 조화, 하프와 피아노의 선율, 1975년 앨범 A Night at the Opera에 수록된 이 곡은 퀸의 음악적 실험 정신이 정점에 달했을 때 탄생한 곡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메이는 하프 선율을 더해서 중세 유럽의 가곡 같은 우아하고 격조 높은 분위기를 완성하기도 했죠. 다음은 빅토르 위고의 불후의 명작을 바탕으로 했던 영화 레미제라블의 주제가 피날레 들으시겠습니다.

뮤지컬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빅토르 휴고의 불후의 명작 레 미제라블, 유럽 고전 서사의 비장미, 웅장한 사운드 트랙의 정수가 응집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19세기 프랑스 혁명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한이 더에서 사시는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데, 이 작품은 빵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장발장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숭고한 휴머니즘과 용서의 미학이 응축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에 민중의 봉기를 상징했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같은 자유의 환희 같은 내일을 향한 비장한 희망을 노래했던 그런 곡들이 등장하는 영화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또다시 등장하네요. 로리타의 주제곡 Love in the Morning 들으시겠습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파격적인 소설을 바탕으로 했던 로리타입니다. 고전 시네마의 탐리주의적 영상미와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 묘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죠.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1962년 작품도 있고 에드리안 리안 감독의 1997년 작품도 있는데 각각의 매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60년대 흑백 필름 특유의 차갑고도 우아한 미장센을 통해서 사회적 금기와 인물 간의 팽팽한 심리적 긴장감을 강조한 반면에 에드리안 나이에는 천국의 나날들처럼 매직아워의 부드러운 빛과 서정적인 풍광을 활용해서 비도덕적 사랑 뒤에 숨겨진 쓸쓸하고도 탐미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엔니오 모리꼬네는 피아노와 현악기를 통해서 주인공 험버트의 일그러진 집착과 그 끝에 기다리는 허무함을 애절하게 표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무치오, 꼈대, 귀에로, 즉 더욱더 사랑해, 원곡과 트윈폴로의 번안가요. 한꺼번에 들으시겠습니다.

1998년에 발표됐던 아주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올디스 명곡을 들으셨고요. 이에 대한 번안가요도 들으셨죠. 저는 왠지 모르게 애절한 고백과 노랫말이 일품인 번안가요, 트윈폴리오의 노래가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가사 말이죠. 2부에 뵙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색소폰 소리로 들으시면서 라디오 서울의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남자와 그를 간호하는 여자의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한 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비장미의 극치였죠. 케네디의 색소폰 연주가 시작되는 순간 흐르는 애절한 선율은 정말 운명적 비극과 정서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악기가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흐느끼는 듯한 표현력이 있습니다. 시네마 특유의 깊은 서정성, 즉 고전 시네마, 1990년대까지의 그 영화들. 이 곡이 발표된 1991년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넘어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날로그적 감성이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피어났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영화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노팅힐, 즉 영어로 얘기할 때 영국식 영어는 노팅힐 그대로 씁니다만 미국에서는 나링힐이라고 하죠. 이 영화의 대미를 장식했던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들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화 두 편이 전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였군요. 엘비스 코스텔로가 리메이크한 이 곡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자회견장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윌리엄, 즉휴 그랜트와 안나, 줄리아 로버츠가 공원 벤치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장면 위로 흐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죠. 사실 이 곡은 샹송입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샹송 가수였죠. 샤를 아즈나부르가 1974년에 발표한 원곡이 있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는 이를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재해석했고요. 영화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극대화하죠. 그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She may be the reason I survive. 라는 가사처럼 평범한 남자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특별한 여인에 대한 찬사와 경외심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랑을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러한 사랑을 하신 모두를 축복하면서 다음은 사랑과 영혼의 주제가였죠. 라이터스 브라더스의 언체인 멜로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과 그 영화는 테마곡 Righteous Brothers의 언체의 멜로디였는데요.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숭고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죠.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였던가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날로그적 교감의 정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자기 물레 장면이 있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 샘, 즉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몰리 데미모가 함께 도자기를 빚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장센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될 것 같은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와서 많은 개그맨들 혹은 배우들이 이 장면을 패러디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영혼,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이게 참 서양적 정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양적 정서라면 마치 죽은 원혼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지 못한다, 뭐 이런 서사로 흘러갔을 텐데 서양적 정서는 그렇지 않고 아름답게 승화되는 것으로 끝나죠. 이 영화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의 주제가였죠. 이선희의 인연. 그 서사의 깊이를 완성하는 한국 영화사에서 고전적 비장미, 서정적 미학 가장 완벽하게 만난 사례로 꼽히고 이준기의 신드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거의 뭐 기절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 광대들의 삶을 통해 권력의 비장함과 그 속에서 피어난 애틋한 인간애를 다루게 되는데 정말 이준기 씨의 분장은 여자보다 더 이뻤던 남자 뭐 이렇게 기억이 되고 왕이 그 남자를 짝사랑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 비극으로 가는 그런 곡 영화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악 끼인 해금의 애절한 선율 그리고 현대적인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돋보이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이 먼 장생 공기일이 허공에서 줄을 타는 장면 때이 노래가 나오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인연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화 컨스피러시 띠오리 즉 한국 개봉용 컨스피러시에 나왔던 삽입곡이죠.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시겠습니다.

원곡은 프랭크 벨리가 1967년에 발표했던 곡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수많은 가수들이 리믹한 팝 클래식으로 유명하죠. 영화에서는 멜로 감성과 미스터리 분위기를 동시에 살리는 장치로 사용됐습니다. 주인공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츠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악으로 기억하는 팬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이번 2부는 줄리아 로버츠 영화들을 주로 많이 소개해주게 됐네요. 프랭크 벨리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이 버전은 그룹 아하의 보컬인 모튼 하켓의 특유의 감미롭고 투명한 음색이 돋보입니다. 아하면 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스웨덴 그룹이죠. Take on Me라는 불후의 명곡이 있었고요. 영화 속에서 제리, 즉멜 깁슨과 앨리스, 즉 줄리아 로버츠를 멀리서 지켜보며 혼자 읊조리듯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바그네드 카페의 주제가죠.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66번 국도를 타고 가서 이 바그다드 카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영화의 배경이 됐던 장면들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가면 음식은 하지 않고 기념품과 티셔츠를 팔고 있죠. 어쨌든 1987년 서독과 미국의 합작 영화였던 이 바그다드 카페의 컬링유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놓인 카페의 고독함, 그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여성들의 연대를 완벽하게 시각화한 명곡이기도 합니다. 제베타 스틸의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시작되는 이 곡은 몽환적인 멜로디와 애절한 음색이 어우러져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몰입감을 선사했었죠. 어쨌든 도입부의 하모니카 소리와 제베타 스틸의 허스키하면서도 맑고 고운 뜨거운 사막과 지열한 공허함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홀로 남겨진 야스민과 삶에 지친 브렌다 두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정서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로와 그리고 또 위로와 그리고 또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 영화를 본다면 많은 힐링이 있겠죠. 다음은 2000년대 초반 일본 순애보 영화의 붐을 일으켰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주제가였죠. 히라이 켄의 눈을 감고 들으시겠습니다.

다소 생소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영화들 참 한국에서 인기 있었고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는 그만큼 인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걸 줄여서 세중사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죠. 그 여운을 완성하는 음악으로 기억되는 작품. 히라이 켄이 불렀던 주제가 눈을 감고 오는 영화의 정서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피아노 버전과 원곡의 호소력 짙은 리듬앤 블루스 감성, 뭐 이런 매력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성인이 된 사쿠라는 청년이 과거를 회상하며 카세트테이프를 듣는 장면에서 흘러나와서 관객들로 하여금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기억을 소환하게 만들죠. 뭐 Your Love Forever, 눈을 감으면 네가 그려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곡의 가사는 세상을 떠난 연인을 향한 그리움과 눈을 감으면 언제든 맞는 마음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위로를 담았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Begin Again의 주제가였죠. 에덴 리바인 버전의 Lost Stars 들으시겠습니다.

21세기 가장 사랑받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음악 영화 비긴 어게인. 길을 잃은 청춘들에게 건네는 위로와도 같은 곡이죠. 극 중에서는 애덤 리바인과 키일라 나이틀리가 각각 다른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키일라 나이틀리는 어쿠스틱하고 담백한 감성이었고요. 애덤 리바인은 마룬 5 보컬 특유의 매력적인 가성과 폭발적인 가창이 돋보였었죠. 실패와 상처를 겪은 주인공들이 뉴욕의 거리 곳곳에서 음악을 만들며 스스로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보여줬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살바도레 아다모가 불렀죠. 라니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을 듣다 보면 삼청동에 자리하고 있었던 프랑스 문화원 생각나죠. 벨기에 출신의 이탈리아계 샹송 가수 살바토르 아다모가 1964년에 발표했던 라뉘, 즉 밤의 노래,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고독과 그리움이 짙게 깔린 명곡이고요. 한국에서는 60년대에서 70년대 음악다방과 라디오를 통해 큰 사랑을 받으며 샹송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는데 고독에 참가합니다. 밤이 오면 찾아오는 견딜 수 없는 고독과 떠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아다모 특유의 허스키하면서도 애잔한 음색으로 표현하는데 드라마틱하게 고조되는 멜로디 라인이 한편의 서사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도입부의 비장미 넘치는 분위기가 압권이죠. 사실 눈이 내리네 동블라네즈와 함께 아다모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샹송 가수 반열에 올린 곡인데 이 곡이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삽입됐던 게 사실입니다. 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낮 동안 당신을 잊는다 해도 밤이 되면 당신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 얼마나 애절한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관통하는 가사인지요. 다음은 이스라엘 듀오였죠. 헤드바와 다비드가 불렀던 I Dream of Naomi. 이 곡을 선우영아 씨가 꿈속의 나오미로 부릅니다.

1970년 제1회 도쿄 국제 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듀오 헤드바와 다비드의 곡을 선우영화 씨가 번안해서 불렀던 나오미의 꿈, 김추자 버전이 더 유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리지널로 골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지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권지한 변호사입니다.
2: 정말 속상하단 말로도 부족한 사건인데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볼까요?
3: 네, 지난 4월 7일 오전에 대전의 한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집주인 A씨 가족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니 마당에 묶여있던 4살 진돗개 봉봉이가 사라져 있었던 사건이고, 가족들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낯선 60대 남성이 트럭을 타고 와서 허락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포획용 올무를 이용해서 봉봉이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봉봉이가 극도로 겁에 질려서 대소변을 지리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요. 수소문 끝에 이 남성의 정체가 개장수인 6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인근의 다른 집 개를 데려가기로 의뢰를 받았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했는지 뭐 잘못 따라가서 엉뚱한 집인 봉봉이네 집으로 들어와서 봉봉이를 데리고 간 것이고요. 원래 의뢰받은 집의 개는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봉봉이의 행방은 불투명한 상태고요. 개장수는 농막에 묶어뒀었는데 탈출한 것 같다, 도망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개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은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장수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봉봉이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끌려가면서 대소변을 흘리기도 했다 말씀 주셨는데, 이 개장수란 사람에게 어떤 혐의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3: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죄. 명백하게 성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의 마당도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담 안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무라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뭐 특수 주거 침입까지도 저희가 뭐 고려를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절도죄인데요. 반려견은 법적으로 소유주의 재물로 평가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끌고 나간 것은 절도죄를 구성하고요. 세 번째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올무를 이용해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한 봉봉이가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하여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서 그렇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족 같은 존재임에도 절도 혐의가 적용된 건 반려견의 법적 지위 때문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아무리 가족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 더 구체적으로는 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소유자의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보아서 절도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당연히 좀 감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4월 13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페이스북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민법 개정 추진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해서 이런 동물권 보장을 위한 법적 움직임 또는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 가장 궁금한 건 봉봉이의 생사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이죠?
3: 현재까지 봉봉이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장수는 자신의 농막 말뚝에 묶어뒀는데 탈출했다, 도망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개가 죽었다 이렇게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동물구조단체 유언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뭐 엄벌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하면서 사건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경찰은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수사를 해야만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사를 아직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처음에는 죽었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에는 묶어놨는데 도망갔다 진술을 바꿨다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는 혹시 법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맞습니다. 뭐 처음에는 죽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도망갔다라고 바꾼 것은 그 봉봉이가 죽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처벌될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자신의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면 봉봉이가 실제 살아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혐의 적용이나 뭐 처벌 수위 같은 게 실제로 달라질 수 있

0: 있는지 달라진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1: 앞서 말씀드린 혐의와 더불어서 만약에 봉봉이가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0: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다른 직계를 데려가기로 했는데 주소를 착각했다. 이런 착각이었다는 주장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1: 뭐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한다면 일단 절도죄나 이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가해자가 진짜로 착각해서 자신이 의뢰받은 개라고 생각을 하고 봉봉이를 데려갔다고 했을 때 이 봉봉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집 개를 데리고 오든지 간에 자신의 개가 아니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장수의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더군다나 그 당시 집주인이 집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상황에서 착각해서 데려온다는 그런 변명을 한다는 게 사실은 뭐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애초에 남의 집게를 돈 주고 넘겨받기로 한 그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괜찮나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아서 약으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개 식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개장수는 물론이고 그 개를 팔기로 한 사람 그리고 그 개를 실제 사려고 한 사람 모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개 식용 목적의 도살과 유통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서 봉봉이를 사려 했던 구매자도 몸이 안 좋아서 약으로 쓰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개를 식용이나 약용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는 분명하게 있고요. 개장수도 그 목적을 알고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자체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면 버젓이 남의 집 마당에 묶여있는 개를 훔쳐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재범인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처벌이 약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1: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실제 사례를 봤을 때 개를 훔치다가 입건된 전과만 7차례가 있는 60대 개장수가 있는데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서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범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반려견이 재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경우 그 반려견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절도죄의 형량이 그렇게 높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법이 개정되거나 동물권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면은 억지력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0: 그런데 반려동물 사건이라는 게 꼭 누군가 훔쳐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선의로 구조를 해서 보호를 하다가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해서 입양을 보냈는데 나중에서야 주인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 구조해서 보호하다가 입양까지 보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선의로 한 행동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네, 의외로 복잡하고 좀 철저하게 절차를 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핵심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은 유기동물 발견하셨을 때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고 7일 이상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원래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입양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새 주인에게 과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법조계에서도 분분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이게 왜 이런 거 하니? 지자체에다 신고를 해서 이제 유기동물센터에 보내지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 보내고 하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제가 듣고 정말 황당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레이디 가가 아시죠? 레이디 가가가 프렌치 불독 세 마리를 키웠는데 그 중에서 두 마리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주면 사례금 50만 달러를 주겠다 한 거죠. 5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7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일단 사례금이나 현상금 자체는 뭐 10만 원이든 뭐 10억이 됐든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제한이 없어요.
1: 뭐 사실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광고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약속한 보수를 지급하는 그냥 민법상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를 그 현상금으로 걸지는 광고자 자유이기 때문에요. 뭐 지급 의사만 있다면은 의사와 능력만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BTS의 스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X파일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이른바 숯불 고문 사망 사건.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 논란이 된 건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너무 달랐다는 점이거든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3: 네,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 부평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80대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가 가게를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신도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묶어두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것입니다. 중간에 숯을 계속 보충하고 옷을 잘라 맨살에 열기가 닿게 하고 입에 숯을 넣고 재갈까지 물린 정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장시간의 가혹행위 끝에 사막에 이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런데 정말 조카의 몸에 악귀가 씌었다라고 믿었다면 119에 신고할 때도 그렇게 설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 구급대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던데.
3: 네,
0: 어떻습니까?
3: 네. 실제 신고 내용은 숯불을 옮기다 넘어져 크게 다쳤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건 나중에 드러난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물을 붓거나 생고기를 올리는 민간요법을 하다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신고했고 그 사이 철제 구조물도 치워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진술도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단순 화상사고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건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됐고 결국 CCTV 확보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0: 그나저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왜 조카 몸에 악기가 들렸다 이랬던 거예요?
3: 이 표면적으로는 악기 퇴치지만 이 기사와 판결문을 종합하면 그 배경에는 장기간의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지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족과 신도들에게 전생, 악귀, 굿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심리적으로 통제했고 피해자 가족에게서 수천만 원대 공양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식당 운영의 핵심 인력이었고 매출도 피고인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식당을 떠나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면서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자 그걸 다시 붙잡아 두기 위해 너에게 악귀가 들렸다 라는 서사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0: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요. 어떤 부분을 특히 무겁게 봤던 겁니까?
3: 1심은 무엇보다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아주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장시간 숯불 열기에 노출시킨 방식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라고 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차례 경련하고 의식을 잃는 과정도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친척, 신도들이 함께 가담했고 즉시 구조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정리하고 허위 설명까지 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범에게는 무기징역, 공범들에게도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0: 최근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묶어놓고 장시간 숯불 열기에 노출시켰다,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은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증거 부족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었던 겁니까?
3: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미필적 고의, 즉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했느냐 입니다. 이 항소심은 행위가 위험하고 결과가 중대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그 용인의 수준까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술 능력을 실제로 믿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일정 부분 그런 믿음 체계 안에 있었던 점, 범행 뒤 심폐소생술이나 민간요법 같은 구조 시도를 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식당 수입의 핵심이어서 경제적으로 굳이 죽일 이유가 약하다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살인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심한 상해를 가할 고의와 사망사 결과의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꾼 것입니다.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은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이 반영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물 위에 직접 올라갔다, 이 부분도 언급됐습니다만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상태였다면 그걸 진정한 동의나 자발적 참여로 볼 수 있을까요?
3: 저는 그 부분이 항소심 판단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장기간 가스라이팅과 종교적,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구조물 위에 스스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자유롭고 진정한 동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장시간 가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행위여서 설령 형식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그 사정은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참고 사정일 수는 있어도 상해나 감금에 대한 책임까지 약화시키는 근거로 넓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0: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급대원에게는 사실과 다른 설명도 했었잖아요. 신고 지연, 뭐 허위 설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리한 정황 아닌가요? 그런데도 살인의 고의 판단에서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은 건가요?
3: 네, 분명히 아주 불리한 정황입니다. 신고를 늦추고 구조물까지 치운 뒤 구급대원들에게 숯불을 옮기다 다쳤다라고 설명한 건 사건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피고인들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니까요. 실제로 1심은 그런 사후 정황까지 묶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그런 거짓말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범행 당시 죽어도 좋다는 수준의 밀필적 고의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후적인 은폐는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한방까지는 보지 않은 셈입니다.
0: 또 하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실상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긴 했더라고요. 어땠죠?
3: 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처럼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고맙다, 범죄자로 만들어 미안하다, 심지어 벌을 준다면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은 이걸 정상적인 용서 의사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간의 정신적 지배 아래 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상당 부분이 다시 피고인 생활비로 흘러간 정황까지 언급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불허는 단순한 가족의 선처 탄원이라기보다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0: 살인이나 상해치사 같은 중대 범죄에서도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3: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살인이나 상해치사는 처벌 불원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없어지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족이 용서했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뿐입니다.
0: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유족의 선처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취지였던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감경 사유를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를 해주시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합니다.
3: 이 두 재판부의 차이는 크게 두 곳입니다. 이 첫째, 죄명 판단입니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그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낮췄습니다. 이 둘째는 처벌 불원 의사의 평가인데 1심은 피해자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의 정신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고 선처 탄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조카를 아껴온 사정, 왜곡된 신앙 아래 치료 목적이 주술 행위였다고 믿은 점, 피해자 모친의 합의와 반복된 선처 탄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0: 네.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요,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보게 될까요? 핵심 쟁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3: 만약 검찰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판한다기보다는 항소심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장기간 숯불 열기를 가하고 고통 호소를 들었고 옷을 잘라 맨살에 열기를 닿게 하고 신고까지 지연한 사정을 두고도 정말 사망에 대한 용인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또 피해자의 이른바 자발적 참여,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또 어느 정도까지 참작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쟁점은 항소심이 증거를 너무 엄격하게 보아 살인의 고의를 좁게 해석한 것인지 여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PO자의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잘생겼네, 훈남이다 와 같은 내용이었죠.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욕설이나 비난이 아닌 살인 피의자를 칭찬하고 미화하는 듯한 댓글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0: 변호사님,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에 가던 고등학생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당시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4: 네. 2026년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에서 피의자는 심야에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려 상해를 입혔고 여고생은 병원 이송 후 사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차량으로 도주하고 흉기 및 차량을 유기하고 휴대전화를 끊은 등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세탁하였고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습니다. 약 11시간 뒤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 우발적 범행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흉기의 사전 준비, 도주 및 증거인멸 정황 등 계획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피해 학생이 응급구조사, 간호사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꿈꿨던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 B군인데요. 사실 흉기를 든 성인 남성에게 한밤중에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간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오히려 아, 왜 못 구했냐 이런 악성 댓글이 달렸다는데 어떻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B군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 접근한 피의자에게 목과 손 등 중상을 입었고 이후 PTSD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도망갔다, 혼자 살았다 등 사실관계와 배치될 수 있는 취지의 비난성 댓글이 확산되어 B군과 가족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B군은 인터뷰에서 그 학생이 살아야 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침울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관할구청에서는 흉기살인 사건과 관련해 A군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직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이 학생이 만약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죠?
4: 네, 당연합니다. 온라인 댓글이 비군이 도망갔다, 구조하지 않았다처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그것이 허위이며 비군이 특정되고 공공연히 게시되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 경멸적 표현, 즉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라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 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23살, 2002년생이라고 하고요. 근데 검찰에 송치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카메라를 많이 쳐다보면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를 하고 그냥 차에 탑승을 하는, 호송차에 탑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는 했는데, 자, 이 피의자가요 계속 우발적 범행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같은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충동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을 한 계획범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다고 봐야 될까요?
4: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살인죄 자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죄명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형에서 계획성 여부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인 도주와 증거인멸 등은 핵심적인 참작 사유가 되며 특히 계획적 살인범행은 가중요소로 기능하여 형량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피의자가 이 차이를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걸 수도 있을까요?
4: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계획성을 부인하고 우발성을 주장하는 것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인 계획성, 준비성, 범행 후의 은폐 행위 등을 줄이려는 방향의 방어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계획 범행인지 여부는 진술만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0: 피의자가 만약 앞으로도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고수를 한다면 법원은 이게 우발적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판단을 하나요? 그리고 검찰이 계획성을 입증해내려면 어떤 부분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까?
4: 네, 살인의 고의 및 범행 성격은 범행의 경위, 동기, 흉기의 유무, 종류, 그 다음에 공격 부위와 반복성,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객관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흉기 두 자루를 사전에 준비한 점, 사전에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차량과 흉기를 유기한 점, 그 다음 혈흔을 세탁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의 요소를 CCTV나 포렌식 분석, 구매 내역 조사, 동선 체크 등으로 구조화하여 사전 준비 및 범행 후 은폐를 객관 증거로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한 말로 알려진 것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했다. 아니, 사는 게 재미없어서 꿈 많던 여고생의 생명을 빼앗았다? 형사법에 괘씸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진술,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4: 네, 당연히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동기, 반성 태도는 실무상 양형에서 큰 비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 가능한 동기가 부재하다는 점, 피해 회복이나 반성의 정도, 다음 사회적 불안 야기 등과 결합하여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0: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동기는 비난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무작위 살인이기 때문에 비난 동기는 3류형에 해당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는 미성년자고 여성이고 이런 걸 감안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또 가중 요소가 작용이 되는 거죠. 3류형의 비난 동기에 가중 요소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뭐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면 변호인도 붙을 테고
5: 피의자가 진술을 정리하거나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재미없어서 그랬다는 말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4: 네, 피의자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특정 진술 1회만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재미없어서라는 진술이 이후 불안정해서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범행 전후 행동인 도주와 은폐의 정합성이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여학생인 걸 알고 범행한 건 아니다. 이 말도 봐야겠습니다. 이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게 범행 이틀 전에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4: 네, 피의자가 범행 전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동료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여서 그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고 성폭력 고소가 함께 접수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 중입니다.
5: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당 여성에 대한 분노가 이 여고생에게 투영됐던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수사로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만약 이런 연결성이 입증이 된다면 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4: 네, 만약 거절, 분노 등 특정 사건과 본건 살인이 연결된다는 점이 입증되면 범행 동기의 평가 및 비난 가능성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해당 여성을 상대로 살해 의사와 준비 행위가 구체화되었다면 살인 예비 성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피해 학생의 친구들, 또래 학생들이 성명문을 내고 엄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는 점이 알려졌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 터지고 충격적이었던 건 피의자로 추정된 사진이 퍼진 뒤에 일부에서 잘생겼다, 뭐 외모가 멀쩡하다는 식의 외모 품평이 이루어진 점이거든요. 이렇게 피의자를 칭찬하거나 미워하는 듯한 이런 댓글, 이것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4: 잘생겼네, 훈남이다처럼 피의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에도 해당하기 어려워서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을 조롱, 비난하는 내용이 함께 있거나 허위사실을 섞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 유출, 공개하는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위법행위인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5: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X파일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6: 오프닝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를 둘러싸고 불매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왜 불매 이야기까지 나왔던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7: 네, 이번 논란은 제품 자체 하자 때문이 아니라 브랜드가 여성 소비자를 주 고객층으로 두고 쌓아온 자연주의 클린 이미지와 광고 모델의 기존 이미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BJ가 평소 노출 수위 높은 방송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인물을 세트 상품과 함께 적극적으로 내세우자 기존 고객들 사이에서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는다, 여성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불매는 성분, 효능 논란이 아니라 모델 선정이 브랜드 정체성과 고객 신뢰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소비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네. 그런데 브랜드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했더라고요. 논란이 커지자 바로 세트 구성을 판매 종료하고 삭제 조치했습니다. 뭐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불매 움직임이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을 바꾼 셈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기업을 바꿨다 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집단 여론에 밀려 영업 판단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느낄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당한 소비자 영향력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압박, 어디서 걸린다고 봐야 할까요?
7: 이 기준은 결국 방법입니다. 이 소비자가 사실의 기초에 나는 안 사겠다, 이유는 이거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건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 운동입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기업 거래처, 광고주, 가맹점에 전화를 돌려 계약을 끊으라고 압박하거나 반복 항의로 업무를 마비시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대법원도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사건에서 제3자인 거래처를 압박해 계약 파기로 이어진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조선일보 광고 불매 사건에서도 광고주 협박은 업무방해나 광요로 봤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방식은 정당한 불매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6: 그런데 이번 논란은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 문제가 아니라 모델 이미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반감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가치나 마케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이유만으로 불매운동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7: 네, 가능합니다. 이 불매운동은 꼭 제품 하자나 허위 광고가 있어야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소비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가치 판단과 연결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이 브랜드의 마케팅 방식이나 모델 기용이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이자 소비자 선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불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래처를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즉 이유는 가치 판단일 수 있지만 수단은 어디까지나 평화롭고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6: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이 하나 있죠. 바로 광고 모델. 이번 논란은 모델이 광고 이후 새로운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던 이미지가 뒤늦게 소비자 반발로 이어진 케이스인데, 모델 입장에서 다 아는 상태에서 계약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와 광고를 내리냐, 이렇게 문제제기 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7: 이 모델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은 모델이 계약 후에 새 사고를 친 게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있던 이미지가 계약 전부터 이미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도 사과문에서 사전 확인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품위 유지 조항, 평판 악화 시 해지 조항, 컨텐츠 중단 권한 같은 내용이 명확히 없었다면 회사가 여론이 나빠졌으니 내려야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구조에 따라서는 회사가 광고를 먼저 중단한 쪽으로 평가돼 모델에게 위약금이나 자녀 모델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모델의 기존 이미지가 아니라 광고 콘텐츠 자체가 논란이 된 경우인데, 일단 어떤 논란이었는지, 왜 불매운동까지 이어졌던 건지 정리해 주시죠.
7: 네, 이 광고 콘텐츠 자체가 군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마사지 기기 PPL 영상에서 군대 가면 이거 못 쓰잖아 같은 대사가 웃음 코드로 소비됐는데, 당시 군 관련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던 시점이어서 대중이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광고주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번졌습니다.
6: 논란이 일고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고 사과문도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광고주였던 마사지 기계 브랜드 입장에서 금전적 타격, 이미지에도 손상이 있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어땠죠?
7: 결과적으로 광고주 측이 졌습니다. 이 광고주 측은 대규모 불매운동과 이미지 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약 3억 6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6: 유튜버 쪽이 제작한 광고 콘텐츠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도 왜 유튜버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거죠?
7: 이 법원은 계약서상 권리 의무가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사이에 정해져 있을 뿐 실제 콘텐츠를 올린 유튜버 측이 광고주에게 직접 어떤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튜버가 광고주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를 통해 콘텐츠를 올린 구조로 봤고, 계약서에도 유튜버가 광고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특정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논란이 생겼으니 당연히 책임져라 라는 상식적 기대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은 결국 계약서의 사전 심의, 수정 삭제 권한, 평판 리스크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줬는지가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0: 네, 결국 모델 이미지든 광고 콘텐츠든 논란이 생기면 타격은 브랜드가 먼저 맞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광고 계약서에 논란이 생기면 콘텐츠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걸 적어놔야 되나요? 꼭 챙겨둬야 할 조항들 뭐가 있을까요?
7: 네, 맞습니다.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첫째, 모델이나 인플루언서의 기존 논란과 향후 물의 발생에 대비한 품위 유지, 평판 조항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공개 전 브랜드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요구할 수 있다는 사전 검수 조항. 셋째, 논란 발생 시 브랜드가 콘텐츠를 즉시 중단, 삭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긴급 중단 조항이 필요합니다. 넷째, 불매운동이나 여론 악화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범위까지 위험을 부담할지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 그리고 다섯째, 사과문 게시나 대응 창구 같은 위기 대응 절차도 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잘 될 때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무엇을 할지까지 계약서에 꼭 써놔야 브랜드가 덜 다치게 됩니다.
0: 앞서 광고 모델, 인플루언서, 브랜드 사이의 불매운동이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요걸 살펴봤는데, 불매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맹점주, 소상공인분들, 뭐 갑질, 오너리스크, 산업재해 터질 때마다 실제 매출 타격은 이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금전적 손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7: 예,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SPC 사례처럼 본사의 위법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브랜드 명성이 훼손되고 그 결과 가맹점주에게 매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특히 2019년 이후 체결 갱신된 가맹계약이라면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계약서 조항이 없더라도 본사의 잘못과 불매운동 그리고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만 분명하다면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국 핵심은 본사 책임이 뚜렷한지 그리고 점주 손해를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0: 그런데 실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실질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7: 네, 맞습니다. 이 이론상 가능해도 실제 승소가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입증 때문입니다. 이 불매운동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감소가 경기 침체나 상권 변화가 아니라 바로 본사 논란 때문인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점주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매출 자료, 전년 동기 비교표, 고객 민원, 본사 이슈 발생 시점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개별 점주가 흩어져 다투기보다는 공동대응, 분쟁조정, 집단소송 형태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 기업이나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금지해달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원이 그 요청을 받아줄 만한 기준 어디서 갈린다고 봐야 할까요?
7: 이 기업이 법원에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오롱 사례처럼 불매운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쉽게 받아들여주진 않습니다. 그냥 살지 말자라고 말하거나 집회 의견 표명을 하는 정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소비자 운동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거래처 압박, 반복 항의 전화로 업무마비, 영업장 출입 저지처럼 구체적인 위력이나 위법 행위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금지 명령이나 손해배상, 형사 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결국 법원이 보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불매의 취지 자체보다 이 선을 넘는 방법을 썼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X파일. 많은 분들이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마취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난 게 맞나?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화 지시만으로 충분했나? 일반인의 눈에는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장면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많죠. 이번 사건은 어떨까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예,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0: 변호사님, 수면 마취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근데 수면 마취를 받고 깨어나지 못했다,
6: 마취 이후에 일어나질 못했다, 뭐 심정지에 빠졌다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한편으로는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부터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오프닝에서 소개한 사건부터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8: 예,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40대 여성이 팔꿈치 수술 중 마취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까지 발생해 현재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 후 약 12분 만에 수술실을 떠났다고 하고, 집도의 역시 수술 후 자리를 비우면서 환자가 한동안 수술실에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상 징후가 발생해 해독제가 투여됐으나 두 번째 해독제 투여 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서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가장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대목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고 환자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수술이 심지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미리 떠났다. 법적으로 보면 어때요?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법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 겁니까?
8: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단순히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마취 유지 중 환자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하고, 마취 회복 과정에서도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관찰하거나 부득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를 특정하여 환자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지 않고 의식도 회복되지 않은 환자를 두고 12분 만에 수술실을 떠난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은 당시 환자의 상태, 대체 인력의 존재 여부, 병원의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런데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이 마취과 의사가 병원에 상근하는 의사가 아니라 여러 병원을 오가는 프리랜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병원 일정이 있었다,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취지의 설명도 나온 것 같던데, 이런 다소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나 관행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책임을 줄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을까요?
8: 의료진의 계약 형태나 관행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이상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다 했느냐이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네, 책임 주체를 한번 나눠서 보면 방금 이야기한 마취를 담당한 의사가 있고요, 실제 수술을 맡은 집도의가 있고, 또 그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이 있을 거 같잖아요. 그 병원의 뭐 원장도 있을 테고.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나요?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책임의 무게 누가 더 크다고 보세요?
8: 우선 이 사건에서 책임은 마취과 전문의, 집도의, 병원 모두에게 나눠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 유지 및 회복 과정에서의 환자 감시 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술 중 환자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고 수술실을 이탈한 것은 그 자체로 주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도의 역시 수술 중에 환자 상태를 적절히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의무가 있는데, 수술 후 자리를 비운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병원은 인력 배치, 수술실 운영 시스템, 의료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 책임 또는 관리상 과실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를 활용하는 구조 자체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마취과 전문의의 이탈이 가장 직접적인 과실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는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병원의 시스템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피해자의 가족들,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마취과 전문의와 집도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가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8: 이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가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주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마취과 전문의의 수술실 이탈, 집도의의 자리 이탈, 활력 징후 감시 소홀 등이 의료 수준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둘째, 인과관계입니다. 의료사고에서는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을 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만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그 다른 원인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셋째로 예견 가능성입니다. 마취 후 환자를 방치할 경우에 호흡 억제,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예견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보통 수술 동의서 같은 거 작성하곤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8: 수술 동의서도 일부 부분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술 동의서는 통상적인 위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의미할 뿐 의료진의 과실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동의서 작성 시 수술 방법, 마취 방식,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 시 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받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도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6: 다른 사건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입니다. 최근 1심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나왔는데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 앞선 사건과 비교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케이스였습니까?
8: 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은 2023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모발이식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면 마취 이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이후 유족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6억 5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6: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가 단순히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재판부가 어떤 점들을 문제 삼았던 겁니까?
8: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쟁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마취제 투여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 점. 둘째, 수술 과정에서 혈압, 액박, 산소 포화도 등 기본적인 활력 징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 셋째, 응급 상황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까지 인정되었습니다.
6: 문제는 수면 마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환자나 가족은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확인 중이다, 뭐 기록상 문제 없었다, 환자 감시 의무를 충분히 했다 이러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은데 결국 재판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 기록, 증거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부터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8: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 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술 기록지나 마취 기록지, 간호 기록지처럼 환자 상태, 처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남아있는 자료들이 핵심이고 가능하다면 수술실 CCTV나 의료진 출입 기록 같은 것도 같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 그런데 병원에서 지금은 자료 줄 수 없다, 확인 절차 필요하다, 뭐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그런 경우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내용 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끌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박정현, 김범수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검은소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백악관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제압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1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대체로 완료되고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도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9: 이란은 이번 종전협상에서 핵 합의 부분은 최대 두 달까지 유예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협상을 뺀 종전 합의를 미국이 받아들일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등의 혐오 조장 사이트를 폐쇄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일베 추정 청년들이 조롱성 행동을 한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9: 경찰의 5.18 게시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문기사 형태의 AI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10: 아시아 여자클럽 축구대회 우승을 거머쥔 북한 여성 축구단이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북한 축구단 감독은 취재진의 북측 코칭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검은소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백악관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10: 총격범은 제압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1: 네, 현지 시간 23일 토요일 오후 백악관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용의자가 백악관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을 해 총격범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국 대변인은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해 동부 시간 오후 6시 직전에 한 명이 백악관 단지 바로 바깥에 설치된 검문소에 접근해 경찰관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해 용의자를 맞췄고 용의자는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 제압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한 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백악관 내부에 머물고 있었지만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백악관이 봉쇄되고 기자들에게도 대피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백악관 봉쇄는 미 동부 시간 저녁 6시 45분 직후 바로 해제됐고 현재 FBI도 현장에 출동해 비밀 경호국을 지원하며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이번 총격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일어난 건데요.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계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 총격범의 신원은 나왔습니까?
11: 네, 미국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용의자가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스트는 이전에도 비밀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스트는 이어 지난해 7월에 또 백악관 단지 진입로에 들어가려다 체포돼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베스트의 SNS에서 자신이 진짜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주장하고 또 트럼프에게 해를 끼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게시물들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면서 이에 대해 중동 국가 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0: 이란 측은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며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막판 이견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과 이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과의 통화도 매우 잘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합의의 최종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1차 대면 협상을 진행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최종 조율을 마칠 전망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1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양해각서 확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MOU에 합의할 경우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핵 문제 논의 전 30일에서 6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합의 임박 소식이 전해진 게 처음이 아닌데다 이란 핵 문제 관련 논의 자체에 구체적인 진전도 없었습니다. 한 당국자는 막판 이견으로 노력이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크게 자립하고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고민일 텐데요. 오늘은 150가지가 넘는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또 학비와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미 육군 모병관 한 분을 예,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미군 입대의 모든 정보와 생생한 혜택들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육군 모병관이십니다. 서전 림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멋있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와, 막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0: 이 조용한 네. 스튜디오에.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정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0: 네, 미육군 모병관. 여기 일식길이 있죠?
1: 예, 거기에도 있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무실에서. 이제 공전에서
0: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이 미 육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네. 좀 여쭙겠습니다.
1: 네, 그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우선 일단 나이가 중요하니까 네. 그 한 17살 하이스쿨 시니어부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필요해서. 네. 이제 아니면은 이제 42 이제 42세까지
0: 42세까지요.
1: 네, 이렇게 좀 하여가 지금 하여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은 이제 하이스쿨 디플로마 또는 플러스 뭐 하이스쿨 플러스 네. 이제 4 years degree까지 있으면은 이제 계급 가장 높은 계급으로 이제 다시 입대를 할 수 있고
0: 네.
1: 이제 그리고 이제 영주권 이상 이제 영주권자 이상 아니면 시민권자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이.
0: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많이 어플라이 하는 편인가요?
1: 예, 지금 또 이제 하이스쿨 시니어 이제 그라듀에이션 시즌이라서 네. 이제 지금은 하이스쿨 시니어들도 많이 지금 어플라이 하고 있고.
0: 아, 그렇군요.
1: 이제, 예, 그 이외에 이제 대학생도 이제 많이 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이제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영주권자나 뭐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대가 불가능하겠네요.
1: 네 현재로서는 그게 좀 살짝 많이 지금 그게 그 서류들이 지금 네. 많이 펜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네.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신 그 매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완전히
0: 클로즈돼.
1: 네 완전히 클로즈 돼가지고 네. 지금 위에 모병 사령부에서도 네.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안 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영주권자하고 이제 시민권자들만 네, 네,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 하이스쿨이나 이런 대학생들이 미 육군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1: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하이스쿨 시니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하이스쿨을 나오게 됨으로써
0: 네.
1: 이제 자기 커리어를 이제 조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보통은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을 가는 게 거의 일반적인 코스인데
0: 네.
1: 이제 보통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이제 그렇고 이제 그냥 일반 취업을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군대를 조인한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학을 갈 때 가더라도 이제 그 파트타임이라고 이제 리저브라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또한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알미에서 이제 그 대학교 등록금을 네. 이렇게 많이 서포트 해주고 있고
0: 아 그런 혜택들이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잡 같은 거를 이제 알미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아포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150가지 이상의 잡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찾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직종 이제 뭐 메디컬도 될 수도 있고
0: 네.
1: 뭐 IT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이제 알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잡들 포지션이니까
0: 네.
1: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타임 잡을 잡는 친구들 아니면은 이제 그 리저브 이제 학교 가는 친구분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0: 그렇군요. 미 네. 육군 입대 시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방금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요. 네. 글쎄요, 이 교육 혜택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런.

0: 학생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이 교육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이제 그 포스911 GIB라고 해서 이제 그것은
0: 학비 지원,
1: 네, 학비 지원. 이제 거의 100% 액티브듀리로 같은 경우에는 100%. 현역으로 갈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0: 100% 되는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네.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그 투이션 어시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제는 근무 중에 이제 학교로 갈 수 있는
0: 와.
1: 네, 그런 포지션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제는 어느 정도 퍼스트 컨트랙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뭐 책값이라든지 이제 공부하면서 있어야 되는 집값도 다 이제 무료로 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
0: 무료예요 그게
1: 다. 네, 그러니까 무료 그죠 이제. 그 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렌트비도 하우스 렌트비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0: 네. 너무 좋은데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좋은데. 보면은 예. 너무 부럽습니다. 네.
0: 어, 그러니까요.
1: 네, 자기 예. 군대 3년 4년 하고 나와서 이제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하면은 이제 군대 책값, 집값, 뭐 대학교 등록금 이렇게 다 네. 소포트를 해주니까 이제 그런 게 참 좋죠.
0: 뭐 학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거네요.
1: 그쵸,
0: 사는데 네. 전혀 뭐 지장이 없겠고
1: 지장이 전혀
0: 내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네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걸
1: 네.
0: 100% 다 지원해준다고요?
1: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0: 와,
1: 이제
0: 엄청난
1: 그런
0: 혜택입니다.
1: 그 메디컬 베니피트 이제 거의 100%
0: 메디컬
1: 예, 다 커버가 되니까
0: 커버가 다 되고요.
1: 네,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가족이 있다면은 가족까지 이제 다 같이
0: 가족까지
1: 예, 트라이케어라는 그런 프로그램 하에. 이제 다 이렇게 커버가 되고 있고.
0: 아니 원래 이런 혜택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1: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있었던 베네핏입니다.
0: 그렇구나. 저는 왜 네. 이제 알았죠?
1: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여기 이제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0: 어, 좀 자주 오셔서 네.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1: 계속 이제 네. 잊어버리신 분들한테 또 리마인드
0: 아,
1: 해드리고.
0: 그러니까.
1: 네 이렇게.
0: 어, 이렇게까지 혜택이 다양한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1: 네.
0: 뭐 그냥 위험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출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 네.
0: 좀 알고 보면은 엄청난 혜택도 많고
1: 네.
0: 그다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면서요?
1: 어 이제 특별히 네. 이제 전투평가만 이렇게 좀 선택하지 않으면
0: 네.
1: 이제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0: 네.
1: 이제 모든 자녀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은. 이제 프론트라인에 갈 것이다, 전쟁터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 그거는 정말 틀린 정보이고요. 이제
0: 그렇구나.
1: 병과에 따라서 이제 알미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자기가 전투병과가 아니면은 전투병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뭐 포병,
0: 네.
1: 뭐 보병,
0: 네.
1: 뭐 기갑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픽하지 않으면
0: 네.
1: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업무를 받게 되면은 만약에 파병을 가더라도
0: 네.
1: 이제 그 앞에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그런 사무실 잡이나 아니면 웨어하우스 뭐 이렇게 그런 메케닉 뭐 이런 것들로 해서
0: 네.
1: 이제 전투병과를 이제 좀, 말고 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골라서 가면은 이제 파병을 가더라도
0: 그렇군요.
1: 이제 앞에 서지 않는다.
0: 아 파병을 네. 가지 않더라도 전쟁 속에서 네. 그냥 그렇게
1: 그렇죠.
0: 네. 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1: 위험한 상황은 그렇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그걸 걱정해서 부모님들은 네. 절대
1: 그렇죠.
0: 절서 반대하거든요. 네.
1: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0: 네.
1: 이제 그렇다 해서 이제 최전선에 나서진 않는다.
0: 아 최전선에서 네. 그냥 총 들고 이러는 줄 알고. 네,
1: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0: 그런 고정관념이 네.
1: 그래서 왜냐면은 알미에서도
0: 네.
1: 그 친구들은 이제 그런 전투병과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 전혀 배치하지 않습니다. 네.
0: 아, 전투병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조금 많이 알게 됐네요. 조금이 네. 아니라 많이 알게 됐습니다.
1: 아, 그리고 또 하나.
0: 이것만 분명하게 그,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1: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그 네. 학비 지원.
0: 네.
1: 이제 그 본인이 그 학비를 안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트랜스퍼도 할 수 있어요.
0: 어머나.
1: 네.
0: 아니.
1: 그 투이션을.
0: 학교를 다니겠다고 했는데 학교를 안 가요?
1: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그쵸. 이제 군인 생활에 이렇게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0: 아, 그럴 이제 경우는
1: 이제 자기 아들이나 이제 네. 자기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그 튜이션을 이제 너가 학교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0: 아,
1: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물려줄 수 있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그러니까 42살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0: 그것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잡도 없는데. 그죠?
1: 네.
0: 아,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1: 네, 그래서 네, 정확히 잘 짚어 주셨고요.
0: 네.
1: 그 지금 현재 그런 걸로 이렇게 문의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0: 네.
1: 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아,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손잡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상담해 드리고 이제 이런 직종이 있고 이런 베네핏들이 있으니까 한번 네. 해보는 것도 괜찮다.
0: 네.
1: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이제 부모하고 이제 자녀가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렇게 같이 올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네.
0: 같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그 학생들의 그 상담 반응은 어떻습니까?
1: 아, 처음에 반응은 예. 좀 되게 뭐랄까 이렇게 좀 뜨뜨미지근 하긴 한데
0: 예.
1: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조언인 아닌 조언 아니면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릴 때
0: 예.
1: 이렇게 아, 뭐라고 제가 얘기를 주로 해주냐면 이제 지금 당장은 뭐 결정을 안 해도 되지만
0: 네.
1: 뭐 해야 될 시기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이 사무실에서 이제 나갈 때
0: 네.
1: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몇 년을 뒤돌아봤을 때
0: 네.
1: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뒤돌아봤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영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0: 네. 이명길 모병관님은 굉장히 상담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에서 해 주신 말씀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딱딱 핵심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1: 네, 네.
0: 제가 들어도 금방 이해가 가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니 그러면 이명길 모병관님은 몇 년 되셨어요?
1: 저는 이미 뭐 한 10년 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1: 그래도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 리저브 파트타임에 조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이제 풀타임 칼리지를 가는 친구들한테
0: 네.
1: 이제 제가 좀 더 그런 US 아미 리저브 생활이 어떤지를
0: 네.
1: 제가 이렇게 좀 더 많이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기술직이나 IT 분야.
1: 네.
0: 뭐. 요즘에는 이런 게 막 뜨잖아요. IT 분야.
1: 맞습니다. 네.
0: 그런 의료 분야 같은 전문 직종 기회도 어떻습니까? 많은가요?
1: 이제 그런 메디컬 쪽으로도 많이 네. 지금 선호하고 있긴 한데
0: 네.
1: 요즘 좀 메디컬 그런 잡 어베이빌리가 알미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0: 아.
1: 이게 좀 많이 좀 온앤오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이제 한두 개씩 나오긴 하는데
0: 네.
1: 예,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메디컬 쪽으로 원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또 헤드코러에서
0: 네.
1: 이제 또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열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0: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기술직은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메케닉이라든지
0: 메케닉,
1: 뭐 이제 그런 테크니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0: 네.
1: 알미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잡추행위를 받은 다음에
0: 네.
1: 이제 다시 듀리스테이션 자재 배치를 받게 되면은
0: 네.
1: 그에 관련된 서티피케이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것 또한 이제 밖에 나와서 뭐 3, 4년 근무 후에
0: 아~
1: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죠. 이제 뭐
0: 예,
1: 그런
0: 예,
1: 자격증을
0: 예.
1: 이렇게 좀 많이 자기가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할 수 있게 이렇게
0: 아하.
1: 그렇게
0: 그런
1: 있습니다.
0: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또
1: 그쵸.
0: 거기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1: 맞습니다.
0: 또 사회에 네. 나가서 또
1: 네.
0: 이렇게 잡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군대에서도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예.
1: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어 그런 트럭 드라이빙을 하려고 그러면 커머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하잖아요.
0: 네네네.
1: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같이 조인할 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어를 하게 됐습니다. 예.
0: 와 그렇습니까?
1: 예, 기존에 있는
0: 인기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우를 해주고 이제 입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아 그렇군요. 그 부트캠프라고 하나요? 베이직 트레이닝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1: 부트캠프는 이제 9 week 한 5 days 정도로 이렇게 좀
0: 네.
1: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3주 3주 3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0: 네.
1: 이제 처음에 3주 정도는 이렇게 좀 뭐랄까
0: 힘들어요.
1: 이게 좀 레드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0: 예.
1: 이게 좀 그 거기 있는 그 드릴 인스트럭터들 그러니까 그 교관님들
0: 예.
1: 교관님들 이렇게 좀 혼을 빼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0: 예.
1: 예, 완전히 집중하고
0: 예.
1: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집중하고 잘 따라야
0: 아하.
1: 이제 그래도 이제 3주 안에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세컨 그러니까 옐로우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더 그때보다는 이렇게 좀 살짝 늦춰주면서 이게 좀 이렇게 조절하는 이제 그런 시기.
0: 트레이닝을 직접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어때요? 네. 감당 뭐 누구나 다 좀 패스할 수 있는.
1: 저 입장에서는 이제 네. 한국 군대를 이미 갔다 온 상태에서 또 한 번 또 입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 이제 아 뭐랄까
0: 어때요?
1: 저한테는 네. 뭐 할 만했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0: 한국 군대하고 네. 비교했을 때. 네,
1: 비교했을 때. 네. 저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0: 아, 네,
1: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좀 입대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아,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저한테는 가장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0: 아.
1: 그래서 훈련 관련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예, 전혀 뭐 그렇게
0: 전혀
1: 예, 누구나도 예. 예, 다 패스할 수 있는.
0: 예. 아주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1: 아, 이렇게 거기도
0: 선생님 예, 예, 모병관님 말씀 예, 들어보니
1: 거기도 이제 더 전부 예. 사람 사는 데고 이제 거기는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병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아니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요 네. 내 귀한 자식이잖아요. 내 네. 귀한 자녀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리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파병돼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막,
1: 네.
0: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어쩌나.
1: 네.
0: 이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1: 그게 예. 이제 삶을 살면서
0: 네.
1: 이제 지나가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돌아보면
0: 네.
1: 제가 그걸 생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때 아,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을 게
0: 네.
1: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게 아마 나중에 아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0: 네. 네.
1: 이제 그게 길게 봤을 때 이게 좀 더 많이 그게 이렇게 좀 와닿아서 이제 좀 많이 그런 게 기억에 남는 내가 그때 네. 그랬었지 뭐 이렇게 이제 잘했었지 그런 생각이 네.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0: 그러면 제가 또 이 질문 상황에 없는 질문을 좀 드려도
1: 네네 하셔도 돼요. 네네.
0: 예. 이 베이직 트레이닝
1: 네.
0: 3개월 코스가 지나면
1: 네.
0: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아, 이제 그 3개월 코스가 지나게
0: 예.
1: 되면
0: 예.
1: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입대 프로세스를 다 할 때
0: 네.
1: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잡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잡을 이제 사인을 하게 돼요.
0: 해서.
1: 예, 그러면 거기에 그 북캠프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0: 예.
1: 그 다음 이제 그 스케줄이 이제 자기 그 잡 트레이닝 하러 알미에서 그쪽으로 그 트레이닝 센터로 보내줘요.
0: 아.
1: 그러면 이제 그 북캠프 뭐 한 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 AIT 그 어드밴스 인디비주얼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잡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0: 바로 들어가는군요.
1: 바로 들어갑니다. 한 2, 3일 쉬고
0: 오.
1: 이제 다른 트레이닝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해서
0: 네.
1: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0: 그렇군요.
1: 네.
0: 군대라고 해서 막 총 쏘고 막 이런 훈련만 있는 건 아니네요.
1: 이제 그런 잡도 있고
0: 네.
1: 이제 그런 서포팅을 그런 친구들을 서포팅 해주는
0: 네.
1: 그런 잡들이 거의 한 90%라고 보시면 돼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이거는 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1: 네.
0: 게.
1: 그래서 이제 네. 딱 서머리로 얘기하면
0: 네.
1: 그 10%의 그 전투병과 그 인원들을 위해서
0: 네.
1: 나머지 90%의 인원들이 제 서포팅을 해서 그 뒤에서 백오피스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전 미 육군 복무가 그 장기적인 커리어와 이 사회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예,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우선 일단 이제 그런 20년 복무를 하게 되면
0: 네.
1: 그거에 관련된 펜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사회에서 일하게 되면 그런 거 없잖아요.
0: 네.
1: 20년 근무하면은
0: 그런 거 없잖아요.
1: 멋들리
0: 이 사회생활에서
1: 뭐 그런 거 안 주잖아요.
0: 아,
1: 이제
0: 안
1: 연금이라고 하죠.
0: 네.
1: 이제 페더럴 서비스 20년을 하게 되면은 이제
0: 네.
1: 우선 일단 거기부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17살에 조인을 하게 되면 36살에 리타이어하게 되는데 그러면 36살 아직 젊잖아요.
0: 와.
1: 그럼 이제 그때 뭐 달달이 국가에서
0: 돈이 나오고
1: 연금
0: 나오고.
1: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자기가 37살 아직 젊으니까 뭐 다른 파타임을 해도 되고 뭐 풀타임을 해도 되고 이렇게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0: 네.
1: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every year 그리고 이제 연방 군인들은 또한 연방 정부 그 공무원들은 every year 3% 이상씩 셀러리가 매일 매년 이렇게 1월 1일부터 이제 올라가요.
0: 아, 그렇구나. 예.
1: 그러니까 네. 제가 봤던 그 민간 기업 중에 every year
0: every year 올라가
1: 월급이 올라가는 회사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네.
0: 그러니까 점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0: 예.
1: 그리고 이제
0: 혜택도
1: 뭐
0: 많고
1: 한 달에 2.5일씩 계속 PTO 휴가 주어지죠.
0: 휴가도 주고.
1: 네. 그래서 이제 총 1년을 통틀어 볼 때 한
0: 네.
1: 달은 그냥 쉰다고 보시면 돼요. 돈 받고.
0: 어, 너무 좋다.
1: 네. 그리고 또
0: 제가 갈 수는 없을까요?
1: 지금 나이가 어떻게 해?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요?
0: 오버. 네. 아니, 아, 제가 정답은 제가 가고 싶어. 어, 어떡하면 네. 좋아. 어, 진짜 이 베르비시 너무 좋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휴가 한 달 있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런 뭐 내셔널 할로데이 있잖아요. 국가 공휴일.
0: 네. 네.
1: 그러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쉰단 말이에요. 근데 4th of July도 있고 이제 다음 주 이제 Memorial Day잖아요. 네. 이제 저희 이제 금요일부터 쉬어요. 월요일 이제 화요일 날에 수요일 날 좀 출근하고.
0: 실질적인 이야기 말씀들 해주시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아주 귀에 팍팍 꽂히네요.
1: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토를 틀면 네. 1년이 12달이잖아요.
0: 네.
1: 그럼 한 두 달 안 돈다고 보시면 돼요.
0: 어우, 좋네요, 네. 정말.
1: 이제 그럼 베네핏들이 네. 이제 그 민간 그러니까 그 민간 회사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0: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나고
1: 네.
0: 너무나도 베네핏이 좋고
1: 네.
0: 아, 진짜 제가 좀 젊다면 네. 가고 싶네요. 여성들도 많이 지원하는 편이에요?
1: 아, 여성들도 또한 이제 남성에 비해 이게 좀 많이 적긴 한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은 게
0: 네.
1: 전혀 그런 차별이 없어요.
0: 그러니까 네. 남자 여자 전부 다 이제 훈련 똑같이 받고 베이직 트레이닝 똑같이
1: 대학 칼리지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0: 왜냐하면 지금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다들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딱히 뭐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맞아요.
0: 실질적으로 네. 그런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아. 네네.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뭐 이란이랑도 이렇게 좀 뭔가 그런 뭐 그런 그 뭐 트러블이 좀 있긴 한데
0: 네.
1: 이제 뭐 저희 뭐 뭐 트럼프님께서도 이렇게 뭐 전쟁을 뭐 안 한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0: 네.
1: 이제 뭔가 계속 휴전을 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별히 아직 뭐 알미에서 이제 뭐 거기까지 뭐 파병을 네. 가거나 그런 오더는 전혀 없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네.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네.
0: 자, 아까 여성 지원자들을 위한 기회와 뭐 혜택 똑같다 이렇게
1: 똑같습니다.
0: 말씀을
1: 네.
0: 하셨습니다.
1: 네.
0: 자, 현역과 예비군 그리고 주방위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1: 우선 이제 일단 주방위군과 네. 그 연방군인의 큰 차이점은 우선 일단 그 연방군인들은 이 페더럴
0: 네.
1: 연방 쪽에 이렇게 좀 소속이 된 군인들이고
0: 네.
1: 이제 그 주방위군들은 이 캘리포니아 그 미국의 50개 주가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이제 그 주에 이제 속한 군인들.
0: 아.
1: 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입대 전에 이제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0: 내가 체력이 과연 될까? 이런 퀘스천이 생기기도 할 텐데
1: 네.
0: 그 입대 전에 체력이라든가 또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1: 네.
0: 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영어가 나는 좀 부족해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을
1: 네.
0: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까?
1: 이제 우선 일단 이제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우선 일단 체력은 이제 우선 입대 후에 이제 훈련소 입대하면은
0: 네.
1: 이제 그때부터 기르셔도 되고 왜냐면은 우선 일단 입대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전혀 이제 게을리지 않고 우선 일단 그 루틴 체크업 병원에 가면 체킹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1: 키는
0: 네.
1: 얼마고
0: 네.
1: 뭐 몸무게는 얼마고 뭐 눈은 잘 보이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우선 확인을 하고
0: 네.
1: 이제 그게 아미에서 세워놓은 그 스탠다드에 맞으면은 입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뭐 피지컬리 이렇게 뭐 이렇게 핏이 안 된다 할지라도
0: 네.
1: 이제 아미에서 이제 그런 좋은 프로그램 이제 뭐 이렇게 좀 자기가 몸이 이렇게 좀 커졌다 싶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이제 그쪽에 가서 이렇게 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0: 네. 아, 좋네요. 영어 네. 실력이 부족한 건 어떻게?
1: 아, 영어
0: 될까요?
1: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네. 저도 이제 이민자로서 이제 1세대로 왔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영어에 대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이제 하루아침에 뭐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0: 네.
1: 이렇게 러닝이 되는 게 아니기
0: 네.
1: 때문에
0: 네. 네.
1: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더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입대를 하면은
0: 네.
1: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무엇보다도 이제 영어에 대한 그런 불안한 감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0: 자신감.
1: 예.
0: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저도 아직도 액센트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누가
0: 네.
1: 뭐라고 해든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예. 네. 아, 뭐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에 막 쫄

0: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네,
0: 기죽으면 안 돼요.
1: 아니 거기 네. 군인들이 전부 다 미국 군인이라고 네. 한국말 압니까? 모르잖아요.
0: 몰라요.
1: 한국어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중 언어를 하잖아요. 네. 프라우드 느껴야 네. 돼.
0: 그래서
1: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0: 뭐
1: 됩니다.
0: 영어 부족 또는 네. 뭐 체력이 좀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선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아하.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
1: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젊다면 군대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모병관님께서 너무나도 네. 설명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자, 미 육군에서 리더십과 자기개발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0: 가장 큰 장점은 네. 우선 일단 자기가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 네. 안에서 배운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같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1: 자신감.
0: 뭐, 아, 나는 미군에 있었다는 뭐 그런 프라우드가 네. 계속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은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시간이 되고 이제 뭐가 되고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자기가 어느 정도 계급이 차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 밑에 네. 이제 그런 관리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또 발휘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기회도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사회 나가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있는 거죠. 예. 네.
1: 아, 그렇군요. 여기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 적어 주셨네요. 키가 193인데 너무 커도 안 됩니까?
0: 가능합니다. 193.
1: 193 괜찮다고 합니다.
0: 네, 괜찮습니다. 네,
1: 도전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더러 고정하래요. 네. 군대 가고 싶다고 했더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우리 한인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네. 예,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서
0: 네, 우선 일단
1: 마치겠습니다.
0: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제가 현재 많은 전화를 받고 있긴 한데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번 기회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그 자녀분들이 이렇게 좀 향후 이렇게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굳이 군대를 입대하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의 계기로 자기가 2년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5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커리어를 네. 이렇게 굳이 이때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자기가 뭘 할 수 있게 좀 발 디딤판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네.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 그렇군요. 아우, 마무리 말씀까지 아주 멋지게 잘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미 육군 모병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군 복무가 이런 단순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네. 미국 주류 사회로 당당히 나가는 이 최고의 기회이자 발판이 될 수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예,
0: 네.
1: 예, 예. 자, 지금까지 미 육군 모병관 이명길 모병관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자주 나오세요.
0: 아, 제가 뭐 언제든지 네. 불러주시면은
1: 아, 네, 예, 예.
0: 또 뭐 언제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비비안님 맞습니다. 분수 때 있던 자리, 그 자리 맞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알토란 농수산 직판점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번에 뵙고 꽤 오랜만에 뵀는데.
1: 네네.
0: 어디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1: 네, 바쁘긴 뭐 그냥 요새 그냥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저희 방송국 건너편이죠. 아로마 센터 2층에 206호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알토란 농수산 직판장.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아주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얼핏 기억나는 게 미루과일도 있었고 뭐 미숫가루도 있었고 장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1: 네.
0: 자, 소개 좀 해 주시죠.
1: 네, 우리 집 그 대표적인 그 메인 그 상품은 네. 사실 송이버섯이에요.
0: 아, 송이버섯. 네,
1: 송이버섯이 네네. 이제 시즌 9월 달부터 나오면은
0: 네.
1: 9월, 10월, 11월, 12월 초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 대충 한 3개월
0: 네.
1: 송이버섯 시즌이라 네, 그거를 네. 제가 판매하다 보니까
0: 네.
1: 그 송이버섯은 진짜 건강식품이거든요. 그게 이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소나무 밑에서만 나와요. 그게 송이버섯이.
0: 아, 소나무 밑에서만.
1: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소나무 송자 써가지고 송이버섯이에요. 그게.
0: 아, 예.
1: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얼린 거하고 말린 거밖에 없어요.
0: 네네.
1: 그게 이제 9월달 돼야 그게 나오는데
0: 네.
1: 그걸 판매하다 보니까 아, 건강식품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지금 팔고 있는데
0: 네.
1: 아, 장어.
0: 아.
1: 민물장어인데 진짜 내 팔뚝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그 장어를 제가 모로코에서 들어오는 거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고, 한국에서 그 보리굴비
0: 네네.
1: 특대, 지금 마켓에서 파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굉장히 커요.
0: 네.
1: 그 보리굴비 있고, 거기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저 미루과일.
0: 아, 미루과일.
1: 미루과일은 예, 예. 이제 후로준 된 거.
0: 예, 예.
1: 다 다듬어가지고 깐 거 아주 기가 저 그냥 먹기 풀어서 물에 녹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0: 네네.
1: 아주 야들야들하고 좋아요.
0: 네.
1: 뭐 지가 백날 얘기해봐야 드셔보셔야
0: 아, 먹어봐야 맛을
1: 하니까
0: 알지. 예, 예.
1: 와서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면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귀리 미숫가루라고
0: 아 미숫가루 예예
1: 예. 예, 이거 다 한국성 온건데
0: 지금 그 갖고 오신 거 같은데
1: 예, 제가 여기 한번 갖고
0: 들어서
1: 왔는데
0: 요 초록색에
1: 예, 여기 예. 귀리 미숫가루 1kg 예. 짜리예요. 이게 1kg인데 지금 이게 제가 2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런데 이거 20불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이게
0: 아.
1: 지금 키로가 그러니까 저 1kg가 그러니까 저기 뭐야 900g이 1파운드니까 450g이 1파운드니까 이게 1000g이면은 2파운드가 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지금 20불에 판매하고 있고 또 지가 우리 집에 아주 또 아주 기가 막힌 게 있는데
0: 네네.
1: 이게 이제 뭐냐면은 도라지를 구중구포 해가지고 9번 쪄서 9번 말린 거예요.
0: 아, 도라지를?
1: 네. 근데 이게 지금 예, 보다시피 예. 이게 이렇게 내가 지금 진공 포장을 해서 이거 샘플로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한 10뿌리가 돼요.
0: 네.
1: 10뿌리인데 굉장히 커요. 이게 도라지가 하얀 건데 이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0: 글쎄요. 색깔이 네. 검정이네요.
1: 이게 지금 네. 내가 저 흑도라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한국서 아주 유명한 그 박사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0: 네.
1: 한국에 유명하신 분이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저 뭐냐면은 그 바이러스 차단하는 것까지 이게 돼가지고
0: 네.
1: 기침 감기 또 그 저 저 뭐야 그 아주 우리 한참 그 저 많이들 죽었잖아요.
0: 네,
1: 바이러스
0: 네,
1: 그 저
0: 네, 네.
1: 독감도 아니고 그 왜 저 이거 왜 그런 게 자꾸 생각이 안 나. 그것까지 차단하는 거 이게
0: 아, 예.
1: 그 정도로 아주 보약의 보약.
0: 아, 네,
1: 이게
0: 그렇군요.
1: 저 사프린도 많고,
0: 네네.
1: 그 웬만한 그 홍삼이나 뭐 산삼보다 이게 더 좋다고들 그래요.
0: 아,
1: 그게 지금
0: 그렇구나.
1: 이거 지금 판매하고 이게 지금 50불입니다. 10불이 넘는 건데.
0: 아, 10불이 넘는 거예요.
1: 네, 네. 50불에 판매하고 있고.
0: 네.
1: 그 이제 또 다른 거 우리 집에 이제 대추도 있고. 뭐 미역 무슨 뭐 저 도라지 그냥 무쳐 먹는 도라지 그리고 시애틀 고사리가 있어요, 지가.
0: 아, 고사리.
1: 예, 예, 시애틀 예. 고사리는 지금 내가 알기로 딴 데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0: 네네네.
1: 지금 그거를 내가 몇백 파운드를 작년에
0: 아.
1: 사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파는데
0: 네네.
1: 하여튼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거 팔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저기 한국에서 온 취나물도 있고
0: 아.
1: 뭐 하여튼 뭐 건강식품 많이 팔고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저 이 도라지도 도라지 청도 있어요. 청.
0: 아, 도라지 청.
1: 예, 네, 이게 아. 저기 뭐 그 도라지 이거를 넣어 가지고 이제 그 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싸요. 20불밖에 안 해요. 그
0: 아.
1: 하나에. 그러니까 도라지 감기나 목감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와서 사서 드시면 좋을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야.
1: 그 미루가이도 그 저 먹어 그 일본 집 가면은 이 미루가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0: 아마 그 스시 뭐 이렇게 한 세트에도 상당히 비싼 거로 알고 있어요.
1: 8불인가 그때 봤더라고. 내가 한번 가서 그러니까 그 지금 이거 얼린 건데도 굉장히 싱싱해요.
0: 아.
1: 이렇게 저 그냥 물에다 녹여가지고 썰어서 드셔도 되고 미역국 끓일 때 또 왔다요 이게.
0: 아, 미역국에 넣으면 네.
1: 이게 조개예요, 조개.
0: 그렇죠.
1: 조개인데 하여튼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장어도 사실 그 방송에서 얘기하면 뭐쩔 말도 그 활력, 정력 아주 최고예요.
0: 아니, 방송에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 왜냐하면 정력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떤 남성의 상징, 남성이 기운 나게 하는 거니까.
1: 내가 이
0: 좋은 겁니다.
1: 장어는 뱀 종류잖아요.
0: 네, 예,
1: 그렇죠. 나도 옛날에 한 50살 때 내가 그 뭐 지금은 나이가 지금 많이 모지. 그 뭐 한국 가서 내가 뱀을 먹어봤는데,
0: 네, 네.
1: 진짜 효과 있더라고.
0: 아.
1: 그 이 장어도 진짜 좋아요.
0: 아.
1: 저는 그 양념 안 하고 그냥 후레쉬한 건데 바로 얼려가 진공 보장했기 때문에 그냥 녹여서 구우면은. 구워서 참기름이나 아니면 소금 같은 거 찍어서 드시면 돼요. 뭐 양념.
0: 아, 양념이 안 돼 있는
1: 네,
0: 거.
1: 네, 그죠. 일본 사람들이 양념해서 팔더라고요. 마켓에. 네,
0: 그럼요.
1: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0: 아.
1: 그리고 양념 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지만 달짝지근한 게.
0: 그렇죠.
1: 좀 그렇더라고. 나도 사서 먹어봤는데.
0: 네.
1: 그 양념한 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저 양념 안 한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좋아요. 그리고 구우면은 이게 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두꺼워지더라고.
0: 오,
1: 이 장어가.
0: 예.
1: 그러니까 하여튼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몇몇 분들 여기 지금 LA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저 파티할 때 동창들 파티할 때 그걸 사다가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엄청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애청자분 중에 비비안님이 미루가이 넣고 찌개나 국 끓이면 달짝지근하고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 네, 진짜 네. 좋아요.
0: 네.
1: 그리고 이거 새끼 이렇게 다듬어 다 그 알 빼고 껍데기 빼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네, 다듬어 네. 놓은 거기 때문에
0: 네.
1: 주부님들이 저 갖다 드시기가 좋아요. 아주 그 저
0: 아.
1: 프레시하고.
0: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제 기억에 오래전에 마켓을 가면 이렇게 좀 조개인데 뭐가 좀 낀쭈거리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뭐냐 그랬더니 그게 미루가리라고 그러는데
1: 예.
0: 그걸 이제 마켓에서 다듬어서 주더라고요.
1: 예, 예, 예.
0: 근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그걸 먹었어요. 제 기억에.
1: 네, 아니, 맛있게 먹을 수가밖에 없는 게
0: 예.
1: 맛이 있다고.
0: 예, 근데
1: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0: 점점 갈수록 별로 이렇게 마켓에 보이지도 않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회를 먹잖아요. 사시미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회 별로 안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궁금해한 적도 많았었어요. 네.
1: 구덕이라고 미국말로 난 구덕이라고 그러더라고.
0: 네네네.
1: 일본말이 미루아이고
0: 아.
1: 우리나라 말로 나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 게 없으니까 그냥 클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든.
0: 그러면 지금 이렇게 냉동이 잘 포장돼 있는데 사서 드시려면 그냥 녹여서 드시면
1: 네,
0: 되는
1: 예,
0: 건가요?
1: 그러면 돼요.
0: 아.
1: 예. 그리고 저 연어도 알래스카에서 온 연어.
0: 네.
1: 연어가 내가 알기로 그 오메가3가 제일 많은 게
0: 그렇죠.
1: 연어예요.
0: 네, 네, 근데
1: 네. 내가 연어를 나도 그 저 고소 먹는 건 좀 뻑뻑하더라고. 근데
0: 네, 네.
1: 이거 사시미로 이것도 먹으면은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연어가.
0: 아, 연어가.
1: 네, 그리고 아주 연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0: 네, 네.
1: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게 아주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0: 어.
1: 색깔도 좋고.
0: 예.
1: 하여튼 뭐 별로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은 와서 드시면은 진짜 좋아요, 몸에.
0: 아, 그러시구나.
1: 괜히 뭐 이것저것 그런 것보다 우리 집에 그 장어, 연어, 그리고 보리굴비 그 좋고.
0: 네.
1: 하여튼 그 지금 이 귀리 미숫가루도 이게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먹으면 변비도 예방하고 여기 지금 내가 써 있는데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 푸드에게 타임지가 선정을 했어요.
0: 예,
1: 10대.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귀리인데 이게 사실 미국 애들은 이걸 뭐냐 오토밀. 오토밀이에요, 이게.
0: 예,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귀리인데 이거 한국 거예요. 아주 그 몸에 좋은 거니까 아침에 이거 그냥 한 잔 먹으면은 밥 한 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0: 보통 이제 식사 걸러시고 가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미숫가루에 뭐 꿀이랑 같이 해서 한 잔 껄쭉하게 드시면 한 끼 식사 드신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1: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먹는 거 먹고 있는 건데
0: 네.
1: 꿀. 꿀이 지금 제가 석촌꿀이라고 그래 가지고 타운에서는 저 웨스턴 백화점 거기 저 미스터 최가 팔고 있고 저도 팔고 있고 저 두 군데서 파는데
0: 네.
1: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그 석촌꿀이 지금 굉장히 그 좋은 꿀이에요. 타운에서는 꿀이 잘 손님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꿀은 골라서 먹어야 돼요. 마켓에서 그냥 막 파는 꿀 막 사 먹으면 가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0: 네,
1: 그
0: 네.
1: 꿀에다가 뭐 설탕을 비벼가지고 먹는 쪽으로 그러는데
0: 예.
1: 나는 그거 솔직히 좀 그렇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아주 꿀은 지가 좋은 거 팔아요. 그리고 식초도 한국서 온 거 있는데 발효시키는 식초 있죠.
0: 네.
1: 아주 고급 식초예요. 이거는 음료수로 먹는 식초예요. 이런 우리가 옛날에는 양념할 때 쓰는 게 식초잖아요. 지금은 네. 한국에서도 음료로 먹어요. 그런 티스푼 하나에다가 꿀 티스푼 하나에다가 해서 아침 미지근하면 꿀을 절대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돼요. 그 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넣었는데 그건 완전 설탕물 먹는 거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40도 우리가 뜨뜻한 물 그런 뜨뜻한 물에다 꿀 그 티스푼 하나 넣고 식초 하나 넣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은 신장 콩팥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게.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지금 네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은
0: 네.
1: 아주 큰일 나는 게 콩팥이에요.
0: 그렇죠.
1: 재생도 네네. 안 돼. 근데 그 내가 그 보니까 꿀 그거 티스푼 하나에
0: 네.
1: 그 식초 하나 드시면은 여러 가지로 저 위장에도 좋고 대장 뭐 이거 저 간 또 그 키드니 그러니까 신장 특히 신장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 신장은 한번 망 지금 벌써 60 넘어가면 신장이
0: 그렇죠.
1: 다 조금씩 망가져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그런 거는 더 안 망가지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같은 거 아침에 뭐 별거 아니니까
0: 네네.
1: 아침에 드시면은 여러 가지로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좀 드시면은 하여튼 교포 여러분 저 내가 지금 좋은 그 팁을 드린 거예요. 그게 진짜 좋아요.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우리가 꿀하고 식초도 제일 좋은 거 한국서 온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오시면은 아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0: 그 우리 그 제 아는 분이 어느 그 노래교실 모임에서 취나물 밥을 해 오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밥에다가 취나물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런데. 반찬도 없이 양념장 하나하고 비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그렇게 네.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밥아가지고 밥 반찬 따로따로 이렇게 먹지만 요새는 그렇게 우리 지금 송이버섯 같은 거 밥에다 넣어가지고 송이밥 해 먹으면 기가 막혀요.
0: 전 송이밥 못 먹어보고 송이는 제가 몰랐는데 그 바로 나온 송이 뭐 꽤 비싸대요. 그거를 그냥 찢어가지고 참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이랑 먹어봤는데 야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1: 근데 지금 내가 그래서 내가 얼려놓은 송이버섯이 지금 몇십 파운드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송이버섯이 안 나오니까
0: 네.
1: 이거 지금 얼려놓은 거 갖다가 뭐 차로 끓여 먹어도 되고 밥에 넣어서 송이밥에 먹어도 되고 찌개에 넣어서 라면 끓일 때 라면에다 넣어 먹어도 되고
0: 송이를 라면에다가
1: 라면에다 넣어 먹으면 기가 막혀요 또
0: 그래요?
1: 응.
0: 이야
1: 그러니까 얼린 거 싸요 지금 파운드에 내가 25불 파니까
0: 네.
1: 그 얼린 거 구워 먹어도 돼요 얼린 거는 어, 말린 거는 고소 못 먹어요.
0: 아, 말린, 네,
1: 말린 거는 티로 먹고, 예, 예. 뭐 이렇게 불렸다가 나물 같은 데 묻혀 먹어도 되고, 밥, 예. 밥할 때 밥에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예. 그 송이가 아주 그렇게 좋아요.
0: 어,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내 자랑만 했는데.
0: 아니, 자랑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애틀 고사리도 사실은 취나물 그렇듯이 고사리도 이렇게 밥해서 먹으면 양념장이랑 비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고기 같아요, 고기. 아~ 그 시애틀 고사리가 특히.
0: 특히.
1: 내가 아~ 한국서 온 고사리도 있어요.
0: 예, 예.
1: 한국서 온 것도 있는데 그 나물이 그렇게 몸에도 좋고. 하여튼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한번 오세요.
0: 예, 그러니까.
1: 한번 오시면 이제. 예.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그 송이 버섯 차를 항상 끓여놔요.
0: 오, 그러세요.
1: 네, 오시면 네네. 내가 차도 한 잔씩 드리고 또 뭐 선물도 좀 드려요, 선물.
0: 아, 예. 예.
1: 선물도 드리니까 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야. 야, 이 사람 뭐 이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나 그럴 거예요.
0: 아, 그러시구나.
1: 아, 진짜 내가 많이 줘요.
0: 네, 그러시구나. 자, 우리 H님께서 위치 말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비비안님이 친절하게 아로마 빌딩 안에 2층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토란 농수산물. 아로마 빌딩 2층에 206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 시애틀 고사리, 취나물, 발효된 식초, 또 석청꿀, 보리굴비, 거기다가 민물장어, 그다음에 미루가이, 진짜 이 뭐 나한테는 몸에 좋은 그런 것들만 각종 다 지금 질비에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아, 미루가이는 한 번쯤 사서 꼭 드셔보시는 네. 게.
1: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파킹 때문에 네. 그 아로마가 좀 파킹이 좀 복잡해요. 근데 오시면은 제가 티켓 이렇게 찍어드리면은 공짜야, 공짜.
0: 아, 공짜구나.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차 대시면 돼요. 네,
1: 차 편안하게 대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 오픈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거기 써 있는데 요새는 내가 좀 피곤해서 그냥 5시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323-855-3181이니까 전화 주시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기다렸다가라도 장사할 거니까
0: 아, 예, 예. 예,
1: 저 오실 분들은 전화하시고 오세요.
0: 예, 323-855-3181 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로마 빌딩 안에 2층이고 206호고 파킹은 우리 사장님께서 발레 티켓을 주시니까 아무 염려 안 하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보통 뭐 몸을 보신한다 생각한다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여기 지금 알토란 농수산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해설까지 뭐 꿀이 됐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늘 우리가 사실 접해왔던 장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 안 돼 있는 장어니까 살짝 구우셔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뿌려 드셔도 되고 뭐 간장을 발라 드셔도 되고 여러분 입맛대로. 근데 장어는 또 보니까 깻잎하고 먹어야 또 맛있더라고요.
1: 깻잎.
0: 그 깻잎 향이 딱 나는 게 장어는 그게 또 별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 하여튼 장어는 몸에 좋아요.
0: 네.
1: 우리 남자분들 특히
0: 네.
1: 먹으면 진짜 아주 그냥 불끈 아주 그
0: 네네네.
1: 그런 그 어떤 기분에도 좋아. 기분에도.
0: 그럼요.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루가이를 여러분께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 미루가이 저는 그냥 초장에 발라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1: 와사비 찍어 먹으면 되고 초장에는 네. 자기 취향대로 먹는 거죠.
0: 그렇죠. 뭐.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또 아까 보여주신 그 구중구포 9번 증포시킨 흑도라지도 있고 그다음에 발효된
1: 흑도라지는 그 보약이에요, 보약.
0: 아, 흑도라지는
1: 보약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0: 네, 네, 네.
1: 그게 지금 구중구포라는 게
0: 네.
1: 그 지금 우리 그 홍삼 같은 것도 그게 다 쪄서 말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홍삼도.
0: 네,
1: 근데 그 세 번
0: 그렇죠.
1: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건 9번을 해 가지고 하니까 하여튼 그 옛날 그 조상들이
0: 네.
1: 다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로 이렇게
0: 그렇죠.
1: 해서 도라지를 구중구포 해가지고 흑도라지로 만들었을 때는
0: 네네.
1: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라고.
0: 그렇죠.
1: 몸에 좋은 거니까
0: 네.
1: 한번 드셔보시고 지금 저 옥스퍼드의 그 저 정비공장하는 강사장하고
0: 네.
1: 또 여기 저 몇 분이 그렇게 먹어요. 줄창.
0: 그러시군요. 자, 오늘은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아홉 번 증포한 도라지, 또 정력의 최고인 민물 장어, 또 별미인 미루가이, 또 한 끼 식사로 대용할 수 있는 귀리 미숫가루, 또 시애틀 고사리 취나물, 거기다가 발효된 식초, 또 진짜 꿀 석청, 보리굴비까지 아마 한 바퀴 휙 도시면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1: 우리 가게가 근데 네. 오피스비슷하게 조그매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테레비 광고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MBN에 나가고 그러는데 이 라디오 서울 광고 듣고 오신 분들이 어우 가게 와서 보면 조그마니까 뭐 광고 나갈 때는 큰 줄 알고 아. 와가지고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좀 어떤 때는 어, 뭐 이렇게 가게가 적어 그런 사람 근데 적으면 뭐 있을 거 있는데
0: 아니 뭐 무슨, 가게가 크고 작군 소용없어요.
1: 글쎄 요새 그 어. 가게세도 비싼데 크게 얻어가지고 저는 못해요.
0: 사장님 가게 크게 해서 렌트비 비싸면 물건이 비싸야 돼요.
1: 글쎄 그러니까
0: 렌트비 내려면 그렇잖아요.
1: 네,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저 오세요. 오시면은 제가 네. 한번 와서 보셔야 되니까 네. 백날 얘기야 홍보합니까? 그러니까요. 와서 봐야지.
0: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알토란 농수산물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지역번호 323-855-3181 자 지금 바로 위셔 아로마 센터 2층입니다. 206호 주차는 아로마에 하시고 오시면 사장님께서 발레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알토란 농수산물 대표님과 함께 좋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1: 네, 저는 그 장사에 대한 어떤 그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네. 사실 막 그렇게 수단 있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네. 그냥 물건 내가 지금 좋은 거 갖다 놓고 네. 그저 양심껏 하니까 네. 오셔서 왜냐면 어떤 때 안타까워요. 사실 저 흑도라지 같은 건 다른 집이 없어요.
0: 네네네.
1: 이 한국서 내가 직수입해서 갖고 네. 온 거고 뭐 귀리 미숫가루 같은 것도 지금 키로에 20불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0: 네네.
1: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물건이 있는데 모르셔서 못 오시니까 네. 이번 기회에 방송 듣고 오시면은 제가 저 송이버섯 차도 한 잔 서비스하고 네. 또 다른 거 뭐 내가 서비스할 게 좀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20%치 사면 내가 20%치를 드려요.
0: 알겠습니다.
1: 진짜.
0: 네.
1: 와보시면 아마 어 이거 뭐야 20%치 산데 뭐 이렇게 많이 줘 이럴 수도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한번 오시면은. 네.
0: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토란 농수산물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윌쇼 아로마 2층 206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티! 안녕하세요. 왜 인사 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머. 아, 안녕하세요.
1: 아니, 고품격 네. 방송이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좀 차분하고 네.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내야 될 것 같아서.
0: 헬스코리아의 마드모아젤이죠. 네. 새 파티.
1: 아, 원래대로 가죠.
0: 그럴까요? 자,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1: 네, 건강하시죠.
0: 네, 네. 네. 아니, 요새 지금 제가 시작 말을 하면서 이게 자꾸 울려가지고 제가 네.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헬스코리아에서 요새 신제품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신제품이라고
1: 그렇죠.
0: 하는 게 맞나?
1: 핫한
0: 제품 중에 머리, 뒷목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목, 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깨라고 할까?
1: 목, 어깨. 마사지기.
0: 근데 뒷목까지 다 해주고 예, 뒷목, 어깨 마사지기, 목, 어마, 목, 어깨 마사지기를 제가 지금 실제로 착용을 하고 오프닝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고요.
1: 네.
0: 지금 약간 뒤에 전율 온다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약간 짜릿짜릿한 거 편안할 때.
1: 그렇죠.
0: 지금 뒷목이 너무 시원해. 제가 지금 모드 두 번째 거로 모드 하고 있거든요. 총 세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데?
1: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시면서.
0: 네. 네. 아 근데 제가 이걸 좀 이따 빼야 될 것 같아.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진행 못할 정도로 진짜 뒷목이 너무
1: 뭐
0: 좋아요.
1: 일상생활 하는데
0: 지장이 없어요.
1: 손에 밀착형이라고 해요, 마사지기.
0: 생활 밀착형. 맞다.
1: 기존의 마사지기와 차별화된 게 왜냐면 목 어깨 마사지기는 많이 네네. 만나보셨을 거예요.
0: 그렇죠.
1: 갖고 계신 것도 기존의 모델.
0: 네네.
1: 갖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0: 이렇게?
1: 다릅니다. 차별화돼 있어요.
0: 와 이거 너무 편한데요.
1: 네, 이게 딱 몸에 밀착이 되죠. 이렇게
0: 제가
1: 뒤쪽으로 딱 버튼이 돼 있어서.
0: 제가 아이가 지금 10살이에요.
1: 네.
0: 아들 하나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어부바하고 없잖아요. 제가 많이 업고 키웠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뭐라 그러죠? 배대 쪽으로라고 그러나? 그 아기 묶는 거,
1: 아기
0: 묶는 거,
1: 업고 있는 거.
0: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 저는 그냥 안고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좀 힘이 없으니까는 등으로
1: 고정이지만
0: 고정되고. 네. 저는 그냥 안고 있었거든요. 네. 매일 때마다 불안한 거야. 근데 지금은 약간 그거랑 안 맞는 얘기인데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약간 싹 이 등 뒤로 스트랩이 딱 감싸주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요새 나온 그 아이들을 앞으로 안아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아빠들이 하는 거
1: 네.
0: 되게 이뻐요. 선물 받은 거. 그거 이렇게 뒤에 착각 이것처럼 탈부착 탁 해서 이렇게 애를 탁 감싸는 게 있는데
1: 네.
0: 그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근하게 딱 안아준다는 얘기죠, 저를.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보통 목 어깨 마사지기 사용하셨었더라면 얹어서 이렇게 얹혀 있는
0: 그렇죠. 그냥 어깨 톡 올려놓는 건데
1: 그게 아니라 요거는 공에서 이렇게 감싸요.
0: 저를
1: 그러니까 뒤에 또 이렇게 돌출이 돼 있으면서 그 마사지 헤드가 네 개가 돼 있잖아요.
0: 그쵸.
1: 이게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것처럼
0: 그녀가 떠오르는 손놀림인데요. 정말 오빠 하면서 눌러줬던
1: 위쪽을 이렇게 꽉꽉 감싸고 네. 목은 목대로.
0: 그러니까 총 네 가지의 이걸 뭐라고 헤딩. 표현해야 될까? 헤딩이니까 네 가지 헤딩인데 밑에 두 개는 사람의 생각하면 엄지 손가락이 꾹 눌러주는 그쵸, 느낌이고 그쵸. 위에 그 넓은 패드는 그 내 손가락과 이 주먹을 쥐면서 꾹 눌러주는
1: 맞아요. 감싸면서 이렇게 네. 꽉꽉 우리가 주문한다고
0: 너무 쉽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1: 그러다가 이제 보기 싫을 때는 그냥 꼬집듯이
0: 꼬집듯이 아니 근데 너무 시원해요. 지금 제가 모드 툰데 한번 또 바꿔볼게요. 모드 뚜리로 아, 또 네, 온열이 되는구나.
1: 온열도요.
0: 오, 뜨끈뜨끈하네.
1: 온열이 중요해요. 이게 목 같은 부분 이제 거북목이신 분도 많고
0: 네네네.
1: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목이 뻣뻣할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1: 운전도 장시간 하고 예, 잘못된 자세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0: 네.
1: 근데 그 목을 정말 제대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열까지 들어오면서 좀 뻣뻣하고 돌처럼 굳어있는 목이 그냥 스르르르르 풀린다 이 얘기를 하세요.
0: 어머 잠깐만요. 얘가 지금 아까부터 했더니 자동으로 타이밍 끝나니까 딱 꺼지네요.
1: 10분 정도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0: 그러니까
1: 진행되고
0: 저는
1: 계속 누르시면
0: 돼요. 방송하기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더니 벌써 10분이 지나버렸어.
1: 근데 이게 충전식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이게 그 유선이 아니니까
0: 그렇죠. 너무
1: 우리가 자유롭게
0: 이동하기도 편하고 충전 단자도 보니까 타입 C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휴대전화랑 똑같은 그냥 공용으로 쓰실 수 있는
1: 저희가 드리지만
0: 네네네.
1: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가지고 다니시다가 요거 차에다 두시는 분도 있고 사무실에다 두시는 분도 있고 지금
0: 야.
1: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5월이다 보니까
0: 네네네.
1: 선물용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선물을 해드렸더니 이분은 본인은 안 하고 선물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0: 네?
1: 그 선물 받으신 분이 너무 칭찬을 하셔가지고
0: 예.
1: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니까 이분이 선물을 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0: 받으신 분이
1: 너무 좋다고 이게 승모근이랑 이런 데 경

0: 등갑골까지 다 풀리는 목욕기 마사지긴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자기 거 사러 오셨더라고요.
1: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선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1: 근데 원래 그래요.
0: 누구 해보라 그러고 채워보기를 듣고
1: 남성분이시죠.
0: 네네.
1: 남성분들이 그래요. 고기를 구워도 네. 사람을 먼저 먹여요. 그리고 익었습니까?
0: 그분은 몰모트야 뭐야.
1: 아니 그건 아닌데 좋은 거를 제가 먼저 내 거 쓰기 좀 아까운 거예요 남자분들은.
0: 아 좋기 때문에.
1: 좋으니까 이거를 좋은 분한테
0: 아, 난 선물하는. 아 좋은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아니, 테스트하시는
1: 좋기 때문에 먼저
0: 알고.
1: 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다고 때가 그때야 나도 써볼까라는 생각이 남자분들은 약간 항상 가족 먼저 주변 사람 먼저.
0: 여자도
1: 이게.
0: 그래요.
1: 그럼요.
0: 아, 근데, 한국 분들이 좀 그렇죠.
1: 네, 한국 분들 네. 그런 게 있고 남자분들은 와이프한테 선물을 줘도 내 선물은 잘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시면 두 분이 같이 쓰시면 돼요.
0: 그럼요.
1: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잠깐만.
0: 너무 시원하면 할수록 그래요. 너무 시원해요.
1: 여러분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진짜 사람이 뒤에서 꾹꾹 눌러주는 것 같아요.
0: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우리 네. 애아빠가 헬스코리아 제품 중에 제일 뜨거운 반응.
1: 아.
0: 아, 근데 본인이 막 평소에는 근데, 내가 니가 좀 얘기해봐 체험담 좀 얘기해봐 네. 그러면 그냥 좋아 좋아 이런데 오, 얘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목 어깨 뒤까지 다 풀린다고
1: 구체적으로 실례지만 그 남편분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이걸 사용하셨습니까?
0: 그러니까 기존에 목 어깨 마사지기가 있었어요. 어, 근데 그거는 네. 쇼파에 이렇게 누르면서 그러니까 그저, 세게 받잖아요 남자들 네,
1: 뒤에 딱 붙여야
0: 고정을
1: 되거든요.
0: 하고 있어야
1: 네, 그러니까
0: 돼서
1: 아무것도 못해요.
0: 그 중간에 몸을 조금 틀고 싶어도 자세도 못 틀었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그렇죠,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얘는 뭐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막 저한테 그 행동을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틀어도 돼 뭐 걸어도 다녀 뭐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1: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요거 팔 넣는 스트랩 같은 게 또 앞에 달려 있어요. 두 개가.
0: 맞아. 그러면 더 밀착.
1: 어, 요거를 팔을 상 넣으면 밀착도 되는데다 팔을 딱 걸쳐 놓으니까 뭐 하기도 좀 편해요. 일단 편한데.
0: 작업하셔도 예, 되고.
1: 편한데 이거를 제가 조금 해야겠다 싶어 상 앞으로 당겨 주면 더 꾹 눌러 줄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와.
0: 그 마사지 저, 위치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1: 저는 지금 1, 2, 3를 번갈아 쓰고 있거든요. 모드를. 네네. 다 좋은데 달라요. 저한테는 2가 저한테 맞네요. 2가 너무 좋은데요.
0: 느낌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 내 컨디션에 맞춰서
1: 이게 딱 그녀의 손길이네.
0: 두 번째가 딱 그녀의 손길이야. 깊이 들어가요. 아, 맞아 맞아. 넓게 깊이 있게 들어가요.
1: 생각납니다.
0: 근데 조물조물한 거 좋아하시면 첫 번째 모드도 괜찮고.
1: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두 번째 게 꾹 천천히 꾹 눌러주니까 뭔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눌러주는 느낌 있잖아요. 잘 지내나 모르겠다 걔네들. 아 진짜 옛날에
0: 예전에
1: 그
0: 누구의 손만
1: 오빠 오빠면서 해주는 그 친구들 있죠. 예전 손만
0: 걔들.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1: 아 와이프도 해줘요. 근데 네. 이렇게 안 해주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게 근데 가격 궁금하신 분들 이게 좀 비쌀 것 같아요.
0: 가격 때문에
1: 좋아.
0: 지금 예. 더 이제 가정에다 선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1: 신제품이잖아요.
0: 이게 저희 출시가니까 항상 출시가가 제일 싸다는 거
1: 아,
0: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 좋게 해주시니까.
0: 네. 그래서 이지바이크도 저희 좀 올랐잖아요 출시가보다. 근데 요건 지금 50불 할인 행사에서 99불.
1: 99불.
0: 99불.
1: 야, 요새 99불 100불로 이런 퀄리티의 제품 뭐가 됐든 못 사요.
0: 이 비슷한 것들 받아보신 분들이 그것도 좀 만족했다고 하지만 완전 다르다고 얘기해요.
1: 아니요, 완전 달라요. 달라요. 완전 네. 달라요. 저도
0: 요 받는 부분.
1: 어, 저도 어깨랑 목 하는 거 한 두세 개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사드렸고. 근데 아까 우리 호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어깨에 이렇게 툭 올려놓는 거예요.
0: 얹어놓고
1: 그거를 제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네.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잘 안 눌리고 제가 막 눌러야 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탁 허리 한번 차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손으로 지금 저는 뭐 방송도 하고 있고
0: 밀착돼서 마사지 위치도 변하지 않고
1: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0: 꽉
1: 진짜
0: 꽉 잡아주죠.
1: 그냥 방송하는데 뒤에서 저 옆에서 제 달 그 뭐라 그럴까 전속 마사지사가 제 뒤에부터 해주고 있는
0: 계속
1: 느낌이야.
0: 내가 나는 내일을 하는데 계속 마사지는 해주는 거죠.
1: 야.
0: 시간 절약도 되고 이거 좋아요.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 마사지를 받는 동안은 네. 온전히 마사지에 몸을 맡겨라 해요.
1: 저한테 매번 그렇게
0: 충고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마사지 체어에서 받을 때도 핸드폰 네.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시는 네, 네, 네, 네. 게 마사지 딱 밀착되게 받으려면 핸드폰 보다 보면 이렇게 뜨거든요 사람이.
1: 몸이 뜨죠 앞으로. 네.
0: 근데 얘는 그냥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1: 이러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얘는 뭐 일하면서 마사지 받을 수 있는.
1: 야, 아, 근데 소리도 지금 여러분 아마 안 들으실
0: 안
1: 겁니다.
0: 돼. 지금 계속 받고
1: 제가
0: 계시는데.
1: 제가 계속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0: 마이크에도 안 잡힐 거예요.
1: 어, 마이크 안 들어가 소리가. 야,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0: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 사실 회의 때 처음 딱 봤을 때는 네. 뭐 그렇게 시원할까? 아니 뭐 기존에
1: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차이가 날까? 근데 해보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1: 와, 이거는 진짜
0: 저는
1: 기술이다.
0: 우리 애아빠 반응이 제일 놀라웠고
1: 또 그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걸 또 해보셨겠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는 웬만한 거에 대한 이미 다 노하우도 있으시고 다 아실 텐데도
0: 기존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오.
1: 아니 근데 이 박스를 지금 같이 주셨는데 케이스. 여러분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상자가 되게 아담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0: 케이크 상자라고 누가?
1: 예? 아, 케이크 상자. 어, 정말 케이크 상자. 그것도
0: 핏봉 그 파리바게트 케이크 상자 같다고.
1: 파리바게트 조금 작은 사이즈로 아담하고 아주 이뻐요. 색상도 그렇고. 네. 요거 선물로 배송하거나 선물로 주시기도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여행을 가시거나 뭐 출장 가실 때 그럼요. 그냥 이대로 가져야 되는데 뭐 박스 가져도 박스가 전혀 무리가 안 되겠다.
0: 충전기 놓고 가셔도 C타입이니까.
1: 그렇죠. 전화기를 충전하시면 다 할 수 있으니까.
0: 3시간만 충전하시면 충분히 사용해요.
1: 3시간이 왕충돼요? 네. 오, 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이 아니죠. 오늘부터 저 5월 말까지 가정의 달까지는 50불이나 할인 행사에서 99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와.
0: 주말에도 정말 많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매장.
1: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신 분들은.
0: 그러니까요. 물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제가 이제 조금 놀랐냐면 저희가 되게... 방송을 그렇게 지금 소개를 많이 안 했어요.
1: 네. 저희 처음
0: 한두 번 예. 요 이 네. 지금 훈훈한 카페에서 처음이고 지금 방송 막 시작했고
1: 네.
0: 그 TV 홈쇼핑 같은 데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헬스코리아는 워낙 이제 또 매장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그렇죠.
0: 입소문도 났고 그냥 와서 해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 걔가 저를 믿은데요 머리를? 나 지금 말하고 있다가 지금 호스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뒤에서 제 목을 밀니까 앞으로 밀어보기 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0: 그럼요.
1: 오, 얘가 내 목을 밀잖아요.
0: 근데 목이랑 그 어깨 라인을 따라서 네. 어깨 라인 그 뒤쪽 승모근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쪽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1: 그러니까 이 뒤에 해주는 게 이거 할 텐데 네. 없어요.
0: 근데 저희가 그 마사지 받으러 가도 양 주먹을 딱 쥐고 양손을 네. 이렇게 문지르듯이 이렇게
1: 니자로
0: 이렇게 쫙 펴주잖아요. 근데 얘가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그 밑에
0: 약간 주먹 줄기 모양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헤드? 헤드라고
0: 헤드가.
1: 네, 헤드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0: 너무
1: 그냥 밑에와 위에가 정말 딱 밸런스가 맞아갖고요. 밑에가 꽉 눌러주면서 위에가 쭉 누르면서 젖자듯이 이렇게 쫙쫙 퍼져주는데
0: 그 저는 딱 그 마사지샵 가서 그 네. 양손으로 주먹 쥐고 제대로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누르면서 하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 맛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1: 어머, 신기하다. 얘가 여러분
0: 손맛.
1: 제가 목도 되게 두껍고 어깨도 두꺼운 짓고. 편인데 제 목을 얘가 꺾고요. 아 진짜요?
0: 여자분들은 여기 네. 사실 어깨 라인 살리는 거 여기 목 여기 두툼한
1: 올라가는
0: 거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막 괄사 같은 걸 문지르고 막 이러는데 이거
1: 그러네요.
0: 네.
1: 오. 아 저는
0: 남자분인데 굉장히 또 관심.
1: 아니요 저는
0: 어깨 라인에 관심.
1: 아니요 저는 워낙 태평양 어깨라서 거의 그런 게 끝났고요. 그런 네.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 정말 너무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느끼는 걸 여러분도 고스란히 느끼실 텐데 요게 오늘 50불이나 할인해서 99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이게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출시 가격으로 지금 주시는 거고요. 요거를 구매하셔도 저거 되는 거죠.
0: 네.
1: 응모권 주시는 거죠. 요새
0: 그럼요,
1: 지금 한참
0: 그럼요,
1: 우리 마더스데이 경품 이벤트 하잖아요.
0: 그리고 우리가 경품 이벤트에 네. 4등 여러분
1: 네, 상품으로 이게 또 나오죠.
0: 또 나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 상품이 얼마나 좋은 걸로만 준비하셨는지 아시겠죠.
0: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4등은 또 10명이에요 저희. 1등 마사지 체험
1: 한 분이지만
0: 네, 네. 그래서 뭐 응모권은 여러분들 헬스코리아 어느 매장이 됐든 네. 어떤 제품이든 뭐 구매하시면
1: 네네.
0: 응모권 드립니다. 거기 응모하시면 31일까지 받아서 6월 10일 날 추첨을 해요.
1: 네.
0: 그럼 이제 1등 마사지 체어고 뭐 2등은 또 H 마사지건도 굉장히 인기잖아요.
1: 그렇죠. 그 네. 휴대용.
0: 네. 그리고 3등 이지 스티머, 4등
1: 지금
0: 하고 계시는
1: 목
0: 어깨
1: 마사지기.
0: 그리고 이제 또 5등은 두피 마사지기.
1: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
0: 그거 이제 다 다음에 또 제가 소개해
1: 드릴게요. 소개 좀 해 주세요.
0: 그것도 50불 할인 행사고 매장 가시면 바로 또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목 어깨 마사지기를 체험하시러 한번 꼭 가보세요. 꼭 가보셔 가지고 정말 너무 편하게 탈깍 한 번에 제 몸에 착 붙어 가지고 와, 근데 이 온열이 진짜 후끈후끈 하네. 또 끝났다. 와, 근데 여러분 아마 지금 아주 작은 소리로 삐 하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0: 네네.
1: 그 소리 외에는 계속 제 목을 눌러주는 소리가 안 났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조용하고요. 옆에서 제가 하더라도 옆에 분이 주무시더라도 옆에서 앉아서 해도 전혀 불편하거나 마더되지 않는 느낌인데 와, 이게 아니 무게도 가볍네요.
0: 그렇죠. 적당한 무게감이고 너무 이제 가벼우면 또 마사지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1: 그렇죠.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는 최고라고 얘기를 하세요. 얹어놓고 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1: 전혀.
0: 감싸는 형태이기 때문에.
1: 제가 지금 딱 9번 섹션을 돌리고 뺐거든요, 여러분.
0: 네.
1: 와, 진짜 어깨가 풀리냈어.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이 주먹,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주먹에서 이게 야
0: 바람 소리.
1: 어, 아 진짜 어깨 진짜 풀린다. 이쪽 풀기 되게 어려운데.
0: 어, 정말 힘들어요.
1: 왜 그렇죠. 여기 이쪽 뭉친데 진짜 힘든데.
0: 웬만한 아부로는 특히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1: 맞아요.
0: 그런 분들은
1: 이거 체험관 가시면은 저처럼 10분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까?
0: 그럼요. 매일매일 와.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매장 가시면은. 또 네. 앞서 말씀드린 네네네. 두피 마사지기 모든 마사지기를 네네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1: 와, 여러분 혹시 저희 방송 듣고 가시는 분들은요, 이게 모드가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있고 또 위에 온열 버튼이 따로 있는데 굉장히 버튼이 손쉽게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 말씀 듣고 두 번째 모드를 해보세요. 하, 옛날 생각나십니다. 네, 두 번째 모드가 진짜 좋아요. 이거 와, 이거를 누구를 선물을 해주고 싶다 진짜.
0: 선물을 하면 이런 네. 선물은요 이제 투자예요. 여러분들 그 분이 받을 때마다 생각이 나죠.
1: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정말 고마움. 선물하기에 너무 좋을 것
0: 우리
1: 같아요.
0: 우리 그렇잖아요. 뭐 선물 받았는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좋으면
1: 그쵸.
0: 나한테 꼭 필요하고 근데 건강을 위한 건데
1: 맞아요.
0: 그 선물한 사람이 사랑스럽죠. 싫다가도 좋아질걸요.
1: 어,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 정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한 것 같고 또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당연히 도움되실 거고 혈액순환에도 도움되고 또 우리 집안에서 항상 설거지에 빨래하시고 이런 분들도 정말 설거지 하시면서 빨래 계시면서 따로 시간 안 내셔도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저희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그라비티나 뭐 디바 앉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요거 살짝 어깨에 얹혀서 딸깍 한 번만 걸어놓으면 그쵸. 10분 딱 마사지
0: 생각보다 간단하고
1: 이게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동네 마사지 샵 가면 30분짜리 코스를 하면 한 15분 발 해주고
0: 맞아요.
1: 10분 어깨 이렇게 해주고 한 5분 양쪽 탈이 한 다음에 나중에 탕탕탕 치고 일어나라고 가라고 네, 그러잖아요.
0: 딱그
1: 10분 루틴 있잖아요. 딱그 어깨 10분 해주는 거 정도 시간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0: 시원해요.
1: 훨씬 시원하고
0: 정말 시원하고
1: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말씀하세요.
0: 앞 또 중요해요. 네. 물론 이제 세게 들어가고
1: 압력,
0: 지압 압력이 네.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그 마사지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마사지 막 이런 제대로 풀어주는 마사지가 이 위치도 중요한데 얘는 위치가 딱 고정이 돼서 틀어지지가 않으면서 해주니까
1: 진짜
0: 지금 목 뭐 이렇게 받고 나서 막 흔드실 때 네.
1: 흔들어
0: 느낌이
1: 거죠.
0: 너무 다르죠.
1: 어, 너무 가벼워요, 진짜.
0: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곰두마리가 어깨에 있다가 날아갔다 막 물론 마사지 체어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경험하실 수 있지만
1: 네네.
0: 순간적으로 이제 상체 급하게 풀어줘야 될 때
1: 그렇죠 그렇죠
0: 진짜로 잠깐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서도 하시면
1: 어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이거 들고 가면 너무 좋을
0: 너무
1: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동하기 간편하고
1: 뭐 차에서도 하셔도 되고 충전용이니까 이건 뭐
0: 그렇죠, 차에서 충전해
1: 네, 차에서 이동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아 꽂아놓고 쓰셔도 돼요?
0: 운전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1: 아니 운전하시면 아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진동이 세지가 않아서
0: 네,
1: 위험하진 않는데. 맞다. 아 운전할 장거리 운전하셔도 괜찮겠네요.
0: 그러니까요. 중간 중간. 요즘은 또 그 자율주행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1: 네네네네.
0: 잠깐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1: 아, 근데 이게 막 사람을 막 떠는 게 아니고 정말
0: 아유,
1: 조금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운전에 뭐 절대 뭐 방해되거나 이러지 않고요. 옆에 타시는 분들 괜히 옆에서 졸지 마시고 이런 거 딱 같이 하면서 야, 장거리 운전할 때도 괜찮네. 베가스 같은 데 가실 때도 하나 딱 준비하시면
0: 그럼요.
1: 게임 하시다가 방에 잠깐 들어와서 한번 싹 게임에 앉아서 해도 되겠다. 그죠?
0: 아, 좀 뭐 그것까지 권해드리고 싶지
1: 아니,
0: 않고
1: 아니 권하는 게 아니고 기왕 하는 게임에 피가 돌면서 아유, 하면 좋잖아요
0: 왜 또 그쪽으로 나가세요 아유, 아니,
1: 이게 또 여러 가지 활용법을 말씀드린 거죠
0: 네,
1: 아, 근데
0: 네.
1: 너무 좋아요 그만큼 제가
0: 그만큼.
1: 들고 다니면서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다는 거죠 요거 제가 지금 컬러가 여러분 약간 회색 아니면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약간 짙은 회색과
0: 아니고 그레이에 베이지가 좀 들어간
1: 베이지가 좀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0: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1: 네,
0: 제가 다른
1: 아니고.
0: 제품도 비슷한 거 봤지만 저희가 저거는 좀
1: 약간 애쉬그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0: 네.
1: 약간 그런 느낌인데 되게 고급스럽고 모던 느낌인데요.
0: 디자인도 엄청 신경 쓰잖아요.
1: 어, 그러니까요.
0: 네. 저희 마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갔고 일단 상자도 선물하실 때
1: 네. 멀리서 보면 람보기니예요.
0: 아!
1: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나요. 그만큼 고급스러워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네. 아, 하여튼 뭐 디자인 쪽으로는 애치토리처럼 뭐 저희가 논할 필요도 없고 기능도 당연히 그런데
0: 기능은 일단 저희
1: 최고고
0: 기본에 충실하니까.
1: 또 마사지 쪽의 기능은 뭐 최고니까
0: 네.
1: 근데 가격이 제가 솔직히 좀 궁금했었는데 50불이나 출시가로 세일을 하셨고 99불 만나신다는 거는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체험해보시고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면 기왕에 구매하시면 또 응모권까지 받으시니까 네. 받으셔갖고 1등의 또 행운을 저와 함께 경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등 한 분은 마사지 체어가 나가니까요. 혹시 알아 4등이 이게 똑같은 걸 받으시면 똑같은 거 하나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친구분이나 뭐 그쵸. 목사님 드셔도 되고 어르신 선물로 드셔도 너무 좋고
0: 맞아요.
1: 와 이거는 전 우리 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하고 나면 다리 아파하고 막 어깨 아파하고 하거든요. 좀 무리하게 하면 그런 거 살짝 풀어줘도 좋을 것 같고 정말 한 집에 하나 두시면 남녀노소 그다음에 회사에서 들고 와서 편할 것 같고 요거를 제가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너무나 참 아쉬운데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메고 있었거든요. 진짜 어깨가 너무나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여러분께서도 꼭 헬스코리아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를 한 번만 해주실까요?
0: 네, 저희 매장 체험할 네. 수 있는 곳 안내해드릴게요.
1: 예.
0: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1층에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1: 네.
0: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부에나팍.
1: 네.
0: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에 있는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을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그 강남스테이션이랑 코코오도고 사이에 네네네. 있고요. 그리고 가든그룹은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인방학관 떡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생각만 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런 시간이 나중에 후회로 남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방송 들으셨잖아요.
1: 네.
0: 궁금하시죠?
1: 궁금하죠.
0: 그냥 가세요.
1: 일단 오세요.
0: 그리고 네. 궁금한 건 전화를 하시거나 예약을 네. 언제쯤 가도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려면 네. 각 매장이든 어디든 뭐 모든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대표번호 안내해드릴게요.
1: 좋습니다.
0: 213-385-1005번입니다. 385-1005 1005번으로 요 전화하는 것도 네. 망설이지 마시고
1: 그렇죠.
0: 지금 들었으니까
1: 적으셨으면 거세요.
0: 그냥 그냥 지금 들었으니까 385-1005
1: 385-1005
0: 바로 하세요.
1: 좋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그 다음 또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2: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샵.koreatimes.com입니다.
4: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5: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우리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수님과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렸잖아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전화 문의하시고 또 이렇게 체험하시기 위해서 예약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좀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예약을 하시는 게 무조건 레코멘드하고 저희도 권장해드리는데, 혹시라도 지금 너무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전화해서 어떻게 예약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저라면 그냥 가세요. 가셔가지고 만약에 이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목, 어깨 마사지기 체험을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잠깐 그라비티나 디바를 체험을 먼저 하세요.
1: 그렇죠. 꿀템이에요.
0: 또는 그라비티를 체험하러 가셨는데 좀 들고 계셨다, 그러면 옆에 있는 디바나 뭐 어깨 마사지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헤어 두피 마사지도 해보시고
1: 발 마사지기도
0: 발 마사지도 해보시고 하고 보실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나만 예약해지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피 마사지도 가서 하시면 되고,
1: 가서 보면 깜짝 놀라세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약하고 가시는 게 마음은 편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혹시라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가셔서 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걸 하나씩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또 한 번 얘기를 드리지만 체험이라는 게 정말 무서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사지 기계를 원래 구매할 때도 미국 가게에서 체험을 해보고 와이프를 설득을 해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좀 젊은 나이에 나름 굉장히 고가죠. 그걸 고민해서 막 구매를 했는데 한 1년 잘 썼어요. 근데 이런 게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자기만의 그 피드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가져가고 살았는데 한 3년 좀 안 됐는데 기계가 고장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시작해서 이걸 좀 고쳐야겠다 싶은데 그 집에 연락하려 했더니 그 집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떡할까? 근데 작동은 되니까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는 찰나에 제가 헬스코리아를 접하게 됐고 딱 한 번 체험을 했거든요. 10분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음날 샀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아무리 무슨 타이타늄을 썼네, 뭐 심리스 무슨 뭐 어쩌네, 인체 공학적인 뭐가 어쩌네 해도
1: 3D, 4D
0: 뭐 무중력의
1: 어떤
0: 해도 잘 몰라, 와닿지가 않아요.
1: 프레임과 메커니즘의 차이.
0: 그러니까
1: 저희 뭐.
0: 근데 내 몸은 알거든요. 딱 그쵸? 가서 누워보면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알거든요.
1: 그래서 머리로 알고 이론으로 하는 것과 실제 몸으로 느끼는 거는 또
0: 다르죠.
1: 달라요.
0: 그럼 맞아요.
1: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네.
0: 모든 사람이 디바가 최고로 할 때 나는 그라비티가 너무 맞아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디바 너무 좋지 않아? 아니요, 나는 카이로가 더 좋은데? 카이로스가 더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다르단 말이죠. 체형도 다르고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셔서 체형을 받아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좋은데, 그거는 조금 마사지 기계를 해보신 접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사지 기계가 정말로 도움이 될까? 우리 집안에 또 이게 놔두면 집만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라비티를 한번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율성이 좋다, 가성비가 좋다가 아니라 가성비가 좋다.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좀 뭐라고 하신 거예요?
1: 아니, 그라비티가 네. 너무 좋죠, 저희.
0: 너무 좋죠.
1: 근데 그라비티 사랑도 많이 받지만 네. 오늘은 사실 디바 소개해드리려고.
0: 아니, 그라비티 먼저 시작을 하고.
1: 되나요?
0: 빌드업 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디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그 네. 마사지를 초입하시는 분들은 그라비티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정말
1: 그쵸.
0: 가격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너무 좋은 가격으로
1: 가격
0: 만날 수 있기
1: 대비
0: 때문에
1: 너무 훌륭하니까.
0: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라비티를 꼭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고,
1: 마사지 체어를 이렇게 망설이시면서 네.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시는 분
0: 네.
1: 그분들의 또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이거든요.
0: 그렇죠.
1: 일단 목돈이 나가고 네. 아무래도 첨단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그래도 이렇게 작정하고 한번 사고 10년은 사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만불대로 막 올라가니까
0: 훨씬 넘죠. 그쵸? 훨씬 넘어요.
1: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망설이세요. 네. 근데 그라비티 좋다는 소리 이제 소문 듣고 오셨다가 디바 하시는 분들 많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10년 정도 사용한다 생각하면 아예 최고로 하자.
0: 맞아요.
1: 근데 왜냐? 48개월 무이자 할부가 헬스코리안 가능하잖아요.
0: 이게 어디 가서 지금 48개월
1: 그러니까
0: 무이자가 있습니까?
1: 바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이게 생각
0: 계산이 빠르신 거죠.
1: 그렇죠. 빠르신 거죠. 그리고 투자도 이제 제대로 하신 거. 이거는 건강을 위한 투자고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해서 저희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0: 네네.
1: 디바를 선택하십니다.
0: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좀 건방지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라비티하고 디바하고 가격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아니에요. 성능 기능에서 우리가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제가 처음에 디바를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가격이 이 정도 이상 되겠구나는 게 있잖아요. 보통 분들 저요? 15,000에서 18,000.
1: 그렇죠. 최소. 보통이
0: 그렇게. 그 전께 제가 그 정도로 주고 샀으니까.
1: 근데 이제 저희가 자회사 이제 네. 히스코리아 자체 브랜드 네, 네, 네. H 솔루션이니까 중간 뭐 유통 과정 거품 없다. 이걸 아셔도 13,000불은 부르세요.
0: 그렇죠. 지금 또 뭐 아시다시피 13,000불이 정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요.
1: 네.
0: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나뿐만 우리 가족 누구나 언제나 내가 버튼만 누르면 작동될 수 있는 나만을 위한 마사지 기계가
1: 그것도 최고.
0: 최고의 그 제품으로 우리 집안의 퍼스트 클래스가 이거를 내가 4년 무이자로 구매를 하고 가격이 만불 때도 안 한다? 이거는요. 진짜 남는 장소예요. 무조건.
1: 우리가 뭔가 돈을 쓸 때 네. 그게 무슨 정말 몇 불이 됐든 네. 몇천 불이 됐든 그 쓰는 돈만큼의 값어치를 생각을
0: 해야죠.
1: 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가 그래서 효율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걸 잘 계산하시는 분들은 디바가 정말 최고의 선택이다.
0: 노 퀘션이면 노 퀘션.
1: 그렇죠. 이게 내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한 거고 이 정도 투자로
0: 네.
1: 이 정도 돈을 지불하면서 거두는 효과를 생각했을 때
0: 그럼요.
1: 이거는 진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막 소문을 내주셔가지고
0: 네.
1: 디바를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거 와서 보고 해보시고 조건 같은 거 따져보시면 망설임 없이 하시게 되는 거죠.
0: 또 뭐 남성분들이야 사실은 그래요. 그냥 아 뭐 이거나 저거나 잘 모르겠으냐. 남자분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맞고 가격만 생각했는데 여성분들은
1: 요즘은 남자분들이 독가다로우시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좀 지금 얘기하신 네. 게 맞는데
0: 죄송합니다.
1: 네. 요즘은 남자분들 후니 씨만 해도 그렇잖아요.
0: 제가 뭐요?
1: 후니님만 해도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0: 저는 굉장히 저는
1: 깐깐하시고.
0: 그냥 제가 뭐 깐깐해요. 그냥 딱 보고 이거다 그러고 바로 하지.
1: 근데 아닌 경우에는 네. 아예 쳐다도 안
0: 그쵸?
1: 보는데
0: 아예 아니면 아시잖아요. 아예 보진 않죠.
1: 그 마사지 체어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또 사용을 해보셨고
0: 네네네네.
1: 그 가격대에 어느 정도의 마사지가 제공이 된다는 걸 아시니까 바로 판단이 빨리 나오시는
0: 그렇죠.
1: 거고.
0: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바로 오케이 진짜 10분 딱 받고 이거다 하고 와이프를 설득하는데 하루가 걸렸을 뿐이지
1: 네.
0: 저 스스로는 10분에 끝났던 거예요. 이효리가 그 힘들다는 10분 저스트 10미닛
1: 네.
0: 10미닛 안에 저는 끝났는데 왜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인테리어적인 역할도 굉장히 요새는 크거든요. 집마다
1: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니까
0: 공간 차지하고 네. 또 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무슨 예를 들어서 막 Y 컬러로 촥 이렇게 꾸며놨는데 막 시끄럽고 둥둥하고 이상한 막 무식하게 생긴 의자를 갖다 놓는다 하면은 여성분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디바는 저희는 뭐 오션 블루를 택했지만 굉장히 색상이 정말 고급스럽고 이 소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집안에 놓으면 그냥 인테리어의 그 감각적으로 하나 그냥 아트피스가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집에 놔도 사람들이 보면 눈에 탁 띄는 저 뭐야 이게 아니라 저거 뭐야 이렇게 되는
1: 그쵸.
0: 하나의 와우 아이템이 되거든요.
1: 저는 부러움에 대해서
0: 제가 말씀드려 저는 진짜 집 앞에다 티통을 내야 된다고
1: 집으로 초대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0: 집에 오면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고 술 먹다가 술 먹다 괜히 졸리다 그러고 계속 가서
1: 네.
0: 하시고
1: 네.
0: 돌아가면서 하시고 근데 진짜 10명이 하면요 8명이 끝을 못 보고 주무세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야 우리 집이니까 잘 수 있는데 손님들도 본인들이 그걸 하다가 잠이 들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그만큼 정말 편하다는 거겠죠.
1: 제대로 힐링 타임을 가지시는 거고 그 동안에 진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몸이 이제 회복력을 키우게 되는 건데 마사지는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마사지 받으면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0: 그럼요.
1: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0: 네.
1: 신진대사 원활해지고 매일매일 피로가 쌓일 틈이 없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뭐 생각하고 계시지만 진짜 들여놓고 매일매일 받으시면 그게 있기 전과 후에 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0: 네.
1: 하루하루를 내가 그전엔 마사지처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하고 돌이켜보면 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때는 버티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아 오늘도 하루가 지났구나 오후가 되면 그러면서
0: 그쵸,
1: 마감을 했는데 마사지처에서 마감을 하면서 또 깊이 있는 숙면을 취하면서 또 아침에 눈 떴을 땐 새롭게 활기찬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0: 맞아요.
1: 이건 극과 극이다라는 얘기들 하세요. 삶의 퀄리티, 질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후회를 하시는 건 마사지 체어 뭐 특히 디바 구매하신 분들은 내가 왜 그 시간들을 망설였을까.
0: 그만큼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1: 그걸 후회하신대요.
0: 맞아요. 진짜로.
1: 이제서야 산 거.
0: 그러니까 약간 왜 좋은 배필을 만나면
1: 네네.
0: 좋은 연인을 만났을 때 왜 당신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났을까
1: 앞에
0: 하늘 신이 미워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1: 헬스코리아가 늦게 출시한 걸 미워하시려나?
0: 늦게 출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늦게 이제 뭐 네. 아시게 될 수도 있고 네, 네. 늦게 마음을 정할 수도 있는데.
1: 티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저희.
0: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미 구매한 지 3년 차인가 그런데 그쵸, 그쵸. 그때 나왔죠 아마.
1: 아니 그 좀 전에. 아. 한 1년 전에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나와서 좀 저 3년 차 쓰고 있는데 저는 뭐 거의 매일 쓰는 거지 아실 만한 분 다 아시니까 네네. 저는 정말 매일 하루에 두 번 정도 쓰려고 제가 루틴을 잡은 사람이고 그 우리 원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게 정말 저는 마사지를 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찌뿌둥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나면 뭐 찌뿌둥하고 뭐
1: 무겁고
0: 막 이렇게 무겁고 막
1: 일어나기 힘들고
0: 막 기지개를 켜야 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없어요. 그냥 늘 이게 풀려 있으니까.
1: 그리고 눈 뜨시면 바로 기상 모드로 가시죠.
0: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상 모드 아니면 긴장 완화 네. 아니면 CEO 모드로 가고요.
1: 기지개 뭐 키지 않아도
0: 얘가 알아서, 요가 모드 해주면 또 쫙 잡혀주니까 그쵸. 요가 모드는 스트레치. 아침에 하면 진짜 좋아요.
1: 스트레치.
0: 밤에는 최고죠. 조금 저는 요가 모드 밤에 하면은 조금 피곤할 때 하면 좀 싫고 피곤할 때 저는 딱 말씀드렸죠. 이 등 쪽에 갖고 쳐주는 거랑
1: 다다다다.
0: 그게 너무 좋아요. 등에 밤에.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다 다르죠. 근데 아침에 요가 모드에서 쭉 펴주면 그게
1: 그 아침에는 아무래도 시원해요. 스트레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그게 진짜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정말 모드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누가 왔을 때 딱 앉으면 제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전 뭐 네. 본인 해도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자동을 딱 눌러서 아, 이 사람은 뭘 해줘야 되지 고민을 잠깐 해요. 그럼 물어보죠. 지금 어디가 아픈 데가 있거나 뭐 원하는 게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을 원하냐, 척추를 원하냐, 허리가 아프냐, 뒷목이 땡기냐, 아니면 전신 한번 쭉 당겨줄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 나 뒷목이 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그럼 뭐 제가 그걸 아니까 그걸 딱딱 눌러주면 와 게임 끝입니다. 팁통을 놔야 한다고 팁통을 진짜.
1: 제가 사드릴게요.
0: 팁통 이쁜 거 좀 사주세요. 이쁜 거.
1: 아 이거 정말. 그 보면 저, 네. 디바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매장 같아요. 체험관 같아요. 훈이님 집 얘기를 들어보면
0: 저는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1: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분들은 다 이제 직장 생활하시니까 CEO 모드
0: 그렇게 네네. CEO 모드 하는 네, 그분이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CEO 해보냐 네, CEO 모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친구는 요새 안 놀러옵니다. 네. 네, 제가 당분간 출입 금지예요.
1: 오면 디바 무조건.
0: 근데 이 친구가 술 먹고 좀 꼬장 부려갖고 당분간 출입 금지예요. 아 유지할겠어 이 친구가. 샴페인 잔을 깨갖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며칠 동안 오지 말 당분간 오지 말라고
1: 어떻게 해요?
0: 그래서 예
1: 걔는 디바가 안타까우시겠네요. 그 뭐, 아쉬우시겠네요.
0: 아쉬면 지금 잔을 사고 오겠죠. 듣고 있나? 아무튼 근데 저희 오시는 정말 장인 장모님도 오시고 막 각족도 오시면 누구나 오시면 하시는데 정말 백이면 백 다 너무 좋아하시고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저도 좋으니까
1: 그쵸.
0: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체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뭐 아까도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뭐 이 안에 들어가는 정말 최고급 소재 뭐 하나하나 정말 마스터피스가 들어가 있고 뭐 이 재봉 뭐라고 하죠? 이 집 라인도 그 마감재도 네. 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 보이죠?
1: 맞아, 맞아.
0: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1: 보이지 않는 곳 나사 하나하나까지 최고급사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0: 근데 그게 뭐 솔직히 와닿겠냐고요. 그쵸. 잘 모르죠. 네. 근데 진짜 들어가 보시면
1: 디자인에 일단 반하세요.
0: 아 디자인이 또 기가 막히죠.
1: 하나의 오브제 같다고 얘기하시고 이 무엇보다도 마사지 성능.
0: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죠. 그치. 발을 여러분, 발을 롤링 같이 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아랫죠. 해주면서 옆에 거 꽉꽉 눌러주는 게 동시에 이렇게 세게 해주는 애가 거의 없어요.
1: 그렇죠.
0: 디바는 걸 해줘요.
1: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 혈액이 치고 올라오는 게 힘들다고 펌핑, 하는데요.
0: 예, 펌핑을 하기 힘든데.
1: 도와주죠. 이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무 시원하죠.
0: 꽉꽉 눌러주고 것처럼. 손도 이렇게 볼 같은 게 안에 사
1: 있어요. 맞아요. 그 지압돌기들이.
0: 네, 그거 싹 잡고 있으면 그래서 얘가
1: 손바닥 마사지
0: 눌러주거든요.
1: 시원하죠. 그러니까 머리끝, 발끝, 손끝까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구석구석까지 다.
0: 맞아요, 진짜.
1: 강하면서 부드럽고 손맛. 이게 느껴지는 마사지 체험은 디바예요.
0: 디바는 저는 한 가지만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감히 우리 대표님께도 권해드리는
1: 네, 네, 의견상인데 그럼요. 저희는 고객의 의견을 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0: 얘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
1: 대화.
0: AI 모드를 넣어서 그냥 고객님 오셨습니까? 오빠
1: 지금은
0: 왔어요?
1: 그냥 무슨 소개하는 프로그램 얘기만 하죠.
0: 네. 네네. 근데 이제 얘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랑 정말 몰아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왔을 때
1: 근데 마사지 받을 때 말 시키는 거 싫지
0: 않아요? 아니죠. 앉을 때 그러니까 만지는 거 하지 말고 딱 들었을 때 얘는 스캔을 하잖아요. 제 몸을 스캔하잖아요. 쫙 위아래를 쭉쭉 올라가.
1: 어디가 지금 몸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0: 아니요 그것까지는 원치 않고 그냥 그러면. 딱 체험하면 얘가 난 줄 알아야죠. 제포 봤어? 딱 주인님 제포 주인님 오셨습니까? 후니 주인님 오셨습니까?
1: 그런 것처럼
0: 딱 그러면서 그래 오늘 CEO 모드 부탁해. 네 CEO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쫙
1: 그러니까 마사지
0: 이 정도. 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1: 집사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 왜냐면, 저희 사장님도 이름 지어줬잖아요. 어,
0: 정말로요?
1: 아, 뭐 알 뭔데?
0: 알프레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 알프레도 뭐 이런 거 같아요. 뭐
0: 그 가장 네. 흔한 집사의 이름 중에
1: 네,
0: 하나.
1: 네, 네. 알프레도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이름 근데 네. 전 비단 사장님만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 사장님 이름
0: 저는 그냥 디바라고 줬는데.
1: 디바는 이제 모델명이니까 네. 걔 개인 이름을 주는 거죠. 어. 그 디바는 약간 좀 그 모델이니까 뭐 직책
0: 아, 따로 했어야 되나?
1: 네, 그래갖고 그 그러면서 어 시작하자 막 이러면서 뭐 대화하시나 봐요.
0: 그런
1: 그만큼 사랑을 담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니구나. 내 몸을 네. 확실하게 풀어주니까 그쵸. 마사지 체어는 하나의 나를 가장 잘 위로하고 잘 나를 회복시켜주는 치유시켜주는
0: 근데요 진짜로 제가 친구죠. 출장도 되게 잦았고 그 사이에 제가 네. 또 몇 년 방송 쉴 때가 출장 많이 다녔고 또 여행도 가잖아요 가족끼리
1: 그쵸.
0: 근데 여행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가족여행이 항상 24시간 300, 그 36초 다, 30초란다 60초 뭐 1시간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1: 그럼요
0: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육체적이든
1: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0: 고생이잖아요
1: 여행도 고생
0: 그러니까요 출장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진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빨리 가서 씻고 뭐, 디바 가서 누웠으면 좋겠다 딱 이 생각을
1: 맞아,
0: 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빨리 집에 어, 가서 마사지
0: 씻고 싶다. 마사지 듣고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홈 스윗 홈의 대명사가 된
1: 거예요 꼭 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가 아니라 네. 저는 호텔에 있을 때도
0: 아 진짜요?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또
1: 한 며칠 지나면 아 이제 받을 때가 됐는데 막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그냥 네. 주변에 찾기도 하고 그냥 사람 그럴 땐 사람을 좀 찾죠
0: 전 참아요.
1: 근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0: 아 비싸고 잡기 힘들어요.
1: 더 이제 소중함을 알죠. 그치, 그치, 너무 그치. 비싸잖아요.
0: 비싼데 비싼 만큼 또 잘하시면 그냥 괜찮은데. 그러니까 비싼데 맞아. 제대로 못하면 정말 화나요.
1: 맞아요.
0: 제가 와이프도 팁도. 비싼 돈 줄게 갖고 하다와 하고 해줬는데 그냥 로션만 맞아요. 발라도 왔어 이러더라고요.
1: 로션만.
0: 어 로션만 발라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압도 네, 압도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안 되고.
1: 외국 사람들이 하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
0: 그냥. 뭐 로션만 잔뜩 바르고 돌멩이 하나 올려서 그냥 끝 그게 다래요.
1: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0: 어, 의미가 없는 거죠.
1: 저희 깊이 있게 들어와서 풀어줘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0: 그러니까
1: 디바는 강함을 원하신다면 어, 디바에서 받는 강함 더 이상 강함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디바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문구예요.
0: 네.
1: 여러분들이 이 디바도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저희가 아무리 얘기하고 설명해드려도 한번 가서 받는 게
0: 그럼요.
1: 뭐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들이 받고 몸이 알아야 되는 거고
0: 맞습니다.
1: 그 다음 날 내 몸의 변화 어떻게 내가 달라지는지 정신적으로도 맑아져요. 여러분들 마사지 잘 받고 나면 진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면역 체계 같은 것만 자극해서 전반적인 건강 개선만을 위한 게 아니라
0: 네.
1: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뭔가 의욕이 생겨요.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해보세요. 해보시면. 정말 그 얘기가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 그쵸. 그 말이 나오고
0: 공감이 되죠.
1: 네네.
0: 자, 안 해보시고 진짜 마사지처럼 누가 그랬는데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1: 그러고 결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0: 아...
1: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되는데 후회하더라도 하고 후회해라 그런데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이 더 리스크한데요. 이거보다 결혼이 훨씬 더 위험한데. 어. 왜냐면 봐요. 디바는 3년 풀 서비스 워런티 나오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결혼이 3년 워런티가 어디 있어?
1: 그렇죠. 네.
0: 그냥 끝이지 뭐.
1: 근데 에이. 일단 해 보세요. 네. 뭔가 생각만 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러지 마시고.
0: 그 여러분 혹시나 고민하시는 분들 아, 이 큰 거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내가 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배송도 다 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그 장소에 딱 갖다 놔주시고요.
1: 그럼요.
0: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주시고.
1: 이거 경험담입니다.
0: 이거는. 네, 경험담이고.
1: 후니님은.
0: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미국 배송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자기들의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전 싫어요.
1: 뭐 언제 갑니다.
0: 16일 날 갈게요. 16일 날 전화와서 어. 9시 between 9 to 10. 아니면 맞아, 맞아. 이름 당이지. between 9 to 3. 그러면 9시 되실 때 아,
1: 통보,
0: 가지도 못해. 어, 그리고 통보요. 그럼 꼭 3시 다 돼서 오고. 근데 여기는 정말로 빨리 해주시고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가 맞추는 시간에 맞춰주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고 정말 서비스가 끝판왕입니다.
1: 계속 소통하면서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정말 이런 좋은 거 하나 구매했을 때 아 애프터 서비스가 어떻게 될까 믿음과 신용으로 19년 이상을 해온 것이 바로 헬스코리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저희가 아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잠깐 팝업스토어 이런 데서 구매하신 거랑 차원이 다르죠.
1: 그렇죠. 네. 특히 AS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
0: 그럼요.
1: 제가 뭐 마사지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셔서 이제 매장 가시면 꼼꼼하게 다 따져보세요. 조건 같은 것들.
0: 네.
1: 그러면 뭐 하이스쿨에 그러고 나서 선택 안 하시면 후회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다른 모델 마음에 드시거나 다른 회사 게 마음에 드시면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0: 그렇죠. 본인의 몸에 다른 게 맞다는 말이죠. 근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지 아마
1: 결정하기 전에 해스코리안 꼭 들리셔야 되는
0: 그렇죠. 무조건 한번 들리셔야 된다는 거. 자, 한 번만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장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과 2층에 있고요.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그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됩니다.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인바운드 떡집 바로 옆에 있어요.
0: 좋습니다. 여러분, 문의 전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약을 하실 때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셔도 되고요. 그냥 오가는 수 있는 길이면은 잠깐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들려서 뭐 식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화시키면 가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또 단지 저희가 마사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몸에 좋은 태양천진단이라든가 녹용홍삼 이런 정말 몸에 너무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한번 가셔서 아 또 알부민도 요새 난리잖아요.
1: 어우 알부민도 그리고 최고의 알부민 바이탈 업 알부민
0: 바이탈
1: 파워
0: 업 알부민 파워
1: 지금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네. 드리는 행사하고 있습니다.
0: 그게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다 OTC까지 구매가 다 가능하신데 가셔 구매하시면 무엇을 구매하시든 응모권을 한 장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더스데이 감사 경품 이벤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가능하신 응모 꼭 여러분 같이 저랑 같이 해갖고 한번 1등을 한번 노려봐요. 6월 10일 날이
1: 경쟁자가 된 거예요. 이제 모든 분의
0: 선의의 경쟁자죠. 어, 네. 네, 6월 10일 날 발표하니까 여러분 어느 제품을 구매하셔도
1: 응모 꼭 꺼보세요. 네.
0: 그러니까요. 꼭 한번 경험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오늘 훈훈한 카페 2부에서는요. 하, 여러분 오늘 정말 저희 함께 해주셔서 아주 영광이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좋은 관광, 아주 관광에서 오늘 정말 귀한 두 분 모시고 너무나 신나고 재밌는 저희 여행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평식 교수님 그리고 헬렌 박 대표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저는 두 분을 한 번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뵌 적이 처음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뵌 적은 있어도 제가 이렇게 모신 적은 처음인데 너무너무 반갑고 영광이고요. 아니 오늘 주신 주제를 사실 툭 던져주셨는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혼자 제가 막 더 주절주절 우리 대표님과 교수님 앞에서 아는 척을 좀 떠들었어요. 오늘 소개해 주시는 곳이

0: 시간.
1: 오하이 밸리. 그러면 이제 예술적인 도시로도 유명하고, 네. 그죠? 굉장히 평화롭고.
0: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세도나다. 이렇게 또 밸리.
1: 캘리포니아의 세도나다. 기가 센가요, 거기 종가?
0: 그치. 예, 거기도 기가.
2: 볼텍스가 센 곳이라서.
0: 그냥 히네마탄에도 볼텍스가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더 많고.
1: 오.
0: 그리고 거기도 세도나처럼 예술인의 도시다.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 네네.
0: 실제로 그래서 관광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실제로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 그 분위기도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그게 원래가 그 주마시 인디안들이 그 원주민들이 살았던 곳이 주마시라는 그게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현지인이죠. 현지인들이 살았었는데 네.
1: 그분들이 로컬이죠, 뭐.
0: 예, 네.
2: 맞습니다.
0: 그들이 좋은 곳이니까 살았겠다.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주변에 물도 있고 산 속에 거기가 산 속인데 어떻게 그게 기가 나오는 걸 알았던지 그전에 그전에도 알았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가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하루 가서 몇 시간만 거기서 있다가 와도 기를 받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왕 간 김에 거기 둘러볼 게 있으니까
1: 네네.
0: 그 안에 가서 볼거리는 우리 또 우리 헬렌방 대표 좀 소개 좀 하시죠. 그
1: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는 여기 예. 가면 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0: 예,
1: 해주셨어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1: 대표님 여기 기가 그렇게 아주 그냥 네. 가면은 확 에너지를 받고 옵니까 여기?
2: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아리조나 세도나만 알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너무 유명하죠.
2: 예, 네. 그래서 멀리 한 10시간을 가셔야 되는데 배하면 네. 여기는 가까우면서도 기를 받을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가보니까는 뭐 2시간 그래도 수리백 좀 밀리면 한 2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옛날에 추마시 인디안들이 거기서 뭘 하고 살았으며 왜 거기서 그런 걸 하고 살았는지를 실감도 할 정도로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하면서도 깨끗하고
1: 네.
2: 네. 그러니까는 LA에서 가까우면서도 정말 이런 평화로운 도시가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 번쯤은 가보면 하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1: 네네.
2: 거기서 이제 그 옛날에 유리 사업으로 굉장히 그 정말 부를 많이 이루었던 그 저기 리비 그
0: 에드워드
2: 리비 때문에 네. 그 도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름도 와이베리로 네, 정해지고 또 그 도시를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1: 네.
2: 정말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보니까 그 에드워드 리비를 그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1: 네,
2: 그 공원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그 공연장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정말 현대적으로 잘 꾸며놓고 있고 그 산책로도 따로 있고 그 공원 안에
1: 네네.
2: 그래서 거기서 정말 산책하면서 우리가 길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또 거기가 그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뿜이지는 않고 그냥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1: 네네.
2: 그냥 우리 산책하도 그냥 걸어 다니면서 봐도 그 스페인풍으로 다듬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인풍의 아케이드를 다녀도 커피숍도 있고 뭐 갤러리도 있고
1: 그냥 타운 자체가 그냥
2: 네,
1: 하나의
2: 타운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1: 너무 이쁘잖아요.
2: 네, 네. 그래서
0: 옛날
2: 네. 서점도 있고
0: 느낌.
2: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처음 알았는데
1: 네.
2: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중고 서점이 또 있어요.
1: 야외
2: 중고 서점.
1: 처음이다. 네.
2: 네. 그래서 보통 서점 하면 한 딱 입구를 들어서면 그냥 하늘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2: 근데 그게 아니고 건물 안에서 빌딩 안에서 골목골목으로 책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1: 와,
2: 네. 그래서
1: 특이하다.
2: 이제 그런
0: 맞아,
2: 직접 책을 사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이런 관광거리는 참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관광거리인데 야외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중고 서점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바트 서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1: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곳이군요.
2: 네.
1: 늘 책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민망합니다. 아 웃으시라고 한 말씀이에요.
2: 예, 예, 맞아요. 네.
0: 네.
2: 그런
0: 네,
2: 게
0: 책이 많아요. 예.
1: 아니
0: 네,
1: 근데 아까
2: 네.
1: 우리 대표님 아까 에드워드 그 리비라고 리비. 말씀하셨는데
2: 네네.
1: 들으시는 분들이 그분이 누군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리 왕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2: 유리 왕으로 유명하신 분.
0: 엄청 돈을 많이 벌죠. 철도왕이 아니고 유리로.
1: 유리 가공을 하시는 거죠.
0: 유리 사업으로.
1: 네. 와, 그러니까 이 동네 가면 그게 엄청 많겠네요.
2: 아니 거기서는 많이 볼 수 없지만 근데 박물관이 있어요.
1: 아, 박물관이.
2: 박물관에 가면
1: 네네네.
2: 주마시 인단들 역사부터 현재 역사까지 쭉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박물관도 가보실 수가 있고요.
1: 네.
2: 그러면 오하이 밸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느낌을 다 가질 수가 있고요. 에드워드 리비라는 분은

0: 외사 추제처 사람이에요.
1: 멀리서 오셨네.
0: 외사 추제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유리 사업을 하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죠.
1: 네.
0: 네, 이사를 오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기술자들하고 네. 가족들 전체 다 싣고 여차 몇 대 나눠서 기계까지 다 해가지고 이사를 오게 됩니다.
1: 왜요? 네. 기마 들어오셨나? 이렇게 멀리까지 외사 추제처에서.
0: 네. 이것을 이렇게 된 네, 몇 가지 자기 나름대로 네. 그 혜택을 정부에서 준 혜택을 갖고 이제 이사를 오게 되죠.
1: 아, 네.
0: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10만 부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사 보조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혜택, 이런 세금 혜택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많이 받게 되면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그 유리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연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대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분이 그 도시를 너무 사랑해서 아케이드도 만들고
1: 네.
0: 왜냐하면 스페인풍으로 만들게 된 동기는 그분 그 전에 스페인 선교사님들이 유럽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그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스페인풍의 아케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 오.
0: 네, 그러자 또 여기가 기후가 이제 지중해식 기후랑 비슷하다, 유럽 기후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감귤 농장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1: 그러니까
0: 감귤 농장, 오렌지 감귤 네. 종류가 네네. 시작되면서 지금도 올게닉 농장, 올게닉만 가공하는 농장도 있고 가족 대대로 하는 그런 농장도 있고 그래서 네. 가시면 그런 농장도 방문하실 수 있고 만약에 농장 방문을 못하시면 또 중심부에 마켓이 있어요. 큰 마켓이. 거기서도 네. 감귤을 많이 파세요. 그래서 그걸 직접 사올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선대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산 파마스 마켓이 또 열기도 하는데
1: 네.
0: 파마스 마켓 안 가시더라도 그 동네 마켓에 가시면 이런 감귤 같은 거 생산 농작물을 사실 수가 있으세요.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다 가능하세요.
2: 파마스 도시가 마켓은 일요일만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0: 네. 도시가 네네네. 작기 때문에 그런 주에서 그냥 서점이다 박물관이다 웬만하면 걸어서 다 이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만 시간 내신다면
1: 네.
0: 오하이밸리에 뭐 다 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가 올리브만 광귤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가 지중해수 기후이기 때문에 올리브 생산도 많이 되기 때문에 올리브 농장도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직접 이제 사가 오실 수도 있고 올리브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올리브 그러면은 이태리가 좋냐? 그죠?
1: 그렇죠.
0: 또 아니면은 뭐
2: 스페인이냐 그리스냐
0: 네, 그리스 유럽 뭐,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가시 캘리포니아 여기서 오하이밸리 올리브도 엄청난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올리브 사오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구입해서 오셔도 있고
1: 좋은 네. 올리브가 좋다는 것도 저 처음 알았네요.
0: 네, 그러니까는 그 올게닉으로 된 것도 있다고 하니까 올게닉 농장이 따로 특별히 있기도 하니까 감귤이든 네. 올리브든 그렇게 구매하시기도 있고 재미있으면 다 가면 네.
1: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처음에 방송 전에 우리 두 분께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께 살짝 제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분 뭐 관심 없을지 모르겠는데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제가 미국 처음 하고 고등학교 30년 전에 오하이밸리인 하이스쿨을 잠깐 기숙사를 살았거든요. 한 학기를. 그래서 이 오하이밸리라는 데를 굉장히 저한테는 처음 미국에서 정착한 곳이기 때문에
2: 고향 같은 기분이네.
1: 그렇죠. 고향인데 쫓겨난 고향이에요. 쫓겨난 고향인데 정말 기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평화롭고
2: 예,
1: 어떻게 보면 시골스럽다고 표현하기 맞을 정도로
2: 시골이죠.
1: 말 타고 다니셨고요. 그때
2: 시골이죠. 뭐 시골스럽다고 하는 시골이죠.
1: 그렇죠. 시골이죠. 근데 너무 평화롭고요. 진짜 네. 별이 쏟아질 정도로 많았고요.
0: 맞습니다.
1: 지금도
0: 네.
1: 그렇겠죠.
0: 네, 밤에
1: 너무 공기 좋고요.
0: 네.
1: 제 기억에 여기 정말 비싸고 좋은 골프장 리조트 있던 거 기억해요.
2: 골프장도 있고
1: 유명한 거도 있죠.
2: 오하이밸리 인도 아주 비싸고
1: 비싼 데가 있어요. 맞아요.
2: 좋아요.
1: 좀 못 가봤지만
2: 리조트가 아주 좋아요. 그 골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1: 네네.
2: 그 호텔이 아주 좋고 그 오하이밸리 시골이라고 호텔이나 모텔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1: 네.
2: 거기는 아주 고급 호텔이 있다 하는 것도
1: 그 이름이 오하이밸리 인
2: 오하이밸리 인
0: 거기에 볼텍스도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2: 거기가
1: 아,
0: 그 호텔 안에
2: 그 호텔 안에 네, 볼텍스 강하다.
1: 야,
2: 그러니까
1: 네.
2: 그러니까 오하이밸리에 가서 그러면 뭘 할 거냐 왜 그쵸, 가느냐
1: 어떤 이제 이런 걸 좋아요.
2: 한, 거기 가서는요 오하이밸리 아케이드 주변을 걸으면서 시내 구경하는 것도 한 100년 전쯤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마을,
0: 그렇죠.
2: 예, 네. 예, 웨스턴 스타일 예, 그리고 그래서
1: 진짜 이뻐요.
2: 좀 그 뭐랄까 그 스페니시풍 예,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 캘리포니아 자체가 스페인 그 탐험대들이 그 선교사들이 먼저 와서 개척을 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1: 그렇죠.
2: 그 멕시코에 소속돼 있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미국 품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1: 네네.
2: 어쨌든 그곳에 가서는 이제 그 옛날풍 그 100년 그 이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특이하고
1: 네.
2: 그리고 또 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카시타스 호수라고 호수. 네. 호수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84년 올림픽 경기할 때 거기서 조전 경기도 했다고 하는 오. 그런 상당히 큰 그 호수인데 네. 거기 가서 그냥 호수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다 호수 그 호수가 그렇고 그렇지만은 한번 그 분위기를 본다는 것 자체도 네, 거기 네. 있다는 거 그 산 꼭대기에
1: 아니 근데 곳에. 우리 교수님이나 대표님은 네. 워낙 좋은 데를 많이 가시니까 호수가 호수야 편한데 저희가 가면 와 이래요.
0: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1: 저도 예.
0: 조정 경기장 16 정도니 경기가 16 정도 얼마나 그 정도, 아름답겠습니까.
1: 그리고 사이즈가 네. 뭐 워터파크도 있겠는데
0: 알고 보, 네 워터파크도 있고요. 사이즈가. 근데 알고 보면 네. 인공호수인 거예요.
1: 아, 인공호수예요.
0: 네.
1: 그럼 네. 더 잘 내놨겠.
0: 너무 아름답고, 예. 네, 그게 그분은 네.
1: 카시타스 호수요.
0: 네, 카시타스, 네, 카시타스 호수가 카시타스. 네. 네. 인공호수입니다.
1: 고객의 초입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15분 거리였습니다.
2: 그 거리 들어가기 전에
1: 여름에 가면 네. 너무 좋겠다.
2: 네, 카시타스 호수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올리브 오일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올리브 오일 컴퍼니도 있고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아, 있는데도 네. 그 올리브 오일 중에서 거기서 좋은 거 진짜 엑스트라 버진을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네네. 아주 품질이 좋다.
1: 그렇죠, 그렇죠.
2: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그 또 그 그 주변에 가도 뭐 동네들이 여러 군데 그 부근이 네. 상당히 그 올리브하고 와이너리가 많은
1: 아, 와이너리도 있어요. 네.
2: 그러니까 야. 참 여러 가지 이 우리가 와이너리까지는 못 갑니다. 당일치기 당일 그 관광호수를 아, 못 가는데 네네네. 그 주변에 와이너리도 있고 올리브 농장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알려드리고 싶어요.
1: 네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2: 아까 말씀하신 소적... 오이밸리 박물관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하고요.
1: 어, 네네.
2: 오이밸리 박물관 들어가 보고 아까 또 설명 바트 그 야외 북스토어 북스 바트 북스라고.
1: 전 이게 하잖아. 어마어마하게 멋있을 것 같은데요. 예.
2: 좀 그 멋있다기보다는 올,
0: 정말 올, 특이한
2: 중고서적들이 많으니까 네. 좀 아주 그 빌딩은 아주 오래된 빌딩 같은데 그 이제 스타일이 네.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그리고 그 책을 사가고 돈을 그냥 자유롭게 넣고 갈 수 있게끔 밖에도 놔두고
1: 아 그런 스타일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0: 그런 것도 있고 직접 사람한테서
1: 사는 것도 있고,
2: 있고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 네, 그래서 가보고 싶다.
2: 네. 좀 특이하다. 이런 아주 특이한 곳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LA 살면서 좀 이게 그 너무 인구가 많이 몰려 사는 LA 아닙니까?
1: 그렇죠.
2: 근데 거기는 인구가 그리 많지도 않으면서 숲 속에 아주 그
0: 아름다운 도시,
2: 조용한 곳이 있다 하는 거 그런 게 한번 가보면은 힐링이 되지 않겠느냐?
1: 아, 힐링이군요.
0: 네, 힐링이 거죠. 네.
2: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 뭐 산타바바라 많은데 산타바바라는 좀 너무 알려져 있고 너무 또 좀 세속화돼 있고
1: 그렇죠,
2: 그리고
1: 그렇죠.
2: 바닷가에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반든 산 속에 숨어 있다. 말 진짜 말 그대로 숨어 있는 보석이다.
1: 네네네.라고
2: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그 오이밸리도 있지만은 조금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산타바바라가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1: 네.
2: 거기서 한 30분, 30~40분 거리에
0: 네.
2: 예, 산타바바라가 있죠. 산타바바라는 너무나 다 잘 알려져 있는
1: 그렇죠.
2: 곳이고 예. 산타바바라 피어도 또 가보면은 잘 돼 있고. 지난번에 우리는 가 산타바바라 피어가 어떤가 하고 갔다가 거기서 저녁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1: 네.
2: 아, 괜찮더라고요. 거기도 뭐 그리 비싸지 않고 네. 생각보다 예, 거기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그,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면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그 경험상 그 기분상 또 먹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좀 올라가면요 유명한 데가 어디가 있냐면은 피스모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1: 어 들어본 것 같아요.
2: 피스모 비치 하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피스모 비치 하는데 우리가 지금 LA 사는 거하고 그 산타바바라만 해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거리인데
1: 네.
2: 그 피스모 비치는 한 4시간을 잡고 가야지 되는 이런 거리에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이제 1박 2일 코스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예.
2: 이 피스모 비치 에 가면은 비스모 비치 가면은 거기요 피어가 있는데 그 옆에 그 산책로를
1: 네.
2: 만들어놨어요. 바다에 파도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딱 만들어졌어요.
1: 네.
2: 아 저도 그걸 보고 야 잘해놨다 너무 좋다. 산타바 산타모니카 비치만 갔다가 많이 봤는데
1: 네네.
2: 산타모니카 비치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이 비스모 비치 그 피어를 보고 정말 좋다.
0: 그러니까는 피스모 비치는 한 4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즉 오하이밸리나 당일 코스로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차를 많이 운전하면 왕복 5시간 내지 6시간
1: 예.
0: 그래서 당일로 갔더니 너무 아쉬워서 요즘 왜 우리가 기분도 별로 썩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 환경이.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것만 다녀오는 것보다는 1박 2일로 우리 그 중과제 보석이라는 이 피서모 비치 네. 그리고 산유스 오비스포 파소로블까지 1박 2일로 다녀오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구상을 해봤습니다. 오, 그래서 이 피서모 비치는 피서모 조개 생각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네네.
0: 그래서 뭐 저도 잘 몰랐는데요. 네. 이제 한번 보니까 예.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스모 비치는 세계에서 가장 조개가 네. 많이 있었던 그 조개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조개가 많이 났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조개의 수도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조개가 많길래 그런 이름 붙여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보통 샌프란시스코 전직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코스가 있으니까 예. 손님들 모시고 샌프란시스코를 가시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그 맛집 중에 하나가 클램 차우답니다 하고 꼭 클램 차를 드셔보십시오 하고 어떤 데 점심을 드리기도 해요.
1: 네네.
0: 그랬는데 피스모 비치 클램 차도 유명한 건 처음 알았어요. 네. 클램 차오르를 제가 샌프란시스코나 뭐 여기 식당도 있지만 먹어봤는데 여기가 너무 진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씹히는 게
1: 완전 이게, 좋아하는데.
0: 네, 씹히는 게 조개가 아니요, 많이 씹혀요.
1: 오, 조개 살이요?
0: 조개 살이 많이 씹혀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네. 그럼 이게 왜 유명한가 네. 했더니 그럼 샌프란시스코 피스모 저기 그 클램 차오르하고 네. 피스모 비치 클램 차도 뭐가 차이가 있나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1: 네.
0: 샌프란시스코 저기 클림 차우다는 노동자들이 네. 샌프란시스코 개척시대 당시 고도래시 때 네. 샌프란시스코 오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네. 밥을 간단하게 빨리 드시기 위해서 클림 차우다 개발된 거래요. 물론 다 빵은 전부 다 그
1: 볼에다가
0: 판에서 네. 먹는 그런 빵이
1: 아예 접시 없이 그냥 먹는
0: 거예요. 접시 없이 빵을
1: 네. 빵으로 빵 접시로 해서
0: 네네 그렇게 예. 먹는 거 한데 피스모 비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네. 피스모 비치는 그 빨리 먹기 위해서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 네. 피스모 비치는 그 미식가들 위해서 해마다 한 번씩 어느 집이 가장 잘하나 가장 맛집인가 그거를 대회를 하는 거예요. 매년 10월달에
1: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예, 예,
0: 예. 클램 차우다 잘하는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회를 끝인 맛이니 샌프란시스코 맛하고 차별이 당연히 있겠죠.
1: 다르겠네, 예.
0: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해마다 열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1등한 집 표식이 있어요. 2026년 뭐 1등 어느 몇 년도 1등했다.
1: 네네네네.
0: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대회 참여하고 싶으면 25불 내고 네. 신청을 해서 온라인 신청해서 맛보고 이제 자격이 이제 올리는데. 그런 집에서 밥을 이제 클램차를 먹고 싶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우리 그 동네 가면 시식을 그래서 클램차 시식을 해봤는데요. 정말 띡해요. 거기서 신선한 조개가 신선하죠. 그리고 거기 전제 생산된 농사지어서 재배되는 뭐 양파 넣고요. 그리고 감자 같은 거 넣고요. 조개 싱싱한 거 넣고요.
1: 네.
0: 이렇게 놓으니까 그 사우더 빵이잖아요. 빵이.
1: 그렇죠.
0: 그래서 사우더 빵이 샌프란시스코 쓰는 사우더 빵 양념하고
1: 네.
0: 피스모에서 쓰는 양념된 사우드 빵 다르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은 미식가들 위해서 해마다 대회로 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좀 더 맛이 좀 더
1: 어떻게 보면 좀 고급스러울 수 있고
0: 맞아, 좀 더 고급스러울 수 있다.
2: 고급스럽게. 네, 맛이 너무
0: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먹고 너무 맛있어서
2: 또 잡았어요.
0: 네,
1: 아, 정말요.
0: 그 다음 날 다시 들어서 톡을 네. 해왔어요.
1: 아~
0: 네, 그 두 번 먹고 싶을 만큼. 정말 맛있는 그 피스모 비치 클램 차우더를 드시기 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비치가 굉장히 안전하고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네, 낮에도 밤에도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1: 지금 말씀하신 것 듣고 제가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너무 이쁘네요,
0: 네.
1: 진짜.
0: 네.
1: 피어가 맞아요. 너무 이쁘고 촥
0: 네,
1: 사람 걸을 수 있게 길을 크게
0: 네,
1: 만들어 놓고.
0: 네, 크게 만들어 놓고.
2: 예, 길을 걸을 수 있게.
0: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산타모니카 비치하고 비교하면 산타모니카 네. 비치는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안에 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도 있지. 가게가 거. 없어요. 딱 차 하나가 네 기준 파는 차 가게 하나 없지 식당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1: 아, 정말 그럼 사진 이대로군요.
0: 네, 그 낚시 낚시꾼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1: 서핑하는
0: 네, 서핑하는 그것만 봐도 재밌더라고요. 서핑하는 봐도 네 파도 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멍 때리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피스모 비치다 이렇게 설명해
1: 주셨어요. 조개 수도라고. 야, 그럼 여기 가면은 조개 껍질 벗겨 그녀의 목에 걸어줄 수 있나요?
0: 그런 걸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1: 그, 팔 것 같아요.
0: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1: 어, 그런 걸 하나 기념품도 구매하시고 네, 구경도 하시고 클램 차우더가 유명하다.
0: 네.
1: 우리 대표님이랑 교수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드셨겠습니까? 근데 여기 클램 차우더가 맛있다고. 네. 오, 저 야, 사진 너무 이쁘게 나오네요.
0: 그리고 또 이제 클램 차우더 유명한 게 아니라 크랩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걔도 유명하죠. 오, 그래서 여러,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색상이 다르게 다른 걸 드실 수 있겠지만
1: 네네네.
0: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양동이에 이제 괴하고 뭐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홍합 같은 거 막 네. 새우 같은 거 쪄서
1: 네.
0: 또 양동이를 파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1: 부어서 나오는
0: 네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런 걸 드셔도 그렇죠. 되고
1: 야.
0: 네 클램 차도만 드실 게 아니라 그런 게시간 것도 많고요. 아. 네, 크랩 차도 드실 때는 탑핑을 다섯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서
1: 탑핑 많죠?
0: 랍스타를 선택을 했더니 랍스타도 이제 풍성하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랍스타 롤을 드시면 랍스타 샌드위치처럼 네, 랍스타 롤 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좀 별로 있다는 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2: 그 식당 이름이 네. 스플래시
0: 카페인데 스플래시 카페인데 스플래시 카페 아니라도 다 식당들이에요. 처음부터 가면 사실 그리고 가격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다. 신식한 조개 음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 하여간 재밌어요. 특이해요. 그냥 그 거기가 한번
1: 그러네요.
2: 게. 그리고 호텔은 또 거기가 네. 엄청 비싸요.
1: 아 비싸요?
0: 주말은 아, 비싸 소리 없지.
1: 이렇게 뭐 깨끗하고 관광 네. 취향인데
2: 바로, 네. 바로 오션뷰를 봤는데 네. 야 왜 이렇게 비싼지 싶을 정도로
1: 아 그 정도입니까?
2: 비싸.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호텔은 거기 자는 것보다는 보통 조금 어, 산루이스 오비스포나 이렇게 좀 나와서 주무시면 네. 호텔 좋은 호텔
1: 네네.
2: 어, 하면은 한 200불 300불 선이고
1: 네.
2: 그, 그 비수비지 바닷가에 가면은 막 1000불 600불 700불 막 이래
1: 역시
2: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싶고
1: 네네네.
2: 그 식사 비용은 뭐 한 25불에서 50불 정도 뭐 이런 그 그렇게 뭐 LA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을
0: 네, 비치가 뭐 네. 요금을 치고는 괜찮았다 네.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피서머피 보시고 나면 이제 마더노 호텔을 또 가보실 수 있으세요.
1: 대표님 잠시만 호텔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전화 한번 잠깐 쉬었다가 한번 갈게요. 네. 지금 너무 맛있는 말씀을 하셔서 침 좀 닦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네.
3: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흔히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뻥 뚫려가고 너무나 신나서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요. 오하이밸리를 시작해서 저희 중가주 아주 보석 도시들을 저희가 지금 우리 아주 좋은 아주 관광의 박평식 교수님 그리고 헬렌 박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좀 전에 그 정말 맛있는 클램 차우드를 너무나 말끝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호텔을 지금 살짝 말씀하셨거든요. 네. 마돈나까지 들어왔습니다.
1: 네. 제가 뭔가요? 이제 예. 맛있는 거를 네. 그리고 시원한 공기와 네. 파도 소리를 뒤로 하고 네. 마돈나 호텔까지 한 30분 소요되면 마돈나 호텔까지 가서 소개했습니다.
0: 마돈나
1: 마돈나 네. 호텔이 뭔가
0: 저희가 팝스타, 아는 마돈나?
1: 네. 팝스타 마돈나가 아니고요. 네.
0: 아, 아닙니까?
1: 라스트네임이 마돈나, 성의 마돈나. 아. 네. 자기 본인의 이름, 성을 따서 호텔 이름 마돈나 호텔을 지었는데요. 네네네. 이게 1958년 10월 24일 날 첫 오픈이 된 호텔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왜 마돈나 호텔이냐면 네. 알렉스 마돈나와 그리고 필리스 마돈나 이름을 따서 라스네임을 따서 마돈나 호텔 지었습니다.
0: 네네네네.
1: 그래서 저도 마돈나 호텔 지나가기만 하고 화장실 한번 써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 자세히 한번 보니까 마돈나 호텔 정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구나. 우리가 한번 좀 알고 지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AI 시대로 많이 바뀌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좀 따라가기가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마돈나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섯 개 테마 중에서 가장 신혼인 신혼부부 좋아하는 게 그 핑크 색깔 도는 핑크 색깔이 카페트부터 벽지부터
0: 핑크하구나,
1: 모든 가구가 다 핑크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방을 만들어서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호텔을 만들 때에 이분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개성 넘치는 호텔을 만들기까지 그분들이 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게 철학이 뭐냐면 호텔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각각 개성이 다를 것이다.
0: 네.
1: 또한 취향도 다를 것이다.
0: 네.
1: 근데 우리는 그 한 번 한 번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호텔 방을 만들면 어떨까? 방에 들어서는 순간 하고 놀리면서 웃을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방을 만들자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0: 좋다.
1: 너무 제 그 철학에 제가 감동받아서 한 번쯤 이 호텔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만난 취향은 어디일까? 이태리 스타일도 있어요. 스위스 스타일도 있어요. 동굴 스타일도 있어요.
0: 동굴이요?
1: 그러니까 옛날 정말 그
0: 전 동굴 가볼래요.
1: 동굴
0: 어떻게 하잖아요.
1: 동굴림에 들어가면 바위 네. 통째로 갖다 놨대요. 벽 같은 것들이. 그리고
0: 좋다.
1: 옛날에 신석기 시대처럼 구석기 시대처럼 그런
0: 밥도
1: 모양으로
0: 준 거 아니겠죠?
1: 네, 만들어서 있고 그래서
0: 약간 부티크 호텔 그런
1: 네, 본인이 오. 원하는 테마를 골라서 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방 오픈했을 때 12개로 시작했대요.
0: 네.
1: 지금 11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110개 정도의 독특한 좋다. 테마 객실을 갖춘 호텔 지금 발전했는데
0: 네.
1: 그분들이 만드는 그 사업 철학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손님들 입장에서 손님들이 감동할 수 있는 손님들이 웃을 수 있고
0: 네.
1: 그 추억을 갈 수 있는 호텔을 만들자. 그 나중관광의 철학은 뭐냐. 손님들이 일시들이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나중관광을 여행함으로써
0: 네.
1: 정말 즐거운 시간 네, 나를 보상하는 스스로를 보상하는 그런 추억의 여행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만들어드리자. 거기에서 제가 호텔도 아까 피사도 말씀드렸지만
0: 네.
1: 정말 제가 쓰기도 괜찮았고 제가 네. 제 호텔을 이제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렇죠. 잡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항상 저 잡읍니다. 제가 자도 편하게 잘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이걸 다 정리를 했는데
0: 네.
1: 손님들이 아중강강 강강해서 정말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식사도 정말 편하게 그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를
0: 네네.
1: 제가 준비하는 게 저희 회사 목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기 40년 넘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지금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뭘

0: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 철학하고 이 마돈나 호텔 알렉스 마돈나 필리스 마돈나 철학이 너무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이 호텔 지난번 가게 한번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물론 투어 때 갈 수는 없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나 네.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마돈나 호텔 지나서 저희가 하는 이 중간지 보수 관광을 하고 저희가 그 오하이 밸리 가기 전에 주무신 호텔도 굉장히 보리오트 호텔 메리오트 호텔 하면 4층급 이상이잖아요.
1: 그렇죠.
0: 참 좋은 호텔을 제가 지금 정해놓고 왔고요. 그리고 네. 주무시고 나한테 아침부터 잘 식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상도 식후경 이런 말을 하시는데 아침을 잘 드셔야 하루가 든든하실 거 아닙니까?
1: 아, 그래서 그럼요.
0: 네. 호텔 아메리칸 스타일 트레이드 아메리칸 스타일로 된 뷔페 식당 제가 좋아하는 식당 제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1: 네.
0: 핫푸드나 에그 석회를 뭐 나오죠. 미국식으로 완전히.
1: 네네네.
0: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저 시원한 거 원하시려면 시료도 다 나오겠죠. 계란 삶은 것도 있죠. 스크램블도 있죠. 그리고 아침에 드시는 그 베이컨 같은 베이컨, 것도 네. 있죠. 그리고 네. 감자도
1: 감자.
0: 있죠.
1: 뭐 팬케이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팬케이크도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뭐 토스트 해서 드실 수도 있죠. 베이글 네.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는 주스 있고 커피 다 있고 디캡까지 다 있고 그러니까는 네. 아침은 든든하게 드시고 오하이 밸리로 관광 가시면은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진짜 그 호텔 디캡 커피도 있고 네. 커피 종류도 여러 개가 있고 그 물론 빵 종류도 많고
1: 네네.
2: 계란도 있고 어쨌든 음식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2: 예, 그러니까
0: 중가주의 보석 도시 중에서 이제 저희가 샌유스 오비스포트 가야 되고 파소 로블레스도 가야 됩니다.
1: 파소 로블레스.
0: 네. 샌유스 오비스포와 파소 로블레스에 대해서
1: 네.
0: 이제 우리 그
1: 박병식
0: 박 교수님께서 이제
1: 파소 로블레스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게 뭘 유명한 게 있는 것 같은데.
2: 예, 그 샌유스 오비스포는 네. 우리가 그 LA에서 기차를 타고
1: 네.
2: 그 허스트캐슬을 갈 때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는 데가 그 샌루이스 오비스포예요. 이름이 샌루이스 오비스포 좀 길지만은
1: 네네.
2: 거기가 진짜 그 비스무비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1: 오, 네.
2: 그 산 그 파스 로블레스하고 샌루이스 오비스포 그 차이가 뭐냐고 또 느껴봤더니요. 샌루이스 오비스포는 비스무비치에서 가까워 갖고 바닷바람이 금방 거기까지 와요.
1: 오, 네네.
2: 아주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1: 좋구나. 네.
2: 아주 좀 아침에는 아주 추웠어요. 약간.
1: 오, 네. 네.
2: 그리고 그 파스 로블레스는 아주 거기가 그 우리가 포도 하면은 포도 와이너리 하면은 그래도 그 나파밸리를 다
1: 그렇죠.
2: 연상을
1: 네.
2: 하잖아요.
1: 네.
2: 나파밸리보다 더 유명하다. 지금 아는 사람은 안다. 아,
1: 파스 로블레스 거기서 들어봤구나. 와인을. 네. 네. 네. 네.
0: 와이너리.
2: 파스 로블레스. 라블스. 네. 파스 로블레스. 이게
1: 네. 네.
2: 갔는데 아, 그 와이너리가 많고 온천도 있고 거기가
1: 오.
2: 아주 그러니까 포도는 와인은 와이너리는 날씨가 아침에 춥고 겨울에 춥고
1: 네네네.
2: 낮에는 덥고
1: 뭐,
2: 그런 데가 또 포도가
0: 파스로 벌렸어요.
2: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가물었을 때가 포도가 또 제일 품질이 좋대요.
0: 당도가 높다 그러죠.
2: 네. 그러니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 낮에 갔는데 너무너무 더워요. 그 아침 저녁은 또 춥고,
1: 춥고
2: 예 그런 곳이더라고. 근데 파스러블스 거기는 그 한국 사람이 하는 와이너리도 있고,
1: 네.
2: 또 식당도 거기 있고 호텔도 있고 이런 게 거기 또 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참 대단한 한국 분이다 하는 생각들이 군데군데 다 있어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샌루이스 오비스포는
1: 네.
2: 그냥 그 안에 그 자체가 좋다.
0: 미션, 네.
2: 동네 자체가 좋다. 동네를 그냥 둘러봤는데요. 거기 미션도 있고, 거기 특히 그 뭐가 있냐면은 껌딱지를 붙여놓은 데가 유명하대요. 거기 그 동네.
0: 보벌껌 엘리.
1: 아, 그 뭐 벽에 껌.
0: 네네네.
1: 아, 그게 여기예요?
0: 예, 거기 샌유스 오피스퍼 다운타운에 있어요.
1: 아, 그 지저분하게 막 붙어있는 거.
0: 네, 근데 저도 처음에 말만 들을 때는 아우. 그랬는데 좀 그랬는데 가보니까
1: 기괴하게 느낌이네요.
0: 네, 그 참 특별한 곳이었어요.
1: 특이하죠.
0: 네,
1: 특이하다.
0: 네,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1: 그러면 가면 저희도 가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0: 네, 아무나 아직도 계속 붙일 수 있는데 그게 그 껌 숫자가 네. 170만 개에서 200만 개까지 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겠습니까? 170만 병 내니까 처음에는 그쪽 상인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1: 네.
0: 냄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1: 네.
0: 그걸 못하게 몇 번 건의를 했더랍니다.
1: 네네네.
0: 그런데 그 상인들이 컴플레인 하고 나면 동네 사람들 또 붙이고 관광객 또 붙이고 그래서 결국 인정해서 지금은 그게 그냥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갔더니 관광객들이 이게 껌을 살 수 있는 코인도 있어. 코인 넣고 살 수 있는 머신도 있어요.
1: 야,
0: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본인이 네. 갖고 와도 되지만 껌이 준비가 미리 안 되신 분들은 네네네. 코인으로 사실 수 있으세요. 옆에 껌 기계도 있어요. 껌 파는 기계. 네네. 그래서 그걸 양쪽에 붙였는데 정말 특이한 곳이고 그리고 여기 샌드위치 오피스퍼가 미션 도시라고 하시면 되죠. 보시면 돼요. 스페인 선교사가 성교 왔을 때 네네. 성당 끝에 막 지어놓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도로를 오는 도로를 타고 보다 보면 예 저기 전기담 전기 뭐라 그러지 중고담화처럼 그
2: 길가에
0: 길가에 길가에 그
2: 옛날 같으면 촛불 같은
0: 네 촛불 같은 걸 계속 꽂아놓고 있는데 그게 그 옛날에 네 가로등 가로등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종처럼 종 모양의 가로등이 보셨죠.
2: 종
0: 모양으로.
1: 종 모양.
0: 네, 그게 이제 스페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
2: 왕의 도로.
0: 왕의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네, 그래서 그게 스타트가 제니스 오피스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1: 야, 그때 이걸 알고 들으니까 또 재밌네요.
0: 네, 그때 이제 건설된 1722년도에 건설된 이제 성당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네. 한 번쯤 가보시면 합니다.
2: 하여간 우리가 LA에서 모르던 것들이 그 중가주에 들어가면서 아,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데만 자꾸 LA에서만 살면은 왜 그 공기도 덜 좋다고요. 아, 여기가 공기가.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이 기도 받고 네. 공기도 좋고 음식도 좋고 네. 그리고 또 가이드 설명해 주니까 재미도 있고 버스도 또 VIP 버스니까 편하고
1: 아, 껌도 한번 씹어서 붙이기도 하시고
2: 하여간 네. 장난삼아 그 장난하는 거죠
1: 너무 재밌잖아요 네,
2: 재밌게 그냥 그 웃고 그 네. 오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그 뭐 음식을 또 아까 음식 이야기를 호텔 음식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점심을 먹는 것이 벤츄라의 그 식당 그 소개를 좀 해줘. 어떤 식당이라 그러죠?
1: 아 이게 일정에 포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네, 그거 네. 말씀하실 때 일정 한번 쭉 간단하게 나열해주시면서 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LA 출발해서 네, 네. 아침에 출발해서 솔뱅 가서 점심을 드세요. 스테이크로.
1: 아 솔뱅에서 점심입니까?
0: 아 네네. 미국식 스테이크.
1: 뱅뱅뱅.
0: 아 아주 맛있어요.
1: 아 좋습니다.
0: 그 드시고 솔뱅에서 또
2: 맛 좋더라고요.
0: 솔뱅에 가면 또 덴마크 민속촌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때문에 거기서 덴마크의 그 팬케이크도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맛이.
2: 그 종류의 빵도 맛있어요. 네,
1: 빵 맛있어요. 맛있어요.
0: 네.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간식 사셔. 네. 타고 가시다가 이제 피치가. 네. 처음에 우리 가서 피스모 피치에서 또 크림차도 드셔보시고.
1: 아.
0: 네, 그러고 난 뒤 이제 저기 사이너스 오피스 가셨, 아, 마돈에이 가셨다가, 사이너스 오피스 가셨다가 파소 로브레스 가셨는데, 그러고 난 뒤 이제 저희가 그게 이제 주무시는 곳이 사니스 파소 로블레스의 메리어트 호텔 주무실 거예요.
1: 파소 로블레스 주무시는군요.
0: 네, 주무실 거예요. 네. 네. 주무시고 아침 식사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벤츄라에서 네. 그 골든 코랄이라는 데서 점심을 드실 거예요.
1: 골든 코랄이요?
0: 네.
1: 그게 뭔가
0: 골든 코랄이 미국식 네. 그 체인 뷔페 식당이에요.
2: 골든 코랄 아주 유명한 뷔페 식당이에요.
1: 아, 네. 네.
0: LA 건물에 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팬데믹 네. 이후에는. 근데 아직 거기 있어서 그 점심도 드시게.
1: 네.
0: 골든 코랄에서 드시게
2: 식사가
0: 되고.
2: 좋아요. 예.
0: 네. 오. 식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메리카 스타일이니까 네. 시켜 드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가지고 오하벨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하벨 계실 때 카시타 소스를 지나서 드라이브 하면서 오하벨로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하벨에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제 지내시면서 뭐 여러 가지를 네, 다 보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LA 오시면 한 6시 정도 예상해서 오시게 되죠. 그래서
1: 네.
0: 1박 2일로 정말 조용하게 편안하게 좋은 공기와 좋은 음식과 편안한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새로운 곳을 오하이밸리 세도 캘리포니아 세도나 새로운 곳을 여러분들께서 가보시고 오실 수 있다.
1: 네.
0: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호텔도 아주 특급 호텔에서 그 주무실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냥 그 패키지 투어라고 해서 그 싼 호텔이 아니고 그 저희 아주관광은 꼭 메리어트나 힐턴을 주로 써요.
1: 아, 아주관광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그
2: 품질을
1: 네, 품질이랑도 최고로 해주시니까.
0: 네, 그러니까 알렉스 마돈나처럼 같은 철학을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제 포스트 마돈나.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박 2일 코스예요.
0: 네.
1: 그러면 출발은 오전에 하셨다가
0: 네, 그 다음날
1: 저녁에 도착하는 LA에서 그냥 바로 픽업해서 모여서 가시는
0: 네,
1: 거예요.
0: 네, 네.
1: 이거 혹시 제가 비용을 대충 여쭤봐도 됩니까?
0: 네, 비용은 네. 이제 저희가 그 379불.
1: 허, 너무 괜찮다.
0: 한 분당. 네, 1박 2일에 그리고 호텔은 메리어트 호텔.
1: 호텔까지 네, 포함되고요?
0: 버스는 VIP 버스.
1: 호텔 포함도 372불.
2: 네, 32인승. 300불 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와. 32인승 VIP 버스로 모십니다.
1: 와.
0: 본인이 운전하고 가시기 힘드시고 하시니까 한번 다녀오시면 좋은 설명 들으시고 신선한 공기, 맑은 공기 그리고 좋은 분들과 같이 네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실 수 있어요.
1: 이거는
0: 많이
1: 정말
0: 받으시고.
1: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정말 약간 힐링 투어네요. 짧은 네, 가까운데
0: 맞습니다.
1: 근교로
0: 네,
1: 나가는 힐링 투어네요.
0: 네 맞습니다.
1: 번잡한 걸 벗어나서
2: 이틀간의 힐링 투어. 예.
1: 네. 정말 좀 조용하고 깨끗하고 네. 아름다운 데서 그렇죠. 정말 좋은 거 보시고 좋은 거 드시고 네. 정말 밤 공기 좋은 거 맡으시고
0: 네. 아리조나 세도나가 아니라 네. 캘리포니아 세도나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1: 야 기도 받으시고
0: 맞습니다.
1: 저는 여하튼 밤에 여러분 가시는 분들은요 꼭 밤하면 하늘을 한 보세요. 흐리지 않는 날은 정말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2: 아니 산 그 퍼스러블레스도 네. 밤 되면은
1: 별이 엄청 날 것 같은데
2: 별이 상당히 그 좀 도시면 도시미 가깝지만은 그래도
0: 시골이니까. 네.
2: 아무래도 좀 LA하고는 다르잖아요.
1: 아 완전 다르죠.
2: LA하고는 다른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LA면 앙당 살기 전이라 바깥도 좀 눈을 뜨고 봐야 된다 이런
1: 그렇죠.
2: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곳은 이곳이고 조금 멀리 있는 거 하나 또 소개를
1: 간단하게 네.
2: 하려고 해요.
1: 네네.
2: 여름 되면은 날씨가 더워지면은 다 같이 모두 시원한 곳 생각을 하게 되죠.
1: 그럼요.
2: 그 시원한 곳 중에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노르웨이도 물론 시원해요. 지금쯤 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1: 그렇겠죠. 노르웨이 네.
0: 북유럽이니까.
1: 북유럽이니까.
2: 그 북유럽 거기하고 거의 위도가 비슷한 곳이 아이슬란드가 있어요.
1: 아 아이슬란드 네.
2: 아이슬란드가 이제 저희가 9월 14일 날 가기로 했는데 왜 9월 14일 날 가기로 했냐면은 그때는 요즘은 옛날처럼 옛날하고 달라서 온난화 때문에 9월도 따뜻해요. 낮에는.
1: 오,
2: 네. 이제 그 밤에는 또 조금 추워지니까 그 오르라도 볼 수 있고.
1: 네네네.
2: 그럴 때에서 9월 14일 가는데. 그 가서는 또 뭘 보는 오르라도 오르라는 안 나오면 못 보는 거예요.
1: 그렇죠. 그건 뭐 자연이니까는
2: 네. 그런데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9월 14일부터 네. 가면은.
1: 와.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했고 그리고 또 수륙 양용차가 있어요.
1: 와.
0: 네.
2: 그러니까 빙산 있는 데를 네. 빙산이 흘러다니는 데를 네. 수륙 양용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녀요.
1: 완전 재밌겠다.
2: 아주 신나. 네. 그러니까.
0: 신기하죠, 정말.
1: 신기해요.
2: 네. 탔는데 잠깐 뒤에 보니까
0: 바다를
2: 물속으로 가고 있어요.
0: 가고 있어요.
2: 이런 체험들.
0: 꿈 같은 느낌도 있어요.
2: 재밌어요. 네. 이런 게 아주 신기한 체험들을 할 수 있고.
0: 버스가 바로 배로 바뀌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2: 거기 가면 폭포도 많아요. 아주 폭포가 그 요세미티 폭포처럼 높지는 않은데
1: 네, 네.
2: 폭포가 많아요. 물량도 많고 상당히.
1: 네.
2: 왜냐하면은. 그 빙하가 있으니까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폭포를 네. 또 만들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 아이슬란드는 불과 얼음의 나라다. 제가 처음 가기 전에는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버스가 다닐 수 있을까?
1: 네.
2: 내가 그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1: 예, 예, 예.
2: 가보니까 거기도 다 사람 되더라고요. 버스도 다니고 네. 길도 있고 그리고 내추럴 가스를 이용해서. 그 집안에서 물도 따뜻한 물이 들어오고 하고 예. 샤워도 그 물로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 드링킹 워터가 아주 유명해요. 아이슬란드에서 그 물을 생산해서
1: 네.
2: 여기 팔거든요.
1: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엄청 시원하게 느낌이 들어요.
2: 예, 아이슬란드 네. 아이슬란드 워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거기가 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한 곳이에요.
1: 아이슬란드가요?
0: 네. 국가.
2: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리스 말고는 여기가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민주주의를 도입했고 여성 권한을 제일 먼저 또 투표에 반영했고 근데 그 아이슬란드 어떻게 발견됐나 하면은 그 노르웨이 옛날에는 그 덴마크죠. 노르웨이가 옛날 덴마크 소속이었으니까 그 출신들이 그 바이킹이 지나가다가
1: 네.
2: 그 우연히 발견을 하고는 그게 들어가 보니까 오 사람이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1: 네.
2: 그래서 거기서 제지은 사람을 쫓아냈어요.
1: 네.
2: 제지은 사람을 그 쫓아낸 사람이 어디를 갔나 하면 추방을 당해 어디를 갔나 하면은 그린랜드로 갔어요. 이제 그게 그린랜드로 가서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지나서 다시 이제 그린랜드에 좀 사람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는 못 산다고요.
1: 못 살죠.
2: 예. 숫자가 적어도 못 살고 적당해야 돼. 숫자가 너무 많아도 골치 아프지만은
1: 네.
2: 그러니까 야 여기 좀 사람이 살고 살러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린랜드라고. 뻥을 칫대요.
0: 얼음 땅인데
1: 거짓말이라고
0: 네. 했죠. 네. 네. 네. 네. 얼음 하얀 땅을
2: 그린랜드라고 여기 가면 살기 좋다. 아. 가자. 그러니까
1: 시대의 거짓말.
2: 별로 좋은 땅도 아닌데 땅 좋다고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1: 그렇죠.
0: 약간 사기죠. 사기죠. 맞아요.
1: 당시에는. 네.
2: 그래서 그린랜드가 됐고 아이슬랜드는 그게 비하면은 진짜로 살기 좋은 곳인데 아이슬랜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사실은
2: 그 두 이름. 그래서 바이킹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 네. 그 아이슬랜드 이 그린랜드예요. 그린랜드니까 하면은 그러니까. 그 그린랜드라는 아, 아이슬랜드를 가는데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저희가 10년 전에 그린랜드를 갔어요.
1: 네.
2: 요즘은 그 가려고 하면은 준비하는 게 그렇게 복잡해요. 어. 왜냐하면은 한 최소 6개월 전에 명단이 들어가서
1: 아, 그 뭐 검열 같은
2: 거요? 항공 있나요? 부킹을 해야 돼요. 어. 항공이 힘들어요. 항공이.
1: 항공이 네.
0: 아이슬랜드 그린랜드 때 가는 항공이 힘들어요.
1: 어.
0: 네, 많이 큰 병에 못 다니는 이유가 그린랜드는 그 뭐야 그 이륙하기 위해서는 그 공항에 칼수로가 길게 필요한데 짧아요.
1: 네.
0: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륙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나 기름만 채워서 비행기가 뜨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난스탑이 없죠. 기름 많이 못 채우니까 큰 비행기가 못 가요.
1: 어.
0: 한 32인승 정도 가는 거예요.
1: 어.
0: 네. 그러니까는 승무원들 빼고 나면 한 26, 27밖에 못 하니까 미리 예약을 안 하면 못 가는데
1: 네네.
0: 그거는 할주로가 짧기 때문에 그랜드 할주로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있기 때문에
2: 그래서 그린랜드가 더 유명해진 게 요새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1: 네, 네, 그렇죠.
0: 그린랜드가 먹겠다.
1: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졌죠.
2: 그린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사느냐?
0: 인유이트 쪽.
2: 아프리카 아니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1: 에스키모?
2: 에스키모라고 하는 네. 그 사람들 인유이트라고 해요.
1: 인유이트. 네.
2: 우리가 말할 가끔 말할 때 이 에스키모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에스키모를
1: 아 그래요?
2: 좀 낮춰 부르는 말이랍니다.
1: 아, 신뢰되는 말인가요?
2: 예, 예. 그렇게 어, 네. 그 가수로도 에스키모라는 말 쓰지 마십시다. 쓰지 네네. 말아야 돼요. 이누이트,
1: 이누이트.
0: 네.
2: 그 이누이트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왔냐면 약 4천 년 전에 그 거기서 넘어온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1: 알래스카에서.
2: 그 어떻게 넘어왔냐? 그때는 날로 온 게 아니고 개슬매를 타고 얼음이 붙어 있으니까.
1: 그렇죠.
2: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0: 네.
2: 그렇게 왔는데 그 사람 거기 사는 사람들이
1: 네.
2: 그 원주민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내하고 닮았어요.
1: 네.
2: 그래서
1: 네.
2: 한국말을 내가 해봤거든요.
1: 네.
2: 그게 못 알아들어. 그래서
1: 네.
2: 그래서 너는 누구냐? 물었더니 물었더니 지금 이누이트래요. 이누이트래요.
0: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화산으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1: 네.
0: 온천이 유명합니다.
1: 온천.
0: 네, 그래서 거기 가면 블루라곤이라고 세계에서
2: 맞아, 블루라곤,
0: 유명한 네. 블루라곤 온천 할 수가 있고요.
2: 해수 온천.
0: 네, 해수 온천. 노상 그 진흙도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특이한
1: 좋다.
0: 장면이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 도로. 일본 도로 한 바퀴 쭉 돌면은 그게 링로드라 그러는데 네, 그 도로를 다 돌면서 제 관광 일정 완성을 하는데 도로 양옆으로 새까맣습니다.
1: 왜요?
0: 왜냐하면 화산 터지가 화산재로 인해서 도로 옆에
2: 화산돌이니까.
0: 네, 그래서 그쪽 가면 정말 여기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1: 벌레는 없겠네요.
2: 한 만 년 뒤에 아이슬란드가 제주도처럼 변할지 몰라요.
0: 벌레가 없지는 않습니다. 벌레가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 네.
2: 꽃도 많이 피었어요.
0: 네. 꽃도 있고 작물 재배도 되고 지금 온실이 있으니까 작물 재배도 되고요.
1: 네.
0: 아이슬란드 가면 아이슬란드의 특이한 삶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1: 지금 이게 아까 우리 대표님 9월 14일 날 가는
2: 예, 예.
0: 네네.
1: 이거 몇 밤 며칠 정인 거예요? 그러면
0: 18박 9일입니다.
1: 18박?
0: 아니 그냥 8박 9일.
1: 9일. 야, 8박 9일 너무 즐거우시겠다. 이것도 혹시 뭐 당연히 문의하시면 되겠죠. 가격을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요?
2: 네. 5,999불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 8박 네. 9일. 네.
0: 네.
2: 플러스 항공이고 그 5,799불까지 가능합니다.
1: 요게 9월 14일 날 출발하시는
0: 네,
1: 일정입니다.
0: 네, 네, 네.
1: 8박 9일 하시는 아이슬란드 일정 9월 14일 날 출발하시는 8박 9일 일정이 5,999불 또는 5,799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처음에 소개해 줬던 우리 정말 힐링 가까운
0: 네.
1: 근교로 나가는 힐링 플러스 에너지를 받으시는
0: 네.
1: 길을 받은 1박 2일 코스 우리 오하이밸리가 메인이 되는
0: 네,
1: 우리 보석 같은 도시들
0: 맞습니다.
1: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파소 로블레스라든가 우리 오하이를 갈 수가 있는데
0: 중과주의 보석 도시
1: 네.
0: 네.
1: 아, 많은 분들이 오하이 그러니까 오하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J를 쓰더라고요. 그쵸? 히스패닉에서 OJAI입니다.
2: 네.
1: 오하이가
2: 스페니지
1: 네.
2: 발음이
1: 네,
2: 그래요.
1: 네.
2: 오자이가
1: 하이 할 때 H가 아니고 JAY입니다.
2: 네.
1: OJAY 오하이 밸리 그게 1박 2일 코스가 오늘 379블록으로 만나실 수 있는 게 바로 아주 관광이고요. 정말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들 정말 힐링 한번 제대로 받고 오시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출발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주 일주일에 어떻게 돼요? 출발이?
0: 뭐 한번 주말인가요? 2주에 한 번 정도. 매주 화요일마다.
1: 매주 화요일.
0: 예, 그리고 이제 네. 와이빌만 가는 거는 매주 네. 토요일마다. 그지?
1: 아.
0: 2주에 한 번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2: 네. 하루 관광과 1박 2일을 나눠서.
0: 1박 2일은 매주 화요일 출발이고요. 아, 네네. 당일 관광 토요일 출발입니다.
1: 네. 네. 여러분 아주 좋은 아주 관광. 전화번호 213-388-4000번 다 아시죠? 213-388-4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늘 정말 힐링 최고 1박 2일 코스. 저는 이거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팔불출 얘기도 장인장 모님 한번 보내드리고 싶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멀지 않으니까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379불에 1박 2일 우리 힐링 코스 소개받으셨고요. 또 9월 14일 아 나는 유럽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이슬란드 한번 오로라를 기대하면서 아이슬란드 9월 14일 날 8박 9일 코스도 한번 노려보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륙 양용 버스도 타보실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후다닥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 박병식 교수님 그리고 헬렌 박 대표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2: 그러니까 네. 모든 분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행을 권유합니다.
1: 네.
2: 왜 여행을 권유하나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그 리타이하면은 여행을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맞아요. 네. 네,
2: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작 리타이를 하고 나면은 또 여행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여행 갑시다.
1: 아, 네.
2: 그러니까 미리 여행도 조금씩 가야지 우리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내일 잘 먹을 거라고 오늘 굶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1: 딱 말만 딱 들어오네요. 네.
2: 조금씩 항상 먹으면서 이래 건강을 축적하고 그 재산도 축적하고 이래야지
1: 네.
2: 한꺼번에
1: 그렇죠.
2: 그래서 여행은 참 건강을 위해서 좋다. 여행은 행복이다. 근데 네. 그 여행은 아주로 가면은 더 행복을 플러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헬렌 백 대표님.
0: 네. 아 마돈나인 그 알렉스 마돈나? 필리스 네. 마돈나 철학처럼 아주관광 오시면 좋은 버스에 편안한 VIP 버스에 그리고 제가 점검한 호텔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네,
1: 아.
0: 우리 같이 다 나눌 수 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강 오시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아, 오늘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아주 관광에서 2789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입장하고요. 2789 웨스트 올림픽 전화번호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아주 관광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주말에 행복한 수다, 위크엔드 수다의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해의 순간들이라는 게 참 한순간인 것 같아요. 내 진심을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요즘은 카톡으로 주로 소통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의도하신 대로 전달이 잘 안 되지 않아요? 카톡이라는 게 읽는 사람의 그 순간에 따라 느낌도, 그리고 본인이 정작 전하려는 내용도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죠. 분명히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 있고요. 또 나는 답장이 늦어지면 괜히 혼자 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분명히 읽은 표시 1이 없어졌는데 답장이 안 오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거 뭐야? 읽었잖아. 답장 안 하는 거야? 읽씹하는 거야? 아닌가? 아, 내가 뭐 잘못 보냈나? 아, 내가 뭐 말 실수했나? 막 그러면서 보냈던 글 다시 읽어보고 분석하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목소리로 직접 전달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말톤이라든가 웃음소리라든가 그렇게 귀로 들렸던 것들이 어느새부터는 좀 어색해지고 하기 싫어지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통화 끊고 싶은데 그 타임을 잡는 게 좀 어색하고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또 그럴 때 있죠.

매번 스무스하진도 않잖아요. 오프닝이 길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쭉 롱 위크엔드입니다. 너무 신나지 않아요? 어디 뭐 딱히 안 가도 그냥 월요일까지 쭉 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신나는 그런 주말. 이제 위크엔드 수다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

AM 1650 라디오 서울 롱 위크엔드를 앞둔 주말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막상 어디를 좀 가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할지 좀 막막할 때 있지 않나요? 여행사 통해서 다녀오면 운전도 안 하고 식사도 좋은 곳에서 먹여주고 가이드가 재밌게 투어도 시켜주고 그래서 너무 좋기는 한데 이 일정을 맞춰야 하는 게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날 떠나고 싶은데 여행사는 그날 그런 일정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금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딱히 뭘 해야 할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타운 내 여행사에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5일 날 떠나는 코스는 없대요. 아, 너무 좀 낙담도 되고, 근데 제가 또 운전은 잘하는데 길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혼자 운전하고 가기도 조금 제 자신이 불안하고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던 찰나 너무 귀한 내용이 저한테 이메일로 왔어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냥 흘려봤을 텐데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던 차에 그런 이메일이 딱 오니까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우리 위크엔드 수다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거기를 가지 않더라도 그냥 귀로만 들어도 여행을 다녀온 듯한 그런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 방송이 어떤 팁이 돼서 진짜 다녀오실 수도 있죠. 가족이나 친구, 여럿이 움직여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혼자 한번 그냥 쓱 다녀오셔도 좋을 만한 곳몇 군데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미리 음악 한 곡. 먼저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음악 나가는 동안 메모지와 볼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커피도 한잔 가지고 오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롱 위크엔드를 앞둔 주말의 위크엔드 수다 저 로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에서 보내주신 여행 정보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인 캘리포니아 1번 국도가 올해 초에 전면 다시 재개통되면서 다시 여행객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재개통으로 몬터레이, 빅서,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산타바바라 등요 센트럴 코스트 주요 지역을 잇는 전 구간 드라이브가 약 3년 만에 가능해졌고요. 해안 절경과 함께 로드트립 문화를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저 약간 뉴스하는 것 같지 않아요? 허스트캐슬, 산타바바라의 역사 명소, 또 벤츄라 옥스나데의 해안 액티비티 등 캘리포니아 센트럴 코스트의 다양한 여행 코스인데요. 살펴보자면 몬트레이 카운티의 자연 절경과 힐링 스테이. 몬트레이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1번 국도를 대표하는 절경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빅서 해안을 따라서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에서는 거친 절벽과 레드우드 숲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지고요. 숙소도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포스트 렌치 2는 탁 트인 태평양 전망과 프라이빗 스파로 유명하대요. 여기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 프라이빗 스파에 앉아서 탁 트인 태평양 전망을 보면 와 진짜 느낌이 어떨까요? 와 너무 좋겠네요. 그야말로 힐링. 그리고 알릴라 벤타나 빅서는 숲속 힐링 리조트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는 자연과 동물, 역사 명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로드트립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서의 관문으로 불리는 레그드 포인트는 절벽 너머 태평양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 빅서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마침 저 아는 분이 빅서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서가 뭐지? 그런 데가 있었나? 그랬는데 캘리포니아 여행청에서 보내주신 내용에 또 빅서가 있더라고요. 여기 정말 굉장한가 봐요. 가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요. 너무나 재밌는 허스트캐슬이 다음 여행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고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입이 떡 벌어지고 그 화려함, 뭐 웅장함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수영장과 식탁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언덕을. 언덕 위에 정말 거대한 성처럼 서 있고 대리석 기둥에 고풍스러운 수영장,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풍경까지 정말 딱 봐도 부자의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거기 가면 여행사에서 투어 오시는 우리 여행객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진도 막 찍으시고. 저도 저희 아이 어릴 때 거길 데리고 갔는데, 아, 얘가 피곤하니까 자꾸 사진을 안 찍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거기서 한 장이라도 더 찍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좋은 데 가서 찍은 사진을 나중에 보면은요, 애는 다 찡그리고 있고요. 엄마인 저는 막 억지로 막 웃고 있고, 손은 아기를 꽉 잡았더라고요. 빨리 예쁘게 웃어. 막 이런 무언의 아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허스트캐슬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시나요? 진짜 여기서 사람이 살았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것도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미디어 재벌이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실제로 살던 개인 저택이었던 거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믿기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곳이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셀럽과 정치인, 또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초호화 사교 공간이었다고 해요. 허스트는 미국 신문 산업을 거의 장악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뭐 모든 미디어, 언론사, 방송국, 잡지사를 모두 가진 미디어의 황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많았던 이분이 캘리포니아 해안 절벽 위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허스트 캐슬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원래 이곳은 그가 어린 시절 가족들과 캠핑을 했던 장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여기 정말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 땅에 나중에 어른이 된 허스트가 엄청난 규모의 저택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규모 조절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욕심이 과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럽 왕궁 수준이 되어버렸답니다. 건축 기간이 1919년 착공해서 1947년에 완공이라니. 와, 몇 년인 거예요? 28년? 방 개수가 100개가 넘는데요, 100개. 수영장, 영화관, 테니스 코트, 개인 동물원까지 있었대요. 개인 동물원? 저 이거 허스트캐슬 갔을 때 아마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개인 동물원, 와, 이게 말 되나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당시 허스트는 실제로 얼룩말, 사자, 표범 같은 동물들도 데려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처 도로를 가다 보면은요, 가끔 얼룩말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허스트 동물원의 후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 동물들이 이제 터전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허스트캐스라면 정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수영장입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영장. 특히 그 야외 수영장은 정말 영화 세트장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고대 로마 신전처럼 만들어서 실제로 물을 채우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영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는 로만 풀은 더 놀라워요. 파란색과 금색 타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처음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집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죠. 당시 이곳에는 엄청난 유명 인사들도 많이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 클라크 게이블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부터 정치인들까지 다 초대를 받았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 초대 자체가 하나의 신분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허스트가 밤마다 영화 상영회를 열었대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무비 나이트 이런 거 그런 파티 같은 거겠죠? 근데 규모가 이제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했던 공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쇠퇴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 대공황 이후에는요. 유지 비용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허스트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이곳을 떠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기증을 하면서 지금의 관광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허스트 캐슬은 옛날 부자의 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920년대에서 30년대 미국 상류사회의 상징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 생각보다 더 인상적인 게 하나 있죠. 바로 풍경입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그 태평양, 크,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허스트캐슬을 다녀온 사람들이 집도 집이지만 뷰가 더 기억난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 캘리포니아 바다와 황금빛 언덕이 겹쳐지는데 이건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허스트캐슬은 단순한 관광지라기보다는요 한 사람의 꿈과 또 집착이 만들어낸 공간이라는 말들도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허스트는 가장 화려한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 위에서 당시 미국 최고의 권력과 또 스타들과 함께 그의 생을 보냈던 거죠. 혹시 캘리포니아 해안도로 여행 계획 있으시면 캘리포니아 가장 화려했던 저택 허스트캐슬 다녀오셨다고 하더라도 또 방문을 하신다면 예전에 방문했을 때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 다른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또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롱 위크엔드를 앞둔 주말 위크엔드 수다 로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너무나 사랑하는 도시죠. 캘리포니아의 보석 같은 도시 산타바바라입니다. 그냥 이름만으로도 아름다운 곳 산타바바라. 왜 이렇게 말하죠? 산타바바라. 영화 속 배경 같기도 하고 유럽 어느 해안 도시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캘리포니아 특유의 여유까지 함께 느껴지는 곳이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바로 아메리칸 리비에라라고 합니다. 유럽의 프랑스 리비에라처럼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고급스러운 휴양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LA에서 차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 다르죠? LA가 바쁘고 화려한 도시라면 산타바바라는 조금 더 여유롭고 부드러운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스페인풍 건축 양식으로 통일되어 있죠. 붉은 기와 지붕의 하얀색 벽, 그리고 아치형의 창문들, 마치 작은 지중해 도시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이게 그냥 근데 분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역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산타바바라는 원래 스페인 선교사들이 세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올드 미션 산타바바라입니다. 1786년에 세워진 이 미션은 캘리포니아 미션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곳인데요. 그래서 별명도 있대요. 바로 미션의 여왕.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역사의 중요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당시 스페인 선교사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세운 미션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도 내부에는 오래된 유물과 또 종교 예술품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산타바바라의 쇼핑거리 너무 예쁘잖아요. 대표적인 곳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길 따라서 뭐 레스토랑도 있고 와인바도 있고 아기자기한 작은 부티크 샵들도 있고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여행 기분이 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저 산타바바라 걷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런 느낌 같이 동일하게 드시고 있는 거 맞죠? 또 산타바바라는 와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변 지역이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라서요. 맛있는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산타바바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바다 아니겠어요? 도시 바로 앞에 펼쳐진 해안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곳이 바로 버터플라이 비치입니다. 이름부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버터플라이 비치. 이곳은 특히 석양이 유명한데요. 캘리포니아 바다는 대부분의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해가 바다 너머로 지는 그런 풍경을 보게 되는데요. 이 버터플라이 비치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사실 여행이라는 게 어디를 얼마나 많이 가봤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가서 어떤 기분을 또 느꼈는지 오래 남게 되잖아요. 산타바바라가 그런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려하게 막 복잡하게 이리저리 일정에 치이는 여행도 물론 너무 좋죠. 그렇지만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억으로 남는 곳. 아침에 좀 느긋이 브런치 먹고 낮에는 다운타운 산책하고 저녁에는 버터플라이 비치에서 노을 보고 이런 일정이 참 어울리는 도시 산타바바라였습니다.

AM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 저 로빈과 함께 여행하고 계십니다. 허스트캐슬과 산타바바라 여행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자, 이제 H마트 세일 아이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마켓 세일을 먼저 알려드릴걸요. 여행 갈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막 바리바리 먹을 거 싸서 떠나야 제맛이잖아요. 여행하면 또 먹을 거 잔뜩 필수잖아요. 이번 주 H마트 세일 아이템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와, 매일 두유 24개 들이가 12불 99, 리밋 2개고요. 오리지널과 블랙 소이빈 하나씩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유 진짜 매일 드시면 몸에 좋잖아요. 건강도 챙기고 또 탈모에 좋다고 하잖아요. 매일 두유 24개 들이 12불 99, 2개의 리밋입니다. 또 하나는요, 직화 꼬치, 직화 테리야끼 닭다리 꼬치랑 직화 양념 갈비 맛 돼지 꼬치, 가격이 7불 99, 이것도 역시 리밋 2개입니다. 에어프라이어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데펴서 드시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레디 투 잇입니다. 이런 거 세일할 때 몇 개 사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간단한 식사나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리밋 2개니까요. 오늘 갔다 내일 갔다 또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보자니까 여행 시에 챙겨가기 너무 좋은 품목들 세일하고 있습니다. 미니 가스레인지 세일이에요.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가스레인지 필수죠.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미니니까요. 부피 차지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바베큐 용품들,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가 파운드당 6불 99, 파운드당 6불 99. 보통 머리 있는 새우 드시다 보면은 머리 부분은 튀김으로들 많이 드시거나 뭐 국물 내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야외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머리 없이 굵은 소금 깔고 새우 바베큐 아니면 바베큐 꼬치도 지금 세일 중이라서요. 바베큐 꼬치에 이 새우 꽂고 고기들 꽂고 뭐 버섯, 파 이런 거 꽂고 미니 가스 레인지에 구이로 먹으면 너무 맛있겠어요. 이렇게 꼬치로 먹으면 한두 끗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라면. 바베큐용 생삼겹살도 파운드당 6불 49 세일입니다. 생부채살 스테이크가 파운드당 12불 99 세일이고요. 간장 양념 돼지 목살 불고기가 파운드당 5불 49입니다. CJ 햇반 쌀밥 18개 드리가 14불 99. 오늘도 역시나 풍성한 H마트 세일 아이템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시 리뷰해보자면요. 매일 두유 24개 들이 12불 99, 리밋 2개입니다. 직화 꼬치, 테리야끼 닭다리 꼬치와 직화 양념 갈비 맛 돼지 꼬치 가격이 7불 99, 이것도 역시 리밋 2개입니다. 레디 투 잇이고요. 미니 가스레인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머리 없는 흰새우 파운드당 6불 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49, 생부채살 스테이크가 파운드당 12불 99, 간장 양념 돼지 목살 불고기가 파운드당 5불 49, CJ 햇반 쌀밥 18개 드리가 14불 99. H마트 세일 안내였습니다.

0: H마트와 함께하는 롱위크엔드.
1: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0: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백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1: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 공감 수다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 명언. 늙어보니 결국 이 세 가지만 남더라.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젊을 땐 실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 첫째, 몸과 마음의 건강.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는 것.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걷는 이 평범한 일상이 막힘없이 유지되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다. 건강한 몸으로 밥을 먹고 생각이 맑기만 해도 인생은 이미 충분하다. 둘째, 나를 지켜줄 만큼의 돈. 돈이 전부는 아니다.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다. 그래야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아끼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어차피 인생의 마지막에 돈을 들고 갈 수는 없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부담 없이 쓸 정도는 있어야 한다. 셋째,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한 가지. 인생의 한 부분을 치열하게 버텨왔다면 남은 시간은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 욕심과 불안에서 한 발 물러나 온전히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 하나는 필요하다. 가족과 보내는 느긋한 시간도 좋고 햇빛, 바람, 계절의 냄새도 좋다. 마음을 안정시키면서도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책을 읽던 손으로 만드는 그 무엇이든 요리가 됐던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단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삶이 꽉 차있다. 네, 지금 들려드린 쇼펜하우어의 행복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서재에서 훔친 인생지혜 77선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세대별로 없는 게 있는데 재미있어서 가져왔어요. 10대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답이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네요. 40대는 돈이 없대요. 50대는 일이 없고요. 60대는 낙이 없답니다. 70대는 이가 없고요. 80대는 마누라가 없고요. 90대는 시간이 없고요.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답니다. 네, 메모리얼 연휴까지 있는 주말의 위크엔드 수다. 어느덧 한 시간이 훌떡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좋은 정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연휴까지 모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유 기자님. 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유 기자님 청와대에 출입하셨죠?
4: 맞습니다. 그때 대통령실.
3: 대통령실이었습니다.
4: 그땐
3: 저랑 이렇게 통화했더라고요.
4: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3: 안다가
4: 대표님께서는
3: 엊그저께 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4: 맞습니다.
3: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각설하고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6.3 선거운동 첫날 여야 대표는 어디로입니다.
3: 네, 어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 각 지도부 어디로 향했습니까?
4: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과 경기, 충청을 돌며 10개 일정을 소화하는 광폭행보에 나섰고요.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고향인 충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네, 먼저 정청래 대표는 어제 오전 0시 서울 광진구의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소포 분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경기 성남을 찾았는데요.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과 경기 지사를 지낸 점을 부각하면서 이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충남 공주와 대전 천안을 찾아서 아직도 윤석열을 잊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마시라라고 호소했습니다.
3: 장동혁 대표는요?
4: 네. 장 대표도 어제 오전 0시에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가 격려를 했습니다. 양 후보가 이제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를 촉구하면서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이제 단식 농성을 벌여왔거든요. 그래서 장 대표가 양 후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추미애 후보는 어디 숨어 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충남 대전과 공주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요. 장 대표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됐다고 자기 죄를 없애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이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3: 장동혁 대표는 서울에서 시작을 안 했네요.

0: 적인 것 같긴
1: 오지
0: 합니다.
1: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취재해 주세요.
0: 취재해 보겠습니다. 후속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네.
1: 여야 모두 충청도를 찾았기 때문에 마주쳤을 것 같기도 한데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양당 대표가 이 충남 공주의 산성시장에서 동선이 겹쳤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유세차에서 유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정청래 대표가 지나간 거예요.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수고하세요. 나 빨리 나갈게. 막 이러면서 지나갔고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멀리서 예예 예, 이러면서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나간 뒤에는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로 지나간다. 뭐 이런 좀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오, 이게 첫째 날에 양당 대표가 이렇게 어느 지방 지역에서 만난 것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
0: 아, 그렇군요.
1: 신기한 일이에요. 아. 네. 아, 신기하잖아요. 전국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시간에 거기서 만났다? 이거는 우연일까? 필연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북갑 선거판세 궁금한데 후보들은 첫날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0: 네. 민주당의 하정우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이렇게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이 세 명의 후보들이 이 어르신들에게 콩국수를 배식하는 행사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짜장면 배식 행사에서 만난 데 이어서 이번에 이제 콩국수 행사장에서 마주친 건데요. 하정우 후보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재수 행님이라고 이제 좀 친근하게 부르면서 나랏돈 많이 가져와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이제 박민식 후보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면서 인사를 건넸는데 좀 행사가 끝난 뒤에는 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이 봉사 행사가 끝난 직후에 이 보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한 후보를 향해서 이 보수 진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다. 석고 대죄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화는 북구 주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이 한 후보는 이제 기자들에게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정치로는 절대로 보수가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습니다.
1: 오, 박민식 후보가요 삭발까지 감행을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이 어제 출정식을 열고 이 한 몸을 이제 던지겠다는 각오로 머리를 깎겠다 이러면서 삭발을 했는데 네. 이제 박 후보의 어머니가 직접 이발기를 들고 머리를 밀어줬습니다. 오. 그래서 박 후보는 이제 삭발이 끝난 뒤에 이제 어머니를 꼭 안고 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1: 유 기자님 보시기에 이 삭발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자의 관점에서 너무 식상하다 아니면 오 동정표 얻겠다 어떻게 느껴져요?
0: 식상하면서도 네.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본 주민들은 좀 그래도 어머니가 거예요. 머리를 밀어주는 거는 좀 연출을 잘한 것 같다. 네. 좀 짠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역 주민들은.
1: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럼 삭발하면은 우리 동접자 만 명 되고 2만 명 되고 그럴까요? 나 그럼 삭발할게요. 하지 마요.
0: 안 하셔도 뭐 이미 뭐 잘 되고 있기 알았어요. 때문에
1: 좀 다른 선거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대구시장 어떻습니까?
0: 네, 대구시장 예, 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 후보도 거리에서 열띤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전 7시 반에 대구에서 출근길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수성구 범어 내거리에서 이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이 인생에서 마지막 출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대구 덕분에 제 인격을 형성했고 제 정치가 성장했다. 대구가 베풀어준 이 은공을 이제 제가 대구에 갚겠다라면서 이제 간절하게 지지를 호소했고요. 네. 추경호 후보는 새벽부터 시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어제 무려 이제 오전 4시 반부터 이제 농산물 도매 시장 찾아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상인들을 만나서 농사는 잘 되고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이제 직접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현대백화점의 대구점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 추 후보는 여당 시장이 되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본인이 이제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력을 강조를 하면서 경제를 알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추경호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어우, 평택을도 핫한 지역인데 유 기자님 왜 관심이 없었어요? 평택을?
0: 아주 불량상.
1: 불량상.
0: 다음 주에 있죠. 네. 다음 주는 네.
1: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철근 누락 실태 파악 지시한 대통령입니다.
1: 네. 대통령이 실태 파악을 직접 지시했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이제 국토교통부 등 이제 관계 부처 지시했다. 이렇게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발끈하고 있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장동열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고 정원호가 헤매니 이재명 마음이 급하네 대놓고 선거 개입 이렇게 좀 비판했습니다. 예,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역시 이 대통령의 이제 지시에 대해서 야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이 삼성역 철근 누락 이슈가 이게 사실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른바 이제 좀 서울시장 책임론과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서울시장의 이제 선거에 최근에 이제 최대의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좀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서니까 이제 야당이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유 기자님이 수요일자 경향신문 1면 이것과 관련해서 단독 쓰셨잖아요.
1: 아, 네.
0: 유 기자님 보시기에 이거는 좀 어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 아, 네, 이게 사실
0: 누락? 보고 누락이 맞아요? 은폐가 맞아요? 아니면은 다 보고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시비야? 어느 게 맞을까요?
1: 아, 저도 사실 아직 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둘 다 좀 들어보면은 얘기에 좀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이거는 좀 여러 시민들이 좀 생각이 좀 엇갈리실 것 같아요.
0: 공방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1: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여야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1: 네, 일단 정호도 후보는 이제 이 철근 누락 사태가 오세훈 시장 책임이 크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태의 좀 가장 큰 쟁점이 이제 결국은 보고 시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철근 누락 사실을 이제 현대건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는 이제 지난달 말에 처음 알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민주당의 시각은 이제 서울시가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가 될까봐 이제 6개월간 은폐를 한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관계자한테 이제 입장을 들어봤는데, 우리는 이제 보강 대책을 모두 세운 뒤에 그런 다음에 알려주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이나 이제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좀 이런 입장이거든요.
0: 네.
1: 근데 어쨌든 이제 정 후보는 어제 출정식에서 이 철근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제 오 후보가 얼마나 안전을 등한시했으면 직원들이 그걸 보고도 안 했냐, 안전한 서울을 원하면 이제 정원에게 투표해 달라 좀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어제 좀 문제가 된 이 이제 삼성역 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정 후보가 이 안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저는 일산 살거든요. GTX-A 이거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 중단해가지고 이게 또 연기가 되면 이 서북부권에 있는 경기도 주민들 상당히 좀 실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세훈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1: 네, 오세훈 후보도 이제 어제 출정식에서 이 공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오 후보는 이 민생에서 이 주택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눈 가린 목적으로 엉뚱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서울시가 원리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점을 밝혔던 이상 이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만료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이제 오 후보는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389개를 해제를 하면서 주택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주거비 상승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좀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 방향을 좀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정원호, 뭐 오세훈 정원호 후보가 TV 토론이나 언론사 초청 토론회를 한두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뉴스명당에서 딱 오셔가지고 자, 정원 후보 측은 자 GTX-A 삼성역 이거 우리 부실 문제 제기한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거기 뭐 방어하고 또 부동산 정책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정책선거 한번 해보고 누구 말이 맞나 그런 것을 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양 후보 측의 입장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관가로 번지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입니다.
0: 아유, 기관 차원에서 불매 운동 움직임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불매를 선언했는데 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이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나 공모전 같은 이벤트에 이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는데 이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기업의 상품은 앞으로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제 스타벅스를 불매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제 윤 장관은 이제 많은 기관과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공감해 주길 바란다 이러면서 불매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 아, 또 이재명 대통령 뼈 있는 농담, 짓궂은 농담 하셨어요. 이거 화제입니다. 뭡니까?
1: 네,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종로의 익선동에 이제 관광 골목을 이제 깜짝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스타벅스 논란을 겨냥한 듯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이제 인근 카페에서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는 비하인드도 있었습니다.
0: 하여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1: 네.
0: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는 이미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이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즉각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광주의 여러 학교들도 앞으로 스타벅스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1: 전교조의 이제 광주지부 역시 모든 행사에서 스타벅스 물품을 전면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0: 네.
1: 여기에 광주은행과 전남농협도 이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하는 이 고객 행사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전체로 이 불매 운동이 좀 번진 모양새입니다.
0: 네, 저한테 스타벅스 관련해서 대단한 제보가 지금 몇 개 들어왔어요. 제가 그냥 사회만 안 보면 방송 나가서 얘기할 텐데 조금 더 제가 조사하고 있고요. 저 유튜브 댓글 강지현님, 지금 보스턴이나 지금 미국 유학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자 방송에 집중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아니 마지막 뉴스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이 역대급 폭등장 연출된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어마어마하게 네. 올랐어요.
1: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전보다 무려 606포인트나 오른 7815.59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종가 대비 상승폭으로 따지면 우리 증시 역사상 가장 크게 오른 건데요. 장이 열린 지 24분 만에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이제 순식간에 살아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 덕분인데요. 이 그동안 이제 좀 시장을 좀 짓눌렀던 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리스크가 이제 막판에 극적으로 사결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제 주식은 오르지 않을까요?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1: 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어제부로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채 2주도 남지 않은 선거,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들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 보다 자세한 국민의힘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0: 어디 계세요?
2: 지방에 있습니다.
0: 지방 어디요?
2: 경북 지역에
0: 네.
2: 주로 그 지원 유세를 맡아서요.
0: 네.
2: 그 오늘부터
0: 네.
2: 그 원하는 곳에 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0: 네.
2: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각 후보자들이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최고위원님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2: 뭐 그런 두 군데 다 있겠죠. 그런데 어떤 곳은
0: 네.
2: 굉장히 좀 그 민감한 곳이 많고
0: 그래요?
2: 어떤 곳은 이미 그 승기를 잡아 있기 때문에
0: 네.
2: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좀 많이 와달라고 하는데 또 굉장히 박빙인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래서. 아, 경북 지역에서 박빙인 지역이 있어요?
2: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0: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2: 아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님에 대한
0: 네.
2: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또 제가 가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0: 네.
2: 도움이 안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그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뭐 본인 선거는 잘 못 치르시지만 선거 판세를 읽거나 보수파 국민의힘에서 선거 전략가시잖아요.
2: 근데 제 선거도 된 때도 많죠.
0: 당내 선거는 뭐 잘 치르셨지만 이렇게 좀 그랬잖아요.
2: 당내 경선에서는 또 많이 떨어지고요.
0: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선거 판세,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 판세 어떻게 보세요?
2: 분명히 우리가 우리 당이 지금 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연한 네. 사실이고 네. 그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지금 있거든요.
0: 맞습니다.
2: 이런 것이 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의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 네.
2: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야당이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탄핵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슈 면에서도 저희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0: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세요?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2: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 지방 권력까지 몽땅
0: 네.
2: 이재명 정권에게 넘겨주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국정을 전행하고 또 삼권 분립 체계조차 무너뜨리려는 이 반민주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가속화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죄를 지워버리려는 그런 상황. 이것이 결국은 현재의 헌정질서 전체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대선 때 주장했던 괴물 총통 독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견제심리를 국민들께 호소하고 견제심리가 발동하고 그것이 야당의 지지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최고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높잖아요. 상당히
2: 네.
0: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 이게 과연 효과적인 선거 프레임과 전략일까요?
2: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방향에서는
0: 네.
2: 여전히 그 국민들께서 많은 그 비판의식을 또 갖고 있고요. 그것이 표심에서는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로서만 선거를 한다면
0: 네.
2: 굳이 지방선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지역의 인재를 뽑고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 그것이 또 국민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른바 그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취소하겠다는 그런 공소 취소 특검을 제도화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은 여전히 견제 심리는 충분히 발동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그 선거 국면 초기에는 거의 광역단체장 그 한두 군데 빼고는 전원 민주당이 차지할 듯이 보였지만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전히 국민들의 견제 심리는 건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이 됐는데 보통 이제 여야 대표급의 분들은 좀 상징적인 장면에서 분위기를 쫙 끌어올려가지고 중점되는 지역으로 이제 선거 유세하러 가잖아요. 보통 서울을 처음에 선거 유세 장소로 잡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는 평택에서 그냥 양양자위원 단식하는 거 위로하고 충청으로 갔단 말이에요.
2: 네.
0: 이거 어떻게 보세요?
2: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고향이 이제 충청도.
0: 네.
2: 이거 역할 분담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 누구랑 역할 분담을 해요?
2: 당 지도부의 그 송원석 원내대표라든가 또는 공동선대위원장들 뭐 그런 상황에서 역할 분담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지방선거는 어쨌든 그 중앙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방의 그 일꾼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후보자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 후보이신 오세훈 후보께서는 특별히 또 그 자신이 주도하는 선거운동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치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장동혁 대표가 와서 선거 도와주면 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2: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0: 네.
2: 후보자가 어떤 의미로든 판단을 하고 그런 저 후보자가 중심이 되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중앙당에서는 그것에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유, 김재원 최고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2: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0: 그 오세훈 시장 옆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옆에 있었잖아요.
2: 네.
0: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도움되면 사실 네.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것이 맞고 또 선거에 조금이라도 후보자가 좀 불편해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0: 네.
2: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 도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맞춰서 정말 그 조금이라도 그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2: 막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오세훈 후보께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누구든 또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오세훈 후보의 지금 선거 전략은 어때요? 최근에 이제 철근 누락 이슈 때문에 좀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2: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0: 네.
2: 이른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저희들도 방어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선거 개입 정도는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 민간 기업인 스타벅스의 그 상황까지도 선거에 활용하는 것 아닌가 싶은 정도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또는 뭐 7년 전의 그 무신사 그
0: 네.
2: 광고까지 끌고 와서 공격하는 것도 이것도 선거 운동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0: 네.
2: 그 이른바 철근 누락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구 지금 사실처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이 당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를 최대한 지원하고 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윤석열 정권 시절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민생 토론회라는 형식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민주당이 똑같이 선거 개입이야 이거 잘못됐어 라고 했더니 당시 국민의힘이 아니야 대통령의 국정활동이야 이렇게 방어했거든요. 이게 여야가
2: 그러나,
0: 바뀌면 항상 일어나요.
2: 그러나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그 민간기업 불매운동까지 이야기하는 거.
0: 네. 알겠습니다.
2: 그리고 7년 전에 민간기업 광고까지 끌고 와서
0: 네.
2: 공격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이게 잘 보면 일종의 이념 대립을 부추기고 그것이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고 그것이 결국 득표에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2: 이것이 지금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국정 운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0: 네.
2: 이런 면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죠.
0: 네,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으로 좀 가볼게요. 어제 남구의 박수영 의원이 이분이 원래는 좀 지도부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좀 많이 옹호하고 대변하는 분 아닌가? 당권파 이렇게 분류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도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어요. 단일화를 요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사, 이 메시지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2: 저도 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는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조치라는 것은 사실 중앙당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까지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미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서 이제 후보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0: 네.
2: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공천한 박민식 후보의 경우에 어제 모친께서 직접 그
0: 삭발을
2: 도와주는 그 상황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0: 네.
2: 제가 박민식 후보 출정식 할 때도 그 선거사무소 출정식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0: 아,
2: 그때도
0: 네.
2: 제 바로 앞에 박민식 네. 후보의 모친께서 앉아 계셨고 그 연로하신 구순의 모친이 아들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비장함을 보이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쓰라고 한다고 덥석 나설 수 있을 상황일까 저는 좀 그 점은 좀 가능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치라고 굳이 그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후보자 본인의 선택이나 후보자 본인의 그 판단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당도 우리 당이 공천한 후보를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주고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글쎄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조치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럴 일 없겠지만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에 동의하면 지도부도 수용하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당신이 결정하면 됐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글쎄 그 뭐 지금 제가 봐서 모친께서 삭발까지 도와주는 이 결연한 의지를 저 보이고 있는 후보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제를 깔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0: 네.
2: 가능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0: 네.
2: 그리고 좀 이 민감하고
0: 네.
2: 특히 당사자가 엄청 그 지금 그 예민한 상황인데
0: 네.
2: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조차
0: 네.
2: 좀 저 차는 입장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박민식 후보와 저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0: 그 최고위원님 그러면 저 삭발이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박민식 후보에게 어떻게 보세요?
2: 지금은 박민식 후보의 결연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결연한 의지만으로도요. 결연한
2: 투표를 위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삭발을 하면서 이번 선거가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 한동훈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2: 글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그렇게 선거의 중심에 있는데 아무리 그 도움을 주려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에 대해서 판단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0: 아니 박민식 후보가
2: 네. 후보가 보통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그 메시지는 스스로 투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0: 네.
2: 지극히 정상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0: 네.
2: 아마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박민식 후보가 김재원 최고위원님께 전화해가지고 나 진짜 이렇게 삭발도 하고 이렇게 선거 프레임 하정우 공격은 좀 안 하고 난 이제 한동훈 공격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2: 저는 현장 판단을 가장 존중합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왜냐하면 후보자가 겪고 있는 하는 상황은 시시각각 유권자와 대화를 하거나 유권자의 반응을 보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0: 네.
2: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를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0: 그 중앙당이나 최고위원 차원에서 하정우 후보의 뭐 주식 파킹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하정우 후보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2: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공격을 많이 안 해요.
2: 아,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뭔지는 몰라도 네. 지금 굉장히 저도 공격을 많이 했었고요.
0: 최고위원회에서 뭐 언급도
2: 최근에,
0: 없었고.
2: 최근에 지금 주식 파킹 의혹이라는 그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딴 네. 취재를 하느라고.
0: 네.
2: 저는 저 직전에도 그 하정우 후보가 그 저 그 부산 북구 뭐, 주민을
0: 응? 오빠 논란도 있었고
2: 본래 취급한다 대표 예. 공격도 하고 많이 저 중앙당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0: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2: 네.
0: 그 대구 달성요 이준석 후보가 생각보다는 좀 고전하는 듯한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 글쎄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뭐 승리할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2: 그렇게 뭐 그 쟁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저 고전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0: 이길 것 같아요?
2: 안정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2: 네.
0: 이제 선거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갔으니까 이제 지도부를 대표해서 저희 뉴스 명단 나오셨잖아요.
2: 네.
0: 그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의힘 좀 뭐 찍어달라 한번 어필 한번 해보세요.
2: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이재명 정권으로 이재명 정권 1색으로 넘어갈 경우에 어떤 그 나라가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19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켜온 민주적 가치 또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이재명 정권은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최소한의 견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의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그것이 적어도 지방 권력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민의힘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5: 하지만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의 100분의 1 수준만 받게 된 가전과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합의의 마지막 단계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돼 과반 참여,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몰아주는 특별성과급 재원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억 원을 받고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흑자를 냈음에도 올해 600만 원만 받으면서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합니다. 비메모리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거센 분노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노조 게시판에서 약속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파운드리 사업부는 버려졌다는 원성을, 가전 사업부는 반도체만 챙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7: 흑자인 파운드리 사업부는 또 주는데 흑자인 DX 부분에는 600 정도만 준다는 게 너무 허탈하고 믿고 노조 가입했는데 회사보다 더 못된 행포 저희 직원들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6: 설상가상으로 논어 갈등은 투표권 박탈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반도체 중심인 초기업 노조는 가전 모바일 중심의 동행 노조가 이달 초 교섭단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앞서 잠정 합의가 발표된 뒤 DX 부문 직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노조 가입 행렬이 잇따라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아예 투표 자체를 차단한 셈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 결집도 나타났습니다. DX 부문 중심 노조 가입자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8: 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위해 우리 동행노조로 대거 결집했습니다. 정치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잠정 합의안의 독선적 폭거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6: 조기업 노조 조합원 7만 명 대다수가 대부분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인 만큼 합의안 자체는 무난히 가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0배의 격차가 남긴 원삼성 내부의 깊은 감정의 골은 앞으로 노사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최종 확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첫날 66%를 넘겼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5분 기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66.16%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도 69.15%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총파업 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며 내부 갈등 봉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주총에서 특별성과급 합의를 승인받지 않으면 무효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또 다른 난관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노조 쟁의 기간 중 삼성전자 사측은 특정 직원이 노조 미가입 명단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사측은 이를 포함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전부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 따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난관들은 수면 위로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따른 내부 노노 분쟁에 더해 외곽에선 주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주단체는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0.5% 수준 특별경영 성과급을 신설할 권한은 노사 모두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승인받지 않으면 상법 등 위반이라며 무효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10: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며 무효 확인에서 또한 그 진행의 실익을 잃게 됩니다.
9: 여기에 더해 늘어난 성과급 부담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11: 고정 비용으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계속 깎아먹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선행 투자가 없으면 기술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고 절정기 때 기준을 10년 동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9: 또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잇따라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 삼성전자가 노조와 합의한 방식 그리고 주주의 반발 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등은 우리 경제와 기업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4: 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으로 6억 원을 받는 연봉 1억 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 5천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혼 삼성전자 직원의 결정 세액은 1,274만 원입니다. 이 직원이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6억 원으로 책정되면 근로소득세는 2억 4,719만 원으로 19배 넘게 폭증합니다. 총 급여가 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근로소득 공제는 최대 한도인 2천만 원만 받게 되고 세율은 2배 가까운 42%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생각해본 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총리와 산업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대해 질문하자 제 입장에서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발동을 검토한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도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해왔으며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돌려 말했습니다.
4: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카타르 측 인사들이 테헤란에 도착해 이란과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 관련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12: 네, 워싱턴입니다.
4: 네, 중재국 대표들이 이란에 도착해 회담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측은 일단 합의 가능성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죠?
12: 네, 미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의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카타르 측 인사들이 모두 테헤란에 도착했는데요. 미국과의 1차 종전 협상에 나섰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카타르 고위 인사와 회담했다고 이스나 등 이란의 관영, 반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미국과 이란 간 합의문 초안이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모든 전선에서 즉각 휴전에 돌입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며 7일 안에 미 해결사안 협상 개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 발표 기대감이 나왔는데 이란 측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중재국들의 방문이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면서 몇 주에서 몇 달 동안의 협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 외교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쟁점은 여전히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 440kg 처리 등 핵 문제로 보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핵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면서 지금 이 문제들을 논의한다면 결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사용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조금 전 협상팀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일부 사안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모든 쟁점 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3: There's been some progress. I wouldn't exaggerate it. I wouldn't diminish it. There's more work to be done, but look, yeah, there's been some, you know, and that's a good sign. The issue of highly enriched uranium has to be discussed.
12: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결혼식에 불참한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백악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전 종전 협상 상황 등을 보고받으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네, 지금 휴전 중이긴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의 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12: 네, 미국 정보당국의 총책임자인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낸 사직서에서 보람 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부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털시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족 돌봄을 사의 배경으로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백악관의 사퇴 압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개버드 국장은 이란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근거로 제시한 임박한 핵 위협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4: Senator, the only person who can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an imminent threat is the president.
15: False. This is the worldwide. This is the world.
12: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개버드 국장이 이란전과 관련해 엇갈리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백악관과 마찰을 빚고 신임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 장관, 펜 본디 법무장관 등 여성 장관 3명이 물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질성 인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정오쯤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3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그제도 비슷한 시간대에 지난 24시간 동안 3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다고 밝혔고 20일에는 26척이라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선박이 통과 허가를 받고 조율된 항로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항해했다며 미군의 침략으로 해협이 불안해졌지만 혁명 수비대는 안전한 항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군과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협에 대한 통제권 공식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20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불투명했던 이란 대표팀 선수들의 미국 입국 비자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란 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리는데 정치적 응원 구호나 세레머니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이란 월드컵 대표팀은 튀르키예에서 마지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는 곳에서 비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혁명수비대 복무 경력 때문에 자신도 미국과 캐나다의 입국이 거부된 이란 축구협회장은 피파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17: امیدوارم که انشالله بدون مشکل تیم ملی ما بتونه به جام جهانی بره و اونجا نتایج بسیار خوبی بگیره.
16: 세부 사항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비자 문제 논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8: Iran FA and FIFA are very happy with the meeting and looking forward to welcoming Team Mali in USA, Canada, Mexico.
16: 이란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참가 전망은 전황에 따라 냉탕과 온탕으로 갔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엔 이란이 먼저 월드컵 불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이 이란 대표팀 내 혁명수비대 출신 선수들을 문제 삼았고 비자 발급이 불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휴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말부터는 FIFA와 미국 정부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9: Well, they wouldn't have to worry about that. That's not. I'm going to have to worry about that one. I would look. You know what? Let them play well.
16: 이란 대표팀은 6월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벨기에, 이집트와의 G조 세 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릅니다. 피파는 이란 대표팀 경기가 정치적 선전의 장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서 테헤란 광장에서 열린 대표팀 출정식은 전쟁 지지 집회 분위기였습니다. 관중들의 응원 구호나 현수막, 의상은 물론 선수들의 골 세리머니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규탄 표현이 들어가면 FIFA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란 반정부 운동의 상징으로 활용되는 1979년 이전 팔라비 왕조 깃발 역시 경기장 안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5: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았는데요. 압승을 기대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영남의 판을 흔들어 막판 뒤집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처음 찾은 곳은 최대 승부처 서울입니다.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는데 서울을 선택한 건 최근 좁혀지는 여야 후보의 지지율 격차와 무관치 않습니다.
21: 좁혀진 건 사실인데 승리하기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 선거 전 초반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북만 빼고 15곳을 이기는 싹쓸이 전망까지 나왔지만 최근 보수층 재결집과 호남의 이상 징후 등으로 서울시장 선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난달 넷째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20%포인트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낙관론에 선을 그으며 거듭 겸손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2: 항시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12대 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23: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20: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기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수표가 결집하며 서울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때리기로 추격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한편
0: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20: 공소 취소 문제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은 대구와 부산 등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결국 주요 격전지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샤이 표심, 즉 중도층 표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원팀 민주당 이미지로 굳히기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막판 뒤집기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5: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전면에 내걸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해법은 닥치고 공급이라며 한강벨트 개발 성과를 띄웠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검은 넥타이를 맨 민주당 정원우 후보가 10년 전 비극의 현장 구의역을 찾았습니다. 스크린도어를 혼자 고치던 외주업체 실습생 19살 김모 군이 숨진 장소에서 정 후보는 GTX-A 철근 누락 사태까지 묶어 거듭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24: 안전 문제는 관심을 갖고 또 대응을 하고 실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삼성역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 오세훈 후보가 취할 일이다.
3: 이어 곧바로 부동산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정비사업이 지연돼 피로감이 쌓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착착 개발로 강북을 속도감 있게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 오세훈 시장 재건축 사업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정원호가 착착 개발로 재건축 사업 착착 해결하겠습니다.
3: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한강벨트를 돌며 전세와 월세, 매매, 트리플 강세로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부동산 해법은 닥치고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신속통합기획사업지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오세훈 표 개발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26: 제가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공사 선정하고 지금 한창 진도 나가고 있죠?
27: 네!
26: 속도가 나고 있죠?
27: 네!
26: 사람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죠?
27: 네!
3: 오 후보는 행당 7구역의 아기씨 굿당 피해 주민들을 만나 정원호 후보가 이끌던 성동구청의 행정 무능을 정조준했습니다. 부패의 냄새가 난다며 정 후보의 기부채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TV토론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26: 문제투성이, 부패, 무능, 무책임이 토론 과정에서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토론에 응하십시오.
3: 서울에서 가장 폭발력 높은 부동산과 안전 이슈를 중심에 두고 여야 후보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부산 북가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혀온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공격에 뛰어든 가운데 한 후보 측은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킨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8: 단일화는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이라며 삭발로 배수의 진을 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보수 진영에 큰 상처를 남긴 배신자와 어떻게 힘을 합치겠느냐며 조목조목 단일화 불가 사유를 짚었습니다.
29: 이명박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감옥에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등 공신이 예. 한동훈 후보 아닙니까?
28: 당 주류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습니다.
29: 지금 앵커님도 한동훈 후보하고 아주 절친하시잖아요.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질문을 해야지.
28: 장동혁 대표 역시 본격 참전에 아직 올라갈 시간은 충분하다며 한동훈 후보 견제에 힘을 보탰습니다.
0: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28: 그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던 한 후보지만 이어지는 집중 사격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당권파와 박 후보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낙선인 것 같다며 민주당 하종 후보와 단일화한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한 후보는 YS 차남 김현철 씨가 지지 선언을 했다고 공개하며 김영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미식 후보 지원차 부산을 찾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하정우 후보를 만나 파이팅을 외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도부가 하정우 후보와 단일화하러 간 줄 오해하겠다,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등의 친한계 문제 제기가 쏟아지자 박민식 후보까지 등판해 우연한 인사 장면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쟁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주식 파킹 의혹과 이해 충돌 논란 등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깔끔하게 처리된 사안 아니냐며 네거티브보다는 지역 발전을 논하자고 견제굴 날렸습니다.
6: 최근 이강일 중 열세 흐름으로 흐르는 게 박민식 후보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거 결과는 향후 보수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한쪽의 전향적 양보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블링블링하고 여기저기 번쩍번쩍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영혼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 땅과 저 온 그 갈릴리 그리고 이 사마리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 중에서 정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여성입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성이다 할 말 다 했죠. 근데 남편이 다섯 있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섯 번째는 남편이 아니랍니다. 이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간 이유는 바로 그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이 하트,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야곱이 형의 에서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저 위에 바단 아람으로 갈때그 여정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인조이하고 죄짓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분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중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좋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건참 좋은데 왜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나처럼 미천하고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냐하면 내가 미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 앞에밖에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알바생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신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의 부모도, 내 주변의 인물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나를 무시하고, 때로 그들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내 삶에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은,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너는 우연히 태어났어, 너는 실수로 태어났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고 조성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짓고 나를 만든 분이 내 부모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 육체의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플랜과 그분의 타이밍에 따라서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존재도, 어떤 생물체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플랜하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우연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0: 단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뗀 적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하찮게 생각한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그만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람의 가치는 뭘로 평가가 됐습니까? 신분, 계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사극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그래도 신분이 안 되면 저 사람의 가치와 밸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뭘로 가치를 평가합니까? 거꾸로 돈이 돼버렸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출신 성분을 갖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무시받는 세상의 가치 시스템, 밸류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나를 보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그루밍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시스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별 특별한 인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이뻐하시고 능력 있는 자녀를 이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멸시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체계는 돈이나 능력으로 보시는 그 가치체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므로, 나의 아버지이므로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공부 못한다고 쟤는 좀 딸아지 같은 인생이야, 쟤는 좀 부족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내가 준비된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나의 자격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바로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를 볼 때마다 흐뭇해하고 그리고 콧노래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찮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야, 정말 이런 성경 구절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했던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다섯 번을 리핏하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좀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 공동번역에서 의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성경인데요, 이사야에서 43장 4절입니다 우리 다섯 번을 같이 리핏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까지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서 43장 4절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서 43장 4절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에서 43장 4절 말씀. 아멘. 외우셨습니까?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누군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얘기해 주세요.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You are so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You are my lover.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게 너야. 근데 왜 너는 네 맘대로 너를 평가하고 사탄이 만들어오는 가치체계로 자꾸 네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 아니야. You are so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는 준비가 안 됐어도, 혹시 우리 부모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You are so precious 감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주님을 딴 데 쳐다본 적 없으세요. 늘 우리의 삶을 쳐다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태까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럴진데 우리의 영혼의 새로 태어남 역시, 중생하는 것 역시 우연히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말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연을 가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또 주님이 실행하셔서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시안컵이 있죠. 여러분 익사이링 되십니까? 예? 지금 아시안컵 기도와 말씀만 하시느라고 여러분 TV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지금 아시안컵이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가 4강에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4강에 제가 이 축구에서 그 하나의 그 저 말을 하나 따왔어요. 세트피스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트피스? 세트피스라고 이게 굉장히 철저히 준비돼서 어떤 갖고 있는 맞춤 전술이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코너킥을 이강인 선수가 딱 차잖아요. 그러면 이 공이 딱 날아올 때 헤딩으로, 조규성 같은 키 큰 사람이 헤딩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옆에다 딱 떨어뜨리면 옆에 있던 손흥민이 딱 차서 넣을 건지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막 떨어지는 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세트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세트피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쪽보공을 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내 발로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정말 너무 우연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연의 연속인 것 같은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준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필 왜 그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그거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타나니? 정말 보면 100% 우연 같고 한편으로 보면 100%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철저하게 100%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100%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놨고 한순간도 너에게 눈뗀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보내고 그 타이밍에 그때 이것도 읽게 하고 저것도 보게 하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도 내가 네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제 너의 결정만 남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100% 우연으로만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 사람을 보냈고 내가 너를 여기에 초청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냐 내가 결정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시간이 정오예요. 12시쯤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여기 도착하시기 위해서 거의 한숨도 쉬지 않고 어저녁부터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어두운 밤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디서 왔냐면 수가성에서 와서 우물가까지 온 거예요. 한 1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10분을 늦게 왔거나 그죠? 왜냐하면 여자가 물 기르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10분 일찍 떠나버리면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 예.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달려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예.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지금 어디 갔죠? 점심 사러 갔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그죠?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우물가에 같이 있다가 제자들이 다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죠? 점심 사러 여러분 12명이 갑니까? 뭐 뭘 무슨 소 한 마리 이거 오려고? 예. 12명이 왜 갔을까? 이것은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예수님이 야 다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의 세트피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촉 천민 사마리아인에게 유대 남자가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진짜 목말라서 아니면 말 걸라고 일부러. 예. 여러분 지금 밤새 열두 제자들이 달려와서 우물가에 지금 왔어요. 그 사막 기후고 밤에도 후덥지근합니다. 우물이 거기 있어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도 이미 물을 마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인 한 사람이 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저보다 머리 좋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계획과 필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가 누군지를 소상히 알고 계셨어요. 다음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 한마디 건 이렇게 뭐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자의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보면 이 한 여인을 주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플랜하고 시간까지 모든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세트피스로 여기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모든 인간의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철저하게 나의 중생을, 나의 영생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죠? 소돔성이 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성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죽음의 천사 둘이 지금 소돔성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롯이 그 두 천사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두 천사를, 지나가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 집에서 지금 저녁을 대접합니다. 롯이 그 두 사람을 천사로 알아봤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요, 거룩한 빵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빵을 대접했다는 것은 롯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정성껏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연처럼 천사들이 그냥 볼일 보러 그 앞을 지나갈 때 롯이 거기 서 있다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트피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전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천사들한테 미리 정보를 입수합니다. 당장 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거기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저기에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성 멸망 안 시키실 것이죠? 주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안 멸망시키겠다. 근데 보니까 50명이 안 되네. 아 주님, 그러면 40명 어때요? 40명, 40명, 30명, 20명 계속 내려갑니다. 10명, 아 미안하지만 10명도 없단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롯을 위해서 중보한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중보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 중보 끝에 바로 하나님의 세트피스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 가고, 그리고 마치 우연인 것을 가장하면서 두 죽음의 천사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그 천사를 우연을 가장해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한 것이고, 롯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봤을 때,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을 알아봤을 때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신약의 삭개오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연히 마치 그냥 지나가듯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연을 가장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것도 아셨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본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듯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플랜을 실행시키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연에 우연에 우연에 또 우연이네 라고 그것을 취급할 것이냐. 이제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딴 데 눈 돌린 적이 없다. 나의 관심은 영원이고 바로 너였고 지금도 너다. 바라기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주님이 내 주변을 맴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이 땅에 보내놓고 너에게서 눈뗀 적이 없다. 지금도 나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의 삶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조성하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너를 앉게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태초부터 준비한 나의 플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그분의 복과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VM 처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발라크 발락이란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지금 후카트 그 전에 코라우와 후카트를 지나면서 몇 년이 지나갔는지 아세요? 후카트 기간 안에 38년이 지나가버렸어요. 그 전에 1년차, 2년차는 되게 길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3년차에서부터 40년차 지금 초예요. 요 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여간에 그 한 해 동안 있을 거를 지금 또 이 뭐죠? 저기 뒤에 발라크 이후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후카트까지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뭐의 반복이었어요? 그냥 뭐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적을 보내셔서 아니면 또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회복시키시고 이게요 후카트 하나에 쭉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21장에 보면 21장에서 자 보셨죠? 21장 맨 끝에 21절부터 21장 21절부터네요 시온의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옥의 멸망이 있어요. 제목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발락이 본 거예요. 모압 왕이라고 나와요. 발락이. 근데 지금 뭐라고 썼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듯이 저들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핥아먹을 것 같다. 그러면 핥아먹을 때 나만 쏙 빼놓고 핥아먹을까? 아니 나도 핥아먹힐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겁먹고 두려워하고 고민에 쌓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불러요? 발람을 불러요. 발람이 유대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 중에서 아주 영험하다고 그러죠. 아주 용하다고 그러죠. 그런 점쟁이에요. 여기 점치는 그 다음에 그 돈을 들고 가서 부르러 간 거예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데리러 가잖아요. 부르러 가잖아요. 너가 원하는 권세? 네가 원하는 것 다 줄게. 왜요? 지금 발락은요. 자기네 그 전쟁 무기 전쟁하는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다.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전쟁인 거구나. 그러면 뭘로 맞서야지? 칼과 총이 아니라 총은 없었지. 칼과 창이 아니라 영으로 맞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적으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주술사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 이 다음 절에 보면 네가 축복을 하는 자에겐 축복이 내리고 네가 저주를 하는 자에겐 저주가 내릴 것이다. 네. 이게 뻥이에요?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라니까요? 이 자는 이 발람은 누구와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뻥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잠깐 여기에서 기다려봐.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 너네 여기서 기다려봐. 내가 주님 앞에 이 밤을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볼게. 물어볼게. 대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대답해줄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니 우리 성경에 나와있다니까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있는 저들은 누구냐. 그래서 내용을 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발람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엔 가지 말라 그랬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가라 그랬다니까.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발람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속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 그럼 가. 가는데 누구의 말만 해? 내 말만 해.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그대로 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겼죠. 그렇죠? 사람의 모양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모양과 형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모양은요 겉모양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요 성품까지예요. 주님의 성품까지예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없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자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담고자 하는 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 아니십니까? 아멘 크셔야 돼요. 아멘이셔야 돼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네. 자, 볼게요. 우리 발라크 한번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발라크 나왔어요. 발. 자, 뒤에 뭐죠? 예, 베이트죠. 자, 스펠을 볼게요. 알파벳을 볼게요. 베이트, 그다음에 라멧. 베이트는 뭐예요? 집. 그다음에 훈련. 그리고 소망이에요. 카프 소망이에요. 그죠? 집의 훈련의 소망. 아, 이게 뭐지? 자, 앞에 소망, 아, 뒤에 맨 뒤에 소망을 딱 빼버리면 발이 나와요. 발, 바벨. 아까 발라크와 발람이 같다 그랬죠. 영이 같다 그랬어요. 발라크와 발람을 이름을 지금 그걸 안 적었는데 합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빌벨이 나와요. 빌벨. 빌벨은요, 바벨. 바벨이에요. 바벨탑 여러분 아시죠? 왜 쌓았어요? 내가? 네, 높이 높이 올라가서 뭐를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이에요. 지금 발라크가 뭐라 그러냐면, 자, 6절 볼게요.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누구에게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또 누가? 내가.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나와 우리예요. 그죠? 계속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요, 바벨 이거는요, 나예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 이렇게 여기다가 불상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뭐죠? 뭐 코끼리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북이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최고의 우상입니까? 최고의 우상이 누구예요? 뭐예요? 나거든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내가 죽으면 안 되고.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여기 발라크의 발이, 그리고 발람의 발이 빌벨로서 지금 바벨의 아주 극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쫙 보세요. 밑에 카발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발라크하고 카발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맞아요. 맨 뒤에 있던 쿠프가 어디로 왔어요? 맨 앞으로 왔다니까요. 소망인데요. 저 베이트는 아까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쿠프가 뒤에 가느냐 앞에 오느냐. 내 집을 짓는 것이 발라크고요. 하나님의 집,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신약에 아까 우리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저기 주보에다 적어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아들이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아멘. 이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름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장난하는 애들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사단은요, 발라크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너에게 소망을 가져. 그게 너의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우리보다 강하니. 발라크는요, 지금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주하라 그랬죠. 저주가 뭘까? 저주가 뭘까? 어떤 저주를 이야기할까? 저주는요, 자, 볼게요, 저기에. 저주가 카바라고 나왔어요. 그죠? 카바. 카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근데 여기 밑에 질병, 마할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걸 히브리어를 보면 저주하라 라고 하는 거를요,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르가 뭐죠? 빛이잖아요.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저주로 썼느냐고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오는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병에 걸렸어. 그러면 육신의 병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감기 걸리고, 그것도 병이잖아요. 그러면 병 걸렸을 때, 그랬을 때 훈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어저께 우리 잠깐 구간모 집사님 가서 뵙고 왔어요. 육신이 너무 힘들고 아프세요. 아니 기운이 없으세요.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겨우 이렇게 이거 뭐죠? 워커 잡고 일어나세요. 그분에게 달리기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걷는 것도 힘든데. 아니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뛰지 이 역기 들어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기 때문에 안 돼요. 병에 걸린 거예요. 일어나셔야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의 질병이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라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육신의 질병도 질병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아세요? 혼의 질병이 있어요. 질병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질병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질병도 있어요. 우리 영혼 육 있잖아요. 영의 질병이 있고 혼의 질병이 있고 육의 질병이 있어요. 우리 토라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이 영혼 육 세 개를 다 통틀어서 포함해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영만 갑니까? 아니요, 영과 혼과 육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주라고 하는 거는 너 저주해라, 저들이 다 그냥 죽게끔 해라, 다 죽여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들을 질병 가운데에 들어가게 해줘, 그거예요. 결국엔 지금 어떤, 결국엔 이 발람이 요때는 저주를 못했는데 나중에 어떤 꾀를 내놓잖아요. 유혹하게, 간음하게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유혹이요. 그러면 모압의 여인들이 와서 남자들만 그렇게 유혹을 할까요? 여자들은 그럼 유혹이 안 빠질까요? 아,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다니까요. 나는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뭐 그런 뭐 성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아우 그냥 나는 뭐죠? 목적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있죠. 아, 표현도 몰라.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성적인 것 외에 어떤 것에 대한 소유욕, 이걸로 유혹해요. 또 자녀들이요, 자녀의 성공이요, 그것이 미끼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나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모를 수 있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단도 그 영역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으로 치고 들어와요. 진짜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나가! 나가! 그런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요. 걔네들이 뭐 나가! 그런다고 해서 나갈 존재는 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 근데요 그렇게 유혹을 받기 전에는요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약한지 몰랐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아는데 정작 나는 나도 모르고 있었어. 어떤 유혹이 오고 나니까, 사단의 공격이 오고 나니까 넘어가려고 하다가 딱 용수철처럼 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다? 말씀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정말 아침마다 무시로 수시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전화기 꺼내서 딱 들었는데 말씀이 뜩하니 나오는, 그래야 돼요. 열었는데 유튜브가 나오고요, 열었는데 게임이 나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열었는데 카톡이 가끔 탁하니 뜨는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 카톡을 했었거든. 그런데 정말 매 순간순간 말씀이 팝법처럼 올라올 때, 그때 유혹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오늘 내 말이 좀 저기로 가는데,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 건강하시죠? 육신의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질병, 혼의 질병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발람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다니까요. 근데 발람이 사용이 되어졌냐는 거죠. 좋게. 자, 볼게요. 우리 발람의 예언이 있어요. 우리 주보에 3번에 적혔습니다. 몇 번의 예언을 해요? 네 번을 한다니까요. 네 번. 가서 자, 네, 23장 7절이에요. 저 앞에 민자가 다 빠졌는데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저기 뭐야? 저주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자손들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생길 거다. 그러니 너는 저주해라 말아라. 할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네 번째가 있어서 쭉갈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분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면 이 발람이 저주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발락 당신이 나에게 은금을 집에 온통 꽉 채워서 준다 해도 나는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3차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 그쵸? 이스라엘의 조상, 온 인류의 믿는 자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요한복음도 신약에서 1장 12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4차. 야, 이 이방의 주술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이 선포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장차 오실 왕.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접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왔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야곱이라고 나왔어요. 야곱이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대요. 별이 뭐라고요? 별이 뭐예요? 네, 예수아예요. 메시아가 나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그분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의 아주 용한 주술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 규라고 하죠. 이게 뭐죠? 이렇게 지팡이 방망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명령하는 그게 뭐예요? 왕의 권세, 능력, 통치 바로 그거예요. 그 통치가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인가요?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요, 온 열방, 그때까지, 과거부터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세대까지, 우리 세대까지. 그럼 우리 세대까지 끝나나요? 아니요. 앞으로 올 세대에 반복되어지는 그 끝나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이 일은 어떻게 돼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메시아,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그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이렇게 예수아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놓고 그 선포 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주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 없다, 나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럼 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걸 돌아봐야 돼요. 자, 말씀을 이게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토라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풀지 않았다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나의 삶에 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참 감사하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 말씀을 읽고 보시면서, 특별히 토라포션은요, 한 주 한 주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과 본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집중해서 그 주에 나의 삶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저께 이렇게 나눴는데,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이번 주에 후카트는 뭘까? 후카트, 후카트, 후카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없다.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생겼대요. 막판에 생겼대요. 그거 너무 좋은 자세예요. 왜냐고요? 못 찾아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그만큼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한 주간 가운데에 주님이 이 본문 가운데, 이 제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거에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 놔두실까요? 가만 안 놔두세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냥 팍 집어넣으신다고요. 네, 주님의 역사가 날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과 저주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집에 오셔서, 아니면 자녀를 낳아서, 아니면 이사를 해서, 아니면 썸띵 뭔가가 있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아니면 우리 자녀를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축복기도 받기 원하시죠? 저주기도 받기 원하세요? 축복기도 받기 원하세요? 축복기도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맞지 않아요? 아, 내가 말 잘못했나? 네. 근데요, 축복기도를 원한다라는 얘기는요, 뭐가 먼저인지 아세요? 아니요, 나도 중요해요. 나 얘기가 뭐예요 지금? 그렇죠,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저 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받고 싶은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뭐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 고백인 거거든요. 그 고백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다니까요. 어이, 무슨 소리야? 막 듣기 싫어져요. 저주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막 아멘, 맞아, 아멘, 이런 소리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싫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싫잖아요. 그런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것이 뭐다? 축복이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말렉의 저주요, 이거가 끊어지려면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아말렉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부어주십시오. 그거 있잖아요, 왜 실험하잖아요, 유리병에, 그러니까 보이는 유리컵이나 유리병이나 거기에 잉크물, 아니 커피, 우리 커피 많이 마시니까 커피, 시커먼 커피가 이렇게 딱 담겼어요. 여기 하얀 물을 집어넣고 싶어요. 이거 버리지 않고, 커피 버리지 않고 하얀 물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이 커피물이, 커피와 맑은 물이 섞여서 계속 나가죠? 넘쳐나죠? 한 컵만 부으면, 한 컵만 맑은 물을 부으면 얘가 한 컵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 맑은 물이 돼요? 안 되잖아요. 몇 배를 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전자로 갖다가 이렇게 맑은 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커피물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맑은 물만 남아요. 바로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커먼 커피물이라니까요. 커피 맛있는데. 아, 시커먼 커피물이에요. 근데 그 맑은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냥 있는 만큼만 부어져가지고 되질 않는다니까요. 있는 거 다 끄집어낼 때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 하고 나간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튀쳐나와. 언제까지?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입바른 소리로 감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발라크 주간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정말 내가 우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삶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야곱의 별로, 또 이스라엘의 한 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아를, 그 예수아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나에 대한 것, 나의 것, 우리의 것,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온 열방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0: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카운티 통일광장기도, 이스라엘과 열방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영육이 아울러 강탈당한 오늘의 현실에서 누가 나의 참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고 있는지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못자국, 창자국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앞에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다가 5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거기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들려 올라갔다고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5: 아멘.
4: 난 그 말씀도 그대로 안 믿었어요. 이런 신파 같은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러나 내가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29살 때 완전히 놀래갖고 3년간을 회개했어요. 3년간을. 엎드리기만 하면 아유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을 했는데 돌대가리입니다. 자 어쩜 이렇게 내가 또 내가 7살 때 입교해가지고 21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 이런 바보가 어딨냐.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볼 건 다 받고 성가대도 했고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못 깨달았을까.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내 머리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김재수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성령이 누구냐고 나는 성령 얘기 듣지 못했어요. 아주 전통파 장로교만 다녀가지고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들어도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거 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성령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그래서 김재순 목사님이 부흥강사로 시골교회 오셔갖고 내가 개척하기 전 얘기입니다. 내가 나가서 병고침 받은 그 교회에서 막 부흥하시는데 맨날 성령 얘기하시더니 4월째 되는 날에 양손 높이 들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외치래요. 그래서 난 또 성격이 내가 이북 사람 기질이 있어. 어릴 때 철없을 때 나왔지만은 솔직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님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혼미진 거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좀 와주세요. 그랬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바람소리가 웬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제가 간증합니다. 근데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회리 바람소리 같이 들려요. 휙 이런 소리가 아주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초겨울이었습니다.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넓은 교회당이에요. 새로 졌는데 창문이

들어보니까 나는 갓난아기 때도 안 우는 게내 특징이었다네. 우는 건 몰랐대. 커서도 안 울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412명이 졸업을 했는데 강당이 떠나가게 다 울었어요. 411명이 울었는데 나만 안 울었으니까. 왜 우냐 나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면서 이래요. 내가 말을 해요. 내가 나보고 너뭐 이렇게 잘났니? 교만하다고 나한테 막 나에게 막 꾸중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러면서 내가 깔본 사람들이 쫙 리스트가 지나가네. 제일 깔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자도 안 붙여 난 속으로 목사. 응?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모자르면 일반 대학 못 가가지고 날마다 신학대학은 보면은 마이너스 사람이 모자라갖고 마이너스인데 아 저거 일반 대학 못 가니까 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두 번째 누굴 제일 깔봤냐면 전도사. 전도사들을 제일 깔본 거요. 얼마나 저거 남편도 소박동인가 보다. 먹고 살데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뒷따라다니면서 밤낮 가서 신방 가서 얻어먹고 월급 몇푼 받아먹고 또 내가 학생 쪽이면요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참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한참 까불고 다니려고 하이힐 이만한 걸 신고 다니는데 이거는 꼭두기 신 같은 미국 구제품 나와갖고 꼭두기 신발 같은 거 신고 미국에서 난 구제품 오바 입고 이러고 가방 들고 여기다 새카만 치마 저걸 입고서는 머리에 말똥 같은 머리 하나 뒤에다 붙이고 그리고 목사님 가면은 목사님 신방 따로 다니는 거죠. 아유 먹고 살데 없으니까는 교회 와가지고 얻어먹고 저러고 다니니 팔자가 더럽게 사나운 여자구나. 이러니까 또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체를 다 깔보는 거지. 그리고 신방 간다고들 쭉 목사님 따라 장로님이 가면서 또 가만히 있나 떠들지. 장로님 어쩌고를 아 되게 할 짓도 없네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20초씩 해서 얻어먹고 다녀. 거의 다 깔봤어 내가. 8년간을 그랬어요. 거의 리스트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뭐 윗사람들 막 깔보고 그런 것들이 차례차례 지나가서 얼마나 놀랬는지요 내가. 놀래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밤새껏 회개했어요. 부흥 강사님은 가버리셨는데 몇 사람이 처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더라고요. 밤새껏 울고 회개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또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시고 나서 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자다가 눈 떠가지고선 성경을 그때서 읽어 이제 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입니다. 그전에는 펴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책도 있나 이거. 어? 아무리 무슨 유명하다는 뭐 노벨상 받았다는 그런 그 소설책만 있으면 나는 얼른 사다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말하는 데는 항상 비어 있다고 그죠? 드문드문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읽기가 좋잖아요. 얼른 넘어가잖아. 이거는 뭐가 꽉꽉 차가지고 숨통이 콱 막히네 그냥. 그러니까 5분만 읽어도 이건 많이 읽는 건데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맘다 이렇게 덮어 있고 교회 다닐 때도요 먼지가 팍 껴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판인데 성경을 다시 펴 들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구구절절이 구구절절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누가 일러주지 않았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엎드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멍충이가 없는 거라 이게. 주여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는데 큰 실수였습니다. 내가 돌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하겠다고 한 번만 딱 먹으면 1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산수를 잘 풀었어요. 고등학교 올라선 수학, 그러니까 수학 주임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거는 다 모르지만 어제 공부를 내가 하면은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줄로 착각을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십몇 년을 교회 다니고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엎드려서 돌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다음에 뭐가 또 떠올래? 야, 돌멩이도 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뭐래? 아, 주여, 그럼 내가 돌멩이 같은 인간인데 나를 주님의 제자로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뭐가 또 떠오르냐면 호산나 찬송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는 잠잠하라고 좀 그러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러셨거든요. 아, 그 말씀이 또 떠오르네. 그 성경은 내가 많이 알았던 거지, 안 믿은 거지. 근데 이제, 아이고, 주여. 아이, 내가 돌멩이 같은 인간인데, 나도 좀 떠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 없습니다. 하고 하다니까 누가 들으면은 너무 무식하거든,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조금 고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내가 속뜁니다. 돌대가리. 속뜁니다. 속뜁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3년간 했어요. 3년간. 엎드리기만 하면 나는 속뜁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그렇게

0: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학교에 내가 출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 생각 같으면 탁 놓고 앉아서 TV나 보든가 하여튼 뭐 다른 책을 읽지만은 그 야산이 있어, 그 바로 산 있는데 올라가가지고선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그래 기도해준다 그러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더 난리치고 만날 기도하냐?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기도가 하고 싶으면 못 사는 거라. 기도가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거야.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밤새워서 혼자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이사야서를 갖다 하룻밤 사이에 다 뗐어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쫙 읽으면서 보니까 유명한 명작들, 내가 읽었던 것들이 전부 여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재를 뽑아갖고 거기다가 물 좀 타갖고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액기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명작 소설들을 다 남겨버리고 집에는 성경책만 하나 딱 놨어요.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교재하고 성경책만 딱 놓고 다 책을 남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만능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와달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닫아 비를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850대 1로 우상들하고 싸움해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로 죽을 사람도 살아요. 엘리사의 기도는 금방 죽은 아들도 살렸고, 애기 못 낳는 여자 애기 낳게 만들었고, 여러분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가 되기 시작됐을 때, 가장 좁은 길로 갔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나는 내병 때문에 월급 받으면 다 갖다 병원에 갖다 바치고도 못 알아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밤낮 아주 빚이 항상 안 떠나는 거야. 왜? 약값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영양제 안 맞으면 내가 일을 못하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두 번 받고 나버렸어요. 내가 29살까지, 22살 때부터 29살까지 그동안은 내 몸뚱이가 뭐냐, 한참 청춘을 전부 다 병동이야. 내가 종합병원이야. 그냥 나중에는 어느 병원에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에? 이게 뭐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축농축이라고 그러고, 아 무슨 병원마다 가면 병이 다 있어. 그 어딜 갈까? 그런데 그 국민학교도 못 나온 강고회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기도받아, 기도받아. 아, 기도해서 낳는다 그러면 뭐, 병원에 하나 필요 없게? 그리고 소리 빽빽 치던 내가 강제로 기도 두 번 받고 나서 강제 받았어요. 아, 그리고 그 지독한 위장병 떨어져 버리고, 간염이 떨어져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종합병으로 저녁이 되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와갖고, 아, 애들 가르치다 말고 직장에서 두드러기가 툭 나오고, 또 두드러기 고친다고 또 주사 맞다가 잘못 맞다가 여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잼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래도 내가 완전히 확 해방이 되고 나니까 돈 쓸 데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야, 나는 누가 11조 내라고 그래서 내지 않았어요. 너무 싼 게 11조더라고요. 아니 그래 10분의 1만 내면은 황충이 막아준다고 하니, 황충이라는 건 나는 병으로 생각이 되거든. 하도 아팠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의료보험 드는 것보다 싸구나.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뚝 떨어지면서부터 계속 11조를 내기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설 수 있었던 거는 120성도가 1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1: 아멘.
0: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하늘 보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움직입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1: 아멘.
0: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겁니다.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1: 아멘.
0: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1: 아멘.
0: 분명히 그 환난이 물러갑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더욱 감사하기도 하십시오.
1: 아멘.
0: 그러면 기쁜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1: 아멘.
0: 그리고 재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재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굉장한 관심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수많은 암 환자, 수많은 중풍 환자, 또 여러분 뇌졸중, 무슨 또 못 고치는 간질병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치고, 의사가 못 고치는 것만 교회에서는 고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져 갔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정순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도 아니 60살인데 내가 볼 때 할머니죠. 나는 30대니까 이분이 지하실 속에다가 김치떡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이제요. 김치풀을 내려가다가 매끌매끌 얼은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3층만 내려가면 돼요. 계단이 3개인데 그릇을 들고 내려가다가 쫙 미끄러지면서 나가 넘어지니까 여기가 또 부러졌어요. 여기 좌골인데 또 부러졌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또 부러져갖고 신경만 안 끊어지고 있다 이거. 아 그러더니 여기 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럼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신경까지 건드려버리면 완전히 하체가 마비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손 못 대겠다고 하면서 흉대만 잔뜩 대갖고 지금 이 1년인가 1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배를 깔고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내가 장희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긴 더군다나 3층입니다. 근데 70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굉장히 넓었어요. 3층인데 거기를 없다시피 아들 딸들이 업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우라고 그랬죠. 누웠는데 흉대를 딱 끌렀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거짓말 아니야 이만큼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흘 동안 있으면 낫는다. 근데 사흘 동안 더 아플 거다. 왜? 수술하니까. 그렇게 말이 나가요. 근데 이분이요. 오늘 미아리 교회 나가다가 1년째 못 가고 있어. 지금 아프니까 못 갈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말을 믿고서 혁대는 뛰고 올라오지만 맨날 그 높은 그 3층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3층 층계를 아들 딸 도움받아갖고 걸어서 올라오는데 3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올째 되는 날 왔는데 다 나버린 거야. 할렐루야.
1: 아, 네.
0: 판판하게 그러세요. 그 해가 몇 년이냐. 그 해 여기서 5.16 광장에서 대집회가 있어. 100만 성도가 모였어요. 아 보니까 이정순 집사가 그때 열렬한 우리 교인 됐는데 이분이 우리 교인보다 1시간 먼저 가서 버스타고 와가지고 쫙 자리 깔아놓고 우리 교인들 갈 자리 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보다 더 빨라. 뭐 그런 얘기는 뭐 수없이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못 고칠 병도 없고요.
1: 아멘.
0: 다 고칩니다. 할렐루야.
1: 아멘.
0: 마태복음 7장 7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다 열릴 것인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1: 아멘.
0: 생선 달라 하는데 전갈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1: 아멘.
0: 세상의 부모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게 비하면 대단히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동물은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물들은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저주받아서 그런 건지 절대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소나 여러분 뭐 말이나 또는 뭐든지 동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만은 하늘로 머리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날로부터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뭐냐면은 천국의 지부입니다. 지부. 브랜치 오브 헤븐이에요. 천국의 지부인데 이 내가 성령을 받아봐서 알아요. 성령 받고 정말로 확신이 생기니까요.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만 지나가면요. 거기서 내가 묵념을 하는 거 어떤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귀한 곳이 있나. 그리고 교회에다가 뭐 바치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교회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경외스럽고 목사님들이 그전엔 막 허튼 생각을 막 했는데 이제는 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뽑아내서 기름 부신 분들이구나. 그때부터 목사님 이름 내가 천사같이 바라봤어요. 자 오늘 죄는 뭐가 죄냐. 그것은 이제 처음 제1차 죄고 두 번째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시키는 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옆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딱 퍼져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때이 사람은 참 회개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레위기 17장 9절로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 나도 내 마음이 참 정직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인지 알았지만은 성령 받고 보니까 아이고 제일 더러운 게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코멜리언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그 도마뱀이 있어요. 이거 아주 희한한 뱀이래요. 이거는 길에 나가면요 길바닥 흑색하고 똑같이 변해요. 하여튼 나무 꼭대기로 나무 있는 데 가면요 나무 색깔로 변해요. 그때 그 주위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사람들이 못볼 정도로 노란 바위에 올라가면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아주 징그러운 그런 뱀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사복을 잘 빼입고 교회 가면은 혼자 신사이고 가장 잘 믿는 교인인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절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오늘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이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각각 그 행실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오늘 뭔가를 아침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인내 언행심사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내가 혹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또 내가 진실되게 마음을 먹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말과 행동을 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응답이 되려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에.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3일 만에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와글와글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간질병 걸렸는데 아홉 제자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하나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아홉 제자가 전부 실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의심받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할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요, 자기들은 왜못 고쳤을까? 그이 아이가 다 나가지고 간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그 아이를 못 고쳤을까요? 믿음이 적은 인간이라. 오늘 믿음이 적은 사람 되지 마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조금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그냥 근심 걱정에 눌리고 막 야단이에요. 믿음이 클수록 담대하고 믿음이 클수록 침착한 겁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그 광부들이요, 거기 팀장 특별히 믿음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크면 침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다. 모여 앉아서 기도. 그 다음에 다 건진받고 나와서도요, 그들이 칠레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모여서 감사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걸 미리 예비해 놓으시기도 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딸 시집 보내려고 뭐 예장 준비하는 식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살죠. 땅을 밟고 사는데 만약에 이 땅이요 너무 지나치게 부드러우면 우리 발이 푹푹 빠집니다. 그렇죠? 또 너무 딱딱하면 곡식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밟아도 빠지지 않고 곡식은 곡식대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적당하게 굳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구가 둥근가? 둥그러야지 공기들이 전부 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비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다응답을 주신다.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생각지 않은 병이 들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환란이 오기도 하고, 엉뚱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요, 인간의 머리막 굴리면서 먼저 그거를 인간의 수법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지 말고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만 기도를 먼저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영광선교회 이명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45-8955 213지역 245-895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물질과 영성 실용단계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직도 내가 떡으로 이 세상을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하고 계심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게 나를 객관적으로 좀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기 사랑 안에서 들여다보면요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 아 지금 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받고 있네. 아유 그래 감사하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만을 믿을 거야 이런 어떤 그런 거로 넘어가야지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갖고 난 너무 불쌍해 나는 왜 이런 취급만 받고 살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이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거기를 딱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를 봐야 돼. 그러면 넉넉히 감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봐라. 하나님 이런 일 하고 계시네. 그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내가 바꿔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넉넉히 이기는 마음이 생겨. 별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내가 왜 불쌍해. 하나님 지금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안 불쌍해요. 이게 바라보는 척도 너무 나 자신에게 빠져서 바라보면 너무 불쌍해. 그냥 콱 이혼해버릴까 그냥.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봐야 돼. 나를 위해서. 아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아직도 이걸 못 배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아직 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시내가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누가 앉아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에 앉아 있었더니 누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뭘 물어왔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죠. 그죠? 왜냐하면 물은 여기 있으니까 물이 마를 때까지 이제 엘리야가 거기 있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누가 까마귀를 시켰습니까? 물어다 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자는 다 누굽니까? 까마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이 오게 하심.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준다 생각하잖아.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까마귀로 사용하신다니까. 이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돈을 벌면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데 그 속에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물질이 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이 안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걸 인정해야 돼. 물질이 오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래요? 이 사람, 이 까마귀를, 이 미친 까마귀야. 왜 안 갖다 줘? 왜 안 갖다 줘? 너 다리를 하나 그냥 콱 분들이나 빼 그냥 막. 너 일로 와봐. 까마귀는 다리 내봐. 그냥 콱 분들어 버릴 거야 그냥. 왜 제대로 일을 안 해? 근데 누가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요. 물질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울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이 까마귀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줘라, 주지 마라. 갖다 줘라, 갖다 주지 마. 아직 갖다 줄 때가 아니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안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아직 훈련이 덜 돼가고. 그렇잖아요. 돈은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실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돈이 뭐가 그렇게 큽니까?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입을 거, 먹을 거 있으면 충족한 거예요. 아멘. 거기다 이상 사실 뭘 바래요? 응? 내가 뭐 그 돈 더 있으면 뭐 옷 더 잘 입고 딴 남자 만날 건가? 아니잖아요. 메이비야.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진짜 또 하나님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받는 이유가요,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걸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눈이. 그게 영적 지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영안만 열려서 천국과 지옥만 보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안은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죠. 늘 사람을 대하고 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늘 사람이 하는 짓만 보면은 그냥 확 죽이고 싶지 그냥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이는 그게 아니라 더 큰 손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죠? 하나님한테 삿대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삿대질하고 사람을 미워, 이게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사람에게 삿대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는 게 누구를 욕하는 거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특징이 뭡니까? 네 번째, 지족하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밭에 심고 그 밭에서 거둔다. 여러분이 물질을 쓰는 게요, 하나님의 밭에다 심는 거예요. 밭에다가 심고 하나님 밭에서,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거둔다. 예. 여러분이 물질, 자, 여러분의 물질이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거. 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의 밭에다가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가 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인데, 누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쓰고 거기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5분도 같이 해요. 5분은 물질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나한테 오면 나한테 온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심으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써라 그 물질을. 그럼 그분한테 쓰는 것이 그 밭에다가 쓰는 것이 내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 있지만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내가 저거한테 50%, 100% 썼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쓰네. 그렇잖아요. 그런 보상 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100불 줘도 내가 100불 그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이웃에게 주는 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로 생각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보상 심리가 없는 거예요. 서운함이 없고 내 공로가 없고 자랑이 없고. 우리는 내한테 들어왔으면 그 돈이 내 돈이라 생각해. 내 돈이 아니라 남에게 쓸 때도 남에게 줄 때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내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드리는 자는 어요? 자꾸 드리는 자는 어떨까요? 자꾸 하나님께서 줍니다. 왜? 올바로 쓰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니까 더 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흘러야 돼. 위에서 내리면 밑으로 내려야 돼. 흘러야 돼. 이게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흘러야 돼. 흘러. 그럼 계속 받잖아요. 썩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써도. 내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것을 가지고 저 이 집사한테 쓴다. 그러면 저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뭘 선물하겠지? 어? 그런 보상 심리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 게 아닌데 뭐 뭘 아까워 아깝게는. 아까운 생각 있다 없다 이게 없어집니다. 왜? 내 게 아닌데 뭐. 하나님은 잠깐 나에게 맡겨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흘러가게끔. 제가 전에 한번 누구한테 옷을 한 벌 모교 성경반에 오신 분인데 영성훈련반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슈트가 뭐죠? 양복, 바지하고 위에 마이하고 그분은 까만 것도 있고 밤색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호원이신데 간호원을 오래 하셨나 봐. 근데 저를 보고 집에 한번 오시라 그러더니 밤색 슈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주 새 거야 진짜. 자기도 한 번인가밖에 안 입었대. 근데 이걸 드리고 싶대 목사님은 나한테. 근데 내가 받아놓고요. 저도 딱 한 번인가 입고 그냥 모셔놨어요. 나한테 딱 맞아. 맞는데도 안 입어지는 거예요. 괜히 손도 안 가고 괜히 입어지지도 않고. 그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저께 진짜 그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왜 내가 손이 안 가고 왜 안 입어지는지 이제 알았어요. 나를 거쳐서 그분한테 주려고. 그분은 정말 옷이 없는 분이거든요. 응? 어? 근데 옷이 진짜 필요한 분이야. 어? 어? 막 버스비도 없어서 막 걸어다니고 이런 분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옷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 내한테 있다는 생각 못하고 딴 사람한테 오히려 사갖고 주려고 그랬는데 산 거는 5불씩 주고 샀어요. 그럼 세일을 하길래 샀는데 몇 개 산 거는 안 입겠대 그거는. 좀 후줄거려하게 보였나 봐 그래도. 근데 제가 그거 슈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탁 갖고 와서 이거 제가 봐도 참 이뻐. 아 이거 이렇게 아 이거는 갖고 가겠대. 근데 제가 딱 든지 아 이 주인이 바로 이자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거쳐서 내 게 아닌 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거쳐서 가게 하신. 그 제가 저도 그 옷이 안 입어지는 거예요. 안 입어진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왜 하여간 하나님은요 우리 게 아닌 거 그러니까 이 물질도 우리 게 아니라는 사실은 내가 먹고 입을 거 외에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건데 우리를 거쳐서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 옷이 내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별로 없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싹 거쳐서 가버리는 거 봐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나한테 그 왜 왔으면 그게 내가 왜 안 입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때가 되니까 딱 가는 거 봐요. 그 사람 너무 감사해 갖고 가세요. 너무 잘 입을 거예요 그거. 저랑 똑같거든 사이즈가. 저랑 같이 쓰면은 언니냐 그럴 정도로 나랑 또 닮았어요. 하여간 그 슈트가 내가 보기엔 한 2-300불은 할 것 같아요. 싼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한 몇백 불 하는 것 같아. 아주 천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줄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것이 사실은 그 받는 사람이 물질을 받지만 하나님을 받는 것 같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는 것 같이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공로가 나가면 안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이 물질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받는 것처럼 받게 하려면 하나님을 주는 거거든요. 물질은 누굴 주는 거다?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주는 것이. 근데 나를 줘버리면요. 나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잖아요. 사람의 냄새.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받아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나중에 이상하게 되어버려 사망의 일이 되어버리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물질을 이웃에게 줄 때, 물질을 이웃에게 베풀 때 누구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드려야 돼. 그 이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 이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요. 주라 그래야 하면 후인 엄청 되돌리지 하나님한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한테서 받는다. 내가 이 집사한테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김 집사한테 거둬요. 하나님 김 집사로부터 오게 하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으로 하면 저거는 내가 많이 베풀는데 지금 하나도 안 베풀고 말이야 이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사를 통해서 주지도 않아. 거두게도 못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받으려면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풀지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소스는 여러 군데예요. 이 집사한테 줬으면 이 집사로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할 능력이 없어. 줄 능력이 없는 거야. 항상 베품을 받는 사람이지 우리한테 베푼 자가 아니에요. 베푼 자는 따로 있어. 아멘입니까? 그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 아멘? 늘 베풀더라도 늘 하나님한테 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다 거두게 하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합니다. 내가 심은 짓는 곳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심는다는 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있어야 후이 넘쳐서 하나님도 되돌려 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9장에 예. 6절, 7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이나 도와줄 액수는 마음에 딱딱 오는 거 알죠? 이게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깎아내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읽으면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을 씨앗을 반드시 씨를 주신다는 것이죠. 씨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 가난에 있으면 가난에 심어야 될 씨까지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거두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 실용 단계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물질 2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실용 단계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물질 때문에 울고불고한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누가 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울고불고할 일도 없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뭐. 하나님 날 좋게 하려고 하실까? 안 좋게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 날 망하려고 하시려고 돈을 안 주실까? 날 좋게 하려고 돈을 안 주실까요? 생각을 해봐. 지금 불편하지만 나를 정말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그들 자녀에게 마련하신 생각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하고 계신다잖아. 아멘. 누구한테요? 통과되는 자한테. 아무한테나 하는 게 통과되는 자. 가난을 아무나 주는 게 가난은 뭐예요? 현세 천국이거든요. 현세 천국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난. 그러니까는 여러분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돈 저보다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1불도 딱 1불 50전 있을 때가 있어서 50전 코로 두 개. 근데 그것도 왜 내가 갖고 있었냐? 속옷발 그 론드리 가면 속옷발 돈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코로 두 개 갖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 그때 코로 두 개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코로 두 개. 그래서 속옷발 옷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예배를 볼 때 수요 예배 때 가부의 두 랩진을 생각하면서 랩돈을 생각하면서 두 개를 다 내버렸어요. 그러면 속옷발 돈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 이게 녹음되면 좀 그런데. 근데요, 참,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정말 돈 수중에 하나도 없어도 그때 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주면 안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설마 날 굶어 죽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라면 하나 끓여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먹고 앉아있을 때 맨날 라면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 여동생이 와갖고 언니는 라면 끓여놓고도 감사하냐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래, 감사하다 야. 저 아프리카 굶어 죽는 애들 지금 200만 명이래. 200만 명. 내가 굶어 죽냐?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아 진짜 감사한 거예요. 굶어 죽는 애들 200만 명이래 지금. 그래서 나도 지금 양심에 지금 가치가 막 올라 그래요. 한 달에 10불. 근데 우리가 나가는 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나중에 뭐 설명하겠지만 하여간 어린애들 도와주는 또 돈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어 지금. 한 300불, 200몇 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하려니까 사실은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이제 부담감이 오고 이러면 또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액수를 정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돈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먹고 사는 건요. 엄마 있으면 되고 먹는 거 있으면 돼요. 그게 분깃이야.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근데 더 주신다. 그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를 안 준다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주시나 보다. 나보고 쓰지 말라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고 내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 뜻대로도 못 살아드리고 지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왜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돈 쓰고 내 남편을 위해서 돈 쓰고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걸 알고 계셔요. 그 마음이 싹 바꿔져서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쓰는 거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맡긴 자녀를 잘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하고 내 새끼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게 안 아까운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마음이 마음 자세가 틀려요. 상이 틀려요.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바꿔지기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0: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 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오늘도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독 광부의 아메리칸 성공 이야기인 향기로운 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만이복지재단과 한국학원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형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인과 흑인 사이의 협력 증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인들은 미천이 모자라 소상인이 되어 그들의 이웃이 되어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이민생활 초기에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 있으면서 경제 구조상 상품 제조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 상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분노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나는 1988년까지 경영하였던 웨스턴 바디샵에서 굿니어 타이어를 특정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인 미국 대기업과 소비자인 소수민족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의 중간업자로서 역할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한인으로서의 중간 판매 역할을 UCLA 등 학계에서도 폭넓게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인이 된 이선주 목사가 쓴 사이국 폭동 백서를 나는 읽고 이러한 해석을 비롯하여 많은 일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이국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40여 명의 한인 소상인들과 학자들을 만나 겪은 순환을 듣고 그 원인을 파헤쳐 책을 썼기 때문에 폭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4.19 인종 폭동 이후 미주 한인사회와 교회에서는 한옥 갈등을 넘어서 용서와 화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한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비즈니스로 번 돈의 일부를 모아 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며 한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흑인 사회의 지도자들을 조국에 초청하여 두 인종 사이에 협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흑인 지도자들을 돕는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기와 시련을 새로운 시작과 기회라는 입장에서 한옥 두 공동체는 사이구를 기점으로 공존, 공생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해와 연대운동은 한인들이 겪은 환란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 곧 보다 나은 기회를 위한 시련이라는 역사에 대한 해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19 폭동 직후 한인타운 거리를 누빈 평화행진으로 시작된 한옥사의 화해운동은 그 뒤 미국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본래 로스앤젤레스에서뿐만 아니라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아틀란타, 달라스에서도 두 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분규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가족 이민이 시작되면서 소수계 상인들은 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역사에 들어가서 영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자 상인과 고객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고 도난과 살인 사건이 따르게 되어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19 폭동을 계기로 한인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해와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의 평화행진이 일으킨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인교회 지도자와 신학자 그리고 지식인들은 미국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전개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인권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 운동이 같은 소수민족인 한인들에게 오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2세와 3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과 헌신을 자주 칭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4.19 폭동 직후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의 평화행진이 낳은 하나의 열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마니재단 대표 박형만 장로님의 칼럼 함께하셨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M 1650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메모리얼데이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25일 오늘은 한국 문학계가 큰 별을 잃었죠. 네, 금화 피천득 선생이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날입니다. 피천득 선생 하면 인연이 떠오르시죠? 그리워하는데도 한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각자가 접했을 시기는 다르겠지만 우리 가슴에 오래 남아있는 문장이면은 틀림없죠? 그래도 그리운 사람들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서 사는 게 좋겠죠. 이번 연휴 통해서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 계속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연휴지만 그래도 국제정세는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사건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오늘은 음악도 좀 많이 전해드리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이 잘하면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도 같네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대해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며칠은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의견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직 합의안이 서명된 것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과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폐기를 약속하기로 했지만 그 방식은 아직 협상 중이라면서 이란의 미사일이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에 관한 내용 역시 이 추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또 이란 제재 일부 해제 및 추가적인 핵 협상 실시 등을 명시하는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양측이 이 양해각서 MOU를 먼저 합의한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핵 문제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즉각 박탈하지 않는 잠정 합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과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우선 합의한 뒤에 핵 협상을 진행하자는 이란 측의 제안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죠. 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도 수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과 종전 협상을 수행 중인 미국 대표들에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서둘러서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핵무기 또는 핵폭탄을 개발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비판적이었던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면서 이렇게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이란의 위협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이미 나 있었던 개버드 국장인데요. 미국의 정부 수집과 관리의 최종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또 대이란 전쟁 국면에서 배제돼 있었던 인물입니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다음 달 30일부로 물러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이란 핵시설 폭격 작전을 논의했던 회의에서도 배제됐고 또 2월 28일 이란 공격 작전을 개시한 마로라고 상황실의 조수조차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국가정보국장의 약자 DNI가 개버드 국장을 초대하지 말라, Do not invite, Do not invite를 뜻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돌은 상태입니다. 네, 이라크 전 참전군인 출신으로 사선 하원 의원을 지냈던 개버드 국장,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인물입니다. 지난 토요일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사건 들으셨죠? 네, 경호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이 괴한은 사살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동부 시각으로 오후 6시쯤 17번가와 펜실베니아 에버니 교차로에서 한 사람이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발사하기 시작했다라고 비밀 경호국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경호 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해 용의자를 맞췄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지나던 행인 한 명이 총에 맞아서 중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행인이 총기범이 쏜 총에 맞았는지 아니면 SS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피격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자주 주말에 백악관을 비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는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연휴인데 조금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밝고 가벼운 음악 한 곡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광고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 모양.

0: 녹용 홍삼
1: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2: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0: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0: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7: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8: 우메캔
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7: 감사한다면
8: 사랑한다면
7: 역시 우메캔
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9: 888-941-3311 우메캔
1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고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커먼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위고비 마운자로 뭐 직접 복용하진 않아도 워낙 유명해져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비만 치료제. 그런데 이 비만 못지않게 당뇨 그리고 암 전이를 억제하는데 좋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학 연구팀이 각종 암 1기에서부터 3기까지의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이 GLP 계열 약물이죠. 비만 치료제. 이걸 복용을 시작한 환자 1,225명을 선발했는데요. 그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그룹은 폐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개 암에서 4기로의 전이 진행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 이 약물을 복용한 그룹의 폐암 전이 진행률은 10%로 다른 약을 복용한 그룹의 전이율 22%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고요. 유방암 전이율은 10.2% 그리고 대장암의 경우에도 13.4%인데 다른 약물을 먹은 그룹과 비교해 보니까 역시 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7개 암 모두에서 생존율 개선 효과가 뚜렷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암에서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점 다 연결이 되겠죠? 이 GLP 계열의 약물이 심혈관 질환을 가진 성인의 치료 옵션으로 공식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좀 시간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1일 영국 런던에서요. 세계적인 권위의 의료기술 의약품 평가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는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이 이례적인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위고비를 심혈관 질환을 가진 성인의 치료 옵션으로 공식 권고한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는 단순한 의약품 승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권고문을 통해서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요, 이번 결정은 해당 약물이 체중 감소를 넘어서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비만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관련 의료비 지출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이 비만 성인의 연간 의료비는 약 12,600달러였습니다. 비만이 아닌 경우에 2.6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만 치료제가 단순한 체중 감소를 넘어서 심혈관 위험 감소 등 임상적인 혜택을 보이면서 보험업계의 새로운 변수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임상 3상 시험을 했는데요. 이 발표를 보면서 주목할 점은 이 심혈관 혜택은 체중 감소가 나타나기 이전인 임상 초기부터 관찰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GLP-1의 심혈관 보호 효과가 단순히 체중 감량의 결과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장기 의료비 절감 가능성 측면에서의 논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뇨나 비만을 넘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의료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또 이런 변화의 파장은 보험사를 넘어서 일상생활, 직장 내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작년에 고용주의 55%가 당뇨 치료 목적으로 또 36%가 당뇨와 비만 치료를 모두 포함해서 이 GLP-1 계열의 약물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대단하죠? 복지 차원이라면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는 결국 직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비만 자체가 결근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업무 집중도 저하를 낳고 또 산업재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비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비만 환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푸드 노이즈라는 게 있대요. 이건 배고픔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음식에 대한 생각, 갈망, 집착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푸드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뭐 의학적 진단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만, 과체중 환자들에게서 흔하게 보고되는 현상인데요. 이런 푸드 노이즈는 식습관 조절을 어렵게 하고 삶의 질, 또 정신적인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런데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가 바로 이 푸드 노이즈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최소 4개월 이상 위고비를 투여한 미국 성인 550명 가운데서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계속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투여 전에는 62%였는데 무려 16%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63에서 15%로 줄어들었고요. 음식 생각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자신을 또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런 비율도 60%였는데 투여 후에는 20%로 역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뇌의 보상, 갈망, 회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음식 자극에 대한 반응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보는 이 약의 특징입니다. 자,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 곧바로 소비 시장의 구조마저 흔들기 시작합니다. 초가공식품, 단음식, 알코올 섭취에 대한 욕구 역시 많이 감소하면서 코카콜라와 펩시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아예 이 비만 치료제 얘기를 꺼냅니다. 여기에 따른 섭취량 감소를 경영상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브랜드 네슬레 많이 아시죠? 이 네슬레는 저칼로리, 고단백 제품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고 하고요. 맥도날드 역시 GLP-1 사용자를 겨냥한 지방은 줄인 고단백 메뉴와 아주 적은 용량, 소용량 옵션을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벅스마저도 네, 지난해 9월 말부터 출시한 메뉴가 있죠. 프로틴 플러스 커피, 이른바 프로피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구조적인 전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하는 미국 성인이 이미 전체의 약 8명 가운데 1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처방 건수는 지난 2021년 이후에 30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식품 산업 전반에서 제품 전략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어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한두 달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원유가 공급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어제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은 다시 항해가 가능할 것이고 거의 즉시 정유시설들에 원유를 다시 채워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유조선은 하루에 약 300해리, 즉 약 550km를 간다. 그래서 해협과 가까운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은 즉시 원유를 공급받을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그것을 정제 제품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뉴질랜드처럼 더 아래쪽에 있는 곳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면서도 실제로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지구상의 모든 정유시설이 필요한 모든 원유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유시설에서 원유를 받으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정유를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유 한 방울이 정유 공장에 들어가서 화학적으로 분해 그리고 정제되어 나오는 시간은 24시간에서 최장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입고 또는 탱크 대기 또 철저한 품질 검사 시간 등 출하 준비까지 들어가는 데 포함되는 실질적인 공장 내에 체류하는 기간은 보통 가장 빠르면 3일 정도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 대주주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고발 절차상 형식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5.18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하는가 하면 홍보 포스터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5.18 유공자나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스타벅스가 어떤 경위로 이 같은 프로모션을 기획했으며 내부에서 문제 제기 등은 없었는지 또 위로는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이 일요일에 부처님 탄신일을 맞아서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내고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네요. 5월에 좀 휴일이 많아서 평일에 일하는 모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만큼은 정말 선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죠? 그 어느 때보다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할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 공보물 배송도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공보물을 배송하는 데만 무려 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한번 보지도 않고 봉투째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벌써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각 아파트의 재활용 수거함에는 뜯지도 않은 봉투가 한가득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우편함 주변에서도 봉투만 뜯어서 선거인 등재번호만 확인하고 버린 공보물이 널려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을 봉투째 버린다는 응답이 18%,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17%로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은 공보물 정보를 접하지 않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발송에 든 세금이 약 299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2,400만 세대로 나누게 되면 세대당 발송비만 약 1,245원 꼴이라고 합니다. 물론 후보들의 공보물 제작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히 젊은 분들이 셀폰으로 검색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또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종이 홍보물 과연 필요할까? 구시대적인 방식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많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제작비, 발송비를 좀 아끼면서 그러면서도 유권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방법,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서 가슴을 졸이던 게 엊그제였는데 이제 또 카카오가 파업하지 않나 관심과 함께 조금은 걱정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27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18일에 1차 조정을 가졌는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차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긴장감이 꽤 고조돼 있다고 하는데요.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은 역시 성과급 보상 구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의 13에서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노조 측은 교섭 과정에 검토한 가운데 하나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경영진에게는 수십억 원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직원에게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불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제시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파업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여파가 미칠까가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 내 1위 메신저이자 뭐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1위라고 할 수 있죠.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의 서비스가 혹시 중단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당장 카톡 먹통과 같은 극단적인 서비스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IT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인력과 필수 대기 인력을 투입해서 유지 보수와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또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리스크 역시 커질 수 있겠죠. 네, 특히 이번 카카오 노사 합의에 주목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제조업과는 달리 대규모 전면 파업 전례가 드물었던 IT 업계에서 이번 카카오의 행보는 업계 전반의 노조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 파장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카카오는 정말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써보셨습니까? 상품권을 사서 그대로 그냥 쏴주면 그걸 들고 그 매장에 가서 돈처럼 쓰는 건데요. 주로 스타벅스 이 상품권이 이 선물하기 교환권 실시간 순위 1위를 늘 달렸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불매 움직임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려 7년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체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후 6시 기준인데요. 교환권 전체 카테고리에서 배민 상품권 5만원권, 3만원권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스타벅스를 밀어낸 것입니다. 물론 아직 카페 카테고리 안에서는 여전히 스타벅스 영향력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13,9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두 잔 플러스 디저트 세트가 1위를 유지했고 또 3만원권 e카드 교환권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 마케팅 논란 이후에 브랜드 이미지가 날로 날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한국 시각으로 26일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대국민 사과를 지난번에는 서면으로만 했거든요. 직접 본인이 직접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국내 커피 시장 외식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레드오션으로 꼽히죠. 레드오션 꽉 차있다는 얘기죠. 한 집 건너 한 집 정말 그런 만큼 골목마다 프랜차이즈 개인 매장 카페에는 넘쳐납니다. 이렇게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 같은 포화시장인데 그런데 오히려 긴 대기줄이 늘어서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젊은 층 중심으로 커피 소비가 단순한 음료 구매를 넘어서 어떤 취향이나 소비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고객 경험을 강조하면서 차별화한 매장이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커피 소비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한남동에 있다는 카페 GML은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일단 건물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카페가 있는 3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 원두를 진열해둔 공간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가 고객에게 건네는 첫 마디는 저희 매장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일반적인 아메리카노나 라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내입니다. 네, 매장 컨셉은요. 이렇게 세계 각지의 스페셜티 원두를 엄선해서 소개하는 이른바 원두 편집 숍이라고 합니다. 메뉴판에도 일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료가 아니라 약 20종의 원두 라인업이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9,000원이 최소고요. 21,000원까지도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게 오늘의 커피라고 해서 매일매일 6,000원으로 주문이 되는데 6,000원도 싸진 않죠? 그런데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늘 붐빕니다. 이곳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다는 스페셜티 카페의 언페이지 역시 비슷합니다. 평일에도 최소 30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들 카페의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 판매보다는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나 계산대에서 주문을 마친 뒤 진동벨을 들고 각자의 테이블로 돌아가는 일반 카페와는 좀 다릅니다. 주문 단계에서부터 바리스타가 직접 원두의 산지, 공정 방식, 이렇게 커피 한 잔에 담긴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 테이블에 앉아서 바리스타가 직접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내는 소음 대신에 그 핸드 드립을 하려면 졸졸졸졸 물줄기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줄기가 원두를 적시는 소리, 손님들의 조용한 대화가 어우러지면서 꽤 근사한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커피를 단순히 마시는 행위보다 경험하는 과정에 무게를 둔 커피, 그런 커피점들, 스페셜티 커피점들이 요즘 같은 레드오션 시장에서는 그나마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6: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3: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4: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3: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5: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있는 항공우주부품공장안 저장탱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열로 인한 화학물질 증기가 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탱크에는 아크릴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인화성 액체 메틸 메타클릴레이트 약 2만 6천 리터가 들어있는데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초기에는 작동했던 압력을 빼는 밸브마저 손상되며 현재 물을 계속 뿌리고 있는 상태인데 내부 온도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결국 탱크가 갈라지면서 화학물질이 쏟아지거나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토요일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인근 6개 도시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근처에 임시 제방과 차단벽을 만들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탱크가 파열된 뒤 화학물질이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가면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저녁 7시 30분쯤 창지시 친위한현의 한 석탄 광산 지하 기행도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9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부상자는 13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09년 11월 헤이룽장성에서 발생한 탄광 가스 폭발로 100여 명이 숨진 이후 17년 만에 벌어진 중국 최악의 광산 관련 재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루손 섬에서 공사 중인 9층짜리 호텔 건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23명이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오전 3시쯤 필리핀 북부 루손 섬 팜팡가주 앙헬레스에서 건설 중인 9층짜리 호텔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말레이시아인 한 명이 숨졌으며 콘크리트 잔해에 23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매몰자 가운데 2명은 구조대와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무너진 건물 인근에 있는 저가 호텔에 머물던 투숙객으로 사고 직후 벽에 깔린 채 구조대와 전화통화도 했지만 이후 숨진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체 매몰자 가운데 5명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18명은 근무자 명단에 있지만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이라면서 모두 합쳐서 매몰자는 23명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잔해 아래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이 들리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무너진 건물은 2023년 건축 허가를 받고 이듬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콘도 호텔로 계획됐으며 사고 당시 상층부에 수영장을 증축하던 중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2015년에도 수도 마닐라 금융지구에서 건설 중인 주거용 건물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6: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당국과 휴전을 위한 합의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화당 내에 대이란 강경파 인사들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지금 60일 휴전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 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 전쟁으로 그나마 달성한 모든 것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의 이슬람주의 정권과 합의를 하는 것을 더 진행시킨다면 미국이 약하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행동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방상원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만일 이런 식으로 종전 합의가 된다면 도대체 왜 전쟁이 시작됐는지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휴전 합의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서 이전에 전쟁 이전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은 통항이 자유로웠는데 이제 와서 원상복구한다라는 조건으로 종전을 한다면 도대체 전쟁을 왜 한 것이냐, 도대체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합의와 뭐가 다른 것이냐라면서 맹비판을 했습니다. 올해 17살의 광주 제1고등학교의 투수 박찬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에 입단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어제 한국 출신 유망주 박찬민과 국제 아마추어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박찬민은 계약금 120만 5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박찬민 영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난달 마이너리그 선수 2명을 트레이드해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한정된 금액으로만 국제 아마추어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찬민은 신장 191cm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기대주입니다. 올해 한국 고교야구에서는 12경기에 등판해서 6승 무패, 평균 자책점 1.37에 빼어난 성적을 냈습니다. 최고 구속 150km대의 직구를 던지는 박찬민은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등을 구사할 수 있으며 현재 실력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올해 고교 졸업 예정자 중에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한 선수는 박찬민이 처음입니다.
5: 인도 전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열사병으로만 3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50도, 섭씨입니다. 50도에 육박했고 시장과 학교 운영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서는 최근 폭염으로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폭염이 더욱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보를 발령한 상태고 사망자 유족에게는 약 4,18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평야지역 기온이 40도 이상, 산악지역이 30도 이상일 경우 폭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인근 안드라 프라데시주에서도 최근 열사병으로 2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안드라 프라데시주 총리는 폭염 대응 긴급조치를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폭염은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와 서부 등 인도 전역에서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에는 전력 수요가 270기가와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 상위 25곳이 모두 인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통상 3, 4월부터 더위가 시작되고 5월에는 낮 최고 기온이 50도 안팎까지 오르며 6월 몬순 우기가 시작되면 기온이 점차 내려갑니다. 점점 날씨로 계절을 가르기는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봄이 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죠. 그 길목에 서 있는 우리 이렇게 쉼 자체는 참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헌신한 많은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희생한 이유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또 꿈꿔봅니다.

이 시간은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은과. LA 최고의 바비큐 쿠레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네, 오늘 발목 염좌 얘기입니다. 즉 발목이 삐었다라는 그런 환자들이 요즘 참 많이 옵니다. 자, 우리 발병 중에 가장 흔한 것, 발목 삐는 증상인데 발목은요, 모든 종류의 관절 운동이 가능한 관절이죠. 펴기나 굽히기, 안으로 젖고 또 밖으로 젖히고 돌리는 등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절 운동이 가능한 관절, 발목입니다. 이처럼 많은 동작이 가능하니 그 기능도 다양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발목은요, 우리 몸에 온몸 체중을 다 밑에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발목 그만큼 부담도 크기 때문에 잘 삐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삔다, 삐는 것, 의학용어 염좌라고 합니다. 흔히들 듣는 말, 아마 인대가 늘어났어요 라는 표현일 것인데, 자, 이 인대란 바로 양쪽의 뼈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우리는 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이 꺾이면 뼈 양쪽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복숭아뼈 있는 그 인대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런데 우리 발목의 안쪽의 인대는 탄탄하게 감싸있는 반면 바깥쪽 복숭아 쪽에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감싸고 있어서 발에 삘 때 대부분은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바깥의 복숭아뼈 아래가 많이 삔다는 얘기인데, 자, 발에 삘 때 대부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대가 조금 늘어날 때는 아프긴 하지만 붓지는 않는데 피멍도 들지 않는데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면 저절로 낫는데, 그런데 퍼렇게 멍이 들거나 발목과 발등이 붓거나 걸을 때 절룩거리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요, 단순히 인대가 늘어난 정도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대는 넓은 섬유 한 가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의 인대가 모여서 섬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됐다는 말, 인대 섬유의 일부가 끊어졌다는 말인데, 만약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팅팅 붓고 발목을 지탱하고 서기조차 없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면 인대 파열 정도가 심각한 경우일 수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발목을 삐었을 뿐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부작정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간혹 삔 게 아니라 골절이 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우리는 삐었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시니어 어르신들은 사실은 발목에 질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침갖고 부족한 경우에 뜸을 같이 병행을 해야만 다음에 또 삘 일이 없습니다. 즉, 뜸은요, 뜸뿐만 아니라 침과 뜸을 같이 썼을 때 재발 효과가 없도록 하는 최고의 의술이기 때문입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 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6: Air.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1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1: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10: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1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4: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란인 먼저가 아니고 오렌지 카운티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남부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주민 5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난 22일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영국의 항공우주부품기업 GKN 에어로스페이스 생산시설에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과열되면서 유해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든 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물을 뿌리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약 7천 갤런 용량의 탱크 하나가 이미 부풀어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레이코비 가든그로브 소방국장은 지난 금요일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탱크가 손상되면서 7천 갤런의 화학물질이 쏟아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탱크 하나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소방당국의 이 필사적인 냉각화 작업으로 인해서 일단 폭발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이 흘러나올 경우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벽도 이미 설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흘러나올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는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인화성 액체로 흡입하거나 접촉하게 되면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든그로브의 항공우주공장에서 발생한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주민 5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금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한 긴박한 작업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밤새 이 탱크에 소방용수를 뿌리는 그런 영상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이번 사고는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인화성 물질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저장 탱크가 과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냉각수가 흐르고 냉각장치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냉각장치 일부에 균열이 생기면서 냉각용수가 모두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렸다 때문에 냉각작업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탱크가 부풀어 오른 것이다 라는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장의 구조대원들은 열을 식히기 위해 탱크에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으며 최근 탱크 측면에서 발견된 균열이 내부 압력을 낮춰 폭발 위험을 줄여줄 가능성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가든글로브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일부 주민들은 공장 측이 위험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벌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변호사들이 너무 발빠르게 움직였죠. 일단은 주민들의 건강, 안전 최우선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의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위기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주민 5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대피소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만석입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민 5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쉘터가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특히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서 여행길에 오류를 했던 주민들 그리고 가든그로브나 LA를 찾으려 했던 관광객들 모두 다 일정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는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고 가든그로브를 비롯해 스탠튼, 부에나파크, 사이프레스, 웨스트민스터, 애너하임 등 6개 도시 5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이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긴급 대피소가 마련됐지만 귀가 기약이 없는 주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대부분의 시설이 한계에 도달해 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리고 적십자 자원봉사들은 샤워실과 음식, 기본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웃을 돕자는 온정의 손길도 이어져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등을 대피소에 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소상공인은 대피소 동반 입장이 어려운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구호물품 모금과 기부 사이트 개설해서 계속 주민들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 쉘터 입장하지 못한 주민들이 쉘터 인근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밤을 지새는 지금

0: 이렇게 뉴스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대피 생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주 당국 그리고 가든그로브 시 당국의 지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롱비치에서 어제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숨지고 여성 두 명이 다쳤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새벽 12시 10분쯤 롱비치 캐스피언 에비뉴 주택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상반신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남녀 3명을 발견했으며 응급조치 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남성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 피해자 2명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용의자 또는 용의자들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숨진 남성의 정확한 신원 파악과 함께 목격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유령 용의자와 실종자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결국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청은 지난 12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61세 프란시스코 토레스의 차량이 테메큘라의 한 공원 인근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현장 증거를 토대로 살인사건 전담반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66세 대렉 아넷의 차량이 테메큘라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포착됐고 무기 소지 가능성에 대비해 무장 특수부대가 출동했으나 용의자는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실종자 토레스는 지난 주말 샌디에고 카운티 워너 스프링스 인근에서 검시관의 신원 확인을 통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숨진 아넷을 지목하고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그리고 토레스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서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 부유층 주택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남미 출신 원정 도둑 일당이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 차량 번호판을 사용한 것은 물론 무선 와이파이와 보안 신호를 차단하는 전파 방해 장치, 그리고 주택 감시용 위장 카메라까지 동원해 집안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꼬리가 잡힌 건 이달 초 벤투라 카운티의 한 고급 주택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다 고속도로 순찰대와 추격전을 벌이면서부터이며 현장에서 도주하던 용의자 3명이 먼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로스앤젤레스 시내로 도주한 두 번째 용의 차량을 추적해 공범 한 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이어진 연계 수사를 통해 작물 취급 등을 도운 또 다른 공범까지 총 5명이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콜롬비아 국적의 남미 원정 도둑단 회원들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과 고급 시계, 보석류 등 수많은 작물의 주인을 찾는 한편 이들의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다운타운 인근에서 노숙인 천막촌을 정비하는 작전을 벌여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물품을 수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램파트 경찰서는 다운타운 서쪽의 한 노숙인 천막촌에서 보행로를 완전히 가로막은 적치물들과 함께 심각한 쥐떼 번식 현상을 확인하고 긴급 정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특히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해 심각한 안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정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환경 정비 및 단속 작전 결과 현장에서는 중범죄와 경범죄 혐의로 여러 명이 체포되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다수의 범칙금 부과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 송유관 파열 사고로 수천 갤런의 원유가 로스앤젤레스 강까지 유입된 가운데 기름을 뒤집어 쓴 야생 조류들이 본격적인 구조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금요일 세사르 차베스 에비뉴 인근에서 관케이블 매설 작업을 하던 굴착팀이 지하 송유관을 건드리면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약 2,400갤런의 원유가 도로와 배수구를 거쳐 로스앤젤레스 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야생동물국은 기름띠가 로스앤젤레스 강을 따라 남쪽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인근까지 확산된 상태라며 현재 흡입 차량과 방제 장비를 총동원해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현장 구조팀은 기름 오염 피해를 입은 새 25마리를 로스앤젤레스 야생조류 치료센터로 이송해 세척과 정밀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국은 추가 오염된 야생동물이나 강 상류의 기름띠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구조 네트워크와 소방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고사한 1500년 된 거대 자이언트 세쿼이아 나무의 단면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공공안전을 위해 벌목된 이 거목의 단면 두 조각을 각각 보존 처리해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의 천연자원청 신축 건물과 워싱턴 D.C. 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으로 보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보존된 나무 기둥 단면에 수백 년 동안 새겨진 나이테와 화재 흉터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캘리포니아 산불 역사의 경이로운 기록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보존 작업에 참여한 연구진과 산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 서쪽 경사면에서만 자라는 자이언트 세쿼이아는 보통 높이 80m 안팎, 지름은 9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 하나로 이번에 전시되는 나무는 지난 2020년 축구장 10만 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산불 당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은 지난 주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3: 누구랑? 우리끼리?
2: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4: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5: golfpromi.com
6: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4: 골프.
6: 누구랑 해?
4: 프로랑.
6: 어떻게 해?
4: 골프 프로미에서.
2: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4: golfpromi.com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9: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합의가 임박한 듯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트럼프 대통령 지시와 함께 일단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미국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고 이란에서는 아직 합의 서명이 임박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쪽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월요일 주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인 많은 사안에 대해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소 주저한다 말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건 어떤 대화 과정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상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며 현 단계에서는 핵무기는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과 관련해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문제 삼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 호르무즈해협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지역 통치는 연안국들 몫이라는 겁니다. 바가이는 호르무즈협에는 이란과 오만 외에 다른 나라는 없다면서 안전한 통항 메커니즘 개발은 이들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된 통행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바가이는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란과 오만이 선박의 안전 통행을 위한 협약을 마련한 것은 책임 있는 조치이고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환경 보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외무부 대표단은 오만 외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IRIB가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회의를 열어 호르무즈해협 연안국 안보를 존중하고 선박 통행을 규제하는 원칙을 검토했습니다.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현지 시간 25일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이란과 좋은 합의를 이루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고 말한 건데요. 다른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습니다. 맥락상 다른 방식이 외교적 해결이 아닌 이를테면 군사적 행동까지 염두한 거로 풀이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해협을 개방하고 핵 문제에 대해 기한이 정해진 협상에 착수할 수 있는 상당히 확실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가 이번에도 불발되면 이란을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건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이거나 합의 불발 단 둘뿐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합의 불발의 경우 전장으로 돌아가 공격이 재개될 것이지만 이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를 원치는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23일 자신과 전화통화를 진행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골자로 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종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은 이미 이 협정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라바프 의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습니다. 로이터는 한 관리를 인용해 이들이 쉐이크 모하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이들과 동행했다며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여파로 한국에 묶여있던 자산, 자금입니다. 한국은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결제 계좌를 통해 상계 방식으로 이란의 원유를 구매했었지만 2018년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이 계좌에 누적됐던 약 60억 달러를 자체 동결했습니다. 2023년 9월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 대가로 이 자금이 카타르 상업은행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송금돼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사용됐지만 한 달 뒤 가자지구 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됐습니다. 향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성사했을 때 카타르는 한국의 사례처럼 해외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이 예치될 수 있는 중립적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 매체에서 나오는 보도는 현재 차이가 좀 있습니다. CNN은 대이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포기 등 핵 합의를 이행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란 매체들은 가능성이 커진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이 발표되는 즉시 특정 액수의 동결 자금이 1차로 해제되고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양해각서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란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 통행세, 통행료는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조건으로 개방되는가, 선박이 통과할 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정부기관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뜻하는 아바레즈라는 단어는 틀린다며 비용이라는 뜻의 하진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행세, 통행료를 우리는 받지 않는다며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도선, 항행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이 해협과 페르시아만, 오만해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런 서비스에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어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60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는 내용이 양해각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해협의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이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건 국제법에 부합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며 양국의 국익과 국가안보, 국제사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과 오만은 이런 방향으로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되도록 이르게 최종 결과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종전 합의가 무르익었다 라고 했다가 또다시 한 발 물러섰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협상 상황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전직 핵심 참모들조차 전쟁을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도 속내가 복잡하긴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에 무릎을 꿇었던 로마 황제를 내세우면서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2: 애초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종전 합의로 이란이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힘이 걱정스럽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오바마 행정부 핵 합의처럼 실패할 운명이라는 말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가 가치 없는 합의를 추진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밀어붙여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 군사작전을 통한 모든 성과를 헛되게 만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다. 역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던 이란이 이제와 진실을 말할 거라 믿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안이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와 똑같은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이란의 더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돼 미국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며 이런 한탄까지 합니다.
3: And Donald Trump is being played as a fool that he is for getting us into this in the first place.
2: 쏟아지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른 좋은 합의를 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란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연일 선전합니다. 이번엔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 영토를 아울렀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 굴복한 로마 황제들을 담은 부조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로마인 생각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이란인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냈다며 페르시아 원정은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사산왕조의 조건에 따른 평화로 끝맺고 황제는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YTN 김정우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후 이란이 더욱 대담해지면서 지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우선 풀되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뒤로 미루는 현 MOU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가장 취약해진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합의가 이란 핵 문제라는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란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을 완화해주는 형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프 지역 주요 산유국들은 이번 합의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막고 석유 수출이 재개되길 희망하면서도 향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지배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인접국과 분쟁 발생 시 군사적 위협을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과 분석가들도 군사 충돌 재개 가능성이 줄어든 점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얼마나 빠르게 복구될지 또 이번 합의가 오히려 걸프 지역을 잠재적인 미래 분쟁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 커머러티 컨텍스트의 로리 존스턴 창업자는 합의 진행과 관련해 돌파구처럼 보이지만 이런 합의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세부 조항 해석을 놓고 항상 무너졌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헨리어 선임연구원은 이란은 이전에 없던 지렛대를 쥐고 전후체제에 들어서게 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인 협상 카드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걸프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이번 합의가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중동 지역 질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서 최종적으로 세부 사안에 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란이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토미 피콧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NPT 회원국들이 2026년 평가 회의 결과로 최종 문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신뢰할 만한 민간상의 정당성 없이 핵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 도출 실패는 더욱 실망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NPT 평가회의가 애초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이란의 불이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국들이 NPT 핵심 이행 및 책임 메커니즘을 훼손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일부 회원국이 국제적 비확산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미국은 NPT는 물론 군축과 비확산,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종전 합의를 앞두고 이란의 비확산 비협조를 부각하면서 국제사회의 NPT 체제에 협조할 것을 압박한 셈입니다. 이번 국무부 성명에 북한 관련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을 방문 중인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만나 양국 간의 협력 관계 공고함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종합하면 시 주석은 샤리프 총리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파키스탄 측이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중동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 측은 계속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고 일방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주변국 외교에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항상 우선시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규정한 소수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운명 공동체 구축에 모범을 보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공상품 2파
1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4: 정말? 어떤 건데?
17: 용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2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2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2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1: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20: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6월 지방선거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1: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1: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깔렸단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3: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1: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4: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유세장엔 정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 등 호된 민심도 적잖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표를 다진 뒤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향해 무당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5: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을 선택해달라는 전략이 유효할지는 6월 3일 투표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 경북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6: 선거를 아흘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7: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6: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 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8: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5: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자, 이번에는 스타벅스 관련 소식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가 되겠죠. 문제가 된 이벤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소비자 단체들은 회원 탈퇴 시 선불카드 전액 환불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스타벅스 불매운동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국민의힘 대표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유세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이건 또 어떤 시선일까요? 아무튼 스타벅스와 관련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YTN입니다.
9: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오전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에서 7년 만에 배달의 민족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는지, 왜 문제 있는 행사가 미리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스타벅스의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변호사가 선불 충전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낸 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선불식 카드 전액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최소 사용 금액 제한은 금액형 상품권이 현금 대체제가 돼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회원 탈퇴 시에도 60% 이상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에 손볼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카드 등에 따른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4: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6: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7: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LA 라이브에서 2026 K-Expo USA 행사가 시작이 됐죠. 통상적인 박람회가 산업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K-Expo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대중에게 문화, 산업, 라이프스타일을 동시에 소개하는 자리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K-이니셔티브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종합 행사입니다. 야외 푸드트럭 2대, 부스 6곳을 통해서 한강라면, 편의점 과자 등 K-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친숙한 음식을 선보이고 실내에서는 K-뷰티, 드라마, 웹툰, 스포츠 관련 부스를 세워서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가장 긴 줄이 늘어섰던 곳 K-뷰티 존이었습니다. 요새 이 한국산 화장품에 관심이 엄청 높죠. 대형 마켓에 가도 화장품 섹션에 가면 한국산 화장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고 포인트 메이크업 시연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고 아무래도 화장을 해주다 보니까 순서도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 LA 부스 관계자는 현지에서 스킨케어 제품의 인기가 높아서 19개 브랜드 가운데 12개는 스킨케어 중심으로 채웠다며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QR코드만 스캔하면 바로 아마존으로 연결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농심 부스에서는 라면 땅을 제공했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스에서는 김을 스낵처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K-컨텐츠를 통해 이미 접해본 관람객들은 음식도 선뜻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새 뭐 김, 애용식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고 있죠. K-이니셔티브 협의체 회의에서 해외 사무소를 둔 24개 공공기관 등등 그리고 현지 동포단체 등 다양한 민관 협력 방안도 이번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BTS 월드투어 중인 BTS가 라스베가스에 등장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얼리젠트 스테디움에서 아리랑 투어가 열렸습니다. 어제 열렸는데요. 아미들은 정규 5집 아리랑 핵심 색깔 빨간색에 맞춰 레드 스태킹, 헤어밴드, 티셔츠, 뭐 머리를 붉게 물든 팬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라스베가스에 총 6만 명이 모여서 BTS 공연을 함께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한국 영화로 4년 만에 칸 영화제 수상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박찬욱 위원장 등 심사위원단은 전통적으로 칸이 선호해왔던 작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칸 뭐 흔들긴 했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팬들은 이 나홍진 감독의 새 영화 호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YTN이 칸 시상식 마무리 보도해드립니다.
1: 칸 영화제 한국인 첫 심사위원장으로 임무를 마친 박찬욱 감독이 폐막식에 앞서 포즈를 취합니다. 박 감독을 비롯해 심사위원단이 선택한 칸 최고의 영예 황금종려상은 루마니아 영화 피오르드에 돌아갔습니다.
2: It is Christian Mungiu's Fjord.
1: 한국 영화로 4년 만에 수상 기대감이 커졌던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호명되지 못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개봉 전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번 영화제에서 받게 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배급사를 통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3: 지금 이 순간에 이 영화는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고의 그 수준을 영화 속에 담아보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올해 주요 수상작들을 보면 인간적 고뇌와 사회적 갈등을 다룬 영화들에 다시 한번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SF와 괴물, 스릴러를 결합한 장르 영화였습니다. 외신에선 칸의 전형적인 문법을 깬 작품, 올해 가장 강렬한 극장 체험이란 평가가 나왔지만 결국 심사위원단의 최종 선택은 정제된 작가주의 영화들에 가까웠습니다.
4: 비록 수상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나홍진 감독은 한국 장르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감독에 이어 새로운 한국 감독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점이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0: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이죠. 메모리얼 데이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렌지 카운티 계신 주민들 걱정이 뭐 한가득이실 텐데요.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집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관상동맥에 피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관상동맥을 영어로 코로너리, 즉 크라운을 뜻합니다.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관상동맥은 크게 세 갈래로 내려오면서 가지를 치듯 갈라지는데 바로 이 동맥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여기에 속합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많이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분들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협심증은 혈관 내피 조직이 상하면서 지방질, 섬유질 또 다른 불순물들이 쌓여 혈관을 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심한 스트레스가 카테콜라민 또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경련을 일으키면서 피가 잘 통하지 않아 협심증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협심증이 오기도 합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주로 심장을 싸고 도는 관상동맥이 혈관 내부에 불순물이 쌓여 막히거나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동맥경화로 인해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유연성이 줄어들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이 끼는 것을 방지하려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가끔 환자분들은 고기도 좋아하고 운동도 하지 않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다고 하면서 좋은 체질을 타고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을 진료 후 저는 양방에서 피검사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 경변이 의심되기도 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드물지만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성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빈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6: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7: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8: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 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9: 수영도?
6: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1: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1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1: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2: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11: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14: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13: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14: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3: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학물질이 누출돼 주민 5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영국의 항공우주 부품기업 GKN 에어로스페이스 생산시설에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과열되면서 유해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든 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나흘째 물을 뿌리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약 7천 갤런 용량의 탱크 하나가 이미 부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풀어오르면서 이 탱크에 균열이 생겼는데 이 균열이 폭발을 막아줄 것이다 라는 이런 아주 작은 기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코비 가든그로브 소방국장은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아있다. 하나는 탱크가 손상되면서 7천 갤런의 화학물질이 주차장으로 쏟아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발생해 주변 탱크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나흘째 가든그로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이 흘러나올 경우에 대비해 이 화학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벽도 설치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는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인화성 액체로 흡입하거나 접촉하게 되면 어지럼증, 호흡곤란, 즉각 일으킬 수 있는 건강에 아주 해로운 화학물질입니다. 이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서 주민 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금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한 긴박한 작업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인화성 물질, 전해드린 대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저장 탱크가 과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장 소방대원들은 열을 식히기 위해 탱크에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으며 최근 탱크 측면에서 발견된 균열이 내부 압력을 낮춰 폭발 위험을 줄여줄 가능성에 현재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든그로브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공장 측이 위험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벌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가든그로브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피해가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주민 5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대피소 쉘터 만석을 기록하면서 포화 상태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고 바로 다음 날 금요일 가든그로브를 비롯해 스탠튼, 부에나팍, 사이프레스,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애너하임 등 인근 6개 도시에 강제 대피령을 내리면서 수만 명이 집을 떠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긴급 대피소가 마련됐지만 귀가 기약이 없는 주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대부분의 시설이 한계에 도달해 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적십자 자원봉사들은 샤워실과 음식, 기본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 24시간 지금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위기 상황 속에서 이웃을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을 대피소에 기부하고 있으며 한 소상공인은 대피소 동반 입장이 어려운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 모금 기부 사이트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들 있죠. 기부 사이트, 사기 기부 사이트도 이럴 때 기승을 부립니다. 예, 기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검증된 기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대피소를 찾았지만 자리가 없는 대피소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던 이 대피 주민들이 차량과 캠핑카를 끌고 볼사치카 등 인근 주립 해변 주차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립공원 관리국들은 해변 주차장은 야간 숙박이나 취사를 위한 시설이 없는 만큼 정식 대피소가 아니라며 캠핑카 전용 구역과 편의시설이 마련된 오렌지 카운티 페어그라운드 등 지정된 대피센터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추가 대피소 설치도 현재 고려 중에 있으며 그리고 지금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우리 힘들다 뭐 이런 거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많이 올리잖아요. 이런 데서도 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틱톡 인플루언서는 20명의 가든그로브 이 대피소 대피한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주민들을 우리 집에 모셔왔다 라면서 또 틱톡에 공개하기도 했고 또 SNS에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도움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사기를 저지르려는 이런 사기범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상반신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남녀 3명을 발견했으며 응급조치 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남성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 피해자 2명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용의자 또는 용의자들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숨진 남성의 정확한 신원 파악과 함께 목격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유령 용의자와 실종자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결국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청은 지난 12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61세 프란시스코 토레스의 차량이 테메큘라의 한 공원 인근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현장 증거를 토대로 살인사건 전담반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66세 데렉 아넷의 차량이 테메큘라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포착됐고 무기 소지 가능성에 대비해 무장 특수부대가 출동했으나 용의자는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실종자 토레스는 지난 주말 샌디에고 카운티 워너 스프링스 인근에서 검시관의 신원 확인을 통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숨진 아넷을 지목하고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그리고 토레스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서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 부유층 주택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남미 출신 원정 도둑 일당이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 차량 번호판을 사용한 것은 물론 무선 와이파이와 보안 신호를 차단하는 전파 방해 장치, 그리고 주택 감시용 위장 카메라까지 동원해 집안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꼬리가 잡힌 건 이달 초 벤투라 카운티의 한 고급 주택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다 고속도로 순찰대와 추격전을 벌이면서부터이며 현장에서 도주하던 용의자 3명이 먼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로스앤젤레스 시내로 도주한 두 번째 용의 차량을 추적해 공범 한 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이어진 연계 수사를 통해 작물 취급 등을 도운 또 다른 공범까지 총 5명이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콜롬비아 국적의 남미 원정 도둑단 회원들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과 고급 시계, 보석류 등 수많은 작물의 주인을 찾는 한편 이들의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다운타운 인근에서 노숙인 천막촌을 정비하는 작전을 벌여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물품을 수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램파트 경찰서는 다운타운 서쪽의 한 노숙인 천막촌에서 보행로를 완전히 가로막은 적치물들과 함께 심각한 쥐떼 번식 현상을 확인하고 긴급 정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특히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해 심각한 안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정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환경 정비 및 단속 작전 결과 현장에서는 중범죄와 경범죄 혐의로 여러 명이 체포되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다수의 범칙금 부과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지하 송유관 파열 사고로 수천 갤런의 원유가 로스앤젤레스 강까지 유입된 가운데 기름을 뒤집어 쓴 야생 조류들이 본격적인 구조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금요일 세사르 차베스 에비뉴 인근에서 관케이블 매설 작업을 하던 굴착팀이 지하 송유관을 건드리면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약 2,400갤런의 원유가 도로와 배수구를 거쳐 로스앤젤레스 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야생동물국은 기름띠가 로스앤젤레스 강을 따라 남쪽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인근까지 확산된 상태라며 현재 흡입 차량과 방제 장비를 총동원해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구조팀은 기름 오염 피해를 입은 새 25마리를 로스앤젤레스 야생조류 치료센터로 이송해 세척과 정밀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국은 추가 오염된 야생동물이나 강 상류의 기름띠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구조 네트워크와 소방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고사한 1500년 된 거대 자이언트 세쿼이아 나무의 단면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공공 안전을 위해 벌목된 이 거목의 단면 두 조각을 각각 보존 처리해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의 천연자원청 신축 건물과

0: 워싱턴 D.C. 위스미스소니언 박물관으로 보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보존된 나무 기둥 단면에 수백 년 동안 새겨진 나이테와 화재 흉터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캘리포니아 산불 역사의 경이로운 기록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보존 작업에 참여한 연구진과 산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 서쪽 경사면에서만 자라는 자이언트 세쿼이아는 보통 높이 80m 안팎, 지름은 9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 하나로 이번에 전시되는 나무는 지난 2020년 축구장 10만 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산불 당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은 지난 주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입니다.
1: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5월 25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3: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달러라고?
5: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4: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5: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4: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6: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4: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6: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7: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4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을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 후원사가 아닙니다.
1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1: 진짜 감쪽 같네.
12: 역시 벤트웨이야.
1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13: 눈은 밝게,
1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거만과.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1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합의가 임박한 듯했던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와 함께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마라 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고, 이란에서는 아직 합의 서명이 임박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쪽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월요일 주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인 많은 사안에 대해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소 주저한다 말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건 어떤 대화 과정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상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며 현 단계에서는 핵무기는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과 관련해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문제 삼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지역 통치는 연안국들 몫이라는 겁니다. 바가이는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과 오만 외에 다른 나라는 없다면서 안전한 통항 메커니즘 개발은 이들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된 통행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바가이는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란과 오만이 선박의 안전 통행을 위한 협약을 마련한 것은 책임 있는 조치이고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환경 보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외무부 대표단은 오만 외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IRIB가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회의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 안보를 존중하고 선박 통행을 규제하는 원칙을 검토했습니다.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현지 시간 25일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이란과 좋은 합의를 이루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고 말한 건데요. 다른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습니다. 맥락상 다른 방식이 외교적 해결이 아닌 이를테면 군사적 행동까지 염두한 거로 풀이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해협을 개방하고 핵 문제에 대해 기한이 정해진 협상에 착수할 수 있는 상당히 확실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가 이번에도 불발되면 이란을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오늘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란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건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이거나 합의 불발 둘 중 하나다라고 적었습니다. 합의 불발의 경우 전장으로 돌아가 공격이 재개될 것이지만 이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누구도 이를 원하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전화 통화를 한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골자로 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종용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이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리는 또 압둘라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이들과 동행했다며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여파로 한국에 묶여있던 자금입니다.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 매체에서 나오는 보도는 현재 차이가 좀 있습니다. CNN은 대이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포기를 합의해야 이행할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란 매체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 체결이 발표되는 즉시 특정 액수 동결 자금이 1차로 해제되고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양해각서도 취소될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란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 통행세, 통행료는 틀린 말이다.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서비스 비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도선, 항행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이란 해협과 페르시아만, 오만해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런 서비스에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MOU를 맺어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통과할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해협의 연안국 이란과 오만이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며 양국의 국익과 국가안보, 국제사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이런 방향으로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되도록 이르게 최종 결과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종전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 종전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소식에 미국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당인 공화당과 전직 핵심 참모들조차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도 속내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의 무릎 꿇은 로마 황제를 내세우면서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2: 애초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종전 합의로 이란이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힘이 걱정스럽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오바마 행정부 핵 합의처럼 실패할 운명이라는 말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가 가치 없는 합의를 추진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밀어붙여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 군사작전을 통한 모든 성과를 헛되게 만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다. 역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던 이란이 이제와 진실을 말할 거라 믿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안이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와 똑같은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이란의 더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돼 미국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며 이런 한탄까지 합니다.
3: And Donald Trump is being played as a fool that he is for getting us into this in the first place.
2: 쏟아지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른 좋은 합의를 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란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연일 선전합니다. 이번엔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 영토를 아울렀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 굴복한 로마 황제들을 담은 부조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로마인 생각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이란인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냈다며 페르시아 원정은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사산왕조의 조건에 따른 평화로 끝맺고 황제는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을 위한 MOU 체결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후 이란이 더욱 대담해지면서 지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함께 이번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우선 풀되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뒤로 미루는 현재의 MOU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가장 취약해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합의가 이란 핵 문제라는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란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을 완화해 주는 형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프 지역 주요 산유국들은 이번 합의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막고 석유 수출이 재개되길 희망하면서도 향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항행을 지배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인접국과 분쟁 발생 시 군사적 위협을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과 분석가들도 군사 충돌 재개 가능성이 줄어든 점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도 호르무즈해협 통항에 얼마나 빠르게 복구될지 또 이번 합의가 오히려 걸프 지역을 잠재적인 미래 분쟁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이란은 이전에는 없던 지렛대를 지고 전후 체제에 들어서게 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공식적인 협상 카드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세부 사안에 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계속 전해드린 대로 이란은 무료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란이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토미 피컷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원국들이 2026년 평가 회의 결과로 최종 문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신뢰할 만한 민간상의 정당성 없이 핵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 도출 실패는 더욱 실망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NPT 평가회의가 애초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이란의 불이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국들이 NPT의 핵심인 이행 및 책임 메커니즘을 훼손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일부 회원국이 국제적 비확산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중국에는 지금 국빈 방문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만나 양국 간의 협력 관계 공고함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서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샤리프 총리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파키스탄이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중동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파키스탄과 양국이 공동 운명체 구축의 모범을 보일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후 나흘 만인 지난 24일 중국을 찾았습니다. 세르비아는 유럽 내 대표적인 친중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이번 방중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문이라며 중국은 경제 안정적 발전을 이룬 본보기일 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 준칙을 엄격히 지키는 모범국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는 새로운 시대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9: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0: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9: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0: 이게 바로 새로 바래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9: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0: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9: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0: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9: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11: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2: 인기 휴양지 서지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2: 동지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0: 충격 사건입니다. 백악관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당국 대응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백악관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입니다.
1: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2: President Trump has said a deal is close, only for the two sides to remain far apart.
1: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3: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4: Everyone that was out here was racing inside once they were told shots were fired. And what we heard appeared to be dozens of shots.
1: 경호국 요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캐비넷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란과 전쟁이 끝난 뒤 한두 달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원유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시드 위원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거의 즉시 정유시설들의 원유를 다시 채워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시드 위원장은 유조선은 하루에 약 300해리를 간다며 해협과 가까운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은 즉시 원유를 공급받을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그것을 정제 제품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뉴질랜드처럼 더 아래쪽에 있는 곳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지구상의 모든 정유시설이 필요한 모든 원유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종전 합의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언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이란 측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답했습니다. 해시드 위원장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경제에 전혀 먹구름은 오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북미 시장의 기준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6.1% 이상 떨어진 배럴당 90달러 68센트를 기록했고 글로벌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역시 6.1% 하락한 97달러 22센트 선에 거래됐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미국 내 평균 가솔린 가격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뭐 이렇게 체감하기는 좀 아직 멀었습니다. 유가와 이런 물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은 역대 최다인 3,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자동차협회는 전망했지만 높은 연료비 탓에 여행 기간을 줄이거나 가까운 곳으로 목적지를 변경한 이들도 늘어난 것 같다라는 분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캐비넷의 경제위원장이 누가 경제가 침체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죠. 물가 상승에 가솔린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지만 역대 최고의 여행객이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야 그럼 예약해놓은 거 안 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3,900만 명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본 경제학자들은 아 경제가 아직 괜찮네 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하루 평시 60척에서 단 2척으로 급감한 상태라며 실제로 합의서가 체결되고 선박 운항이 정상화돼 시장의 신뢰가 회복돼야만 본격적인 유가 하락과 함께 개솔린 가격 안정세가 찾아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렇게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의 완전한 정상화, 캐비닛의 위원장의 뭐 한두 달 안에 될 것이다 이런 말과는 다르기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은 돼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입니다.
5: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시장의 시선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에 쏠려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기대감이 앞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뢰 제거와 항로 확보인데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6: Some of them have been blown up. I'm sure some of them have. I'm sure some have broken their tethers and floated away. But the commercial insurance companies need absolute certainty if we're going to get 120 vessels flowing again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5: 안전이 확인돼도 비용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시장이 장기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ings will not return to the pre-war conditions. So for example, your maritime insurance for going into the region will remain higher. There probably will be a risk premium if you want to do voyages.
5: 이런 물류와 금융 비용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실질적인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의 물리적 복구와 수급 균형 회복에는 길게는 내년까지 장기적인 안정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Naturally, because of the supply chain disruptions, there is a lag in terms of how quickly things can really get back into gear and to more of a normal setting.
5: 정유업계는 시장 심리는 즉각 반응하겠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까지는 단계적이고 느린 복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종전이 유가 하락의 신호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급망 정상화라는 물리적 과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유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4일 250주년 건국기념일 불꽃놀이에서 예년의 50배가 넘는 무려 86만 발의 폭죽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거의 100만 발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불꽃놀이를 주관하는 업체 파이로테크니커는 올해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86만 발의 폭죽을 약 40분간 쏘아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가 듣도 보도 못한 성조기 색깔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라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매년 건국기념일날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약 2만 발 정도의 폭죽을 사용해 불꽃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통상 20여 분 정도 진행됐으며 불꽃놀이 비용에는 27만 달러 정도가 쓰였습니다. 기네스 기록에 의하면 현재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는 지난 2016년 필리핀 마닐라 새해 전야 행사로 80만 9천 발의 폭죽이 쓰였습니다. 올해 건국기념일 불꽃놀이에 필요한 장비들은 약 50대 트럭에 실려 운반되며 폭죽들은 링컨 기념관 앞 수경시설, 내셔널몰 서편 웨스트 포토맥 공원, 포토맥 강에 설치된 바지선 8대 위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파이로테코니코는 한 세대에 있을까 말까 한 애국적 장관일 뿐만 아니라 불꽃놀이 순간에 길이 남을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홍보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초대형 불꽃놀이가 지역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폭죽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제대로 흩어지지 못해 사람들의 호흡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건국기념일 행사 때 지표면은 차갑고 그 위에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되는 대기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불꽃놀이 연기가 대기 하층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자욱한 연기로 불꽃놀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 거의 없었고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내셔널몰에 갔던 사람들은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난다며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6만 발. 대기질도 우려되고 주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전투 현장 지휘관들에게 결정 재량을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육사에서 열린 졸업식 연설에서 내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규정을 집행할 때, 호감도보다 전투력을 더 우선시할 때 여러분의 손을 자유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이 대대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운영한다며 어떤 상황이든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여러분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히 워싱턴 DC 에어컨이 가동되는 사무실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전투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내려야 하는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손은 묶여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급박한 결정을 내려야 할 현장 지휘관에게 재량을 부여한다는 취지인 동시에 전쟁 관련 규범과 인도주의 규범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작전을 수행하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아르메니아를 방문한다라고 AFP통신이 발표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외무부는 소셜미디어에 26일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문해 아르메니아 외무장관과 회담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 문서 서명이 포함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 안보조약기구 참여를 중단하고 유럽연합 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인도가 미국과 외교장관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정책을 비판하고 파키스탄의 미국-이란 협상 중지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인도를 방문 중인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합법적인 여행객들이 비자 발급과 관련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알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이샹카르 장관은 비자가 미국과 인도의 기술 협력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 출신 IT 인력이 주로 의존하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제군사화에 대해서 노출한 경계심이 배석한 미 당국자들이 당황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상황을 잘 아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를 비난했으며 이때 그가 보인 자세는 이틀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준비회담을 열었을 때 다뤄지지 않았던 이 주제가 정상회담에서 제기되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매우 놀랐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12: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14: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12: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13: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스 전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1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5: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2: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5: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2: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5: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2: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엘레이 다저스가 어제 미러키와의 원정 경기에서 5-1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또 홈 경기 이어집니다. 오늘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를 하는데요. 콜로라도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LA 엔젤스와 함께 공동 꼴찌인 팀이에요. 이럴 때 보약 먹는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동안 부진했던 이 다저스 선수들, 이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그 부진을 좀 털어내는,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NBA는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서부조 결승에서는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오클라호마 시티가 2승 2패 동률이고요. 그리고 동부조에서는 뉴욕 닉스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3-0으로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뉴욕 닉스와 클리블랜드 경기 있는데 오늘 뉴욕 닉스가 이기면 NBA 파이널에 직행하게 됩니다. 5월 25일 월요일이자 메모리얼 데이에 전해드린 모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거주하시는 분들 항상 뉴스에 귀 기울이시고요. 아, 좀 대피생활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삼천백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2: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2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6: 213-383-3838, 213-383-3838.
27: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28: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27: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28: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2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1: 엄마 집밥이 최고지.
3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1: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3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0: 밥 한 그릇 더요.
3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0: 웨스턴 도마 칼국수.
3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3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3: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1: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7: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 오늘 잘 쉬고 계시겠죠? 쉴 때 쉬고 놀 때 놀더라도 이것만은 알고 놀았으면 합니다. 바로 이 메모리 데이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오늘은 한국의 현충일과도 같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시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오늘날 바베큐 파티를 하고 쇼핑몰이 대규모 세일을 하는 즐거운 연휴이자 여름의 시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래와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놀랍고도 가슴 아픈 역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진짜 최초의 유래 스토리입니다. 백인들이 지워버린 해방된 노예들의 눈물 스토리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메모리얼 데이가 1868년 백인 장군 존 로건 장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역사학자들의 이 고증으로 밝혀진 진짜 최초의 메모리얼 데이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남북전쟁 직후인 1865년 5월 1일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이었습니다.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군은 찰스턴의 한 경마장을 북군의 포로 수용소로 사용했습니다. 북군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진영이었죠. 그런데 당시 포로 수용소의 환경은 너무나도 끔찍했고 257명의 북군 병사들이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해서 경마장 스탠드 뒤편에 아무렇게나 집단 매장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방금 막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 주민들이 노예제를 반대했던 그 북군들의 시신이 매장된 그 가슴 아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2주 동안 시신을 일일이 다 파내서 개인 무덤을 만들어주고 번듯한 울타리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경마장의 순교자들이라는 아치까지 세워줬습니다. 이후 1865년 5월 1일 3,000명의 흑인 어린이들이 꽃을 들고 행진하며 노래를 불렀고 총 1만 명이 넘는 흑인들이 모여서 이 무덤들에 꽃을 뿌리면서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숨겨졌던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해방해준 군인들을 위해서 흑인들이 주도한 이 위대한 최초의 기념일은 남부 백인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역사 속에서 철저히 은폐되고 지워졌습니다. 130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에야 예일대학교 역사학자에 의해서 이 아카이브에서 발견되며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열린 이 섬뜩한 피크닉 트렌드 스토리입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의 원래 이름은 무덤을 꽃으로 장식한다라는 의미에서 데코레이션 데이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이날이 되면 미국인들은 아주 기묘한 풍습을 즐겼습니다. 바로 온 가족이 공동묘지 무덤가에 가서 피크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 그랬었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섬뜩하게 느껴집니다만은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인구의 2%에 달하는 60만에서 7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자식을 잃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모든 가정이 아픔을 갖고 있던 당시에는 도시 공원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조용하고 조경이 잘 된 공동묘지를 공원 삼아서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죽은 가족이나 전우의 묘비 옆에 돗자리를 펴고 고인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식사하는 일종의 거대한 치유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공동묘지에서 피크닉을 하며 무덤에 꽃을 놓아주던 날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무덤 옆에서 하던 피크닉이 지금은 뒷마당 바베큐로 진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참전용사들을 분노하게 만든 요일 변경 사건 스토리입니다. 미국인들이 메모리얼 데이를 그냥 노는 날로 여기게 된 것은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부터였습니다. 원래 이날은 5월 30일로 날짜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월 30일로 고정시켰던 이유는 미국 전역에서 꽃이 가장 만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5월 30일로 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데코레이션 데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1868년 연방의회는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에게 토, 일, 월, 이 3일 연속 황금 연휴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월요일 공휴일 법안, 유니폼 먼데이 할러데이 액트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1971년부터 메모리얼 데이는 5월 30일이 아닌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조치에 미국의 참전용사 단체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정부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는 날을

1분간 묵념을 해야 한다라는 법, 소위 국가추모행동법을 따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추모행동법, 오후 3시에 1분간 묵념. 그런데 그런 법을 또 아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너스 스토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기가 오전과 오후에 다르게 걸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요. 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조기 반기로 개양한 뒤에 아무 변경도 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이유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 당일 미국의 관공서나 군부대에 걸리는 조기에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조기 또는 뭐 반기라고 하죠. 반만 올리는 거 half staff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반기로 거는 거에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조기로, 하루 종일 반기로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출부터 정오까지는 기태 반쯤은 내린 소위 조기로 개양합니다. 요걸 half staff라고 개양합니다. 반만 올린다라는 것이죠. 이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을 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몰까지는 기태 끝까지 다시 바짝 올린 정상적인 개양, full staff 상태로 바꿉니다. 이는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조국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라는 생존자들의 결의와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다시 정상 상태로 이풀 스태프 상태로 바꾸어서 깃대를 올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는 연휴인 줄만 알았던 이 메모리얼 데이 그 이면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흑인들의 잔혹한 역사, 그리고 역사를 어떤 왜곡하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추모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썼던 참전용사들의 그 씁쓸한 투쟁 등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져 있던 스토리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0: 이어서 점점 심각해지는 에볼라 바이러스 위협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유행이 방역 통제를 위협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데다가 의료시설 공격과 주민 이동으로 인해서 감염 경로 추적도 어려워지면서 보건당국은 실제 확산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보다도 훨씬 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콩고는 이번 에볼라 집단 발병과 관련한 의심 환자가 867명, 사망자가 204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2일 발표한 의심 사망자 수는 177명이었습니다만 불과 하루 만에 27명이 늘어나면서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이 콩고 국경을 넘어서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콩고와 우간다 외에도 앙골라, 부룬디, 이디오피아, 케냐, 루안다, 남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등 주변 10여 개 국가가 위험권에 놓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민들의 이동이 워낙 활발한 데다가 일부 지역에는 치안까지 매우 불안정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콩고의 에볼라 위험 수준을 기존의 높음에서 현재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에볼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도 검역과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볼라 집중 검역 공항을 확대 지정하고 최근에 민주 콩고, 또 우간다, 그리고 남수단 방문자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또 영국도 입국자 모니터링과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보건기구들은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보다도 훨씬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일제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제재 압박과 만성적인 전력난이 맞물리면서 쿠바 관광 산업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꿈의 휴양지로 불리던 쿠바의 해변이 텅 비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가 쿠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쿠바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2만 8,6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 가까이 쪼그라든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관광시장인 캐나다 방문객이 12만 5,400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64% 급락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도 57%가 빠졌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와 중국 등 최근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국가들에서도 감소폭이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미국의 제재 강화가 쿠바 관광 침체를 부채질했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 경제의 핵심 군산 복합체인 가에사를 제재 명단에 올리고 에너지, 국방, 금융 분야 고위직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강행했습니다. 그 여파로 쿠바는 수개월째 대규모 정전과 연료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식량과 의약품 부족도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 아바나에서는 방정부 시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문제를 외교적 성과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또 이란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쿠바 체제를 흔들어 정치적인 실적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4: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4: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4: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5: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4: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3: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2: 두 번째 참가자.
14: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12: 세 번째 참가자.
13: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2: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6: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앞둔 지난 주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워싱턴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참전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벽 더 월을 청소했습니다. 또 더그 콜린스 보훈 장관도 동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는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기념공원을 청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백악관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지난 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6시쯤 17번가와 펜실베니아 에비뉴 교차로에서 한 사람이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발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호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해서 용의자를 맞췄으며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인 한 명이 총에 맞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행인이 총격범이 쏜 총에 맞은 건지 또는 경호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총에 맞았는지 그 여부와 그의 몸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요원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고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있었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잠수함은 혼다 시빅, 한국 잠수함은 신형 테슬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한국에서 출발해 14,000km를 항해한 뒤에 캐나다 빅토리아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언론들이 일제히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를 비롯해서 민영방송 CTV 등 현지 언론들은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에서 도산 안창호함에 승선해서 캐나다까지 함께 항해를 한 캐나다 해군 간부는 도산 안창호함을 타보니 신형 테슬라를 타는 것 같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잠수함을 타다가 한국 잠수함을 타보니 1999년형 혼다 시빅을 몰다가 신형 테슬라를 타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캐나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잠수함은 1999년형 오래된 혼다 시빅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도산 안창호함을 약 2주간 또 경험한 캐나다의 해군 소령도 한국 잠수함은 녹이 슬지도 않았고 안에 들어가 보니 공간도 넉넉했다. 최신형 한국 잠수함을 타본 뒤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됐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캐나다 정부가 노후한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과 맞물려서 한국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이 수주전의 최종 후보는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과 독일의 잠수함 등 이 두 나라로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다음 달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잠수함은 혼다 시빅, 한국 잠수함은 신형 테슬라 같다라는 캐나다 해군 간부의 평가가 매우 인상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이어서 쿠바, 미국을 도청하고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 삼아서 미국을 겨냥한 정보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대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쿠바 내 도청시설에 투자하고 관련 인력을 최근 3배로 늘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쿠바가 단순한 반미 국가를 넘어서 중국, 러시아 등의 전략적인 전진기지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쿠바 내 전자도청기지 18곳 가운데 중국이 3곳, 러시아가 2곳을 직접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쿠바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수집한 정보 가운데 일부를 쿠바 정부와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쿠바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미국과 물리적인 거리가 절대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 최남단 키웨스트에서 쿠바의 수도 이 아바나까지의 거리는 약 90마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정도 거리와 비슷합니다. 특히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동남부 해안에는 주요 군사시설과 전략 자산이 밀집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마르라고 리조트가 있는 곳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 템파에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작전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마이애미 인근에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도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설치된 대형 도청 안테나와 정보 수집 장비가 미군 기지와 전략 시설을 감시하는 데에 활용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약간 몽롱한 상태로 냉장고 문을 열고 건강을 위해서 챙겨둔 유산균 음료 아니면 시원한 과일 주스를 꺼내서 그대로 목으로 넘깁니다. 아, 상쾌한 시작일 것 같은데 자, 공복 상태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죠. 사실 몸 생각해서 마셨는데 그 한 병이 오전 컨디션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유산균이나 신선한 과일 그 자체가 아니고요. 공복 상태에서 당이 포함된 액상 형태로 섭취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자, 위장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흡수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게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또 이를 낮추기 위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후에 혈당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른바 반동성 저혈당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급하게 올랐다가 더 빨리 떨어지는 혈당 패턴, 아주 안 좋은 패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어지러움이나 피로감, 또 강한 허기를 동반시키는데요. 아침에 마신 달콤한 음료 한 잔이 몇 시간 뒤에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는 구조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류는 고체 음식보다는 포만감 유지 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어서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혈당 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먹는 순서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기상 직후에는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채소나 식이섬유를 조금 먼저 먹고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그렇게 먹어주는 순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도 물론 에너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요. 두뇌 회전을 위해서. 하지만 마지막에 섭취하는 것. 혈당 얘기는 뭐 건강 관련해서는 참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참고로 한국 내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당뇨병 환자가 530만 명, 당뇨병 전 단계는 무려 1,400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미국에 있지만 그리고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는 나 자신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수치는 언제든 이 안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클레버 케어 제공이었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8: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9: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9: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2: 함께 차차차.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5: 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일본 제군사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유치 사나의 일본 총리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는데,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한 순간이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특히 사전 실무협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주제여서 미국 측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다카에치와 타이완 총통 두 명을 싸잡아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니 두 정상을 지원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일본 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오랜 기간 반목이 깊은 타이완 총통과 동일선에 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동조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가장 먼저 다카에치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공식 평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16: 第三国間のやり取りでありますので、その詳細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立場にはございません。
15: 일본 언론은 당장 중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연계하면서 대중 외교를 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최근 서해와 동중국해 등에 군함 100여 척을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중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7: 이어서 트럼프 눈밖에 난 고위 인사 또 경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비판적이었던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란의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난 개버드 국장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및 관리의 최종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대이란 전쟁 국면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돼 있었습니다. 털시 개버드 국장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어제 SNS에 공개하며 암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다음 달 30일부로 물러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사표 수리 의사를 공식적으로 즉각 밝혔습니다. 털시 개버드 정보국장의 사직에는 백악관의 압박이 적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해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를 샀습니다. 이후 개버드 국장은 정보기관 18곳의 총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이란 핵시설 폭격 작전을 논의했던 회의에도 배제됐었고,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작전을 개시한 이 마로라고 상황실에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국가정보국장의 약자인 DNI가 개버드 국장을 초대하지 말라라는 Do not invite를 뜻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 참전 군인 출신으로 이 사선 하원 의원을 지낸 털시 개버드 정보국 국장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줄곧 내.

해왔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토요일 육군사관학교, 즉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전투 현장의 지휘관들에게 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서 열린 졸업식 연설에서 내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의 손을 자유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급박한 결정을 내려야 할 현장 지휘관에게 재량을 더 부여한다라는 취지인과 동시에 인도주의 규범 등 지금까지 해오던 각종 규범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말고 작전을 수행하라라는 취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개된 브리트니 스피어스 체포 당시의 영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약물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의 상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난 3월 4일 LA 인근 101번 프리웨이에서 검은색 BMW를 몰고 과속 및 난폭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스피어스는 경찰에 붙잡힌 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 경찰을 향해서 나도 알고 있다. 우리 엄마는 자전거를 타던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라고 말하면서 경찰에게 폭언과 고소형을 퍼부었습니다. 이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그런데도 우리 엄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면서 왜 우리 엄마를 체포하지 않은 것이냐, 엄마는 어떻게 처벌을 면한 것이냐 라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연 엄마가 날 죽이려고 했다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체포된 이후 재활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소했다가 지난달 말에 퇴소했습니다. 지난 4일 스피어스의 변호사 마이클 골드스타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피어스에게 보호관찰 1년과 약물방지교육 3개월을 명령했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아 5628-0788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3: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2: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3: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4: 99세까지 팔팔하게.
15: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어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한두 달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원유가 공급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어제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은 다시 항해가 가능할 것이고 거의 즉시 정유시설들의 원유를 다시 채워 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유조선은 하루에 약 300해리, 즉 약 550km를 간다. 그래서 해협과 가까운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은 즉시 원유를 공급받을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그것을 정제 제품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뉴질랜드처럼 더 아래쪽에 있는 곳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면서도 실제로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지구상의 모든 정유시설이 필요한 모든 원유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유시설에서 원유를 받으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정유를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유 한 방울이 정유 공장에 들어가서 화학적으로 분해 그리고 정제되어 나오는 시간은 24시간에서 최장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입고 또는 탱크 대기 또 철저한 품질 검사 시간 등 출하 준비까지 들어가는 데 포함되는 실질적인 공장 내에 체류하는 기간은 보통 가장 빠르면 3일 정도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 대주주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고발 절차상 형식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5.18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하는가 하면 홍보 포스터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5.18 유공자나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스타벅스가 어떤 경위로 이 같은 프로모션을 기획했으며 내부에서 문제 제기 등은 없었는지 또 위로는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당국과 휴전을 위한 합의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화당 내에 대이란 강경파 인사들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지금 60일 휴전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 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 전쟁으로 그나마 달성한 모든 것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의 이슬람주의 정권과 합의를 하는 것을 더 진행시킨다면 미국이 약하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행동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방상원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만일 이런 식으로 종전 합의가 된다면 도대체 왜 전쟁이 시작됐는지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휴전 합의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서 이전에 전쟁 이전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은 통항이 자유로웠는데 이제 와서 원상복구한다라는 조건으로 종전을 한다면 도대체 전쟁을 왜 한 것이냐 도대체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합의와 뭐가 다른 것이냐라면서 맹비판을 했습니다.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8: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0: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0: 올림픽 골프니까.
1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1: 인재를 모집합니다.
0: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의 원래 명칭은 데코레이션 데이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직장병들의 무덤을 꽃으로 장식하던 게 기원이 됐죠. 자, 오늘 가슴속으로는 그들의 희생에 꽃을 데코레이션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행복함으로 데코레이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에 음악 한 스푼, 웃음 두 스푼, 따뜻한 얘기까지 배달해드리는 시간.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저는 여러분의 탱자 한미옥입니다. 오늘도 차차차. 오늘은 바로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깊은 날이죠. 누군가는 여행길에 올랐을 테고요. 이제 오실 준비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가족들과 바베큐 준비하시면서 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오늘도 혼자 조용히 오늘 하루의 의미를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노래와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과 함께 메모리얼 데이에 어울리는 추억의 음악들까지 기분 좋게 준비했습니다. 연휴라고 너무 늘어져 있지 말고요.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좋은 차 한 잔 딱 들고요. 어깨 한번 들썩이면서 오늘도 신나게 사람 냄새 나게 한번 출발.

오늘 같은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죠.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가 해체된 이후에 폴 맥카트니가 결성한 밴드 윙스가 불렀습니다. Let them in. Let them in. 내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오픈 더 도어를 해야 됩니다. 가사에 보면

0: 시스터 수잔, 브라더 존도 나오고요. 바로 시스터 수잔은 아내를 지칭한 거고, 브라더 존은 린다의 오빠나 존 레논을 의미할 수 있겠죠. 필앤 돈도 나옵니다. 바로 에버리 브라더스의 멤버를 뜻한대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역사적 인물도 언급이 됩니다. 아, 렛데민 마치 처음에 띵동띵동 하고 문이 열리고 벨 누르는 소리가 함께 나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미국 친구들도 우리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그런 장난을 해요. 근데 집주인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아이도 아니고 청년이 아주 미안한데 내 친구랑 내기를 해서 벨 누르고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집주인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빨리 누르고 도망가. 그럼 내가 너 쫓는 척 할게. 이러면서 그 영상이 밝혀지면서 참 마음 좋은 이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난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받아주면 좋은 그런 연휴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방금 들으신 렛데민. 이 곡은 마치 친근한 파티에 얘들아, 다 와. 우리 집 초대할게. 이러면서 이폴 매카트니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인물을 하나씩 나열을 합니다. 파티 열고 모두에게 따뜻한 분위기로 다들 와 이러면서 내 인생에 초대하고 싶은 인물 여러분 10명을 꼽으라면 누가 있는지 한번 꼽아보시면서, 딴 거는 못해도요, 오늘 같은 날, 그래, 연휴는 잘 보내고 있나? 특히 혼자 있는 분에게는 그런 안부 인사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곡에서 바로 폴 매카트니가 부른 에버리 브라더스, 그 멤버도 초대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 멤버, 에버리 브라더스의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 All I have to do is dream.
1: All I have to do is dream.

0: All I have to do is dream 들으셨습니다. 꿈을 꿔야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성공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사실상 똑같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패도 성공만큼이나 많은 노력이 들고 똑같이 힘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 성장하는 삶과 제자리에 머무는 삶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같은데 방향만 다를 뿐이죠. 오히려 목표를 향해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하도록 태어났거든요.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는데 더 큰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어떤 장애물을 두고 있는지 알아채는 용기, 그리고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크고 멋진 삶을 살아내겠다는 용기. 자, 메모리얼 데이에는요, 그런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내보자 라는 그런 에너지를 가득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담요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6: 세종송보감,
5: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6: 세종송보감,
5: 쌩쌩 돌아라 하하
6: 세종송보감이잖아.
7: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8: 213-383-8899 383-8899
9: 세종.
10: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00번
1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찰리 브라운과 프란츠 스티글러의 실화 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의 공군 에이스였던 프란츠 스티글러 중위가 만신창이가 된 찰리 브라운 중위의 폭격기를 격추하는 대신 북해 상공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주면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한 감동적인 사건인데요. 1943년 12월 20일 브라운 중의 B-17 폭격기는 독일 브렌멘 공습 중에 대공포와 독일 전투기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서 꼬리 날개가 날아가고 조종사 본인도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산소 유압 시스템이 파손되어 고도가 계속 떨어졌고 기내는 추락하기 직전에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지상에서 전투기 수리를 마치고 출격했던 독일의 에이스 조종사 프란츠 스티글러가 이 폭격기를 발견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마지막 격추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만신창이가 된 폭격기의 틈새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미군 승무원들을 차마 쏠 수가 없었죠. 과거 자신의 상관이었던 구스타포 괴렐이 했던 말, 부상당한 적을 쏘는 것은 살인과 같다. 인간성을 잃지 말라. 이 말을 떠올리면서 공격 대신 폭격기 옆에 바짝 붙어서 독일군의 대공포로부터 폭격기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북해 상공까지 호위를 하면서 나중에는 브라운 중위에게 거수경례를 붙인 뒤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영국 기지에 도착한 찰리 브라운 중위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보고했지만 군 수뇌부는 사령부 내에 사기 저하를 우려해서 이 이야기를 기밀에 붙이고 함고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40년 뒤에 전쟁이 끝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브라운 중위가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독일 조종사를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참전 용사 모임과 뉴스레터로 수소문을 했고 마침내 1990년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 스티글러와 연락이 닿아서 감동적인 재회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의형제처럼 서로 지내면서 낚시 친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나란히 세상을 떠날 때까지 깊은 우정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는 에단 메이코스가 쓴 책 A Higher Call이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이 되면서 현대에도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들으실 거군요. 어느 어린이가요, 그 브라더를 탁 등에 업고 가는데 얘야 무겁지 않니? 그러자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내 브라더니까요. 더 홀리스가 부릅니다.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He's my brother. 인류애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실화가 실화의 얘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6.25 참전 하셔가지고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약주 한잔 하실 때마다 밥상 옆에서 옛날 그 전쟁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군을 마주친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께 참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정말 크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비극 바로 한국전쟁 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인 중 한 분이시고 또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셨던 제임스 반 플리트 장군의 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는 1950년 4월 4일 장군의 외아들이자 미 공군 대위였던 반 플리트 2세가 B-26 폭격기를 몰고 평안남도 순천 지역으로 야간 출격을 나갔다가 북한군의 대공포에 맞아 실종됐습니다. 당시 미군은 사령관의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대대적인 수색 구조 작전을 펼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반플리트 장군은 전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한 뒤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색작전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아, 그곳은 적진 깊숙한 곳인데 내 아들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즉시 구조작전을 중단해라. 장군은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바로 장군은 전선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어머님들께 그 부활절 아침에 편지를 쓰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아들의 생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결국 아들 반 플리트 대위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전사 처리됐습니다. 장군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전쟁을 끝까지 지휘했고 전후에는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건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했던 참된 군인의 모습을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메모리얼 데이의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지역마다 오늘 그렇게 미 군인에 대한 예우와 전사자에 대한 존경을 다 표시를 하시지요. 오늘 그렇게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주신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숭고한 넋을 기리면서 자 그렇게 아들을 보냈던 마음 아들에 대한 사랑을 에릭 클랩톤은 바로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Tears in Heaven.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9: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8: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9: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8: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밤하늘에 별이 된 영웅들을 따뜻하게 추모하는 느낌을 주는 너무도 유명한 노래이죠. 이태리의 트럼페터 니나 로소가 이 곡을 만들게 된 데는 그 배경에 남편을 전사한 남편을 그리워하던 네덜란드 여인의 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눈물 어린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했고 남편이 전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는 어두운 전쟁터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미군의 소등 나팔 소리를 들을 때면 당신과 아이들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다오 이러면서 그 소등 나팔 소리를 이번 콘서트에서 연주해 주실 순 없나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그 노래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여인의 간절한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은 니니 로소가 흔쾌히 요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당일 바로 미군의 소등 나팔 소리를 재즈풍으로 감미롭게 편곡한 일 솔렌지오, 바로 침묵이라는 뜻의 일 솔렌지오, 밤하늘의 트럼펫이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듣던, 그래서 군대에서 이 노래를 탁 하루에 지친 탁 누워서 이 노래가 나올 때 정말 눈물을 흘리신 우리 예비군 어르신들 방송 듣고 계시면서 옛날 눈물 생사를 같이 했던 그 전우도 생각나고 그러시지요. 그러면서 니나 로스가 나지막하게 잘 자요 내 사랑 꿈속에서 만나요, 마치 전사한 남편이 하늘에서 건네는 그런 마지막 편지처럼 독백이 울려 퍼졌고 콘서트장은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공연 모습을 당시 현장에 있던 라디오 방송국 관계자가 녹음을 해서 곧바로 방송을 타게 됐는데요. 이 사연과 이 곡이 나가자마자 청취자들의 문의가 폭주했고 이 싱글 음반은 순식간에 수백만 장 메가 빅 히트를 하게 되는, 한 여인의 지극한 그리움과 그 마음을 외면치 않은 한 음악가의 따뜻한 시선이 만나 탄생한 인류애의 결정체, 밤하늘의 트럼펫 들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가요에도요, 한때는 금지곡이었죠.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패배주의를 조장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바로 우리 김민기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늙은 군인의 노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한국 포크사에 묵직하고 애잔한 울림을 주는 명곡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평생을 고국에 바친 무명 용사들과 군인들의 삶을 돌아보기에 좋은 곡인데요. 이 음악이 탄생된 데에는 김민기 선생님이 1970년대 중반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탄생했습니다. 강원도 인제 최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는데 마침 30년 동안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앞둔 한 선임 하사가 계신 거예요. 평생을 국가에 바쳤지만 막상 전역을 앞두고 나니 갈 곳도 없고 알아주는 이 없는 자신의 쓸쓸한 인생을 한탄하며 눈물 짓는 늙은 군인의 모습을 본 김민기 씨가 큰 감명을 받아서 그 군인의 투박한 인생과 회한을 달라주기 위해서 부대 안에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에 뭐 화려한 수식어 없지만 그래도 나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자 손녀들 손잡고 동해바다 해돋는 구경 가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지. 푸른 하늘 깃발은 높이 휘날리고 한때 민중의 노래로 또 대학가와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청년들이 군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또 노동자 혹은 늙은 광부의 노래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소외되고 평생을 헌신한 평범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노래. 자, 우리 김민기 선생님의 늙은 군인의 노래, 오늘 굿모닝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훈이훈이 우리 훈이
1: 안녕하세요. 좋다, 음악 좋다.
0: 아, 음악
1: 너무 멋있잖아요. 딱 저 같잖아요.
0: 갑자기 너무 진지한데?
1: 왜 딱 저 나오는
0: 시사고발
1: 저 나오는 느낌이 딱 나죠. 뭔가
0: 오늘
1: 용가리 한 마리 나올 것 같지 않아요?
0: 메모리얼 데이 다들 잘 보고 있는 거 이러면서.
1: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런 거 들으면 뭔가 막
0: 긴장감?
1: 나가서 예, 뭐 나가서 뭔가 막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0: 나가서 뭔가 밝히 파헤치고 싶은
1: 막
0: 삽을 들고 나와서
1: 삽을 왜 들고 나가서
0: 삽질을 하고 싶은 느낌이
1: 하여튼 이런 거인데 오늘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네. 월요일은 순위를 매기는 남자 시간이잖아요.
0: 순매남인데
1: 오늘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 연휴 주말 때 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외식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분들과도 네. 친구들과 친지들과 했을 텐데 식당을 우리가 사실 살려야 됩니다. 내부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타운 내 많은 식당들을 저희 요식업들을 정말 힘내시라고 저희가 많이 가야 되는데
0: 그래서 오늘은 식당으로
1: 식당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식당을 갔을 때 은근히 조금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이거 잘 들어보셨다가 식당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1: 뭐 이런 일이 없어야지 사실은.
0: 식당에서 은근히 짜증나는 상황 탑10
1: 그렇죠.
0: 가볼까요?
1: 어떤 데는요 음식 나오기 전에 이미 지친 데가 있어요.
0: 어.
1: 먹기가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가면
0: 아.
1: 막 배고파서 들어갔는데 막 짜증이 밀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탑10 알아보도록 할게요. 10위 아, 메뉴판을 딱 열었는데 너무 복잡해.
0: 너무 많아. 한식, 중식, 양식, 분식.
1: 이거는 진짜 뷔페 메뉴가 적혀 있는 거. 그런 데 있거든요.
0: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경영하실까?
1: 그러니까요. 야, 아니 넌 뭐 먹을래? 예를 들어서 옆에 난 돈가스. 그래? 너는 떡볶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사람은 무슨 갑자기 흑염소 전골, 흑염소 탕. 얘는 무슨 갈비탕. 얘는 돈가스. 이게 다 돼.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0: 전문점 이래서 몇 가지 메뉴가 없는 경우가 선택할 때도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메뉴가 너무 많으면 그리고 일단
0: 복잡해.
1: 조금 여기 믿어도 되나?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0: 너무
1: 수천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0: 메뉴가 너무 많으면 안 돼.
1: 너무 많아. 이름을 읽으면서도 야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은 그런 불안감이 오는 그런 식당.
0: 메뉴판이 너무 복잡할 때.
1: 너무 메뉴판도 사실 그거 아시죠?
0: 뭐야?
1: 거기도 심리적인 그게 있는 거. 마케팅과 심리적인 그게 다 복합적으로 요새 갖고 만드는 법이 있어요.
0: 메뉴판을 잘 만들어야 돼.
1: 굉장히 자기가 팔아야 되는 가장 시그니처 메뉴를 어디다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사실 포지션 등이. 그런 거 잘 좀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0: 네.
1: 자, 9위. 야, 이거는 한국 분들은 좀 아니긴 한데 직원 서버를 부르기가 너무 힘들 때.
0: 손 들었어 여기요. 어떻게든 눈 좀 마주치려고 하는데.
1: 근데 일부러 피한다? 이렇게 슥 피하는 분도 있어요.
0: 아, 왜 이렇게 여기는 안 보지?
1: 보고도 안 본 척 하시는 분도 있어요.
0: 아, 설마.
1: 분명히 아 진짜 눈 마주쳤는데 그냥 가요.
0: 아니 버튼 있는 그래서 벨 있는 데가 좋아.
1: 그거를요 미국 분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이제 한국 시다 몇 번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냥 띵동 하면 되니까.
0: 그리고 번호까지 써 있는 데도.
1: 그런 데도 있어요. 번호까지 딱 뜨면. 진짜 표대 되게 번호표 이거 띵동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기요 하다가 나중에 벨 누르세요 그럼 되게 미안한 적도 있어요. 아 여긴 벨을 누르면 되는구나. 근데 진짜로 버튼을 눌렀는데도 안 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뛰어난 그 서빙 하시는 분은 순식간에 이렇게 차차차차차 훑어봐요.
1: 누르기 전에
0: 뒤에도 눈이 달린 거
1: 누르기 전에 와야지. 사실은
0: 테이블을 돌아야죠.
1: 저도 예전에 서빙 해본 적이 있지만은 대학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쓱 지나가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테이블에 뭐가 있나 없나 쓱 보면서 그냥 무심하게라도 쓱 가서 냅킨 더 갖다 드리고 뭐 필요하면 혹시라도 딱 가는데 누가 젓가락을 딱 떨어뜨려 봐. 그럼 그냥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있어야지 그거를 달라고 할 때까지 그죠? 기본 안 주도 좀 이렇게 갖다 주고
0: 안 되지 안 돼.
1: 이거
0: 눈치 있게
1: 서버분들
0: 또
1: 부르기 민망한 식당들 그거 조금 불편합니다.
0: 8위
1: 뭘까요?
0: 8위 뭐예요?
1: 물이 늦게 나오는 때.
0: 물이 아니 원래 물은
1: 근데 요새는
0: 해준다는
1: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물은 셀프도 있고 뭐 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주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앉으면 물은 줘야죠.
0: 그렇죠.
1: 굳이 요새는 친절한 데는 물어보잖아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시원한 거 드릴까요? 근데 뭐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거를 굳이 뭐 여쭤보시는 것도 물론 센스 있게 하시는
0: 아니죠.
1: 건데
0: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전
1: 아니 그러니까 따뜻한 물 원하실 수 네. 있지만 그냥 아예 갔는데 물도 안 주고 있다가 음식 시킬 때 좀 물도 좀 주실래요? 그때 갖다 주면 좀
0: 사람이 오면 딱 앞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그게 기본이죠.
1: 저는 밥 먹을 때 물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물 안 주면 정말 좀 싫어요. 그리고 몇 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공사를 저기 이따가 시간 괜찮으시면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아예 안 줘요. 세 번 시켰는데 안 줘.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혹시나 해서 혹시 다이콕 있나요? 그래서 제로콕 있나요? 어 있어요. 하나만 주실래요? 바로 갖다 줘요. 판매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짜증 났어요. 그런데
0: 물 기본입니다.
1: 물은 기본이고요. 네. 저같이 물 많이 먹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요식업계 서빙하시는 분 계시면 물 좀 넉넉히 주세요.
0: 네.
1: 매번 달라기도 되게 민망해.
0: 물 먹여야 되는 남자야.
1: 아, 물 먹으면 좋잖아요. 네. 뭐 목말라 죽겠는데 물도 안 주고.
0: 네. 적당히 먹어야지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저 어릴 때는 그 반대로 배웠어요. 네. 오히려 물을 먹으라고 그래갖고 제가 어릴 때 머징 습관을 들였더니 네. 또 아니래. 어쩌라고 이미 습관 다 들여놨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정설이 됐죠. 마시면 안 좋다는 걸.
0: 네.
1: 저도 압니다만 목이 그렇게 매워요. 밥 먹으면 이상하게.
0: 자 식당 갔을 때 짜증나는 상황
1: 7위 사진 보고 골랐는데 음식이랑 너무 달라.
0: 아 메뉴판은 정말
1: 메뉴판은 정말 삐까뻔쩍한데 아, 막 고기가 이만큼 있고 막 치즈가 쫙쫙 늘어나고 있고 막 새우도 막 이만한 것들이 쫙 듬성둥 있는데 시켰는데 웬걸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죠.
0: 그렇지.
1: 이만큼 나오고 치즈는 뭐 보이지도 않고.
0: 그거랑 똑같나? 데이트 뭐 온라인 데이트로 너무 이뻐서 나갔는데 보니까 아니야.
1: 그거는
0: 언제 때 사진이야?
1: 그거는
0: 사기죠.
1: 아 옛날 사진이요?
0: 네. 아니 남의 사진 오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
1: 야 그건 사기지.
0: 완전히.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정을 했겠죠 사진을 보정을 봤는데
1: 보정하면 안 돼요.
0: 사기 수준으로 했다 이거죠.
1: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게 음식도 분명히 이제 외국 식당 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걸 시킬 때 그냥 I want this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진 보고 근데 전혀 다른 게 나오면 이건 진짜 아니지. 근데 저 예전

0: 너 나가라 그랬대요.
1: 아니 그래도 근데, 색깔이 마, 그러니까 양 이런 거 뭐 내용물 다른 게 아니고 네. 조금 맛깔스럽게 색감이 나오는 걸 원한 게 아닐까요?
0: 아니 아니요. 그분이 제가 봐도 충분히 조미애랑 잘했어.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뭐 푸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대로 자기가 음식을 푸짐하게 안 만들어 놓고는 그치.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광고 찍을 때
1: 과대 광고야.
0: 광고 찍을 때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음식을 찍지 않습니다. 광고 찍을 때 그걸 다 가짜로 만들어서 먹는 식용만 하는 거지 실제 음식 갖고 먹지 않아요. 웬만해서 더 잘 나오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어. 영상이니까. 근데 메뉴에 들어가는 건 제대로 해야지. 메뉴랑 너무 다른 거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좀 짜증나요.
1: 식당 갔을 때 짜증날 때 바로 7위가 사진이랑 음식이 다를 때. 자 그렇다면 6위는?
0: 6위는 저는 정말 여기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네. 여러 명이 시켰는데 내 것만 느끼는 할 때.
1: 아 그럴 때 있어. 아, 불쌍해. 그거 왜 한 명 것만 같이 그거, 넣어야지.
0: 이유가 뭘까요? 꼭 내 것만 안 넣어.
1: 안 들어간 거지 주방에.
0: 그런 적도 있죠.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1: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
0: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메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다섯 명이 갔어. 그럼 요리를 한 대여섯 개 시킬 거 아니에요 음식을. 근데 서버분들이 가끔 급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본인 스스로를 너무 대단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문을 적질 않아요.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여기 보니 뭐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은 막 꼬득꼬득해서 안 적어? 괜찮대. 야, 적지? 안 적? 괜찮대. 그런 분들이 꼭 사고 나는 거거든요. 꼭 뭐 들어가냐? 확인해 볼게. 야 30분 지났는데 확인해 볼게. 그러면 아 지금 만들고 있대. 거짓말이죠. 아, 누락된 거지.
1: 그렇지.
0: 저는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눈앞에서.
1: 적어야지. 왜 내 것만 늦게 나와?
0: 저 예전에 A땡땡 회사 그룹을 제가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뭐라 그러죠? 그 신입도 아니고 뭐라 그래? 그 왜 동문들 같이 하는 거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냐?
1: 동문들
0: 동문이 같이요? 아니고 어떤 회사에
1: MT 가는 거
0: 아니 회사에서 이게 새로운 신입들을 뽑는 기수가 있잖아요. 그때 1년에 한번 뽑고 이럴 때.
1: 네.
0: 그러면 같은 기수들이 있잖아요.
1: 동기들
0: 있잖아요.
1: 동기 모임.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입 모여갖고 들어갔어요. 다 뽑히는 애들이죠. 그 차장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자기가 이 새로운 동기들 신입 동기들을 데리고 자기가 점심 쏟게. 그리고는 근처에 칼국수집을 갔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바로 앞이라고. 네. 여자분들은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 나는 왜 걷는지 하여튼 뭐 오케이 갔어요. 우르르 따라갑니다. 다른 신입이니까 막 다 우왕좌왕했겠지. 차장님 밑에 과장님 두 분이 딱 우리 인솔에서 갔어요. 한 15명이 앉은 것 같아요. 쭉 앉아갖고는 그리고 사회생활 아시죠? 차장님이 칼국수 시켰어요. 그럼 뭐 드실 거예요?
1: 칼국수
0: 당연히 칼국수죠. 뭐 딴 걸 어떻게 시켜?
1: 거기다가 막 만두 칼국수 이런 거 시키면
0: 그럼 안 되지. 그냥 통일하잖아요. 애들 다 센스는 있었어. 그래서 다 통일했습니다. 다 칼국수가 뭔가 쫙 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한 5분 10분 뭐 할 거면 물 막 서로 막 따라주고 젓가락 챙겨주고 막 그러면서 좀 뭐 이런 얘기 뭐 자네는 어떻고 자네는 어쩌고 뭐 이런 게 하면서 한 10분 지나니까 이제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올 때 당연히 저 안쪽 먼저 그래서 이제 윗사람부터 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이제 바깥쪽에 앉아있거든. 좀 체격 아래서 좁으니까 귀찮아서 하나씩 딱 제 것만 나온 거예요.
1: 네.
0: 그 14개가 나오는데 내 것만 딱 안 나온 거예요.
1: 어머나.
0: 접시 막 쟁반 두세 개 할 거니까 다음에 오겠지. 당연히 생각을 했죠. 안 나와.
1: 누락됐어?
0: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게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한 1분 기다려주죠.
1: 네.
0: 아, 뭐 드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드세요. 아, 같이 씻고 불 맛없습니다. 드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다 맛있게 먹읍시다. 다 먹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5분을 기다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누락이 된 거예요.
1: 어머나.
0: 그랬더니 금방 만들어줄게. 옆에 거 갖다 줄게. 나왔는데 이미 내게 나왔을 때 우리 차장님은 반 이상을 먹었어.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칼국수가 더운 여름에. 근데 알잖아요. 나 때문에 나 혼자 남아서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남기면 또 남자 자식이 깨작거린다고 혼날 것 같고. 스피드를 따라가려고 페이스 따라가려고 먹는데 차장님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먹고 또 걸어가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나한테 주간에 5분밖에 안 남았어.
1: 어머나.
0: 이분은 다 먹었어.
1: 뜨거운 칼국수를
0: 진짜 그걸 입에 들이부었어요 제가.
1: 아우 다
0: 5분 안에 그 막 들었다 먹고 막 김치도 먹을 수가 없지. 와.
1: 왜 누락이 됐대요?
0: 몰라요. 나 그 아줌마 미워.
1: 미안해, 진짜.
0: 근데 그 아줌마 나 저한테 어디 등 두르면서 미안해 그런 거야 아줌마가.
1: 어떻게
0: 근데
1: 뭐,
0: 미안한데 어떻게 뭐. 됐어요 그냥 그러고. 근데 차장님이 쓱 보더니만 뭐 다 먹었으면 갈까요? 제가 딱 젓가락 놓자마자. 자기들은 다 먹었다 이거지. 난 입 다 들고 그냥.
1: 아 속상해.
0: 너무 싫어 이런 거.
1: 내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0: 궁금한 거 미역씨 친구들 여러 명이 식사를 했는데 미역식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남들 먼저 먹으라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요?
1: 남의 거 뺏어 먹죠.
0: 아 진짜? 아 남의 거 먹으면서 기다려요?
1: 응 같이 먹으면서.

0: 근데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남은 같이 먹자라고 기다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 드세요 때 그러면 뭐 먼저 먹게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고
1: 기다려 주잖아요. 보통
0: 보통 기다려.
1: 근데 식는 거는 안 되지.
0: 그러면
1: 빨리 먹어야 될 거는 그때 빨리 먹어야
0: 빨리 드시라고
1: 빨리 드세요 이러지.
0: 옆에서 먼저 먹어도 기분 상하진 않아요?
1: 안 와요. 나는 반찬이랑 뺏어 먹으면 되니까. 뺏어 먹으면 되니까.
0: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거 느껴 너무 기분 나빠. 솔직히
1: 그래요.
0: 인정하죠.
1: 네. 자 식당에 갔을 때 매너도 좀 지키면서 잘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좀 제발 네. 주문 받으시는 분들
1: 적어서
0: 바쁘시잖아요. 좀 적어 주세요. 자꾸 적어도 네. 까먹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안 적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1: 우리
0: 적어주세요.
1: 저기 뭐야 와인 한잔 할까요? 썸머 와인으로?
0: 와인 좋다.
1: 오늘 할라데이니까.
0: 와인 좋다.
1: 네.
0: 그러면 우리 낸시 스나츠라고요?
1: 낸시와
0: 네. 헤이즐우드
1: 네.
0: 썸머 와인 한 곡 듣고 올까요?

0: 낸시 낸시 시나트라.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
1: 딸.
0: 이분이 벌써 연세도 85세시네요. 썸머 와인.
1: 뭐야, 그럼 이 사진은 되게 이쁜데 이거 옛날 사진이구나.
0: 그러니까요.
1: 야, 80이 넘었다고요?
0: 썸머 와인 85세. 배우이자 가수 낸시 시나트라.
1: 야, 저 사진은 진짜 이쁜데. 네. 뭐 지금도 이쁘시겠지 뭐.
0: 썸머 와인이었습니다. 아,
1: 썸머 와인?
0: 이제 여름이 찾아오잖아요. 네. 메모리얼 위켄드를 딱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 시작.
1: 아, 더울 때는
0: 네. 뭔가 화끈한 바베큐로.
1: 아, 썸머 때 와인을 마시면
0: 따뜻하게 조심하세요.
1: 아, 그날 좋죠. 우리 좋다. 네. 화끈하게 후끈 달아오는구만.
0: 네.
1: 네. 구문의 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달러라고?
7: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6: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7: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6: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7: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6: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7: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5: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16: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15: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백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16: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1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7: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순위를 매기는 남자 순매남 우리 훈이 씨가 오늘은 식당에서 은근히 짜증나는 상황 탑10을 뽑아주셨어요. 우리가 6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5위로 가볼까요?
1: 5위는요?
0: 네.
1: 아, 이거는 뭐 짜증나는 게 아니라 네. 화가 나지 이건. 주문 잘못 들어갔을 때요.
0: 아,
1: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늦게 온 게 아니고 잘못 들어갔을 때.
0: 엉뚱한 게 나올 때 있어 또.
1: 나는 분명히 뭐 예를 들면 군만두를 시켰는데
0: 찐만두가 나와. 그런 경우 있어요. 나 이거 안 시켰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1: 제가요?
0: 네.
1: 저는 뭐 먹긴 먹어요.
0: 저는 그냥 먹어요.
1: 아니, 주면 먹어요. 먹는데 뭐
0: 싫어하는 거 아닌 다음에 네. 웬만하면 어머 이게 더 맛있을 수 있겠다 하고
1: 그렇죠. 먹긴 편이에요. 먹는데 약간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그걸 빼가지 말고 아 그러면 이거 다시 넣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드시고요. 새로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미안해서 아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아. 이러고 넘어가는 게 서로가
0: 아,
1: 좋은
0: 그렇지.
1: 거잖아요.
0: 또 뭐 그렇게 하면 또
1: 괜히 미안하니까
0: 팁도 많이 주고
1: 그렇죠.
0: 그럴 수 있는데
1: 그거 하나 저는 진짜로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K타운에 절대 안 가는 식당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네. 사람들이 간단한 삼겹살 가지 말라고 그래요.
0: 제가 왜?
1: 너무 기분이 나빠서
0: 왜?
1: 와이프랑 둘이 저는 식당 가서 항상 되게 더 나이스하는 편이긴 한데 네. 둘이서 갔는데 와이프가 그날 떡만둣국이 먹고 싶대요. 근데 되게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 친구는 그걸 시키고 저는 뭘 다른 걸 시켰어요. 딱 나왔는데 와이프가 딱 먹더니 자기야 이거 좀 쉰 것 같아 그러는 건데 와이프도 되게 깐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그런 말 할 정도면 그래서 그래? 그렇게 먹어봤는데 시큼한 거야 냄새가 만두가 그래서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저녁 때인데 그래서 아주머니를 조용히 불렀어요. 아주머니가 왜요? 그래서 저기 이거 만두가 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0: 그럴 리가 있어요?
1: 쉰 것 같은데 짜증나면서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거 쉰 것 같으니까 저 이거 안 먹을게요. 화도 안 냈어. 내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아 참 유별나시네. 그러더니 그걸 들고
0: 어머
1: 주방으로 손가락 딱 잡고 들고 주방으로 하더니 주방에 할머님이 계셨나 봐요. 뭐 좀 할머니 이거 쉬었다는데 다 들리게.
0: 어머나.
1: 할머니가 그게 말이 돼?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러더니 숟가락 갖고 자기들 먹어보는 거예요.
0: 괜찮대?
1: 네, 괜찮은데? 그러는 거 할머니가. 그랬더니 이 여자분은 말은 안 해. 제가 봤을 때 이 아저씨가 조금 이상하게 느꼈나 봐. 그랬더니 막 쫙쫙 그러더니 만두를 빼가지고 떡만두인데 만두를 덜어내고 떡만 있는 국을 갖고 온 거예요.
0: 말도 안 돼.
1: 진짜로. 그러더니 이거 돈 안 받을 테니까 이거 드시고 다른 거라도 시키세요.
0: 어머나 말도 안 돼.
1: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0: 너무 어이가 없다. 그거는 진짜.
1: 근데 그 아주머니가 공손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나듯이
0: 어머나.
1: 만두 뺐으니까 이거 드시고 다른 거라도 시키세요. 이거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래서 저기 너무 저기요. 제가 거지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돈 안 받겠다고요. 딴 거 시키시라고. 딱
0: 상했다고.
1: 거기서 제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0: 그럼,
1: 근데 와이프가
0: 하겠다.
1: 제 성격 아는 게 저는 항상 웃고 가다 저기 딱 돌아버리면 저는 정말 악마를 봐요.
0: 와.
1: 제가 갑자기 부들부들 떨어갖고 이 양반이 그래서 근데 갑자기 아 젊은 사람 유별나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어머.
1: 열이 딱 반대 그때 그 팔 옆 테이블에 아 중년에 한 50대 되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저희가 물건을 딱 이거 다시 떡국을 갖고 올 때 앉아 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단골인가 봐. 다 알아요. 앉아서 우리 옆에서 구경 났지 이 사람은 구경하고 있다가 제가 열이 받아갖고 한마디 하려고 막 이게 내가 거지야?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하는데 아저씨가 그 젊은 사람이 되게 깐깐하네. 그냥 넘어가면 되지. 옆에 있는 아저씨가
0: 어머나 알지도 못하고
1: 거기서 완전 돌아갔고요. 열 젓가락에다 집어던지고 젊은 너무 쉰 거 먹어도 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젊은한테 맞아볼래? 내가 그랬더니 너무 열받아갖고
0: 어머나
1: 아저씨 뭐한다고 끼어들어. 네. 조용히 하고 당신 하나 먹어. 그랬더니 깨갱하더라고. 그래서
0: 어머나.
1: 아줌마 보고 인상 쓰고 아줌마 내가 그지야? 당신 같은 먹겠어? 그랬더니 아니 뭐 말을 그렇게 당신이 먼저 이따를 굴었잖아 지금 장난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우르르 막 다 쳐다보는 거에서
0: 네.
1: 계산서 갖고 오라고 됐고 계산서 갖고 왔더니 아니 그 계산서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덮어버려 갖고 오라고 근데 와이프 하지마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마 계산서 갖고 와 계산서 갖고 제가 진짜로 카드를 던져버렸어요. 계산해 팁은 없어 계산해 나 그지 아닐까 계산해 네가 쉰 거 나 계산할 거야 다 나해 내 다시 놀아봐라 그랬더니 옆에서 아줌마가 막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0: 어머머
1: 막 미친놈이
0: 와, 어떤 아줌마?
1: 그 주방 아줌마 할머니.
0: 주방 아줌마가?
1: 그 안에서 막 나오진 못하고 겁나서 안에서 막 절 욕을 하는 거야 쌍욕을 하는 거야 내가
0: 아 어떡해
1: 진짜 이걸 엎어버려 저 그때 젊을 때예요 30대 초예요 진짜 상을 들어 엎어버리다가
0: 야
1: 내가 당신들 이탈을 장사하지 마요. 그리고 나왔어요. 네 와이프가 잘 참았다고 해서 야 내가 다시 내가 이 집을 성공하긴 못해도 망해낼 수 있다.
0: 어디 식당이지 나중에 저한테 귀뜸 주셨어.
1: 제가 그랬고요.
0: 지금도 있어요?
1: 있어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는데 아. 그래도 안 가요.
0: 아 근데 그 서빙하고 쉰 만두 빼고 떡국을 네. 갖고 온 그분이 주인이었어요?
1: 주인이요. 그러니까 제가 열이 받는 거예요. 서빙하시는 분이면은 그냥 트레인이 못 받았다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주인이시더라고. 아줌마가. 그게 너무 열받아요. 주인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반말하고 막 저도 열받아서 반말했죠.
0: 아, 그랬구나. 네.
1: 그러니까 주문이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 잘못 될 수 있어요. 서로 좋게 얘기하면 저는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도 욕 안 해요.
0: 원래. 우리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네. 흔히 씨는 예의가 얼마나 그럼요. 깍듯한지.
1: 저는요 여러분 진짜
0: 매너남이에요.
1: 제가 이렇게 화냈다 태어나서 화낸 적이 한 서너 번 되거든요. 아. 근데 그때마다 저는 악마를 봅니다. 네, 그래서 절대 화를 안 내요 저는. 와우. 근데 그땐 진짜 열받았어요.
0: 옆에 참견한 아저씨도
1: 그 아저씨가 제일 열받았어요. 젊은 놈이 그러냐고 해서 내가
0: 어머나
1: 젊은 놈 실거먹고 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중국집에서 네. 저희 옛날에 교회분들이랑 목사님이랑 저 사람이 다 같이 젊은 청년 애들 식당에서 막 요리시켜 먹는데 거기서 철수세미가 나온 거예요.
0: 담배꽁초 나온 적 있어요.
1: 진짜요? 그거 너무 싫었다. 담배꽁초는
0: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에서 갔을 때 목사님 거예요.
1: 그런데는 화도 못 내. 목사님이 같이 있으니까 네. 되게 점잖게 저기요 여기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나오신 여자 사장님이 근데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저를 긁는 거죠. 괜찮은 거래요. 그래서 뭐가요? 했더니 그냥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아 난 또 뭐라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러는 거 저한테
0: 말도 안 돼.
1: 반말로 아 이거 먹어도 돼. 내가 뭐라고요? 했더니 이거 먹어도 되는 거
0: 네가 먹어봐 그러지.
1: 근데 그분이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저 그랬어요 진짜. 사장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먹어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서 먹어도 된다며 네가 먹어봐.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이러나 그러지 말게 해서 목사님 잠깐만 이거는 환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반말할 거는 참겠는데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먹는 음식에 나왔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 컴플레인 안 했죠.
0: 먹어도 되는 거야.
1: 우리한테 뭘 이런 거 갖고 그러냐면서 별것도 아니네. 먹어도 되는 거야. 당신 내 앞에서 먹어. 결국 안 먹죠. 그들이 막 욕하며 나가더라고요.
0: 아이고야.
1: 그래서 저도 나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저도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전 진짜 못 참아요.
0: 그러니까.
1: 서비스 정신 1도 없는 분들.
0: 그렇지.
1: 그럼 안 됩니다.
0: 아 속상하네.
1: 아유 나 괜히 이상한 욕먹겠는데.
0: 아니야. 식당에 주문이 잘못 들어갔을 때 식당에서 짜증나는 상황 탑10의 5위였고요.
1: 네, 4위는 요거는 여성분들 민감할 것 같아요. 테이블에 앉았어요. 근데 끈적끈적해.
0: 아 식당이 청소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바닥 끈적거린 거 너무 싫어.
1: 그쵸, 그 뭐
0: 신발이 막 끈적끈적
1: 찍찍거리는 거 아 저 싫죠. 그리고 앉았는데 막 의자에 있어갖고 내 옷에 묻고 테이블 끈적거리 이런 거 좀
0: 그렇죠.
1: 좀 그래요.
0: 메뉴판도 끈적거리고
1: 메뉴판 끈적거리도 많아요.
0: 소스통도 끈적거리고
1: 맞아.
0: 의자도 뭔가 이렇게
1: 왜 끈적거리는 걸까요? 양념인 것 때문에? 기름이에요?
0: 기름때
1: 그러니까 그때 안 닦아서 그런 거죠.
0: 잘 닦아야 되는데 그렇죠.
1: 물론 쉽진 않지만 쉽진 않지만 또 위생에 또 직관되는 얘기니까 조금은 깔끔하면 좋겠습니다. 자 짜증나는 식당 3위 옆 테이블이 너무 시끄러워.
0: 아 진짜
1: 이런
0: 진짜.
1: 적 있으세요? 그럼 뭐라 해요?
0: 저는 조금 한 번은 굉장히 큰 식당인데 외국 애들이 왔어요. 젊은 커플인데
1: 아이를
0: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1: 왜요?
0: 막
1: 울어서?
0: 비명을 질러서.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1: 와, 그럼 뭐라 안 하셨어요?
0: 네, 한마디 했죠.
1: 뭐라고요? 응? How are you?
0: 아니,
1: Good morning.
0: 아니, 잘 좀 이렇게
1: 네, 하라고.
0: You gotta take care of your kids.
1: 아, 했어요?
0: 했어요.
1: 뭐래요?
0: 그랬더니 나중에 계산하고 나가는데 네. 그 여자가 쫓아와서 중동분인데 너 애도 응? 애 키우는 게 뭐 어쩌고저쩌고 일장연설을 하면서 이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1: 따지러 온 거야 다시?
0: 와. 그런데 거기서 조금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1: 그럼요.
0: 그랬더니 거기에 그 캐셔 매니저 언니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데도 또 달려들어가지고 니네 막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와. 너무 매너 없더라.
1: 진짜 웃긴 사람이네.
0: 특히 물론 아이들 그거 어렵죠. 하지만 식당에서 기본 매너 소리
1: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지.
0: 애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진짜 너무 고역이었어. 도저히 대화도 안 되고.
1: 그건 진짜 기본 매너가 안 됐다.
0: 근데 그렇게 쫓아나와서까지 어? 너 애 있냐? 없다 그랬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1: 어, 재수없어 진짜.
0: 어, 재수없어 진짜.
1: 와. 어. 그걸 가만히 있었어요. 드라마처럼 그냥 물을 확 퍼버렸지 얼굴에다가.
0: 아, 나 진짜 어. 나
1: 잘 참으셨네.
0: 열받네. 와, 나도 진짜.
1: 열받지. 네,
0: 네. 기본 매너 지켜야
1: 돼. 어이가 없다. 그러면요 나중에 그 아이가 불쌍해요.
0: 그렇죠.
1: 나중에 나이 들면 그 애는 온갖 서러움과 욕을 먹고 자랄 텐데 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기본 교육을.
0: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게 너무 젊은 친구들이 특히 또 목소리 큰 언니들이 네. 있어.
1: 아, 있죠.
0: 아우 막 좀 예의 지켜줘야 돼.
1: 그나마 이쁘시면 내가 참겠는데 시끄러워서 돌아왔는데 안 이쁘면 진짜 화가 나죠.
0: 네.
1: 근데 저는 그 시끄러운 사람들 뭐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요? 그분들도 어쨌든 자기도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자기 시간을 즐겁게 갖고 있는 건데 시끄럽다고 제가 뭐라고 핀잔 주는 건 좀
0: 그렇죠.
1: 아닌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저는 말 안 하고
0: 그거는 아, 사실은 그게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서
1: 그렇죠. 저쪽 일하시는 분들
0: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주의를 좀 줘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1: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일하시는 분들 좀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0: 좀 그렇게 해야
1: 손님
0: 돼.
1: 너무
0: 아, 밥 먹으러 갔다가 진짜
1: 서로
0: 너무
1: 기분 상하죠.
0: 상황 너무 힘들죠.
1: 야, 근데 애가 떠드는 건 진짜 짜증나지, 그거는. 좋습니다. 자, 2위.
0: 2위.
1: 계산할 때 갑자기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길 때.
0: 어, 왜 복잡하지?
1: 영수증이 잘못돼.
0: 어, 뭐가
1: 나 이거 안 시켰는데.
0: 들어갔어.
1: 어. 이런 거 진짜 많아요.
0: 아, 잘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
1: 저는요. 네. 심지어 100불을 사기치는 날 왔어요.
0: 100불을?
1: 더하는데 네. 이렇게 더하니까 네. 그때 한 4,500불 나왔을 거예요. 하여튼. 네, 네. 근데 뭐 이거 얼마 나오지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쓱 훑어봐도 사람이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0: 네.
1: 또 한국분들 우리 암살이 얼마나 빨라. 쓱 보면 앞자리는 나오잖아요. 뒷자리까지 몰라도. 앞자리가 하나가 올라가 있네.
0: 어머.
1: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0: 100불이 올라가 있어.
1: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떻게 된 거니? 했더니 어? 이렇게 계속 더하는 게 이게 맞지 없다. 그래서 자, 너 이거 더해봐. 왜? 그래서 너 이게 더한 게 앞자리가 이게 맞는 거 같아? 1이 왜 더 올라갔지? 했더니 무슨 소리야? 왜 몰라? 100불이 더 올라갔잖아. 이건 아니잖아. 했더니 싹 보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뒤 딱 100불을 깎아고 온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팁을 100불 이상 줄 수도 있어. 네가 잘했으면. 근데 난 너가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 다시 여기 오지 않을 거고 너 팁 난 진짜 오늘 조금 줄 거야. 미니멈만 줄 거야. 너 이렇게 하지 마라. 나 이거 컴플레인하다 참는 거다.
0: 근데 그 계산이 보통 거기서 나오잖아요. 저절로. 근데 손으로 계산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1: 그게 이제 뭐 몇몇 식당들은 손으로 하는 데가 있죠.
0: 있죠. 네. 잘 봐야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먹었는지 안 쓰는 데도 있긴 해요.
1: 맞아. 특히나 뭐
0: 그냥 다 퉁쳐서 그냥
1: 퉁쳐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남자분들은 잘 안 봐요.
0: 그렇죠.
1: 잘 안 보냐 쓰고 보통 그냥 계산할지 잘 안 보는데 와 몇 번 당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기분 나쁘지. 근데 차라리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해서 주세요 해서 계산하려고 카드를 냈는데 오늘 카드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그런 뭐 잘못된 거 아닌데 그냥 그날 카드 기회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뭐 캐시만 받는다던가 이러면
0: 아, 또 그런 데도
1: 당황스럽죠.
0: 있어.
1: 저 만두 사러 갔다가 이거는 얘기해도 돼요.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 한남천 안에 있는 명인만두 맛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 캐시 온이더구만 아세요? 몰랐어요. 가갖고 저는 직원이랑 먹으려고
0: 자신 만만한 곳들이 보통 캐시 온이 하죠.
1: 그래서 네 개를 샀습니다. 만두를. 그리고 당당하게 카드를 딱 내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저 이거 캐시 온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적혀 있어요. 아차 내가 못 봤구나. 근데 지갑에 캐시가 하나도 없는 거야.
0: 어떻게?
1: 그래서 잠깐만 지갑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ATM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아유 인상도 좋으신데 그냥 가져가시고 나중에 갖다 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어떻게 제가 누군 줄 알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얼굴 보면 됐어요 알지 뭐 나중에 갖다 줘요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 너무 고맙지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삐죽삐죽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들고 나와서 바로 은행 가갖고 돈 바로 뽑아서 그냥 갖다 드렸죠. 5분 만에 그때 놀라시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줘서 저를 믿고 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해야죠.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건 전 칭찬합니다.
0: 그럴 만두하지 아 만두 먹고 싶네요.
1: 예전에 또 이 마라탕 먹으러 왔는데 여자 사장님께서 딱 계산했는데 카드가 그날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저보고 그냥 가래요.
0: 어머.
1: 중국분이신데 저보고 그냥 가래요. 너는 내가 몇 번 얼굴 봤고 너는 착한 애니까 그냥 가래요.
0: 야.
1: 담배 달래. 그래서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너 개인 계좌라도 달라. 페이팔이든 뭐
0: 요즘
1: 벤모든 제리든
0: 그런 걸로 보냈어요? 네.
1: 그래서 그걸로 보냈어요.
0: 야. 이렇게 정말 확실한 우리
1: 왜냐면
0: 우리
1: 잘못되면 또 욕먹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끝으로 대망의 식당 가면 짜증난다 1위는?
1: 대망의 1위 맛은 괜찮아 서비스가 정말 싫어하고 다시는 가기 싫은 식당.
0: 서비스가 나쁘면 맛있는 식당도 그죠. 맛떨어지죠.
1: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럼요. 서비스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1: 식당이 맛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차라리 맛은 좀 덜해도 정말 친절하면 가게 돼요.
0: 그럼요.
1: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안 친절하면 못 가요.
0: 그렇죠.
1: 진짜 싫어요.
0: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 내 돈
1: 그러니까,
0: 쓰고.
1: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내가 뭐 솔로인 것도 짜증나는데 밥도 그런 거
0: 이런
1: 있잖아요.
0: 이런 날 바로 어디 버케이션도 못 가시고 이런 날 아 오늘 저녁 뭐 먹지. 이제 이런 솔로들 계시죠.
1: 네.
0: 네. 오늘 같은 날은 외로운 솔로들끼리 뭉쳐서 각자 한 가지씩 해서
1: 서로 예찬해요?
0: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예찬을 해주시면
1: 서로 밥 먹으면서 네. 야, 그것도 괜찮다.
0: 자 오늘 순매남 결론 우리 결론. 잘 하자.
1: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친절함이다.
0: 친절합니다. 친절하게
1: 쭉 보니까 대부분이 아까 잠깐 뭐 지저분한 거 빼고는 다 그러니까 서비스예요 대부분이.
0: 네.
1: 음식 잘못 나올 수 있죠. 어떻게
0: 밥 먹을 때요.
1: 차이요.
0: 근데 그런 친구는 너무 싫어.
1: 뭐요?
0: 너무 음식 타박하는 사람. 숟가락 듣자마자 뭐 이 맛이 어떤데 뭐 한데
1: 평가하는 친구들
0: 같이 먹다가도 맛이 없어 짜증나요. 떨어져.
1: 맞아.
0: 어머 맛있다 이런 사람을 먹으면
1: 맞아 맞아.
0: 진짜 맛있나? 제가 조금 그런 게 오버스럽대요. 난 맛있다 그런 것뿐인데 저랑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근데 맛있게 먹는 사람이 먹어야 맛있어요. 진짜로. 투덜대고 꿀쩍꿀쩍한 사람들이랑 먹으면
0: 배고프다.
1: 나도 배고프다. 그래도 우리 듣고 계시는 혹시라도 솔로 분들 계시다면
0: 힘내시라고
1: 힘내시라고
0: 이문세
1: 솔로 예찬.

0: 솔로 이해찬. 아, 뭐 더블도 좋지만요.
1: 솔로가 좋아요.
0: 어, 솔로가 좋아.
1: 진짜로.
0: 혼자 편해. 그래서 요즘은 진짜로. 솔로로 그냥 평생 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친구는 있어야 돼, 근데.
1: 아, 친구만 어울리네. 있으면 돼요, 진짜. 친구만 어. 있으면 솔로가 다 와이프 안 됐겠지? 네.
0: 솔로 염장 지르는 얘기를 이렇게 하긴.
1: 아니요, 진짜로, 진짜로.
0: 아, 장단점이 다 있죠.
1: 근데 모르겠어요. 솔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것 같아요.
0: 자유롭게.
1: 자유롭게.
0: 근데 그렇지만 더블은
1: 더블?
0: 서로 함께 더블?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또 있잖아. 맘만 맞으면.
1: 그건 그래요. 근데 매일 맞을 수가 없어서 문제지.
0: 아, 네. 아. 굿모닝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예.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제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3: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4: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3: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4: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3: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4: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3: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9: 화로로 간다.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0: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9: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10: 우메캔.
11: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9: 감사한다면
10: 사랑한다면
9: 역시 우메캔.
10: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1: 888-941-3311 우메캔.
1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때 메모를 리얼 잘해야 된다 하는
1: 메모를 리얼로
0: 해야 된다고? 메모를 잘하자. 식당에서는 주문 받을 때 메모를 잘하고.
1: 그렇죠.
0: 오늘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도 메모를 잘하고요.
1: 그렇죠.
0: 연휴 재충전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이 메모리얼 데이는 단순한 연휴는 아니잖아요, 사실.
0: 네. 우리의 평범한 오늘을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1: 많은 분들이 굽는 이 바베큐 냄새에서도 또는 네. 바닷가로 떠나는 그런 설렘 속에서도 잠시 한 번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 덕분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추억 하나 더 만드는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끝곡 저희가 또 신나는 곡을 준비한 것 같은데
0: 네. 네,
1: 여러분의 마음에도 네. 이런 신나는 위로 또 마음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바로 여기가 너와 함께하는 여기가 낙원이야.
1: 좋다.
0: 이렇게 멘트 날리면서 여기가 천국이야.
1: 이게 낙원이지.
0: 우리 캘리포니아 여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이 날씨. 아 이재훈과
1: 싸이가 부르죠.
0: 낙원.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1: 여러분 좋은 오후, 편안한 오후 되세요.
0: 생자미역이었습니다.
1: 네, 훈이 훈이 아니었습니다.

0: now. It's all about you.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3: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14: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13: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14: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 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7: 누구랑? 우리끼리?
16: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8: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9: golfpromi.com.
20: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8: 골프.
20: 누구랑 해?
18: 프로랑.
20: 어떻게 해?
18: 골프 프로미에서.
16: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8: golfpromi.com.
2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1: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2: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4: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2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8: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29: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의 항공우주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학 탱크 폭발 위기가 일단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탱크 내부의 압력이 빠져나가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항공우주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탱크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규모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고 당국은 즉각 인근 주민 수 100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과 위험물질 전문팀이 이틀 넘게 현장에서 압력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탱크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대피령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귀가 허용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안전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든그로브 씨는 대피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가 예상을 뛰어넘는 혼전 양상입니다. 현직 시장 캐런 베스와 리얼리티 스타 출신 스펜서 프렛 그리고 시의원 니티아 라만이 맞붙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취임 이후 노숙자 문제 해결을 공약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프렛은 산불 피해를 겪은 뒤 정치에 뛰어들었고 SNS를 통해 젊은 유권자들의 지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라만 시의원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직적인 지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투표율입니다. 기득권 조직표에 의존하는 후보와 분노한 시민들의 표심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투표소로 향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LA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이번 선거 결과는 대도시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도심 주요 지역의 대형 노숙인 텐트촌 철거에 나서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그머근 카운티 당국은 고속도로, 인근과 공원 주변에 형성된 대규모 야영지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위생 문제와 치안 악화를 이유로 즉각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숙인 옹호단체들은 대안 없는 강제 퇴거는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약속했지만 수용인원이 턴트촌 규모에 크게 못 미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노숙인 수는 7만 5천 명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를 합헌으로 판결하면서 지자체의 강제 철거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노숙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LA 통합교육구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 수학과학 등 이공계 과목 그리고 이중언어 교사 자리가 특히 비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공백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급 규모가 커지면서 개별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법으로 보장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교사 부족은 이공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교육부는 교사 채용을 위해 급여 인상과 주거 지원 등을 검토 중이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사 부족이 장기화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5: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섭지하는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사건은 24일 저녁 백악관 서쪽 검문소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고 경찰이 대응사격으로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사건 직후 일시적으로 봉쇄됐으나 대통령과 백악관 직원들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수도권의 경계태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용의자의 동기와 배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백악관 주변 보안 검문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백악관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부에서 오늘 새벽 메트로 버스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2시 44분 웨스트 게이지 에비뉴와 사우스 버먼트 에비뉴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승객 2명이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메트로 블루라인과 버스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심야 시간대에도 승객 이용이 많은 곳입니다. 메트로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노선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가 1시간 뒤 재개했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대중교통 안에서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승객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올해 들어 주요 노선의 보안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심야 시간대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은 남가주 지역에 흐리고 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남가주 전역은 해양성 기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5월 특유의 회색 하늘을 뜻하는 메이 그레이 현상이 연휴 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층 해무가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밀려들면서 아침과 저녁 시간대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외출 시 가벼운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긴팔 옷을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9: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오늘 오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0: 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오늘 카메라 앞에서 직접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소비자 단체들은 회원 탈퇴 시 선불카드 전액 환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에서 7년 만에 배달의 민족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는지, 왜 문제 있는 행사가 미리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스타벅스의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변호사가 선불 충전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낸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선불식 카드 전액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최소 사용 금액 제한은 금액형 상품권이 현금 대체제가 돼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회원 탈퇴 시에도 60% 이상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에 손볼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 카드 등에 따른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3: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2: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3: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2: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달러,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3: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공로로 갈까.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6: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7: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포로

0: 4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한국 정부가 오는 202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한국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LA 라이브에서 K-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K-팝과 영화산업의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사는 한국의 문화와 식품, 해양자원, 보건의료,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종합전시회 형태로 진행됩니다. 정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만큼 규모와 내용면에서 이전 행사들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라이브는 스테이플스 센터와 인접한 대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연간 수 1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박람회는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미국 서부시장에 알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은 LA 라이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가 현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한강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K-POP 댄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는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에도 더 큰 규모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승인 없이 스스로 판단해 결제를 진행하는 에이전틱 결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아르테미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집계가 시작된 뒤 7개월 만에 누적 거래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에이전틱 결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사용자 대신 상품을 주문하거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속 우유가 떨어지면 AI가 자동으로 온라인 마트에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완료하는 식입니다. 업계는 이 기술이 반복적인 구매 결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인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해킹당할 경우 금융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부정 결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에이전틱 결제는 편리함과 위험 사이에서 새로운 규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낮 일본 도쿄 긴자의 유명 쇼핑몰 긴자식스 1층 현금 입출금기 코너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최루액을 분사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물질은 캡사이신 성분이 포함된 최루액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쇼핑몰 이용객 25명이 통증을 호소했고 이 중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본 경찰은 현재 CCTV 등을 통해 범인의 도주 경로와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일본 도쿄 긴자의 유명 쇼핑몰에서 최루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분사해 20여 명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괴한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명품 브랜드가 모여있는 도쿄 긴자의 유명 쇼핑몰 긴자식스 앞 도로가 봉쇄됐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쇼핑몰 이용객들의 증상을 소방관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오쯤 쇼핑몰 1층에 있는 은행 현금 입출금 코너에서 누군가 정체불명의 물질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12: 匂い なし. 이름도 なし. 뭐 急に 近づ, 5m ぐらい 近づいたら 喉가 痛くなって 무쇠때 咳が 出た.
11: 경찰 조사 결과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포함된 최루액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TM 코너 쪽에 있던 쇼핑몰 이용객 25명이 통증을 호소했고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2: 민나 오나시 요니 무세테 세기가 되테 っていう 人가 많이 있는데.
11: 긴자식스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범인의 도주 경로와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일에도 도쿄 근처를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승객 1,200명이 피해를 봤는데 경찰은 당시 16살 소년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파키스탄이 중동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며 양국이 일방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규정한 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샤리프 총리는 중국의 지혜 감사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이 동석했는데 그는 지난달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한편 시 주석은 같은 날 세르비아 알렉산다르 부치 대통령과도 회담했습니다. 부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중 나흘 뒤인 24일 중국을 찾았습니다. 세르비아는 유럽 내 대표적 친중 국가로 꼽히며 양국은 새로운 시대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란 동결자산 해제 시점을 놓고 양국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합의 즉시 동결자산이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란이 특정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관리는 합의 첫 단계에서 미국이 동결된 이란 자산 120억 달러를 해제하고 호르무즈 해협길을 제거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총 1천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란은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이 자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CNN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동결 자산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25일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면서 동결자금 해제 논의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카타르에는 과거 한국에 묶여있던 약 60억 달러를 포함해 이란 자산이 상당액 동결돼 있습니다. 이 자금은 2023년 9월 수감자 교환 대가로 카타르로 송금됐다가 가자지구 전쟁발 한 달 뒤 다시 동결된 상태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23일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경호 요원과의 교전 끝에 사살된 용의자 나시르 베스트가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참모들을 암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는 23일 오후 6시께 백악관 아이젠하워 업무동 옆 검문소에 접근하면서 가방에서 고성능 총기를 꺼내 백악관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경호요원의 대응사격에 맞은 베스트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으며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아 현재 중태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 연회장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시설이 없다면 대규모 행사들이 남쪽 잔디밭에 취약한 천막으로 밀려나게 되며 이는 총격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연회장 벽은 강한 방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붕에는 드론 발사대와 저격수 위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다음 달 5일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국가역사보존협회와 법무부의 구두변론을 진행합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두고 어제 기준으로 제1 노조의 찬반 투표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투표는 나흘째를 맞았으며 오는 27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제1노조에서는 과반 찬성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최대 성과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메모리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과 소액주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5: 노사가 도출한 성과급 등 잠정 합의안을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찬반 투표에 돌입한 지 나흘 만인 어제 투표율은 90%에 육박했습니다. 메모리 부문 노조원을 중심으로 과반 찬성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이나 주주들의 반발 등 리스크는 당분간 여전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반도체 공장이 멈추며 최대 100조 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불과 수시간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7: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 곧이어 노조원들을 상대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첫날 투표율이 66%, 이틀째엔 80%를 넘겨 이젠 90% 선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최대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들이 다수인 곳이라 찬성표가 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힘입어 오는 27일 무난한 가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당분간은 여진이 예상됩니다. 최대 성과급이 1억 6천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메모리 부서는 물론 600만 원 수준에 그칠 이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제1노조가 자신들의 이번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에선 성과급 합의에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소액 주주들도 결집 중입니다. 영업이익 등에 대한 처분은 주주총회 의결 사안이라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우효소송에 나서겠다는 언포도 나옵니다.
8: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6: 여기에 더해 대기업 평균 연봉의 최대 7배 수준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 늘어난 고정 인건 비용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설비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9: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가든그로브의 항공부품 제조업체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탱크 위기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발의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월요일 아침 탱크 폭발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탱크에 생긴 균열로 압력이 빠져나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대형 증기 폭발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소규모 폭발이나 누출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대피 명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5만 명의 주민이 사흘째 집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형사수사에 착수했으며 GKN 측에 모든 기록 보존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1년 허가 미취득과 기록관리 위반으로 100만 달러 가까운 벌금을 낸 전력이 있습니다. 탱크 내부 화학물질이 왜 과열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시내 곳곳에서 배달 로봇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브 로보틱스는 500대의 배달 로봇을 40개 지역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연 2개 지역에서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20배 확장입니다. UCLA에서 출발한 코코 로보틱스 역시 300대를 운영 중이며 추가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셋대로의 식당가에서는 로봇이 야외 테이블 사이를 지나다 보행자 통행을 막는 일이 빈번합니다. 파초 젤라토의 바리스타 룰라 오초아는 로봇이 테이블 사이에서 정체를 일으키고 아이들이 장난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연 문을 연 밀리스 카페의 직원은 로봇이 길을 막고 사람을 친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인근 와인바세코의 총괄 셰프 데이비드 포테스는 로봇이 군중 속에서 멈춰서면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로봇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싫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 문제도 제기됩니다. 뉴저지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로봇에 치여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로봇이 버스 정류장 유리벽을 깨뜨렸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자율주행차 웨이모와 배달 로봇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노던 애리조나 대학의 스티븐 게르케 교수는 도심에 이런 장치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좁거나 혼잡한 거리에서 로봇을 금지하거나 특별구역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넬대학 연구팀은 보행 편의성 점수에서 착안해 로봇 적합성 점수를 개발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 맷 프렌치는 기존 보행 패턴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근 글랜데일 씨는 로봇 배치 유예를 검토 중이며 시카고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배달기사 일자리 감소와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 방해 우려가 배경입니다. 반면 로봇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도로 교통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브 로보틱스의 알리 카샤니 대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항상 긴장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미 보행 환경이 열악한 도시로 꼽히는 만큼 로봇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 LA시장 캐런 베스가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시장 선거가 혼전을 겪고 있습니다. 베스는 2022년 LA 역사상 첫 흑인 여성시장으로 당선되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정의를 향한 시대적 열망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이상은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반진보 정서가 연방정책으로 격상됐고 LA는 특히 집중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베스는 노숙 문제와 주택 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초토화한 산불 당시 가나 출장 중이었던 점도 정치적 타격이 됐습니다. 최근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에서 베스는 30%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11월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주요 경쟁자는 진보 성향의 니티아 라만 시의원과 보수 성향의 리얼리티 스타 스펜서 프렛입니다. 프렛은 베스를 쓰레기통에 쳐넣은 선거 포스터를 내걸며 트럼프식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슬의 핵심 공약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노숙인을 임시주거지로 옮기는데 일부 성과를 냈지만 이 1,300만 달러 사기 스캔들로 관리 감독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스가 연합 구축 능력은 뛰어나지만 대도시를 운영하는 행정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1: 남캘리포니아 전역에 사막 열돔 현상이 다가오면서 전력망 비상대책이 가동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륙과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10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열돔은 고기압이 대기를 눌러 열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수일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독립계통운영기구는 피크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9시 사이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에어컨 가동이 동시에 폭증할 경우 전력망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나 순환단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노년층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냉방시설을 갖춘 쿨링센터를 추가 개방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주 보건당국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 생활을 당부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3: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2: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3: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2: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3: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8번가와 가랜드 에비뉴 교차로에서 경찰 추격전이 건물 충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램파트 경찰서는 추격 중이던 용의자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인근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에는 두 명의 용의자가 타고 있었으며 충돌 직후 한 명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다른 한 명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경찰 겸 부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도주 용의자가 인근 웨이모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으며 추가 체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추격 전에 발단이 된 범죄 혐의와 용의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25일 현재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는 상당수 의제에서 합의에 근접했지만 서명이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가 대변인은 미국이 몇 시간 만에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며 루비오 국무장관도 같은 뜻을 거들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서명은 임박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룡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논의 중인 사안 상당수가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로는 미국의 잦은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상황은 어떤 대화도 어렵게 만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통제권을 고수하며 통항 관리 체계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비용 문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전한 항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종전 합의에서 주장하는 전쟁 이전 상태의 완전한 개방과 차이가 큽니다.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상이 없을 거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좋은 합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쟁 종식에만 집중하겠다며 핵 문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위협 제거 없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현지 시간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 수백발과 드론 600여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최대 사거리 5,000km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민간 주거 지역이 직격탄을 맞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학교 기숙사를 공격해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러시아는 최신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동원해 민간인 지역을 강타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쉴 새 없이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러시아가 미사일 90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상당수를 격추했지만 방공망을 빠져나간 것들이 주거 지역을 덮치면서 민간인들이 여러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암나무라는 뜻의 오레시니크는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최장 사거리 5,000km에 이르는 최신 무기입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학교 기숙사를 공격해 사상자 60여 명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군사시설이 아닌 아파트를 공격하며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5: 3 러시아 ракети проти об'єкта водопостачання спалив ринок, десятки житлових будинків пошкодив, кілька звичайних шкіл. Запустив свій орешник проти білої церкви. Ну реально.
4: 러시아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드론 1,500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했고 또다시 보복이 반복되며 최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라루스까지 끌어들여 우크라이나 또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 19일부터 러시아와 함께 사흘간 핵전력 훈련을 시행해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월 18일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5월 18일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롱이나 모욕 형태의 표현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해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왜곡 게시물은 모두 5,10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 늘었으며 허위사실 중심에서 조롱과 희화 형태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모욕,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조롱 형태의 표현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다윤 기자입니다.
6: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의 핵심 표현들로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처벌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의 표현이 조롱이나 모욕에 가깝다면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곡 콘텐츠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양상 또한 처벌 사각지대에 있는 표현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해 AI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상 왜곡 게시물은 모두 5,10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현도 5.18은 폭동 같은 허위사실 중심에서 유공자 혜택, 성역화 같은 조롱과 냉소, 희화화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7: 역사를 왜곡 조롱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멸시까지 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 지난 2021년 5.18 특별법이 시행되고 입건된 피의자 120명 가운데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절반 수준인 67명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5.18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조항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8: 시기에 5.18을 조롱하는 모욕이나 희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6: 국회엔 5.18 허위 사실뿐 아니라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9: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메디컬그룹.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포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3: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4: 누구랑? 우리끼리?
13: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5: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6: golfpromi.com.
17: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5: 골프.
17: 누구랑 해?
15: 프로랑.
17: 어떻게 해?
15: 골프 프로미에서.
13: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5: golfpromi.com.
18: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8: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9: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8: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9: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20: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2: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23: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22: 헬로홈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23: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2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6: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7: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6: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7: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6: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7: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0: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안경 검안과.
4: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4: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21: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2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29: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5: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분들이 지켜주신 소중한 일상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평화로운 오후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고결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나마 가슴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웅들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일상을 가치 있게 살아내는 것이다.

0: 네, 딥퍼플러를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딥퍼플의 명곡이죠. 솔저 포춘이었어요. 이 메모리얼 데이의 묵직한 추모 분위기, 그리고 쓸쓸하면서도 좀 이런 숭고한 정서와 너무나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1974년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데이비 커버데일의 낮게 읊조리는 듯한 매력적인 저음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일품인 락 발라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은 변했지만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바람처럼 떠나간 이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듯한 멜로디, 딥퍼플의 솔저 포춘이었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오늘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고독한 길을 걸었던 수많은 영웅들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제목 Soldier of Fortune은 원래 용병을 뜻하지만 노래 속에서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떠도는 그런 사람들의 고독한 그리고 쓸쓸한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첫 곡으로 들어봤고요. 메모리얼 데이 오늘 2시간 동안은 음악방송과 또 제가 준비한 코너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세요. 사실 오리지널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예,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렇게 딱 방송을 하려는데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보이는 라디오로 그냥 생방송을 할까? 아니면 그냥 녹음 방송인 척 오리지널 라디오 방송을 할까? 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생방송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의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본 포홈,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2: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1: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2: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1: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2: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1: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2: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3: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0: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 우메캔.
2: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0: 감사한다면,
1: 사랑한다면,
0: 역시 우메캔.
1: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2: 888-941-3311 우메캔.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3 3803304.

오랜만에 들어본 노래입니다. 이선희의 올해 햇살이었어요. 올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산울림입니다. 개구쟁이.

네, 산울림의 개구쟁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여행 가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까운 곳에 나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니면 이번에는 한타 바이러스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콕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나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예,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주시면 함께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예. 유튜브도 들어와 주시고요. 아니면, 예,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예요. 메모리얼 데이는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에 치러지는 미국 연방 공휴일이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가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예, 한국의 현충일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 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원래는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던 데코레이션 데이에서 유래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장병을 추모하는 날로 확대되었습니다. 1971년 연방 공휴일로 정식 지정되면서 날짜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이렇게 고정이 된 거죠. 메모리얼 데이 당일에 아침에는요, 조기를 개항했다가, 정오 낮 12시가 되면 다시 기봉 꼭대기까지 끝까지 올리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오전에는 전사자들을 애도하고 오후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국가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은요, 전 국민이 1분 동안 잠시 행동을 멈추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 국립묘지를 찾아 전몰 장병들의 무덤에 미국 국기와 또 붉은 양귀비꽃을 꽂으며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인들에게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고 또 대규모 세일 행사가 열리는 등 추모의 엄숙함과 동시에 활기찬 연휴 분위기가 공존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 바친 가장 고귀한 희생 위에서 피어난 꽃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행사는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 좀 살펴봤어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 희생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와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이 롱비치에서는 희생 장병 추모 벽에 이새 추모 명판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명판에는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또 대테러전쟁 등에서 희생된 군인들과 순직구조대원, 그리고 이 PTSD 등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숨진 참전 군인들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 선언문에서 이 미국 건국 이후 약 25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고귀하고 정의로운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모리얼 데이는 이러한 미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일한 군사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수행 중에 이 숨진 장병 13명도 언급하면서 자유를 위한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1시를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오후 3시에는 좀 있으면 이제 오후 3시가 되죠. 이 전국 추모의 순간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처럼의 연휴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콜피언즈 노래 전할게요. 홀리데이.

0: 네, 스콜피언즈가 불러준 할리데이였습니다. 독일 출신의 전설적인 하드록 밴드라고 할수 있겠죠. 스콜피언즈. 예, 락 발라드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도입부에 정말 서정적이고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로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 클라우스 마인의 폭발적인 고음과 강렬한 그런 기타 사운드가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드라마틱한 그런 구성이 참 매력있다, 일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쓸쓸하면서도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특유의 그런 유로풍 락 발라드 감성이 짙게 배어있는 그런 명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도 참 좋아하는데, 예, 홀리데이 시즌에 꼭 들어보고 싶은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스콜피언즈의 홀리데이 들어봤고요. 또 홀리데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비지스 노래도 있고 또 미셸 폴라레프가 불러주는 홀리데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이 노래 오늘 뭐다 들어볼까요, 여러분? 뭐 1, 2부 시간 널널합니다. 시간 많아요. 1부 시간도 그렇고 2부 시간도 그렇고요. 예, 좀 짬을 봐서 시간을 봐서. 예, 틈새 공략으로 이 노래 사이사이에 홀리데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네지블 리사드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6: 용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2분 지나고 있네요.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가슴 뛰는 삶을 살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예, 가슴 뛰는 삶. 남들과 다른 삶은,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 뛰는 삶을 살라. 아,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슴에 확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좀 행복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어진 대로 운명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수 있는 뭐 최상의 삶을 산다는 거, 뭐 베스트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 뭐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죠. 네. 우리가 항상 뭐 책을 통해서도 읽어봤듯이, 그리고 또 무슨 강연 같은 거를 들어봐도 항상 가슴 뛰는 삶을 사십시오. 누가 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나? 뭐 그런 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퀘스천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열망대로 자기가 바라는 그런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대로 매일매일을 살고자 그렇게 애쓴다면,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 그런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뭐 결단력도 필요할 거고 자발적인 의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슴 뛰는 삶,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예, 최상의 삶, 베스트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결단력과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책에 보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강력한 그런 강렬한 열망으로, 열정으로 좀 점프가 필요한 그런, 예, 시간들, 순간들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최상의 삶을 사시는, 예,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가슴 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변화가 나를 휘두를까봐 두려워하고 위험을 무릅쓰다가 처절하게 실패할까봐 또 두려워하고 누군가 당신이 내건 목표나 꿈을 조롱하거나 무시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진정한 의지와 성장을 가로막는 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용기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용기가 참 부족해요. 가슴 가득한 이 사랑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하네요. 결국엔 뭐 액션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네, 양하영이 불러 좀 말하고 싶어요 였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네,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세요 여러분. 예, 네. 그쵸. 참으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죠. 누구에게나 그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뛰어들 것인지 관망할 건지 또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세상이 변화의 거대한 용틀임 할 때 그것의 정면으로 뛰어드는 것, 그 결단의 원동력이 되는 건 바로 그런 최상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도 참 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꿈을 꾸지 않는 한 꿈은 절대 시작되지 않는단다. 언제나 출발은 바로 지금 여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때와 적당한 곳을 기다리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와중에 소망하던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기도 해. 때가 이렇게 무르익으면,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현실에 파묻혀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그러므로 무언가 되기, 비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뭔가를 해야만 해. 두가 필요해. 네, 핑에게 부엉이 할아버지가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사는 삶, 그런 의도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 노래 들으면요, 이렇게 꽃 속에 파묻혀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벚꽃 엔딩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 LA 라이브에서 개최된 2026 K-Expo USA 현장에서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미국 현지인들이 다채로운 K-스타일 체험 부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첫날임에도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관람객들이 방문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 이번 K-Expo의 가장 큰 특징은 K-POP과 드라마, 웹툰은 물론이고 K-푸드, K-뷰티, AI, XR 기술, 또 스포츠 콘텐츠까지 하나의 공간 안에 녹여내면서 K-스타일 전반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의 항공 우주 공장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학 탱크 폭발 위기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파이어 어서리티는 25일 아침 브리핑에서 대형 블레이브 폭발 위험은 이제 제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블레이브는 보일링, 리퀴드, 익스팬딩, 베펄, 익스플로전, 익스플로전의 약자로 이 고온 고압 액체 상태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초대형 증기 폭발 현상을 의미합니다. 익스플로전 이 블레이브의 이 약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문제가 발생한 저장 탱크는 GKN 에어로스페이스 시설 내부에 위치해 있고요. 탱크 안에는 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는 독성과 인화성이 강한 산업용 화학 물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약 5만 명의 주민들이 수일 동안 대피해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도심 주요 지역의 대형 노숙인 텐트 지원 정비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카운티 당국은 최근 고속도로 인근과 공원 주변에 형성된 대규모 천막촌에 대해 시민 안전과 공공위생 문제를 이유로 철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위험과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시장 선거가 예상 밖의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인 캐런 벨스와 정치 신인격인 스펜서 프렛 그리고 시의원 나티아 라반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결국 누가 실제 투표장에 나오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선거자금 보고서에 따르면 스펜서 프렛 후보는 지난 한 달 사이 약 272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모든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캐런 베스 시장은 약 280만 달러, 니티아 라반 후보는 약 4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레이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과 수학, 과학 등 이공계 과목 그리고 이중언어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 운영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측은 팬데믹 이후 조기 은퇴가 급증한 데다 남가주의 높은 생활비와 치솟는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교사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4분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게이지 에비뉴와 사우스 버먼트 에비뉴 교차로에서 버스 안에서 두 명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이 두 명의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고요. 현재 두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녹색 차량을 탄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39분에는 사우스 LA 후보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 이 집회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민이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여러 차량들이 교차로 한복판에서 이 도넛 턴을 하며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수십 명의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이 차량들의 위험한 묘기 운전을 지켜봤으며 정상적인 교통 흐름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위 기사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그 메인 화면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란이 있고요. 또 생방송 듣기, 오늘의 뉴스 듣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뉴스 기사들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노노송이라는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링고스타 노래예요. 노노송.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3: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3: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8: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7: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8: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9: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가 이 노래에 다 나와요. 마을 앞 공터에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3: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4: 신우랑 올케랑.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5: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4: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5: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4: 고려가요 청산물국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5: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4: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5: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4: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음악 좋아하시나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음악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음악을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열정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 음악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종종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음악 치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음악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모니를 강조한 음악이 가진 치유 효과는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벽을 허물어주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 서로의 마음을 통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의 놀라운 힘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지금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세요. 예, 유튜브 검색 해피투게더 라디오 서울 실시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좋은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그것만 클릭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 해피투게더 2부 첫 곡입니다. 미셸 폴라레프 노래 골라봤습니다.

0: 프랑스의 천재 싱어송라이터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미셸 폴라네프가 불러준 Holidays 함께 들었습니다. 좀 회상적이면서도 좀 아름다운 선율인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스콜피언즈의 Holiday 그리고 비지스의 Holiday는 아직 안 들어봤는데요. 두 곡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의 예, 헐리데이 이제 들어봤습니다. 청아하게 울리는 파이프 오르간 사운드와 미셸 폴라네프의 가냘프고도 좀 투명한 듯한 그런 미성? 예, 미성이 돋보이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사 역시 이 휴가지의 해변과 비행기 등을 언급하면서 뭐 시한편의 그런 그 아름다운 표현들, 시 한 편, 그러니까 한 편의 시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좀 아련한 향수와 자유로움, 그리고 프랑스 감성에 특유한 그런 세련된,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슬프면서도 좀 세련된 그런 분위기, 예, 좀 애수가 깃든 그런 분위기가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제목은 같은데 예, 제목은 같은데 분위기는 전혀 다른 노래들. 자, 스콜피언즈와 미셸 폴라네프의 노래까지 Holidays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비지스 노래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샌디송님께서 오늘 어휴 모처럼 쉬는 날 생방 나오셨네요. 선미님 이렇게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집안 청소하고 잠깐 뭐라고 쓰신 거죠? 아무튼 죽도 청년 당가가다 보면서 대리 만족 중이었네요. 어찌나 부지런하고 척척 일들을 잘하는지 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 장가가다 죽도 청년 장가가다를 보면서 대리 만족 중이시라고 예, 샌디송님 여전히 부지런하세요. 이렇게 휴일에도 열심히 청소하고 또 일하고 계시는 샌디송님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로펌 공동 제공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0: 크루즈 항공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포함 4,899불,
1: 동지중해 항공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포함 3,599불,
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이 청해 주신 노래였는데 그래서 알게 된 노래거든요. 사랑의 향기는 설렘을 타고 온다.

네. 임현정, 안지욱이 함께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제목이 참 긴데 낭만적이네요.

Crying Now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외로운 꽃잎들이 만나 나비가 되었네 라는 노래였어요. 로라 제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선미 씨 안녕하세요. 오늘 일하러 나왔는데 회사 옆에 콘샷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다고 하시네요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한 40년 넘게 다운타운에서 야채 도매상을 열심히 하셨어요. 선미 씨와 이 해피투게더 식구들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예, 오늘 일하셨는데 아, 참 가까운 분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런 아픔을 또 겪게 되면, 예, 마음이 하루 종일 좀, 예, 안 좋으실 텐데,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로라제이님 그래도 해피투게더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그 마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날씨를 좀 전해드려 볼까요? 아, 날씨, 아, 예. 죄송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지역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다소 뭐 구름 끼는 곳 있었지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면서 전형적인 5월의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오늘 LA 지역의 이 대기질 지수 보통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 살짝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낮 최고 자외선 지수는 보통 단계 머물겠습니다. 오늘 저녁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4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여는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4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약 151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 발언이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어떨까요? 국제금값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조짐과 달러화 약세 속에 상승세에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온스당 4,570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강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가스값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가스값이 4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중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스값은 레귤러 기준 갤런당 6달러 14센트 선에 머물러 있고요. 연휴 기간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뭐 미국 금융시장은 메모리얼 데이 공휴일을 맞아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 모두 일제히 휴장합니다. 주식시장은 내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상 거래를 개재합니다. 날씨와 함께 경제 브리핑 살짝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0: 네, 케니 로긴스가 불러준 Footloose 함께 들었습니다. 그 영화 장면들이 네, 생각이 나네요. 아, 로라제이님께서 아, 이렇게 아픔을 적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신나요. 콘서트 할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좋아하실 것 같네요. 항상 저를 예뻐하셨거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로라제이님은 참 애교가 많으신 분이세요. 가끔 이렇게 들어오셔서 적어주신 댓글을 읽어보면 예, 소녀 같은 분 같으세요. 소녀분, 소녀 같은 분이세요. 예, 그래서 참 일하시면서도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렇네요. 아, 콘서트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예뻐해 주셨다고 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혹시 원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평소에 콘서트 할아버지가 예, 좋아했던 노래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준비할게요. 로라제이님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3: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2부의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로라 제이님, 이 노래 함께 들어요. 하늘나라에 가신 콘차스 할아버지의 명복을 빕니다.

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디옹이 불러준 더 프레이어였습니다. 로라 제이님, 선미 씨, 무초 그라샤스, 콘차살 아버지 듣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네, 하늘에서 평안하시길,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오늘 수고 많으시네요. 밖에 있어서 귀팅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9588 건강 코너로 준비해 봤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예.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국내외 헬스케어 학계와 이 메디컬 분야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건강 핫 토픽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근에 이 웰니스 학계와 글로벌 트렌드의 가장 큰 화두는 건강 강박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합니다. 완전 공감이에요. 예, 그동안의 이 수면 시간, 칼로리, 심박수, 영양제 조합 등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통제하려던 초최적화 트렌드가 오히려 그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건강 번아웃과 신경계 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6년 현재는 완벽한 수치 측정보다는 이 뇌와 신경계를 쉬게 하는 뉴로웰니스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크롤을 멈추는 디지털 디톡스, 그리고 정교한 운동 대신에 하루에 30분 가벼운 산책과 심장 호흡 주기를 안정시키는 5분 브레스 워크, 이런 게 느슨한 관리가 핵심 건강법으로 부상했습니다. 하트포드, 헬스케어 등그 최신 의학 리포트에서 초가공식품을 식단에서 덜어냈을 때 신체 회복 메커니즘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냉동식품이라든가 탄산음료, 또 포장 과자 같은 초가공식품은 비만과 제2형 당뇨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식단에서 초가공식품 비율을 낮추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 비중을 높이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만성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 전문가들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는 스트레스 대신에 하루 한 끼만이라도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는 게 지속 가능한 최고의 항염증 처방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완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번아웃, 이게 굉장히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이 최근에 웰니스 학계와 글로벌 트렌드의 가장 큰 화두가 건강 압박으로부터 좀 탈출하자라는 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강박관념, 건강 강박관념, 요거에서 좀 탈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오버 옵티마이제이션 요 트렌드가 오히려 현대인들의 새로운 건강 번아웃과 신경계 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거,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편안하게 생각하라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예, 뭐든지 과하지 않게. 예, 강박관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는 분들. 아, 오늘 하루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식단도 너무 촘촘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나는 그냥 너무 그냥 야채 식단 짜가지고 식단 그대로 해야 돼. 요런 스트레스보다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좀 그렇게 건강한 밥상으로, 건강한 식단으로 내가 밥을 먹겠다.
건강식으로 건강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릴렉스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는 거 배우게 되네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BGC 노래 들어볼게요.

0: such a harlot.
1: 죄송합니다. 미셸 폴라레프 노래인데 이 노래는 네, 비지스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0: 네, 비지스의 홀리데이즈 함께 들었습니다. 형제 그룹 비지스의 초기 시절을 대표하는 서정적인 팝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인정사정 볼거 없다. 그 영화에 이 음악이 삽입되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지요. 박중훈, 안성기 주연 영화 인정사정 볼거 없다. 거기에서 흘러나왔었던, 예, 삽입됐었던 OST이기도 합니다. 뭐 대중적으로 엄청난 대히트를 기록했어요, 이 노래. 예, 베리 깁의 이 떨리는 듯한 애절한 그 보컬과 오케스트라 스트링 사운드, 그리고 약간 쓸쓸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멋진 화음으로, 예, 가슴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딘지 모르게 좀 낭만적인, 좀 약간 쓸쓸한 분위기가 또 예, 좀 색다른, 예, 비지스 노래 중에 그런 한 곡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홀리데이, 뭐 미셸 폴라네프 노래도 들어봤고, 스콜피온즈 노래도 들어봤고, 비지스 노래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예, 분위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예, 궁금하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5: 평생에 꼭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곤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함께한 해피투게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2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사연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외롭지 않았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역사 속 오늘을 보니까요. 와, 2005년 오늘 대한민국의 독도가 개방된 날이네요. 그동안 그 문화재 보호와 치안 목적으로 공개가 제한되었던 독도가 일반인에게 예, 전면 개방된 날입니다. 와,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그죠? 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방문과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독도는 우리 땅.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들어볼까요?

자, 독도는 우리 땅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골니의 음악다방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했고요. 좋은 날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국.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네, 이 시간 통해서 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또 올바른 식습관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돼야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도 어려운데 세 가지를 어떻게 다 맞춰 하신다면 네, 실제로 수면, 식단, 신체 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또 피로감으로 인해 활동량도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실제 활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균형 잡힌 식단 역시 수면과 에너지 수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크게 바꾸려 하기보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쌓아가는 접근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자, 자는 시간 한 11분 정도만 더 늘리고요. 중간 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조금 더 하고요. 이는 계단 오르기, 장바구니 들기, 빠르게 걷기, 정말 일상적인 움직임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의 질을 조금 높인다는 거, 채소를 약 4분의 1컵만 더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작지만 우리가 큰 변화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국에서 성인 5만 3천여 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작은 세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최근에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네,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초가공 식품을 피해보고 조금만 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성. 자,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현충일이죠. 자, 한국에 계시던 여기 계시던 간에 지금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거의 다 계실 거고, 특히 남자분들 아마 오래전에 6.25 때서부터 참전하셔서 친구분을 잃으시고 가족을 잃은 분들 아마 항상 한국 같으면 현충일에 참배라도 할 텐데 마음속으로 할 수 없고, 어쨌든 미국에서나 여기서나 소중한 메모리얼 데이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물론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나름대로 뜻깊은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 보라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덕분에 우리도 하루 쉬고 있지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도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얼 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운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샌디님 말씀처럼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꽃은 뭐죠? 그렇습니다. 무궁화 아니겠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0: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메모리얼 데이 첫 곡으로 심수봉의 무궁화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4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뭐 오랫동안 살아도 한국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무궁화를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TK님 주말 잘 보내셨죠? 아이고 잘 보냈습니다. 네, 브라보 화이팅 감사합니다. 샌디님 반갑습니다. 메모를 대회 나오셨네요. 예, 충성! 제가 그랬더니 충성하시고 우리 SK사장님 오늘은 모처럼만의 휴일이신데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신청곡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LA를 사수하는 우리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이 주시는 신청곡 듬뿍 받아들이고 제가 준비한 몇 곡의 선곡들 한 잔씩 시원하게 나눠드리면서 모처럼 만에 즐기는 휴일, 또 안타깝게도 오늘도 변함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추억으로 잠깐 다녀오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니어 세대 중에서 6.25 동란을 겪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여기도 간간이 6.25 참전 용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래도 메모리얼 데이의 현충일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분들이 그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진짜 젊은 나이에도 목숨을 바쳤던 그런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뜻을 기리는 날, 물론 미국에 있지만 마음으로 남아 그렇게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이제 반나절 지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이고 휴일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렇습니다. 이제 채 반나절도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찾아주시는 우리 파워스포츠의 최세영 의원님, 저는 솔직히 오늘 메모리얼 데이라서 좀 쉬시나 했더니 역시 번개같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한보따리 풀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3: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함.

0: 100번.
1: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달러라고?
2: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 하겠어.
1: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2: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1: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3: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1: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3: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4: 베티니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0: 네, 듣기만 해도 이제 흥분되시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대변함없이 이렇게 연휴인데도 찾아주신 우리 파워스포츠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충성! 오늘은 이렇게
1: 필승!
0: 예, 그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자, 또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1: 아, 바쁘죠. 이제 월드컵 앞두니까.
0: 그렇죠. 네.
1: 뭐 여기 라디오 서울도 하지만은 또 TV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거기는 이제 특집으로 막 일주일에 두 편씩 녹화하니까.
0: 네네.
1: 여기 나와서 그냥 압을 하면 되지만.
0: 네.
1: 거긴 또 분장해야죠. 의상
0: 그렇죠.
1: 바꿔야죠.
0: 예,
1: 그래서
0: 예.
1: 상당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런데 그 월드컵이 진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0: 그렇죠. 요사이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1: 네.
0: 그 지금 솔트레이크 시리에서 적응 훈련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짤막짤막하게 거기 그 적응하는 그 스토리들이 나오더라고요.
1: 근데 이거 뭐 저도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얘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그 고지대 적응에 대해서 호들갑들을 떠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사실 며칠 지나면 다 적응돼요.
0: 그렇죠.
1: 저도 예. 많이 뛰어봤어요.
0: 예, 예,
1: 근데
0: 예.
1: 아무튼 그러나. 일단 뭐 호들갑이라기보다도 아무튼 뭐 조심하고 긴장하는 게 좋겠지요.
0: 네.
1: 솔렉시티에 있는데 먼저 일단 뭐 축구 얘기 먼저 해버렸는데
0: 네네.
1: 사실은 다저스 지난주 얘기는 또 훑고 지나가야죠.
0: 예, 그럴게요.
1: 보니까
0: 예, 예, 예.
1: 사실 그 로블레스키라는 투수가
0: 예, 예.
1: 굉장히 잘 던졌거든요.
0: 아,
1: 무패였어요.
0: 예.
1: 5승.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예. 아 이제 뭐 그 아무리 미러키 원정이지만 미러키라는 데가 또 야구에 좀 미쳐 있는 동네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1: 이 작은 도시일수록
0: 예, 예.
1: 그 한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다 미치더라고요.
0: 그럼요.
1: 그래서
0: 예, 예.
1: 이 1회 초부터 두들겨 맞아 버렸어요.
0: 아.
1: 방심하는 사이에 5점 내주면서 패전이 됐는데
0: 그렇죠.
1: 금년 시즌 첫 번째 패전. 5승
0: 예.
1: 1패가 됐어요. 자체 득점은 그러나 평균 2점대로 유지를 했는데
0: 네, 네.
1: 문제가 이거 로블레스키 투수가 선발도 잘하고 롱리프로 가면서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0: 네.
1: 아무튼 첫 경기에서 5점 내준 것이 5개 티.
0: 아.
1: 그러나 다저스로는 훌륭한 선발 자원이면 틀림없습니다.
0: 네.
1: 자, 다저스가 2차전에서는 잠잠했는데
0: 네, 네.
1: 2차전에서 폭발하면서 11-3 승리.
0: 네.
1: 그리고 3차전 그걸 그날 더 투수가 위기의 사나이 투수 사사키.
0: 예, 예, 사사키.
1: 이 사사키 왜 위기에다 그러냐면은 일단 연봉이 싸요.
0: 아.
1: 연봉이 60만 불인가 67만
0: 예.
1: 불밖에 안 되고.
0: 네, 네.
1: 그다음에 부진하면은 바로 그냥 난리잖아요.
0: 그럼.

0: 그렇죠. 네.
1: 연봉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기도 어려운데. 네, 네,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던지는 걸 보면은 한 대 맞으면은 얼굴 색깔이 변해.
0: 아.
1: 그걸 제가 느끼겠어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런데 다행히 세 점을 내줬지만은 네. 승리 투수가 됐어요.
0: 폭발적인 타선에 힘 입어서. 네.
1: 그러니까 1차전에 좀 그래야 되는데 2차전에 또 그렇게 돼가지고.
0: 네.
1: 그 다음에 3차전에서는 역시 바로 그 어? 야마모토 선수가 네. 나와서 7이닝 1실점 5-1로 가볍게 이겼죠.
0: 네, 네.
1: 그래서 야 역시 야마모토 잘 던지네.
0: 그렇죠.
1: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예, 김혜성은 예. 왼손 투수기 때문에 그 일단 못 나갔어요.
0: 네, 그렇죠.
1: 벤치 대기했어요. 자 여기서 뭐 스코어 이런 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다저스의 문제점을 좀 한번 지켜볼까 아, 예, 생각이
0: 좋습니다.
1: 들어요.
0: 예, 예.
1: 일단 선발 투수가 다수 부상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투수 운용에 상당히 지금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0: 네, 네, 네.
1: 보세요. 블레이크 스네일, 타일러 그레소, 케빈 스턴, 바비 밀러, 랜던 백들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못 나오고
0: 못
1: 있어요.
0: 나오고 있죠.
1: 정상 컨디션 아니에요. 그래서 급한 대로 2군 소속 선수들을 불러다가 이 뭐
0: 예, 예, 예.
1: 그 쓰고 있는데 불펜 투수를 쓰고 있는데 이 상대라면은 가을 야구까지 상당히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0: 거기다가 뭐 아무래도 투수도 없는데다가 오타니도 열심히 던져야 되니까
1: 그렇죠.
0: 타격에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싶기도
1: 하고 투수로 나가면 타격까지는 아무래도 좀
0: 그렇죠.
1: 영향이 있죠.
0: 예, 예.
1: 물론 한번 잘한 적은 있어요.
0: 아, 예, 예.
1: 지지난번 그렇죠. 대회인가 그러나 오타니 선수가 아무리 정상 컨디션이라 하더라도 투수하고 투타 겸업한다는 게
0: 쉬운 일이
1: 쉬운 건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아무튼 지금 다저스가 빨리 이 그 투수 문제 부상자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네,
1: 이건
0: 네.
1: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무리하지 말고 나와서 잘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네.
1: 아무튼 다저스가 항상 보면은 1차전에 가면은 좋 터져.
0: 아, 그렇죠.
1: 꼭 좋 터져.
0: 네, 그런
1: 그리고 2차전, 있어요. 3차전에서는 또 이겨.
0: 예. 네.
1: 그 보세요. 야마모토 7이닝 동안에 한 점만 내주고서 결국은 이기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원정이나 홈 경기 때 1차전에 패하고 2차전, 3차전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0: 네네.
1: 이걸 보니까 그 권투 선수가 스위치 복서라고 있죠. 두드러 맞아야 잘
0: 그렇죠.
1: 다저스도 한번 혼나고 나면 정신을 차리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가서 첫날 그 하루 이렇게 자고 뛰잖아요. 그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0: 그럴 수도 있어요.
1: 미러키 같은 데는 벌써 3시간 가까이
0: 그렇죠.
1: 차이 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3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뉴욕 출장 여러 번 가봤는데 가면 잠 못 자요.
0: 아.
1: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잠자리 바뀌죠.
0: 네.
1: 음식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다르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 일단은 뭐 32승 20패로 다시 1위에 복귀를 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아무튼 잘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원인은 원정 경기에서의 그 어떤 적응 또 잠자리 문제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0: 네, 네.
1: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네, 네.
1: 이런저런 소식이 좀 많습니다만 먼저 못 하더라도 축구 얘기를 해야 될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아, 안 할 수가 없죠.
1: 축구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0: 네.
1: 일단 체코하고 우리가 11일 날이죠.
0: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TK님이 6월 11일 우리 대한민국 체코 슬로바키아 오후 7시 경기합니다. 다
1: 알고
0: 같이
1: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0: 응원 왔습니다. 그거 이제 올려주셨네. 네.
1: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체코전인데 우리가 보는 그런 체코를 보기 전에 체코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했나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0: 그거 중요하네요.
1: 예, 예. 예, 예.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값도 자신들의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0: 네.
1: 첫째 한국이 강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12번째 출전팀이라는 그 관록을
0: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지. 예.
1: 두 번째 골키퍼들의 안전성과 경험이 초점에 맞춘 선수들이다.
0: 아, 역시.
1: 중요한 얘기죠.
0: 예, 예.
1: 세 번째 바이에른 뮌헨에서 유럽 선수들과의 경험이 많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탄탄한 방어벽을 마지노선을 구축할
0: 예,
1: 것이다.
0: 예, 예, 예.
1: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미드필더에는 파리 상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 백승호, 배준호 등이 중원을 버티는 핵심 자원 그리고 이강인이 가세함으로써 든든한 경험까지 합쳐진다면은
0: 예.
1: 뭐 중원이 든든할 것 같이다
0: 네.
1: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손흥민의 관록 백정은 노장 손흥민의 관록을 무시할 수가 없다. A매치 142경기 경험과
0: 네.
1: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점 때문에 물론 마지막 아니라는 것 같이 뉘앙스는 풍겼어요. 아, 34세 왜 못 뛰어? 뭐
0: 그러니까요.
1: 저도 예, 뭐 38에 뛸 수 있다고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책임감 등이 주목해야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 그 평가전에서는 부진했습니다만은 아시아 예선전에서 11승 5무 무패예요.
0: 그렇죠.
1: 한 번도 네. 안 졌어요. 예선전에. 예, 예, 그리고 16경기에서 40골 터뜨리는 동안에요. 단 8실점밖에 안 했다는 거.
0: 예, 예.
1: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라고
0: 물론 있죠. 예.
1: 굉장히 체코가 네. 지금 우리를 갖다가 강하게 보고 있어요.
0: 예, 예.
1: 이거 믿고서 또 우리가 허술하면 안 되죠.
0: 예, 예.
1: 그래서 정리하면 공격, 수비 모두 안정적인 팀이고 체코가 평가가 그렇게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체코란 나라가 도대체 왜 옛날에는 체코 슬로바키아였잖아요.
0: 그런데
1: 왜 저건 체코 슬로바키아가 되니까 체코가 됐나 했는데 에에. 그것도 잠깐 역사를 알아보니까
0: 에에.
1: 체코 슬로바키아가 이제 소련 연방이었던 연방 국가였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체코가 거의 한 2천만 명, 그다음에 슬로바키아가 거의 비슷한 인원을 조금 더 많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정치적으로 서로 안 맞았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안 맞으면 대부분 투들겨 패고 뭐 이런 거 요즘
0: 그렇죠.
1: 거 중동 사태 같은 거 종교적인 거 문제 생기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야 그럼 우리 뭐 서로 뜻이 다른 것 같은데 갈라서자.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서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 없이 이제 체코가 갈라졌다
0: 네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도 체코란 나라를 딱 한 번 가봤는데
0: 네.
1: 동유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저는 체코 그래서 이 어떤 소련의 그 어떤 뭐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0: 네.
1: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0: 네네.
1: 좀 크게 뭐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아름다워요.
0: 네네.
1: 아름답고 관광지도 잘 돼 있고 볼만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체코와 이제 우리가 드디어 12일 날 7시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0: 그렇죠.
1: 이제 네. 체코가 본 관점은 그렇다 치고
0: 네.
1: 우리가 이제 체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체코를 보니까 일단 FIFA 랭킹에서는 체코가 40위권이에요.
0: 네네.
1: 40위권이고 우리와 현재까지 5번을 싸웠어요.
0: 예.
1: 5번을 싸워가지고 한국이 1승 2무 2패의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0: 네네.
1: 우리가 조금은 저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이게 특별히 크게 그 예전 실력이 네.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일단 우리가 한 번밖에 이겨본 적이
0: 예.
1: 없다는 것도
0: 예.
1: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팀의 어떤 경기 스타일을 보면 조직력이 좋아요.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력을 갖고 있고 강한 신체 조건을 갖고
0: 그렇죠.
1: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공중전 및 세트피스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 유럽의 복병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결국은 만만한 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0: 물론이죠. 네.
1: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이라는 데가 예전에 그 우리 고니 씨도 얘기했지만 체력들이 좋잖아요.
0: 좋죠.
1: 그리고 예. 뻥 축구를 잘 차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리고 뻥 축구와 새 기술의 어떤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는 3-4-3 포메이션 우리하고 똑같아요.
0: 예, 예.
1: 그런데 수비 때는 5-4-1의 수비를 강화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0: 네, 네, 네.
1: 그 특징으로 전환하는 팀으로 수비가 굉장히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결국은 강하다는 얘기죠.
0: 네, 네.
1: 자 그래서 이제 승부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0: 예.
1: 뭐 희망은 승리지만
0: 네.
1: 우리나라 공격수들이 과연 체력이 좋은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리냐가 공략해야 하는 점이에요.
0: 예, 예.
1: 목표인데요. 그리고 예. 특히 양쪽 윙백을 이용한 역습에 수비수들이 대비한다면 승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0: 저는 그래도 네.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최대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월드컵에서는 사실 어떤 조에 속하던 거의 다 저희보다는 강팀들이에요.
1: 그럼요.
0: 그래서 뭐 어떻게 목표하는 게 뭐 1승 1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래도 거의 물론 뭐 경험이 없는 선수도 있지만 몇몇 선수들은 이미 유럽에서 오래
1: 그럼요.
0: 뭐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1: 손흥민,
0: 백승호, 뭐. 손흥민 특히 조규성, 오현규 이런 사람은 특히 오현규, 조규성 같은 친구는 조규성 같은 친구는 유럽 그 아주 드센데 그런 데서 몸싸움을 매일 해왔기 때문에
1: 꾸리는 게 안 보여요.
0: 이제 걔네 그 친구들 본다고
1: 네.
0: 그냥 맨날 만나던 친구들보다 조금 약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1: 그렇죠,
0: 왜냐하면
1: 그렇죠.
0: 그 친구들은 훨씬 더 리그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1: 특 A급들 선수들이.
0: 그런 데서는 각 나라에 잘하는 사람이 모여있던 거고.
1: 맞아요.
0: 이거는 체코 자체니까.
1: 네.
0: 등치 그 정도 본다고 눌릴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오히려 경험 없는 선수들한테 저 친구들은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체코하고 경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1: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0: 예, 예.
1: 희망이라고 그랬지만은 네네. 이기길 바라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2-1 정도로 저는 항상 보거든요.
0: 네네.
1: 2-1 정도로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0: 네네.
1: 얘기고
0: 네네.
1: 경우에 따라서 희망사항이 있다면 2-0
0: 예, 예.
1: 이기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감히 제가 문어도 아니고 감히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첫 단추를 잘 끼면은 32강 가는 건 쉽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찌르자 체코.
0: 와.
1: 그래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혼자서 조심스럽게 체코전에는 아마 조현우가 골문을 지키지 않을까. 유럽에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조현우가.
1: 그렇죠. 조현우 선수가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저도 이제 운동원 사람에서 보면은 에, 키도 크고 순발력도 다 좋은데 경험도 많고 뭐 좀 몸싸움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0: 그런 부분이 있죠.
1: 이게 예, 예. 헤딩 슈터기 위해서 발려드는 게 완전히 럭비 하는 식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런 게 조금은 걱정은 되는데 예. 뭐 감독이 뭐 홍명호 감독이 알아서 거기에 예. 맞는 선수를 뽑겠죠.
0: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아마 멕시코전에는 김승규가 나오지 않을까 혼자서 그렇게 예상을
1: 뭐,
0: 해봅니다.
1: 아니, 뭐 예상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0: 아, 그럼요. 그런데 그런 또 재미가 있어야.
1: 그럼요.
0: 또 축구 보는 재미가 있죠.
1: 그리고 이게 이제 축구는 무슨 운동이든 마찬가지죠. 축구는 일본 말을 했어서 죄송합니다만 다구리로 모여서 봐야 돼.
0: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1: 나 세상에 집에서 혼자 보는 것처럼 스포츠.
0: 아, 세상에 멍한 거죠.
1: 저는 이제 KBS 스포츠에서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스포츠를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요즘 짜증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케이블이 제 응접실에만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 아니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혼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래서 뭐 너는 그러면 유튜브 봐. 그래서 안방을 아예 잠궈버렸어.
0: 아, 그랬구나.
1: 왜냐면 그거 봐야지 이게요.
0: 그렇죠.
1: 경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0: 아, 그럼요.
1: 경기를 안 보고 해설하는 거고 달라요.
0: 예,
1: 그렇다고 제가 무슨 모든 종목의 해박한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결국은 경기 보고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걸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아무튼 체코전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지긋지긋한 멕시코 25번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멕시코 전력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0: 네.
1: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0: 네.
1: 이 다음에 골프 얘기를 오래간만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골프 얘기요. 예.
1: 어저께 김지우 선수가 한국 기업 CJ죠.
0: 네네.
1: CJ컵에 나가서 그 3라운드까지 단독 1위였어요.
0: 글쎄요.
1: 그래서 야, 예. 이거 또 오래간만에 예. 우승 좀 해서 돈 좀 맨지나 보다 예. 했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백라운드에서 좀 부진하고 아이언샷이 예. 정확치가
0: 예.
1: 않더라고요.
0: 예. 예.
1: 그다음 제일 좀 가슴 아팠던 게 한타차로 따라가다가 한타차로 2위로 따라가다가 3라운드까지 1위였어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다가 이제 17번 홀이 121야드밖에 안 돼요.
0: 네네네.
1: 그럼 121야드 정도는 아마추어도 그렇고 아마추어 좀 웬만한 선수들은 갖다 붙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버디를 해서
0: 네.
1: 다시 또 한타차로 따라가면 좋은데 거기서 네. 빵집에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빵가에 들어가서 결국은 파를 하면서 상대 선수는 버디로 나가버렸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두타차가 되니까 버거워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뭐 전에 한번 이런 말씀드렸지만 골프라는 게 4일 동안을 계속 잘 치기가
1: 예.
0: 쉽지가 않고
1: 그거 극기 훈련이에요 정말.
0: 그리고 뭐 마지막 날 잘 쳐야지만 우승을 거머쥘 수 있지 첫날 아무리 베스트 스코어 내도 항상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안타깝게.
1: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0: 네.
1: 4라운드 후방에 버디쇼를 펼치고 추격한 윈덤 크라크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아쉽게 김시우가 2위로 끝났다
0: 네.
1: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0: 네.
1: 2위 상금도 꽤 많아요.
0: 아, 그렇죠.
1: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적게 봤지만은
0: 네. 아니 근데 김시우는 저도 그걸 봤는데
1: 꾸준해요.
0: 이 체격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1: 많이 그렇게 돼버렸죠.
0: 네, 자기가 벌크 시킨 것 같아요.
1: 자,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골프가 과연 왜 살찐 선수가 많냐? 그런데 골프 해갖고 살 빠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2: 살 빠진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골프는.
1: 그저 일주일에 두세 번 쳐가지고는 절대로 살 안 빠집니다.
2: 아니, 임성재 선수도 한국 사람 몸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옛날 최영주도 그랬고.
2: 혹시 오래전 골프 선수 중에서 그 코스염난 그렉 스테들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배가 굉장히 나왔어요.
1: 아, 예, 예.
2: 그 스윙도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 선수도 PGA 생활을 오래 했어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까운 2위였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골프 얘기 마치고요.
2: 네네.
1: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NBA가 파이널이었잖아요.
2: 아, 그렇죠. 예, 예, 예.
1: 그래서 끝으로 NBA에서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뉴욕 닉스와 클리블랜드의 3차전에서 121대 108로 누르고 3연승으로 뉴욕이 거의 뭐 네네. 동부에서는 진출까지 1승밖에 안 남고 있고
2: 네네네.
1: 그다음에 클리블랜드의 전력은 사실상 뉴욕 닉스와의 상대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다.
2: 조금 부족이죠.
1: 이렇게 좀 부족해요. 네네네. 그렇게 돼 있고 서부 컨퍼런스 아 동부는 오늘 하지 않고 모레 하네요. 서부 컨퍼런스는 역시 예상대로 오클라호마 썬더가 3차전에서 벤치 멤버들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123대 108로 누르고서 샌안토니오를 2승 1패로 이제 앞서 있어요.
2: 네네.
1: 4차전이 이제 홈에서 열리니까 오늘 반전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요.
2: 네.
1: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하나 있었어요.
2: 아, 예.
1: 후안 소토가 지금 오타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2: 그렇죠. 네.
1: 7억 6,500만 달러. 근데 아니 구단주가 아무리 돈이 많지만 야구 선수 소타니와 비교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여도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후안 소토 갖고는 오타니에 비교가 안 되거든요.
2: 아 그렇죠.
1: 그런데 돈을 더 줬단 말이에요.
2: 네, 예.
1: 그 왜 저렇게 줬을까 하고 제가 조금 간단히 알아보니까 이 양반이 그 부동산 투자자예요, 구단주가.
2: 아.
1: 근데 그 지역에 그 뉴욕주 그쪽이 카지노가 허가가 나면서
2: 아.
1: 본인이 갖고 있던 쇼핑몰에다가 엄청난 대형 카지노고 아. 쇼핑센터를 줘가지고 아. 이제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 건물의 그 지역의 밸류가 얼마스트 100억 달러가 된다는
2: 예, 예,
1: 그래서
2: 예, 예.
1: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후안 소토를 영입했다. 그러니까 장사 속으로 영입했다 이렇게
2: 그렇죠.
1: 보시면 될 것
2: 그러니까
1: 같아요.
2: 그러니까 뭐 돈 자랑하는 거죠. 쉽게
1: 맞습니다.
2: 얘기하면.
1: 그랬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증권 증권과 상장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 하니까 다 그런 계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렇죠.
1: 네.
2: 네. 아마 농구는 조심스럽게 그냥 닉스가 편안하게 우승하지 않을까.
1: 동부에서는 그런데
2: 아니 저는 그 이번에 챔피언이 네. 닉스가 편안히 될 것 같아요.
1: 예상이죠.
2: 워낙 잘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2: 아, 아니 갈수록 아니 이렇게 보면 오락 농구하는 것 같아요.
1: 슬슬.
2: 네.
1: 옛날에 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팀이 있었어요.
2: 네네.
1: 그 팀이 한국에 와서 아유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한국에 와서 시범 경기를 하는데 이제 장난하면서 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난하면서 하는데 골 다 넣어.
2: 그러니까요.
1: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2: 그 사람들 뭐 유명하잖아요.
1: 그러니까
2: 할렘 무슨
1: 아, 할렘 맞아요. 뭐 네. 할렘 농구단 네. 생각나.
2: 말이 안 되는.
1: 제가 그때가 처음 본 게 중학교 때였는데,
2: 네.
1: 뭐 아니 저 사람들은 사람이야 인간이야 괴물이야 그런 생각이
2: 아니죠.
1: 들더라고.
2: 네.
1: 뭐 대충하다 뒤로 패스했다가 거꾸로 이렇게 해도 집어넣고.
2: 그러니까요.
1: 거의 뭐 그랬던 경우에나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없었어요. 뭐 그때 실내 체육관 있는 학교 몇이나 있었어요. 거의 없었죠.
2: 네.
1: 그랬는데 그런 세멘트 위에서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2: 아.
1: 그 전교생이 보면서 오 역시 미국은 다르네.
2: 그렇죠.
1: 그런
2: 농구만큼은 뭐 어떻게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1: 맞습니다.
2: 없죠.
1: 그렇게 해서 네.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이제 뜨거운 그 12일이 다가오는데
2: 네.
1: 다음 주가 아니죠. 다 다음 주구나. 근데 아무튼
2: 물론 6월 11일이긴 하지만 개막은 그보다 일찍 하니까
1: 10일 날 하죠.
2: 개막서부터 이제 좋은 게임들이 계속 시작이
1: 맞아요.
2: 되니까
1: 이제 TV 앞을 못 떠나죠.
2: 네, 그러니까요. 네.
1: 근데 야구는 계속 되니까
2: 아마 6월 한 달은 한인타운이 오래간만에 특수를 누릴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1: 특히 TV를 보면서 이제
2: 생맥주고 파는 그런
1: 그렇죠.
2: 집들 식당들
1: 그렇죠.
2: 아마 굉장히
1: 그게 몇 개 없어요. 그 옛날에 있던 별밤인가 뭐 그것도 없어졌죠. 지금 있는 게 보니까 뭐 베어스타운인가?
2: 아마 예상컨대 웬만한 식당들이나 그런 데는 다 케이블을 설치해서 월드컵 나오게 할 거예요.
1: 그렇죠.
2: 월드컵 안 나오고 누가 밥을 먹겠어요. 그거 안 보면서. 저래도 안 나오는 식당은 안 갈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만큼.
1: 근데 또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업주한테 물어봤더니 절대로 자기는 스포츠 안 뜯어준대. 왜냐 그랬더니 안 나간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안 나가기 때문에 매출이 안 오른데.
2: 그런 것도 없잖아요.
1: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있겠죠. 네. 그러나 아무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응원을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지난주에 이제 간만에 산에 갔는데 그 뭐 정식 코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무지 비싸요. 근데 비싸다는 단어가 먹어보고 맛있고 좋았을 때는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를 안 하죠. 가격이 좀 높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우, 그 음식 먹었는데 되게 비싸. 이건 뭐냐면 음식이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집은 비싼 집이 아니고 가격은 높은 그런 한정식을 예약제로 주중에 점심에 가나요. 그래서 점자는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코스 요리 한번 먹고 싶다는 분들 산식당 가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제 다음 주면 2주밖에 안 남았네요.
1: 그럼요.
2: 커밍 순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7: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8: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7: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8: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7: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8: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7: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1: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2: 이제 걱정 그만.
13: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4: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5: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6: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7: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8: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9: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1: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네, 티케이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유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언어.

0: 네,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TK님 덕분에 우리의 언어, 참 제목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대권리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 벌써 했다고요? 와, 2승 2패 업데이트해서 방송해 주시면 겁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우리 최세용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업데이트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쯤 이제 여행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타운을 지키는 모든 분들 계신데 그 중에서는 좀 모처럼 만에 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도 몸이 편치 않아서 좀 집에서 쉬시는 분, 또 혹이라도 병원에서 뭐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좀 편안함을 드리는 그런 오후 시간 가지려고 지금 욕심을 좀 한껏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휴 때가 되면 항상 많이들 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휴에는 꼼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그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연휴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러긴 하지만 연휴에 가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가고 오고 교통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식사하는데도 뭐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서 그렇게 연휴 때 간혹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즐거웠던 추억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비비아님 어서오세요. 늦어서 미안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반가 반가.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4: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5: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4: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5: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체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휴일에 쉬지도 못하시고 방송해주시는 고니님 감사해요. 그러셨는데 오히려 휴일이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샌디님, 모처럼 방콕하며 방 정리 중이시라고 빨래하고 씻고 뭐 먹고 반나절이 후딱 지나갔네요. 아, 이제 반나절이 아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 보람있게 보내시고 이제 1부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2부에는 풍성하게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신청곡 다 받아서 풍성하게 신청곡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우리 샌디님이 김호중의 찐팬입니다. 샌디님께서 김호중이 부른 노래 중에서 원데이 모어라고 그 클래식 계통의 노래예요.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감하고 저는 2부에 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뭐 특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것 좀 준비하셨습니까? 그래도 휴일인데 모처럼 만에 만나는 거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9: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8: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9: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8: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 탐전스의 목소리로 Green Green Grass of Home. 이 노래는 참 정감 있는 노래죠. 아, 우리 조영남 씨도 내 고향의 푸른 잔디라는 그런 그 번안을 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렇게 그 아,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지만 이런 공휴일이 되면 사실 생각나는 것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 뭐 고향, 내 고향 한국을 가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의 지금 상황이 한국을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분들, 멀리서나 아마 화면으로나 내 집을 보고 내 고향을 보고 고향 생각이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보통 이제 한 50대, 60대 기준으로 해서 많은 선곡들을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라디오로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시고 그런 분들은 6.25 전쟁 그 당시에 그 추억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항상 오히려 이런 기념일이 되면 좀 더 생각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기성세대 분들을 위해서 노래 조금 준비해봤어요. 아마 그 당시 생각이 나시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다 처녀총각 멋진 그런 시절에 들었던 노래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뭐 아주 어렸을 때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노래일 수도 있죠. 함께 두세 곡 나눠보겠습니다.

네, 울곤 없는 박달재의 주인공 지금은 뭐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시지만 우리 박재용님의 유정철이었습니다. 아, 비비안님 아버님 생각난다고 잘 부르셨다고. 아, 아버님도 참정 용사 학도병 그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하셨으니 전쟁은 제발 없어져야 된다고. 자, 비비안님 아, 무궁화를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늦으셔서 제가 첫 곡으로 무궁화를 보내드려서 다른 노래 하나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 이 수면 시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호불호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건강을 또 증진시키고 노화 지연에 관련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든지 또 너무 많이 자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런 결과가 나온대요. 물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최적의 수면 시간이 심장의 경우에 6시간의 수면이 좋지만 뇌는 8시간 수면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니까 6시간에서 8시간을 편히 주무시는 게 그래도 노화도 방지가 되고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6시간에서 8시간을 지키면 어떨까라는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을 방문하시면 여러분이 시니어 생활이라든가 각종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고 저희 국내외 뉴스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애용을 바라겠습니다. 자, 당시의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굉장히 반가우실 겁니다.

0: 네. 아이고 좀 세월이 오래돼서 이게 좀 그 이렇게 빨리 좀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추금기 돌아가는 그런 소리 느낌으로 들어본 목포의 눈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난영 씨의 따님이 세 명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김 시스터즈가 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연할 때는 항상 눈물 지면서 이 목포의 눈물을 김 시스터즈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그런 추억들 있습니다. 예, 김 시스터즈가 따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한 두 곡 정도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들어오셨던 반가운 노래들 제가 선곡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좀 그 좋은 추억들이 기억이 나시고 아마 이 노래 들으실 때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좀 더 젊었을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려봅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신청곡 주셨네요.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와서 바로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는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0: 8776715.
1: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7: Air.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8: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9: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8: 유지승의 모닝 뉴스.
1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8: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7: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8: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8: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7: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8: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2: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13: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비아님, 제 인생곡 보고 싶은 얼굴 듣고 감격하셨다고. 하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17년 만에 다시 불러본 첫사랑이란 주제로, 제가 첫사랑이란 노래를 지난 2009년 발표한 이후로 17년 만에 불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녹음실 우리 감독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원래는 떠날 때는 말없이를 불려보려고 했는데 그 노래는 제가 끝까지 부를 자신이 없어서 보고 싶은 얼굴을 택했는데, 왜냐하면 그 저희 어머님 가수 현미 씨 묘비에도 제가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 새겨 넣었어요. 그 노래가 인생 타이틀곡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항상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얼굴을 불렀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 넘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음악만 나오면 제가 울먹거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겨우 꺽꺽거리면서 불렀는데, 감독님이 이 노래는 평생을 불러도 더 이상 잘 부를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하자고 해서 대강 마감해서 제가 엄마하고 같이 젊었을 때 공연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집어넣어서 제 얼굴은 빼고 그냥 아버지 얼굴, 또 처음으로 엄마가 계신 곳을 제가 이제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여러분 그 첫사랑도 지금 너무 성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 유튜브에 치셔도 나오고, 제 채널 나비의 꿈 고니입니다. 나비의 꿈 고니라고 치시면 첫사랑하고 보고 싶은 얼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보시면 가수 현미 씨가 모셔 있는 곳 또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들 몇 장 보실 수 있고 예 비비안님 영상 보면서 노래 부르시는 목소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이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지금 이틀 됐는데 벌써 조회수가 500회나 되어 가시니까 너무너무 성원에 감사드리고 아 그쵸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해드릴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라도 하나 남겨드려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 올라가기 전에 이 녹음한 거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들려드리고 엄청 울고 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은 그 제가 유튜브 저 USB를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께 한번 쑥스럽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혹시 나비의 꿈 고니로 들어가시면 보고 싶은 얼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이왕이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많이 기분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성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비안님 쓸쓸한 연가 예예예 예, 예. 아이고 비비안님 댓글까지 올려주시고 감사해요. 비비안님이 이 기타 소리가 좋다고 쓸쓸한 연가를 신청해 주셨는데 비무장지대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사람과 나무가 불렀던 노래인데 비무장지대의 쓸쓸한 연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과 나무의 쓸쓸한 연가 준비했습니다. 비비안님 함께 하시죠.

네, 아이고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라니호누님 웰컴,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소리 많이 해서 이번에는 아, 사실 사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감사란 노래 한번 함께 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 누구한테가 됐건 뭐한테가 됐건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마지막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가사가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준 우리의 행복, 여러분들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비비안님처럼 늘 기쁘게 즐겁게 그런 건강은 덤으로 찾아온다고. 아, 예. 우리 TK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아, 우리 가족분들은 참 너무 마음씨들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어떤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이 노래 한 곡은 여러분들께 제가 꼭 선사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드럼 소리가 멋있게 나왔죠. 세인트님,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피 저녁 되세요. 이곳은 오늘 미국 현충일이라서 우리 휴일입니다. 한국은 화요일 날 지금 아침이겠죠. 좋은 하루 돼요. 비비안님, 핫 둘 셋 넷 다시 모두를 홀로가 내 청춘 뭐 어쩐답니까? 그래도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인 걸 맞습니다. 이 그 드럼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그 이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교련복 입고 16각계 집총 그 훈련하고 동작하고 현충사로 행군 다녀오는 그런 그 추억들이 나는데, 여성분들이 우리 비비안이 보니까 일일 입영하셨다고. 우리 남자분들은 그 저 때는 그 뭐랄까요, 교련 시간이 있어서 빠짐없이 3년을 꼬박 교련 훈련을 받고, 교련복 아시죠?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그것을 입고 출근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추억들이 묻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TK님, 빨간 마을을 듣고 싶다 하는데 남궁옥분 씨가 부른 버전은 없고요. 아, 오늘은 그 현충일이기 때문에 공군 합창단이 부른 빨간 마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갑니다.

0: 네, 빨간 마우라. 비비아님이 빨간색 하면 해병대 모자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군인 중에서 육군, 또 해군, 공군, 해병대 중에서 해병대가 항상 빨간 모자를 쓴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군대를 나오셨습니까? 그때 군대에 대한 그런 추억들도,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군대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추억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나훈아입니다. 꽃 당신.

0: 네, 꽃당신 참 이쁜 단어 아닙니까? 꽃당신. 아이고, 그대 이름은 꽃당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 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은 꽃당신. 네. 아 죄송합니다. 비비안님, 아, 유진 교수님께서 즐거운 주일 지나가시길 바란다고 안부 전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괜찮으셨습니까? 아, 자칫하면 오히려 일하시는 날보다 쉬시는 날이 조금 더 지루하실지도 모른데 나름대로 꾸며 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예, 꽃당신 제목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3: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4: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5: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6: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5: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3: 타이어.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3: 정말? 어떤 건데?
16: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휴일에 수고 많으셨어요. 샌디님 건강하시고요. 모든 분들 오늘은 꿀잠 좀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꿀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언제 자는지 몰랐다가 30분 잔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면 그게 꿀잠 아닙니까? 어? 30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이 개운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절한다, 꿀잠 잔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해는 저물어 가고 아마 점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시간이면 아주 이 밤 기운이 오는 컴컴한 음악 듣기는 아주 좋은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도 좀 있으면 저녁 노을이 싹 이제 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 곡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녁록에 저녁놀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6: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7: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1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6: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17: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워온 사안입니다. 최근 이란과의 협상이 막판 국면에 접어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비핵화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상황이어서 이번 발언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부터 한